0: 개방이 주목됩니다.
1: 이란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미국의 방해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과 대이란 봉쇄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 체계를 거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전쟁 중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했다며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세적 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공격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군사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하고 공세적인 태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은 한 달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통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틀과 함께 해협 수역에 대한 양국의 지분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란은 그러나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과 대이란 봉쇄 해제를 핵심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란의 통합료 징수 체계를 거부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 속에 이란군은 전쟁 중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했다며 군사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기 체계도 도입했는데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됐다며 이러한 장비들이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 교리를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기반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만약 공격한다면 전례 없이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경제 제재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군사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좋은 합의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야만인들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이란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8: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는 북미 5대호 가운데 하나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위치한 대형 호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 호수 지명에 붉은색으로 X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아메리카 호수라고 적은 지도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 내부 반발의 선봉에 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도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전례가 있어 이번 발언도 단순한 수사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협상단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무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일부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오늘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부터 자동차와 부품에도 5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양국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찰개혁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배경은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일환 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한 대응이 심각하다고 질타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김민석 대표 직속 경찰 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단장을 맡으며 10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절반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외부 인사로 채워집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영국의 경찰 독립조사기구처럼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당정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경찰이 단독으로 맡게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더 높은 상황에서 경찰 부실 수사 피해가 현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개혁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검사가 경찰의 요청 없이는 사건에 개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모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최근 1년간 경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25일에도 경찰청과 함께 경찰개혁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일정이 하루 이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특검은 오늘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인선 작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특검보 후보 6명을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검이 후보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닷새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특검은 이번 주 안에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을 파견받아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특검은 방대한 기록을 단순히 넘겨받는 방식보다 주제별로 중간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첩해달라고 합수본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여서 관련 법률적 근거도 검토 중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해 유능한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습니다.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는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이 임명됐습니다.
1: 오늘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부사이디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공동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전쟁이 전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 침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 제거 작업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전쟁이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0: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와 관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해협 내 기뢰 제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영구적인 해상 통로와 장기적 관리 방안, 정보 교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은 경제 압박으로 선회한 미국을 연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 전쟁은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복종하거나 보복에 직면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횡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9: و ما تقریبا اطمینان داریم که بسیاری دیگر از کشورها هم یا به صورت رسمی یا غیر رسمی نخواهند پذیرفت و انشالله شکست خواهند خورد.
4: 물밑에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5: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오늘 중국 당국과 연계된 해커들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적발하고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두 개의 해킹 플랫폼 도메인을 압수했으며 이 플랫폼들은 중국군과 국가안전부를 고객으로 둔 중국 기업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는 물론 항공우주국과 연방준비제도, 상원 미군 네트워크까지 표적이 됐으며 병원과 전력회사, 방산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수사국 당국자를 인용해 130개가 넘는 나라의 기관과 기기가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해킹은 최소 2018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격 출처를 해외 감염기기로 위장해 추적을 따돌리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과 한국 내 4개 기업도 표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은 국가 지원을 받아 미국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해커들은 반드시 저지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공격 문제를 직접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장관 정성호 씨가 오늘 이임식을 마치고 공식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이끌었습니다. 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권존 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수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시절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후임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임식에서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히며 공자의 무신불립을 인용해 국민 신뢰 없이는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와 소년범죄 대응 역량 강화도 후임 장관에게 남긴 과제로 꼽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를 계속 돕겠다는 말로 임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10: 로스앤젤레스 베니스 지역에서 빈집과 빈점포를 오래 방치하면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공실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니스 주민회가 주도하는 이 방안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점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베니스는 주택 부족과 상권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빈 건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지역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공실세는 건물주가 임대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주택과 상가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등 일부 도시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LA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에서는 공실이 임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리나 법적 절차 때문인 경우도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과 예외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실세가 실제로 도입되면 베니스 지역 부동산 시장과 임대료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1: 오늘 오전 네팔 중북부 라스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100명 가까이 숨지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이 지역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히말라야 산악지대입니다. 실종자 400여 명 가운데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과 호주인 영국인 각각 3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 가까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지진으로 히말라야 빙하가 붕괴하면서 홍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다급하게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라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00명 가까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스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발전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4.4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현입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애플이 다음 달 9일 신제품 발표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애플 마케팅 담당 수석부사장 그레그 조스 이야기. 오늘 홈페이지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행사 일정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 최고 경영자직에서 퇴임하는 팀쿡의 뒤를 이어 하드웨어 전문가 존 터너스 신임 최고 경영자가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애플이 처음으로 접이식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애플이 출시 첫 해에만 접이식 아이폰을 1000만 대 이상 판매하고 내년까지 1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DC는 애플의 시장 진입으로 접이식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올해 31%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40%까지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DC 수석연구 책임자 나빌라 포팔은 애플의 진출이 시장의 궤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오히려 27%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최근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가격을 올리면서도 아이폰 가격만은 유지해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상당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문사와 투자회사의 디지털 자산 수탁 규정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개편안을 어제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개편안은 가상자산 수탁에 관한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수탁 규정 가운데 일부 요건을 다듬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추진해온 규제 현대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투자업계에서는 규정 위반 우려 없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의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실무 기준 정비를 통해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관리국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개편안은 증권거래위원회로 돌아와 표결을 거쳐 공식 공개됩니다. 이후 최소 60일간의 의견 수렴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4분의 1에 불과한 베트남이 멕시코와 중국, 대만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시료 관세율은 23%를 넘는 반면 베트남산 제품은 6% 중반에 그쳐 격차가 뚜렷합니다. 이 차이를 활용해 애플과 나이키, 룰루레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가구업체 TOV 퍼니처는 불과 2년 사이 중국과 베트남의 조달 비율을 완전히 뒤집었고 창업자는 이유가 순전히 관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베트남산 수입액은 123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이는 2023년 한 해 전체 수입액을 이미 넘어선 규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질서 재편에 나선 지 1년 만에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한 셈입니다.
2: 제주도에서 잇따른 실종자 변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 여행을 꺼리는 반응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드러난 이후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진 겁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제주를 방문했다가 흉기를 든 남성에게 쫓겼다는 내용의 영상이 최근 조회수 270만회를 넘어서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며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드러난 뒤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 여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가기가 꺼려진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진짜 100% 실화로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5: 근데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4: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6: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4: 올레길과 한달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4: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0: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남가주 지역이 오늘부터 연중 가장 뜨거운 폭염에 진입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목요일이 이번 폭염의 최고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운타운 LA는 오늘 평년보다 15도 높은 화시백도까지 오르고 샌가브리엘 밸리는 103도, 인랜드 엠파이어는 109도, 산간지역과 주요 계곡은 11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가인 벤투라와 오렌지 카운티 해안지역도 90도 중반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샌퍼난도 밸리와 샌가브리엘 밸리, 산타클라리타 말리부 해안 등 LA 카운티 전역에는 금요일 저녁 8시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프쇼 바람이 해양층을 밀어내면서 아침 시간대 열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극도로 건조한 공기와 강풍이 더해져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샌가브리엘 산맥과 5번, 14번 프리웨이 구간에는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적기 경보가 발령되어 소방당국이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올여름 다운타운 LA의 평균 기온은 137년 만에 가장 뜨거운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가 청소년 중독 유발 혐의로 제기된 대규모 집단 소송에서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합의 금액은 167억 달러로 미국 소비자 소송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원고 측은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알고리즘과 알림 설계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메타는 소송 패소 시 벌금과 배상금이 최대 1,4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합의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금전 배상 외에 청소년 스크롤 시간 제한과 안전 설정 강화 같은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이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을 연결하는 법적 책임 논쟁은 이번 합의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13: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아일랜드에 고성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와 아내 프리실라 체는 아일랜드 남동부 워터포드 카운티에 있는 19세기 고딩

0: 양식에 스트렌켈리 캐슬을 사들였습니다. 블랙워터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이 3층 석조 저택으로 부지만 440에이커에 달하며 거래액은 2천만에서 3천만 유로로 추산됩니다. 메타 측은 저커버그 가족이 메타 국제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성 매입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미국에서는 메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멕시코 주법원은 메타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중독성 문제를 야기했다며 5억 6,700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3월에 부과된 벌금까지 합치면 총 9억 4,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법원은 메타를 대기오염과 같은 공공의 골칫거리에 비유하며 벌금을 청소년 정신건강기금으로 쓰고 청소년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두 개의 뉴스는 메타라는 회사가 처한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한국 문화 열풍이 패션 시장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K패션 브랜드 OT플라이 클로딩이 한글 로고와 한국 음식 캐릭터를 결합한 스트리트웨어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와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캐릭터화해 의류 디자인에 녹여낸 것이 이 브랜드의 핵심 전략입니다. K-POP과 K-드라마가 전 세계 젊은 층의 문화 소비를 바꿔놓으면서 패션에서도 한국적 요소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글 자체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서구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K-컬처에 친숙한 소비자들에게 한글은 이제 낯선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스타일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OT플라이 클로딩은 온라인 유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있습니다. K-POP과 K-푸드가 닦아놓은 문화적 토대 위에서 K-패션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1시 24분쯤 오렌지 카운티 산타하나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스테이트 루트 57번 남행 방향과 요바린다 블러바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했으며 부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통제나 정체 가능성에 대비하시고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쯤 LA 중심부에서 교통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접수처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입니다. 사고 위치는 중부 LA 소토 스트리트 인근 I-10 동쪽 방향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 교통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I-10 동쪽 방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토 스트리트 인근 구간에서 서행하시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회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미리 경로를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는 만큼 해당 구간의 정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로스앤젤레스 센트럴 알라메다 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인근 상업용 건물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5시 51분이었으며 도착 당시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채 옆 건물로 화염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사우스 롱비치 에비뉴 2122번지에 위치한 단층 상업용 건물로 가로 약 45m, 세로 약 30m 규모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처음에는 건물 내부로 진입해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공세적 진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방당국은 대원들을 건물 밖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소방대는 외부에서 화염을 제압하는 수세적 진화 방식으로 전환해 진압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지난해 시민 11명과 소방대원 12명에게 공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38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운타운 프란시스코 스트리트와 올림픽 블루바드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고 여성 두 명이 차 안에 갇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인근 건물의 경비원과 직원들이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구출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처치하면서 두 여성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열린 표창식에는 당시 구조에 참여한 시민과 소방대원 그리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위기의 순간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용기가 두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보수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며 종전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기 때문에 곧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협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정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군함 통항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요구하는 미국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총리가 내일 이란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은 세부 조건과 미국의 반발에 막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고요?
12: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 글램백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곧 큰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기 때문에 꽤 빨리 전쟁이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이란이 오만과 임시 공동해상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에 가까워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하메네이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명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레드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종전을 원하고 있고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3: 네, 트럼프의 주장을 이제 누가 곧이곧대로 들을지는 의문이긴 한데요. 실제로도 이란 주장과는 달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란의 조건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12: 네, 이란 외무차관은 오만과 협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정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군함 통항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만과 해협 통행료 수입을 나눠가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죠. 통행료 부과 방침 고수에 대해서 미 해군 군함의 통항을 막겠다는 이란의 조건은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미국 입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역을 맡아온 카타르 총리가 현지 시간 27일 이란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 중재에 힘을 보탭니다. 핵 문제에서도 이란은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원자력 청장이 새로운 사찰 프로토콜이 마련되기 전에는 IAEA가 핵시설 사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후 핵시설 피해 정도와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확인하는 게 핵협상의 출발점인데 이란이 새 절차 마련을 요구하면서 장애물이 또 생긴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오만의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 진전 기대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4: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최초 신고 녹취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지난 5월 15일에 처음 실종 신고를 했을 당시의 녹음 파일이 보관 기한 3개월이 지나면서 이달 16일 자동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삭제 닷새 전인 이달 11일 허위 종결 혐의로 해당 경찰관 수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였지만 녹취 파일 보존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사건 처리 자료 등 다른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자료에는 원본 녹취가 아닌 요약 내용만 담겨 있어 부실 대응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실종 사실을 알린 지난 5월 15일에 112 신고 녹음 파일이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 녹음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지난 16일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삭제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위 종결 혐의로 부경장에 대한 수사에 이미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확보에 나서지도 않고 보존기한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허위 기록 탓에 지난달 남자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됐고 사촌동생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뒤늦게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왜 자료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원본 녹취록이 아닌 대략적인 요약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2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4: 진짜 감쪽 같네?
25: 역시 벤트웨이야!
2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6: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2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0: 이동현 뉴스 전문성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의도 한역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상암동 한역방 정국임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1: 네, 안녕하세요.
30: 네, 준비한 이슈 다루기 전에 속보가 하나 왔네요. 5.18 폄훼 논란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 제명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헌정사상 첫 사례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김영삼 총재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그거랑 좀 다른가?
31: 그거는 제명안이 통과가 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제명 촉구를 결의안. 하는 결의안.
30: 예예예. 예. 그런데 뭐 OIS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제명까지 가려면 국회의원 300석의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2: 그렇죠.
30: 그거는
33: 3분의 2요.
30: 뭐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한 건데?
32: 불가능하지 않죠.
30: 예. 가능하다고요?
32: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민주당 쪽 계열 뭐 진보정당 그다음에 개혁신당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모두 합쳐 한 188석 정도 돼요. 제 계산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12석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데.
30: 아니, 탄핵 때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32: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친한계가 지금 어쨌든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뭐 개혁보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서명성 드러낼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뭐 장동혁도 못 몰아내는데 자기들 의석수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윤리특위 구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상설 기구로 바뀐 이래 거의 여야가 맞부딪히면서 항상 보면 흐지부지되고 작년에도 거의 뭐 6대 6, 국민의힘 6, 민주당 6 이렇게 해서 윤리특위 한번 구성해 보자고 합의까지 갔지만은 정청래 신임 대표가 또 이제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지지자들 등살에 못 이겨서 그걸 뭐 깨버렸고 그래서 윤리특위 구성하는 것부터 아마 나는 이거 오늘 제명 촉구한 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 뭐 단체로 다 나가버렸더만요.
31: 오늘 5명 남았어요. 5명 남아갖고 뭐 조경태, 김영동, 김혜지, 우재준, 한지아 이렇게 5명 의원 남아서 표결 참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얼핏 봐도 아 여기 친한계구나 이런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명이니까 만약에 친한계가 결이 뭐 조직적으로 동참을 한다면 뭐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다섯 명이 또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할지 왜냐하면 퇴장하자고 했는데 퇴장을 안 한 거거든요.
30: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한지아, 김혜지, 우재준 네 명이 표결 참여했는데 그 숫자를 따져보니까 이 중에 최소 두 명은 찬성했다. 네.
32: 한지아 의원은 무효표에 던졌답니다.
30: 한동훈 의원도 표결은 참여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국회의장이 생각이 또 있을 테고 뭐 표결까지 갈까 어떻게 보세요?
31: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한참 삿바 싸움을 해야 되는 건이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 삿바 싸움 자체에 이제 지금 당권파가 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명안이 제출이 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이제 당분간 좀 원내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30: 근데 이준수 의원은 나는 아무런 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토론 문제가 된 토론회에서.
31: 뭐 그걸로 면피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있는 의견들이에요. 본인 실명으로 코멘트는 못하지만 국회의원이 장소를 대관해주고 그 토론에 관련된 자료나 이게 이제 국회의원 뭐 보좌관을 통해서 배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 기자들이 그 토론회가 있는 거는 이준석 의원실에서 그 토론회를 알렸기 때문에 이제 그 토론회를 알게 된 건데 뭐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나는 현장에서는 발언을 안 했다는데 뭐 현장에서도 발언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면피할 수 없고. 뭐 이준석 의원이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논리는 학술적인 논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5.18 성역하면 안 된다 이 논리를 버티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는 뭐 변명이 안 되는 건입니다.
30: 그런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인가요? 2,000명인가요?
0: 네. 뭐. 3,000명. 예, 제명 촉구를.
30: 그런데 어쨌든 당 지도부는 받아들여지 않은 거잖아요.
0: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당에서 뭐 징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당의 강령과도 맞아요. 당원 당규도 그렇고 또 바로 국민의힘이 5.18 특별법을 만든 주역이 속한 정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에 더하여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었을 때도 5.18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정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정당이 극우화 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두 번째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의 어떤 그 지향하는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30: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정 의원 말씀처럼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아마 강령에도
0: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었어요.
30: 그런데 틈만 나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해서 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수면을 하려 아래로 가라앉았다 생각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반복되는 거예요.
31: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처음 뭐 지만원 씨 불러갖고 5.18 북한군 소행설 얘기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얘기하면 이제 공천 안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당내 분위기 굉장히 강경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훨씬 더 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후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은 이준석 의원이 또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론회에서 핵심적인 게 5.18에 대한 가짜뉴스나 음모론을 넘어서서 전두환 복권 논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장기 독재가 정당했다, 5.18 정당하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32: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뭐 학술 토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 법원위에서 다 확인이 된 것을 갖다가 뭐 진상 규명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발표 명령을 뭐 누가 했는지 이런 거를 토론할 수 있을지언정 그 원인이 뭐 전두환 탓이 아니라는 동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무슨 토론이겠습니까? 예. 아니 전도회지. 그리고 뭐 아까 제가 한동훈 친한계 뭐 의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뭐 친한계뿐만 아니라 대한계 미래 대한과 미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런 사안에서조차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못 마련하고 그냥 네. 욕만 한다. 친한계 패널들 동원해서 그런 정도면은 저는 그냥 정치 안 해야 된다고 봐요. 뭐 그 정도 실천력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자기네들 지지층에서도 지금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30: 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 이야기 전에 어제 그 유시민 씨 발언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31: 네.
30: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네. 왜 대본에 넣나 그랬더니 오늘 우리 제작진 싹 빼버렸네.
31: 일사불란하네요.
30: 이거 또 네. 진행자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싹 빼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조금 뜬금없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지방선거 끝난 지가 꽤 됐잖아요. 두 달이 넘은 거지 네. 석 달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명분상으로 지방선거 패배 등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1: 김민석 당대표 안 만나고 이번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뭔가 신상의 변화나 결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로 이제 표면상의 명분은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결정타가 된 거는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의한 씨가 이제 재판을 시작이 됐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결정타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사퇴를 발표하면서 썼던 표현 중에 이제 자강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치권 용어로 자강론의 반대말은 통합론이나 연대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강 국민 개혁신당이 자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퇴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0: 예. 그러니까는 표면상의 이유는 지방선거 패배,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정의한 전 후보의 자작극 이제 구속이 된 상태니까. 뭐 그리고 개혁신당이 기초의원 한석을 얻었는데 네. 다른 소위 말하는 민의정당보다 더 결과가 없었어요.
32: 네, 그렇죠.
30: 네, 그런데 석 달 지나서 지금 그걸로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 내부 갈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강론 이야기도 나오고 자강론을 주장하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다음 총선에 출마를 제안했는데 지도부 인사들이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3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고에서 뭐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싸웠다는 보도도 있지만 김성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지금 혼란스러운데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특히 여성의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권영국 후보 정의당 후보보다도 득표율이 낮았는데 경기 남부에 뭐 집중 출마한다? 뭐 경기 남부에 이제 의왕시나 뭐 이렇게 민주당이 이번에 의석 저기 시장 자리 이런 자리들이 좀 있잖아요. 한 9군데 정도 그렇게 있으니까 할 만하다. 우리 수도권 한번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뭐 당에 있는 인사들은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자. 공천하는 자리도 바꾸자 이런 얘기해봤자 안 먹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쇄신이 어떻게 또 공천 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서 공천할 건가, 출마할 건가 이런 건지도 좀 의문인 거고 결국 이준석 대표 마음대로 이렇게 그립이 안 되니까 그냥 나 사퇴할 테니까 핵폭탄 던져버릴 테니까 니네들끼리 하면 잘 되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비판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그림을 노린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0: 아니 나머지 의원이라 해봤자 한두 명밖에 더 있습니다.
31: 두 명이죠.
0: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뭐 여성 의원하고 세게 싸울 것 같진 않고
31: 천하람 원내대표
0: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그 개혁신당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감은 6.3 이후 계속 그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류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김민석 대표 방문 즈음하여 아마 내부에서 자강론인지 합당론인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제가 지금 들은 대로 전언을 하는 거라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신은 못하겠으나 대충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의한 씨 문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 개혁신당은 비대위를 꾸릴 수가 없대면요. 당원 당규상.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이 해가지고 아마 다시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0: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 그 합당하려고 아니냐 네. 하라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과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31: 그게 자강의 반대말이 통합이나 합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0: 이준석은 자강 쪽이에요.
31: 네, 이준석 자강론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0: 근데 정점식과 만난 건 이준석인데.
31: 네, 어쨌든 뭐 그런데 개혁신당이 이제 경기 남부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출마하자 네.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근데 저도 뭐 이준석과 만나본 적 있습니다만 약간 사고 방식이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게임 이론 같은 사고 회로가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득실이 어떻고 B라는 선택을 하면 득실이 어떻고 그럼 외부에서 뭐 C가 들어올 건데 이 C는 우리한테 어떤 요소고 이런 요소들을 계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몇 명인데 이게 이제 경기 남부권의 몇 개의 벨트가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청년의 인구 분포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해볼만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접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얘기를 개혁신당에서 많이 하거든요. 기자들 만나면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좀 이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뭐 천하람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이랑 합쳐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천하람 의원은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나는 그건 아니다라 얘기하고 있고 뭐 이주영 의원 비례 여기도 이제 비례 의원인데 이주영 의원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학기술계 또 인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당사자들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면 자강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얘기한 자강론이 이거는 다른 활로나 경로에 모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합당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대도 필요하다라는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부정선거라든지 5.18과 관련해갖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정당과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다.
32: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도 안 받아주니까요. 이준석을. 네. 이준석 의원 본인도 그런 얘기 꺼내는 순간 본인 지지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
30: 지금이야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함께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오세훈 시장까지 함께 그럼 좀 달라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2: 그러려면 거의 신당 창당을 해야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0: 예. 아니 근데 이제 몸은 가볍죠. 지금 당대표가 아니고 오늘은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무슨 탈당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 그냥 당원으로 남아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잠시 언급돼서 좀 놀랬고요. 사실은 그 오동석 연대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미련이 있다고요. 좀 잘해보라. 어?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셋이 그 소위 힘을 맞춰가지고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합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어떤 연대 그건 진짜 게임 이론에서나 가능할 수 있죠.
30: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정국진 씨가 SNS에 사퇴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 조만간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정계 은퇴까지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뭐 취재된 거는 기자님 없죠?
31: 뭐 아직 특별한 건 없고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알고 있을 정도면 아마 회자가 됐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당 내부의 문제나 당 내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어느 정도의 뭐 거길래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준석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한다고요? 네.
32: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30: 뭐 주장하고 같은 당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좀 회자가 되긴 한 것 같은데
31: 받겠죠, 이제.
30: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빼앗은 국민 주권을 되찾겠다 그러면서 당 개혁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 문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오늘이 지금 26일이죠?
2: 네.
30: 8월 말까지 사실 결정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30: 그 당원 당규를 명분으로 들었으니까 당원 당규에 짝수해 8월 말에 교체한다고 했으니까 그 당원 당규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교체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의지를 드러냈다?
2: 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자신감을 표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당원 주권 2.0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언급들이 당원들의 지지가 나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오늘 얘기를 많이 했고요. 선출직 평가제도 다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그 당협위원장 교체권도 추진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30: 네. 네. 지금 의총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그렇고 현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비당권파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당협위원장 교체 평가가 어떨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특히 그 배지를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 때 성적이 어땠는가? 과연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러한 그 성적의 어떤 그런 그 표지자로부터 당당할 수 있는가 보령서천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온 얘기인데 그래갖고 뭐 새로운 인재들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당협위원장을 이제 바꾼다라는 것인데 아마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불안감도 있겠죠. 그 이면에는 모든 건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당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들을 일단 공천을 줘야 되고 총선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1차 관문이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항상 이제 막 그 거의 뭐 추앙하다시피 옹호하면서 올림픽 공원에 같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 미국에도 또 같이 간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뭔가 그 포지션이 있어야 자기를 확실하게 디펜드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바꿔야지. 그런데 지금 그 안전한 지역은 TKPK 지역인데 거기는 소위 그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을 안 한 이유가 장동혁 대표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거기 따뜻하거든. 굳이 뭐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날 건드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들썩들썩 한다 그럽니다.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이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연찬회 같은 경우도 뭐 보이콧을 하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한대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러니까 당이 그렇게 지금 조용한 상황은 아니고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지 지금까지 조용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기 거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고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30: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조용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렀는데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승리했냐?
2: 네.
30: 아니란 말이죠.
2: 네.
30: 그러다가 당협위원장 교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최근에 윤리위 그것도 독단이라고 네. 뭐라 그래요. 이게 만일 민주당이서 일어났으면 당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네.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보면 굳건하단 말이에요.
32: 근데 우리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어떤 그 팀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160명의 국회의원을 160만 당원이 이긴다.
30: 아, 예, 예, 예.
32: 뭐 비슷한 사고인 거예요. 뭐 국민의힘 현역 의원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나는 유튜브에서 딱 결집시켜주는 강성 당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0: 서로 벤치마킹하는 거라니까.
32: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30: 네. 그러면 뭐 설사 재신님을 가더라도 난 이긴다.
32: 그렇죠. 근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2: 약간 다른 결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당협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마음대로 교체를 못해요. 그렇죠. 어차피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TK나 PK나 본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 의원이 공천할 수 있는 인력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장 의원은 많은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말이 밤장들이 있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이 밤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만 건드리지
31: 않으면,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한 얘기에 반대 얘긴데 내 자리만 건들지 않으면 이 당협위원장 교체는 일정 정도 정치 개혁의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역 불가리라든지 삼선 출마 금지라든지 정치 개혁의 본류와 닿아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오히려 지금 장 의원을 물러나게 할 힘이 없고 조직이 없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장동 대표 어쨌든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동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진들을 각개격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32: 그러니까 이게 전 중간 영역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교체가 아니고 아니 현역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경선하죠. 경선. 아니 당원 당규에 따르면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 뭐 경선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고.
30: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뭐 이름을 본 적이 없어. 아,
32: 그렇죠. 그렇죠. 본 적이 없죠. 네.
30: 그러면 네. 어떻게 상황이 발생하냐. 현역 의원이 그 지역구에 있고 당협위원장은 원내이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게 몇 군데만 돼도 불을 보도 싸울 게 뻔하고 내전이 일어날 게 불을 보도 보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간다?
3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역 의원들이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거의 조직으로 갖고 있다고 보면
30: 유리는 하죠 당연히.
32: 예, 이렇게 경선을 해도 거의 뭐 누가 잘리고 이런 게 원해서 좀 어쩌다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갈 텐데 그럼 이런 실익 없는 걸 왜 하냐 그냥 예, 예,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당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제 당원들이 지지를 더 결속시키는 그런 이벤트로 저는 봅니다.
0: 아니 근데 지금 당대표를 지금 그 옹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표를 옹의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걸 더 잘 옹의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내로.
30: 예, 예.
0: 그런데 지금 그 최고위원 중에 소위 훌륭한 꼬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역구가 있든가 아무튼 대체로 지역구가 없어요.
30: 예, 예, 예.
0: 그러니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도 맞아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중진들은 밤장일 수도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 잘 되면 잘 된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TK, PK는 건드리지 않고 수도권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리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총선에 과연 승산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다 또 수도권도 지금 몇 안 돼요. 서울하고 경기. 그걸 빼고 원외 당협을 건드리겠대. 그러니까 만만한 게 지금 원외 당협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무슨 그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하고 좀 밀어보면 밀려. 중진도 밀리고 다 밀려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좀 하면 되겠는데라는 자신감을 1년 만에 갖고 내가 윤석열 정권 이래로 최장수 당대표가 되겠어. 그 목표 하나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30: 예. 그 정 의원이 방금 말씀 중에 꼬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0: 아 꼬붕은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30: 그 예, 전달한 거긴 합니다만 네. 방송에서는 좀 적지 않게 들렸다. 예, 꼬붕도 안 되고 오야붕도 안 됩니다. 아, 예, 저희는 부하로. 아, 부하도 이상한
0: 아, 그 사람이 쓴 건 맞죠. 네. 정확하게 하기 네. 위해서.
30: 알겠어. 이것도 뭐 국민의힘도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세인 거고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여전히 있고 또 어제 유시민 씨 참전으로 그게 좀 세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모양새니까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31: 네.
30: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조강한 최고가 말한 발언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전 의원이 옮긴 거고요.
0: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30: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연천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뭐 정치에 복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또 정치에 복귀한다고 해도 뭐 누가 과연 네. 따라갈까 이런 의문이 들고 당원권 2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조경태 의원이 그 가처분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공천은 물 건너간 거잖아요 사실은.
31: 네. 본인은 이제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0: 정치적 투쟁이요?
31: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장동혁과 싸우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면 이제 법정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고 이 징계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 지도부가 바뀌면 없어질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싸우겠다 이런 건데 근데 만약에 안 바뀌거나 혹은 징계 철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2028년도에 선택의 순간을 오게 되어 있잖아요.
30: 예?
31: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근데 어쨌든 당내에서 싸워보겠다. 이런 이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0: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경태 의원은 워낙 지역구가 탄탄하거든요.
31: 네.
30: 무소속으로 가도 뭐
32: 그렇죠.
30: 그죠? 네. 사흘 지었고
32: 출선 가능하죠. 네.
30: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었는데 지금도 사흘에 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부산의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 40% 뭐 중반 후반도 얻어요. 근데 이 지역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조경태 의원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속 이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32: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 때 그때 임교진 뭐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친박 숙청한다고 막
0: 임명진
32: 죄송합니다. 예.
0: 임교진은 탤런트예요.
32: 예, 죄송합니다. 예. 맞으세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때 뭐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 막 3년씩 당원권 정지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홍준표 대표가 됐을 때 그 뭐 징계 다 흐지부지되고 모니지 돼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지도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권영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다 가처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장동현 지도부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장동현 지도부는 어쨌든 저는 이제 요약컨대 우리 현역 의원이든 원내 당협위원장이든 올림픽 공원 나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기가 얘기하는 건 싸우는 사람이라는 건 즉 올림픽 공원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고 나한테 줄 안 서면 내보낸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다른 단톡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있는 방에서는 조용하고 우리끼리 따로 파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림이 다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 근데 이번에 징계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뭐 당연당규를 위반한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고요.
31: 개발 사유로 보면 다 징계권이죠.
30: 징계권이죠. 네, 징계권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 정도로 심한 징계를 했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31: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명을 형평성. 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역할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분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영진 의원은 법적 투쟁 가겠다라는 거고 조경태 의원은 남아서 싸우겠다라는 거고 친한계가 지금 입장이 사실 좀 모호하긴 한데 친한계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진종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까지 나오면 요 징계 대상자 네 명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장동혁 체제에서 뭐 정면으로 싸우던 비켜서 싸우던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30: 예.
0: 근데 진종호 의원을 징계하는 걸 보면서 진종호 의원을 굉장히 약하게 인식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당시 부산 북구에서 캠페인을 벌일 때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안 건드리고 진종호가 방 하나 구했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바로 그 보안수사권 네. 관련 회의에서 저는 뭐 발을 쓰지 않고 뭐 손을 씁니다. 예, 예. 뭐 그 말했다고 해서 그런 건데 진종호 의원은 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진종호 의원으로서는 뭐 형평성이 됐든 그리고 자기는 선거운동을 한 바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될 사람은 저 개인 생각인데 진종호 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2: 아마 할 것 같아요.
30: 그 네. 진종호 의원이
31: 국정 대리인이
30: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여서
0: 네 비례대표요.
30: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렇나?
31: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예,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중이 된 거니까요.
30: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뭐 강수영 변호사 말처럼 지도부가 바뀌면은 징계는 또 철회될 수 있는 문제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0: 그 지도부 바뀌면이라는 가정법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정신승리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내년 네. 8월까지 간다 그러는데 네. 그걸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지도부 바뀌면 I will be okay 뭐 이런 식으로 그런다는 것 자체가 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투지를 가지고 한번 저항해볼 의지조차도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안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30: 근데 그 총선이 내후년 4월이니까 네. 내년 말쯤에 이제 아마 뭐 공천 관련 얘기가 나올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체제가 내년 8월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면 연임을 해야 되는데
31: 그렇죠. 연임을
30: 연임의 해야죠. 욕심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뭐든지 대통령 욕심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30: 알겠습니다.
31: 연임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연임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냐. 8월 임기를 채우고 뭐 또 도전하는 거냐. 아니면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기간에 뭐 신임 투표를 묶고 던지고 다시 도전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쪽 당권 지금 당권파는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주 네. 올해 화두는 이렇게 저렇게 연임인 것 같습니다. 예, 연임을 되게 선호하네 예, 양당이. 예,
32: 올해 그 지방 저 전당대회 형국에서 굉장히 그 보수 패널분들한테 민주당이 다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냐 온갖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진짜 1년 버팁니다. 아. 내년에 정말 예, 국민의힘 훨씬 더 심하게 아. 싸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 연임권 문제로 관련해서.
32: 그럼요. 거기도
0: 아니 근데 공천하고 관련되니까.
30: 네. 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정 전 의원님한테 여쭤보라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0: 저요?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는데 왜 나오시나 솔직히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의 의지인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시 되고요. 근데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나오면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표 시절이 보수 정당의 전성기였다라고 예. 애써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수 정당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요인을 또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본인이 뭐 한 20분 동안 뭐 스피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정말 뭐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 성찰과 함께 지금 이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쓴소리를 가열차게 함으로써 보수 지도자로서 그게 유일하게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0: 예. 뭐 정전식 대표가 지난번에 또 한번 만났다고 하긴 하는데.
32: 대구까지 가서.
30: 네. 예. 그 뭐 대구 출신 아니에요? 강 변호사?
32: 네, 그렇습니다. 예. 네.
30: 그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박 전 대통령 영향이 있습니까?
32: 많이 죽었는데 네. 많이 죽었는데 다만 그 역할을 하나는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코어가 어디냐? 국민의힘의 중추 뼈대가 어디냐? 과연 윤어게인인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윤석열 훨씬 이전부터 국민의힘 지지해오던 사람인데 마치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민심이 그 완전히 들끓어올랐듯이 무슨 뭐 코어니 뭐니 우리가 코어다. 호남이 코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친노침은 훨씬 그전부터 우리 신민장 시절부터 당원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대구 경북에서도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무슨 윤어게인이니 뭐 유튜브니 유튜브도 잘 안 봐요. 대구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소위 말해서 원류 보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좀 진짜 보수의 뼈대 코어 어디냐를 분명히 좀 얘기해 달라. 예. 이런 목소리 있는 것 같습니다.
30: 여기저기 코어가 날렸네.
32: 네.
30: 세 분 말씀 1부 내일까지 듣고요. 2부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명승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강수영 변호사, 정호균 전 의원,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국힘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이 상태로는 총선을 못 치른다.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 등 9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거 모여서 간담회 요구하고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좀 그렇네요.
31: 네, 강한 정치적인 결사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 당대표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또 4선이면 지금 뭐 대표보다 선수가 다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3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렇고 4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렇고 뭔가 우리는 장동현 대표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예. 방법은 없습니다.
32: 너무 약해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머리에 쌈장을 발라야 됩니다. 예?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지 얘 너무 웰빙이에요.

0: 두 최고위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붕괴시키려면.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붕괴돼서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 말고는 방법, 다른 이제 활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는데,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으면 벌써부터 뭐 당대표 사퇴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 지금 에너지가 없고, 국민의힘 취재하는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국민의힘의 지금 인상은 그냥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체제와 그러니까 이별을 할 거였으면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나 사퇴 요구하는 사람 짓걸고 덤벼라 이런 적 있었어요. 이게 벌써 거의 몇
1: 근데
0: 개월
1: 아무도 안
0: 전입니다.
1: 덤볐죠.
0: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좀뭐그 기세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꺾인 상태고 오히려 최근의 모습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그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강화되는 이런 뭐 모습입니다.
1: 아, 과거의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과거 보수 정당은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걸 안한 거예요. 왜안 하냐? 저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했더니 자칫하면 나도 공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의 학습이 있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나한테 차라리 세이프하겠다라고 처음에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또 서울시장 1심 나오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중진 중에 올공에도 한번 나가고 그런 사람도
0: 그쵸.
1: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뭐 교체 뭐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한번 모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특히 민주당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진보 측 평론 하시는 분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상황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는 거지.
2: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분열되어 있는 민주당 내부를 단돌이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 전당대회 이후에도 컨벤션 효과는 당연히 없고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건 국민일보 단독 보도 같은데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0: 네.
2: 그 유시민 씨가 주장하던 얘기 아니에요?
0: 그리고
2: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0: 뭐 전체 발언의 맥락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도 확장, 뭐 실용 노선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메시지로 읽혔는데 최근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러 층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뭐 2030, 호남, 그다음에 60, 70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확장 국면에서는 우리가 저기 멀리 보이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 어쨌든 좀 수세적인 국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맥락의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워낙 지지층이 분열되고 이 지지층이 각각의 주장들을 노선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지금 이동현 앵커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이런 좀 분분한 발언이 될수 있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2: 근데 김한 기자가 한번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한번 취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대통령 워딩인지,
0: 네, 막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2: 당 워딩인지.
0: 네.
2: 네. 아니 뭐 저도 제 나름대로 풀을 가동하니까
3: 예.
2: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3: 워낙 제 잘못된 이야기도 나오고
2: 많으니까.
3: 하니까.
2: 예. 그런데 그거랑 좀 다르게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인요한 적십자사 회상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0: 네.
2: 사실 인요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논란이 좀 있었죠.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논란이
0: 네.
2: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 이제 뭐 내란 형국에서도 탄핵 관련해서 뭐 심정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뭐 이해한다거나 뭐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고, 과거에 또 특별히 이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약간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한적십자사의 정신하고 맞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더 논란이 됐던 건 어쨌든 이제 이게 임명 절차가 그 적십자사 안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일단 한 사람을 추려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준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2: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3: 예,
2: 어쨌든
3: 그렇죠.
2: 추천
3: 그
1: 안에서
3: 오면은. 예.
1: 예,
3: 근데 그
1: 의사결정.
3: 위원회에 국무위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관급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대통령이 찍어내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서 결국 대통령이 또 우클릭하다 저런 내란 묻은 사람까지 모시는 거야. 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진실은 뭐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인준행위가 과연 형식적인 거냐 아니면 진짜 거부할 수도 있는 거냐 논란이 있지만 관련 규정을 검토했을 때는 그 충분히 재량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런
3: 지금까지는
2: 전례가.
3: 없었죠.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아니요.
3: 네.
2: 있었습니까?
1: 논리적으로는 있지만
2: 아,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위에서 내려와서 공공기관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그러다

0: 보니까 대권을 지면은 줄수 있는 자료가
1: 예.
0: 수천 가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1: 선수끼리 왜 이래?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당대표와 대통령이 티키타카로 뭐 이렇게
2: 국컵, 배드컵.
1: 이렇게
2: 네.
1: 하자고 한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워낙 뭐 그러니까 아까 뭐 코어 얘기도 했습니다만 코어 쪽에서 이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럼 그쪽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2: 이제 뭐
1: 이런 예.
2: 코어냐 아니냐보다 민주당 쪽의 설명은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뭐냐면 일단 뭐 구조적 다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은 확인해야 되지 않냐. 1차적으로 민요한 의원이 당시의 의원일 때 탄핵에 반대했었거든요. 윤석열 탄핵에. 그리고 이제 내란과 관련된 연관성도 또 그다음 이제 더 넓은 전선에서 2차 전선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두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민요한 회장은 모두 부적합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확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탄핵과 내란에 대한 입장이 기준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와중에 뭐 김희석 대표가 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또 대통합 추진단 TF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조국의 신당 쪽에서는 뭐 외연 확장보다는 우리랑 합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2: 네.
1: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가 어젠가요? 합당에 반대했던 강득구 이원주 의원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그말 그대로 저격이잖아요. 우리가 당선은 안 돼도 낙선은 시킬 수 있다. 이런 것 같기도
3: 그렇죠,
1: 하고.
3: 그렇죠. 평태교를 재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참 고약한 게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매력이 있고 아, 저 당과 합당을 했을 때 원래는 민주당 지지를 안 보내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더 지지층이 넓어진다. 이 그림이 돼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무조건 2가 되느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김민석 대표도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자강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강덕구 의원이나 뭐 이원주 최고나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합당이 안 됐다 이런 인식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많은 당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그리고 조국혁신당 스스로가 내가 합당했을 때 도움이 되나? 그런 것들을 자성하지는 않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더더욱이 합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근데 뭐 조국 대표 입장으론 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뱉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0: 아니, 이분이 이미 보여줄 거 많이 보여줬는데 뭐 이거 정도 보여주는
1: 아,
0: 걸
1: 그래서
0: 갖고
1: 저도
0: 이렇게
1: 좀
0: 뭐,
1: 놀래서.
0: 놀라셨어요? 하나도 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할수 있는 레버리지가 뭘 하게는 못해도 못하게는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금 현실적인 관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까 이현주 강득구 의원
1: 예?
0: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치밀하게 민주당 소식을 챙기지는 않지만 분명히 합당하고 뭐 이런다 그랬을 때 가장 앞장에서 반대해서 목소리가 두드러졌던 두 정치인인 것은 확실한
1: 예.
0: 것 같고요.
1: 예.
0: 그다음에 대통령이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거 이제 뭐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인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뇨한 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습이 될까? 그건 또 아닐
1: 그렇겠죠. 그렇게
0: 거예요.
1: 보입니다.
0: 네.
1: 예. 근데 강덕구 의원 SNS 발끈해서 글을 썼던데 내가 합당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를 반대한 거다. 그리고 조국 대표 사면 내가 제일 먼저 사면 하자고 얘기했다. 왜 나한테 그러냐 뭐 그런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강덕구원의 반발은 뭐 본인이 찍혔으니까 지명을 당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30개도 떨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출마만 해서 예를 들면 5%만
0: 아니
2: 가져가도
0: 1,000표만 가져가도 다
2: 네. 서울
0: 떨어뜨려.
2: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위력이 있는데 그럼 전국 단위로 후보를 못 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낼수 있다. 이 카드가 있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실 본인의 권한도 이제 아닌데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3: 그러니까요.
2: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당장 뭐 돌아서서는 아이고 굉장히 서늘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갖는 방식의
3: 그러니까
2: 커뮤니케이션이다.
3: 아니 민주당 당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합당이라는 게 그냥 합치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분 논의가 있잖아요.
1: 있겠죠. 예.
3: 조건이 있죠. 예. 조건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데 뭐 막을 필요 있습니까? 근데 들어오면서 여기는 전략공천 우리 줘. 그럼 무공천 해줘. 우리 사람 앉혀줘. 당직자 여기는 좀 당직에 넣어줘. 이게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0: 아니, 옛날부터 네. 그렇게들 하지 않았어요?
3: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조국혁신당한테
1: 뭐 빚도 우리가... 갚아주고.
3: 예. 근데 그럼. 왜 조국혁신당에게 그렇게 해줘야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무조건 합치면 이깁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는 건 당원들을 설득할 수 없죠.
1: 최민희 의원 합치면 이긴다고 하시던데.
3: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2: 앞뒤가 다 있는 논리예요. 합치면 이기는데 만약에 분리해서 후보가 나오면 우린 진다 이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당내 이거에 호응하는 세력과 지금 조국 대표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 그렇죠.
1: 예. 뭐 어쨌든 뭐 고춧가루 부대로 나서겠다 이런 뜻 같아서 네. 약간 네.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그 최근 제주 실종 사건으로 민주당은 경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경찰 개혁 강조했고 뭐 대통령도 한마디 했고 하는데 그 뒤에 사족이 좀 붙더라고요. 네. 이거는 보안수사권이랑 관련이 없다. 물론 보안수사권이랑 관련은 없는 건 맞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 없죠. 왜냐하면 아직 보안수사권이 네. 살아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에 올리지도 않은 사건이기 네. 때문에 관련은 없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붕괴하고 화나고 걱정하는 거는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이런 암장사건이 일어나는데
0: 맞아.
1: 없으면 어떻게 할 네. 거냐.
3: 그럼요.
1: 대책을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잘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3: 아 네. 정말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아니 이거를 선긋기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본질은 경찰이 이렇게 믿지 못할 존재인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온 국민들이. 그런데 보안수사권 없어지면 이런 경찰들에게 권한이 더 몰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불안감인데 계속 이 사건은 보안수사과 관련이 없습니다.
1: 예, 예, 예.
3: 박은정 의원도 그 킥스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책임의 그 선만 그으려고 하는 게 이건 더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악화시킨다고 봅니다. 큰일 났어요.
0: 킥스와 관련해서도 프로파일러 하신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 킥스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사 중일 때는 그냥 암장될 그렇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반격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보안수사권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정말 오만한 거 아니야? 아니 국민들이 걱정한다는데 이거 관계없어? 그렇게 알고 있어? 마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민주당의 지금 2030 청년 여성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네.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 불안해요. 2030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자신의 방어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정책마다 근데 경찰청장이 지금 없는 거잖아.
1: 없죠.
0: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도 심리적으로 이 국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거든. 아 이건 문제 굉장히 많은데 잘하는 게 뭐가 있어? 큰일 났는데 예. 이렇게
1: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 유시민 씨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지금 방금 정전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인데 2030 여성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단단했거든요.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거 보안수사권의 연관이 분명히 있어요.
3: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씨 같은 경우 강력하게 이걸 폐지하는 주장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3: 그렇죠.
1: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대통령 지지율 앞으로 30%대로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무책임 거 아니냐 이런 쪽도 있는
2: 그래.
1: 거죠.
2: 취향 관련된 문제는 100% 정부 책임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그 인식과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맞아요. 인식이 이제, 제일 중요해 정치에서 팩트보다.
2: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각성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일은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일 잘하네. 나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일은 잘하네. 이런 인식이 지지율을 바치는 한 요소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나니까 굉장히 허둥대는 것 같고 경찰청장도 없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번졌냐면 제주도 불안해서 못 가겠다까지
0: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타격 엄청나요.
1: 그 사실 제주도로 특정 지역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치안은 1등이다. 난 네.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자꾸 빠지니까 이거를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은 관계없는 건 맞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강조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영 변호사, 정옥임 전원,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160명이 사망하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6: 산사태 직전 발생한 지진으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다급하게 닫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라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스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발전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8: Likely made worse by a earthquake that triggered a rock and ice landslide deep within the mountains. Perhaps that added to the blockage of the river.
7: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5: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6: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 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10: 당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 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9: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습니다.
6: 고립됐던 10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한 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2: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수요일의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뉴하.
4: 뉴하.
3: 네, 어제 저녁에 술 많이 드셨어요?
4: 아니요.
3: 아니에요. 뉴스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통화하시고
4: 네,
3: 취재하셨죠?
4: 맞아요. 특히 오늘이 좀 바쁜 날이에요.
3: 아, 왜요?
4: 왜냐면 제가 국민의힘 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4: 그런데 오늘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입니다.
3: 네.
4: 그래서 제가 뉴스 명단 끝나고 바로 당사로 가서 기자회견 참석을 하는데
3: 10시에요?
4: 네. 오. 혹시 그 저희 당원 여러분들 중에 장동혁 대표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다.
3: 오호.
4: 그런데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3: 네.
4: 이거 참 꼭 좀 대신 물어봐 달라 하는 게 있으면 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좀 뽑아서 직접 오늘 장 대표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샵 0945 문자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윤경 기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4: 네.
3: 배석한 당직자들 의원들이
4: 네.
3: 누구누구인지
4: 아, 네.
3: 몇 명이 왔는지
4: 네.
3: 그게 또 궁금해요.
4: 다음 주에 와서 꼭 말씀드릴게요.
3: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당정청은 하나입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를 어제 저녁에 만찬을 했습니다.
4: 네.
3: 무슨 얘기를 가장 강조했죠?
4: 한마디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좀 싸우지 말자.
3: 싸우지
4: 이걸
3: 말자.
4: 좀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3: 그럼 그동안 싸웠다라는 걸 자인한 거예요?
4: 그렇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민석 대표랑 민주당 새 지도부 청와대로 불러서요.
3: 네.
4: 2시간 반 동안 만찬 자리 가졌습니다.
3: 네.
4: 어떤 얘기 나왔냐면 당정청은 한 몸이다. 다른 점을 찾으면 원수가 되고 같은 점을 찾으면 형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계 친청계가 아주 정말 심하게 싸웠잖아요.
3: 아,
4: 멸칭까지 나오고 파묘 논쟁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의 얘기는 경기 끝났으니까 이제 같은 유니폼 입고 뛰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대통령이 자신을 민주당이 피워낸 꽃 이라고 한 말이 눈에 좀 띄어요.
4: 네.
3: 뭔 말이에요?
4: 저는 이 말이 김민석 대표를 향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3: 아, 그래요?
4: 어떤 얘기냐면
3: 네.
4: 김민석 지도부가 혹시나 독자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읽혔는데
3: 네.
4: 사실 제가 국민의힘 당권파 의원한테 이걸 좀 물어봤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됐다고 당정청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가 되라고 한동훈 전 대표 뽑아줬는데 그거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전례를 좀 의식했을 수 있다는 건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꽃이라도 가지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는 한 뿌리다 이렇게 다시 묶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대통령께서 뭐 지도부를 향해서 개혁을
4: 네.
3: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4: 네, 이거는 강경파를 향한 경고로 좀 봤는데요.
3: 아,
4: 네, 개혁의 깃발만 좀 높이 든다고 해서 실제 개혁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개혁을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었어요.
3: 네.
4: 사실 명분 경쟁에 빠져서 좀 목소리만 좀 키우지 말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끝까지 완성하라 이런 취지였고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악세다 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강경파를 향해서 좀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 자리에 앉아있던 친청계 3명의 최고위원들도 조금 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됐을까?
4: 그런데 사실 위축됐을 순 있는데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네.
3: 뭐 어제 만찬에서 찐명 러브샷 뭐 이런 것도 퍼포먼스도
4: 네.
3: 하신 것 같은데
4: 네네.
3: 이제 갈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4: 저는 어제 이 장면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3: 오.
4: 왜냐하면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이랑 친명계인 박선원 최고위원이 서로 내가 더 찐명이다 이러면서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3: 네.
4: 참석자들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건배사를 외쳤다고 하고요. 사실 왜 주목이 됐냐면 전당대회 때 두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좀 경쟁을 했었어요.
3: 네.
4: 그런데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난 뒤에 서로 이제 무대 손잡고 좀 인사를 하잖아요.
3: 그렇죠.
4: 그런데 서로 손을 잡지 않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혹시 뭐 갈등설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 러브샷을 통해 이걸 좀 해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 때 앙금 털고 이제 화합하겠다는 장면을 대통령 앞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계파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네. 어제 일단 서로 잔을 부딪히면서 좀 휴전을 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한 팀이 됐는지는 앞으로 뭐 인사나 개혁법안 두고 두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소주 한 잔 먹고 러브샷 하고 끝날 개파 갈등이었으면 개파 갈등도 없다고 봐야죠.
4: 네.
3: 앞으로 좀 민주당 집권여당 지도부가 어떠한 불협함을 내는지 아니면 하나된 단합된 목소리 내는지 좀 지켜볼게요.
4: 네.
3: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4: 두 번째 뉴스는 임시동맹입니다.
3: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뭐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만났다. 네.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3: 그래요?
4: 네, 두 사람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이 포럼에는 좀 특별한 게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3: 맞아요.
4: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친한계 의원이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들어오면서 보수 진영 여러 세력이 함께 뭉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좀 절묘한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앞두고 장 대표랑 각을 세워왔던 네. 두 야권의 잠룡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장 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경쟁하던 두 사람이 공동의 상대 앞에서 잠시 손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4: 일단 두 사람이 뭐 둘이 대화를 한 건 아니고요.
3: 아니에요? 네. 대화는 안 했어요?
4: 같은 자리에서 그런데 약속이라도 하듯이 네. 장 대표를 향한 공세를 좀 펼쳤습니다.
3: 네.
4: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핵심은 지금 당내 사람들 쳐낼 게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 시장은 장 대표가 지금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3: 네.
4: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로 공격하는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위를 좀 더 높였습니다.
3: 오.
4: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당원 직선제 자체보다는 이걸 추진하는 의도가 문제다. 국민의힘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4: 장 대표 취임 1년 이거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3: 네.
4: 당이 퇴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주재했던 김기현 의원도 힘을 좀 보탰는데 김 의원의 행보가 요새 좀 수상한데요. 왜냐하면 당원 직선제 있잖아요.
3: 네.
4: 이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 보도가
3: 네.
4: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당이 당원 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이제는 국민 중심으로 축을 좀 옮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그랬군요. 이 임시동맹
4: 네.
3: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4: 아니요.
3: 아니에요? 그렇게 또 확정적으로 얘기하세요.
4: 확정하긴 좀 어렵지만 당내 분위기 좀 들어보면 오래
3: 네.
4: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3: 네.
4: 지금은 일단 장동혁 대표라는 정말 뭐랄까요? 공공의 적이
3: 그렇죠?
4: 있는 거지만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 바라보는 경쟁자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오래 가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요. 오 시장 물론 친오계, 한 의원은 친한계 중심이긴 하지만
3: 네.
4: 두 사람 모두 일단 현재 당내 주류가 아니라는 점, 이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3: 네.
4: 당내 기반 넓히려면 서로 손잡는 게 좀 유리한데 각자 스타일을 좀 보면 당내 얘기 들어보면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측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 제가 두 분 다 따로따로 다 만나봤는데
4: 네.
3: 두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4: 그렇죠. 그래서요.
3: 성격상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 사실 좀 묵은 감정도 있어요.
3: 그래요?
4: 네.
3: 감정이?
4: 그러니까 오 시장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3: 네.
4: 친한계 의원들 비롯해서 한 대표가 많이 안 도와주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각자 힘만으로 일단 장동혁 대표 흔들기 어려우니까 잠시 손을 잡은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이준석 사퇴입니다.
3: 아니 오늘 아침에 이제 갑자기 속보가 좀 나왔는데
4: 네.
3: 뭔 내용이에요?
4: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래서요. 사실 오늘 개혁신당 지도부한테 전화를 아침부터 정말 많이 돌리고 왔는데
3: 네.
4: 조선일보 보도가 5시쯤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3: 네.
4: 그러면서 지도부에는 사전에 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좀 해줬습니다.
3: 네.
4: 사실 전조는 좀 있었는데
3: 네.
4: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야당 대표들 차례로 예방을 했었어요. 장동혁 대표랑도 손을 맞잡았었는데 그때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3: 그랬죠.
4: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이 약속을 불과 한 2시간 정도 앞두고 취소를 했습니다.
3: 네.
4: 당시에 좀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그날 오전에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상황이 이런데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어제 네. 이준석 대표가 네. 천하람 원내대표랑 당 운영 문제를 놓고 크게 좀 싸운 걸로도
3: 네.
4: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회동 취소랑 어제 천 원내대표와의 충돌이 오늘 사임 발표를 예고한 신호였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3: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인터뷰
4: 네.
3: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인터뷰 한 대여섯 번 했었거든요.
4: 올해 보셨잖아요.
3: 올해도 봤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붕 떠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4: 네.
3: 근데 왜 사퇴하려는 거예요? 왜?
4: 지금 사실
3: 아니, 개혁신당 네. 이준석 당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 온전해요?
4: 조국혁신당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3: 네.
4: 사실 핵심은 이 상태로 가면 2028년 총선도 어렵다. 이런
3: 어렵다.
4: 위기감이 좀 깔린 것 같습니다.
3: 네.
4: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 신인들 좀 앞세워서 양당의 틈을 우리가 좀 갈라보자.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개혁신당이 얻은 건 사실 기초의원 한 석밖에 없거든요.
3: 그렇죠.
4: 여기에 이제 저 정의한 후보의 좀 피습 자작극까지 있으면서
3: 네.
4: 당의 이미지 도 크게 좀 흔들렸고요.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당을 좀 전면적으로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당내 반응은 좀 뜨뜻 미지근했던 걸로 보입니다.
3: 그래요?
4: 네, 핵심 당직자들조차 지방선거 패배랑 정의한 사태 두고 그게 왜 내 책임인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크게 낙담했던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이 좀 강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3: 네.
4: 이 지역에 당내 주요 인사들을 좀 배치를 해서 경기 남부 벨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크게 좀 반응하진 않았다고 해요. 당내에서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어차피 국민의힘이랑 합쳐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도 생겼다고 하고요. 결국 이 대표가 당을 좀 뜯어고치자고 하는데 구성원들을 좀 따라주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3: 참 정치하는데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없거나
4: 네.
3: 원내 의석이 정말 뭐 소수이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팬덤층이 없거나 그러면은요
4: 네.
3: 정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4: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3: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단계 더 계단을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로 다른 정치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4: 네.
3: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사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3: 그래요?
4: 왜냐하면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부분 야당 같이 출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함께 출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 이슈에 엄청 집중을 하고 개혁신당은 정의한 사태 이후로는 크게 막 관심이 떨어진 느낌?
3: 그게 타격이
4: 네.
3: 컸어요.
4: 지도부 정의한. 회의에도 사실 기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3: 그래요?
4: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도 저희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승부형님이
4: 네.
3: 28년에 개혁신당이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4: 네.
3: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4: 결국 구속입니다.
3: 어제 전해드렸는데
4: 네.
3: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부암호계 경장이었죠. 어제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3: 네.
4: 경찰청은 이건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휘부에도 책임을 좀 물었습니다. 사건이 처음에 접수됐을 당시에 경찰서장이랑 현재 서장 형사과장 그리고 실종팀장까지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발령시키기도 했습니다.
3: 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보안사건 없애도 되냐 이런 얘기가 다시 불붙고 있어요.
4: 네, 맞아요. 사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최근 들어서 장미란 씨 사건까지 좀 겹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우리가 이거 믿어도 되냐 이런 의구심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해도 되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나라가 치안 강국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3: 그러니까요.
4: 그런데 이 치안 강국에 좀 오명을 쓰는 거 아니냐, 경찰 수사 믿기 어렵다 이런 불안감 커진 상황이고요. 경찰이 놓친 부분, 이거 사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게 보안 수사권인데 네. 이걸 없애도 되느냐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3: 그러니까요.
4: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경찰 개혁 기구요,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요.
3: 네.
4: 민주당도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꾸렸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4: 네.
3: 유튜브 댓글로 깡총님이
4: 네.
3: 그러면 개혁신당 당대표 누가 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원당규상 보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4: 네.
3: 고생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104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시죠?
5: 예, 안녕하세요.
3: 네. 참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좀 인터뷰하게 돼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지난 24일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5: 예.
3: 지난 5월 실종된 지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건데 이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5: 일단은 그 뭐 부경장이라고 하는
3: 네.
5: 지금 이제 사건을 은폐했던 그 범인이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인 문제를 악용해서
3: 네.
5: 자신의 유리하게 사건들을 이제 삭제하는 그 과정에서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를 죽게 방치한 뭐 그런 사건 정도라고 그게 기본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3: 네. 세부적으로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발견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해서 육안으로는 시신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지문도
5: 예.
3: 없어지고 이러한 이제 부패가 앞으로 밝혀내야 할 사망 원인이나 시점을 특정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는 겁니까?
5: 그렇죠.
3: 네.
5: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목맴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 경솔했다고 생각하고
3: 네.
5: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변사다 정도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3: 예.
5: 이게 자살이라는 느낌을 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3: 예.
5: 선입견이 생겨버리잖아요.
3: 네.
5: 지금은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목 부분에 질식을 해서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겁니다.
3: 예.
5: 그러니까 사살이 될 수도 있고
3: 예.
5: 아니면 자살이 될 수도 있고
3: 예.
5: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그 죽음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3: 네.
5: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신에 남아 있어야 될 증거들이 소실돼 갖고 그걸 재구성하는 데 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불명으로 남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3: 장미란 씨 남자친구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든 일이 없었다라며 의문을 좀 제기를 했고 장 씨의 사망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파일러님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살,
5: 일단은
3: 타살.
5: 일단 전제는 이겁니다.
3: 예.
5: 전제는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제3자입니다.
3: 네.
5: 예를 들어서 이건 완전 예입니다.
3: 네.
5: 만약에 5월 12일 날 장미란 씨와 남자친구가 크게 다퉜다.
3: 네.
5: 그리고 나갔다.
3: 네.
5: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걸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이건 예입니다.
3: 추측이죠.
5: 이런 예라고 이러면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만 이 남자친구는 그런 얘기를 공개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진술은 진술에 그치는 거고
3: 네.
5: 정확한 거는 현장에서의 범죄 재구성 그리고 장미란 씨가 죽어서까지 남긴 다잉 메시지,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6: 네.
5: 주변 사람의 진술은 부차적인 겁니다. 이건 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네.
5: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신 외에는 다 제3의 요소입니다.
6: 네.
5: 예, 그리고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음모론 같은 것들,
6: 네.
5: 예, 뭐 야자수가 너무 어떻게 거기에 뭐 줄을 매느냐, 어디 뭐 이런 요소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6: 네.
5: 다른 그 가능성도 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6: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느 네.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5: 이게 의문인 것은 이제 의문을 해소하는 몇 가지 지점은
6: 네.
5: 그 야자수라는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민환 씨가.
6: 네.
5: 예를 들면
6: 왜 갔냐 거기를?
5: 예, 그렇죠.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 사라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6: 아, 그렇습니다.
5: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 네.
5: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6: 네.
5: 즉 말하자면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그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6: 네.
5: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지만이 되는데, 보통의 이런 형태를 많이 그 질문을 하시면은
6: 네.
5: 제일 어려운 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자살이죠.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의 해결책은
6: 네.
5: 자살로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6: 그렇죠.
5: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
6: 네. 네.
5: 그래서 저도 그런 속단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6: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패턴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5: 예,
6: 교수님께서는.
5: 예, 그렇죠.
6: 그러면 예, 예. 자살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이런 형태의 뭐 모습이라면
5: 어려워요. 뭐, 예, 그렇죠. 49.99대 51.111.
6: 네.
5: 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6: 네. 이게 CCTV도 모두 삭제된 상황이잖아요.
5: 예, 예.
6: 이게 향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5: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찰이 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6: 예.
5: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해서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6: 네.
5: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글렀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6: 예.
5: 지금 이게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너무 많은 증거들이 사라져서
6: 네.
5: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6: 아
5: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 네.
5: 이걸 명백히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6: 네.
5: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지이지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6: 네. A경장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허위 보고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5: 그거는 일단 전제가
6: 네.
5: 그 부경장이 향찰이라는 전제를 일단 전제를 해야 됩니다.
6: 향찰이요?
5: 예, 향찰.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리한 징계밖에 받지 않았거든요.
6: 네.
5: 사실 그 정도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이라면 애전역에 해임 파면이 되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6: 네.
5: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지켜줬던 뭔가가 있다고 하면은
6: 네.
5: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동을 누군가 어떤 게 그냥 이렇게 본 거죠. 봐준 거죠.
6: 누군가 비호하고 그렇죠, 좀 보호해주는 그렇죠. 뭐 윗선이 예, 예.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5: 뭐 그게 세력이라기보다는
6: 예.
5: 그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습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 네.
5: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졌을 수 있다.
6: 네.
5: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종자를 찾거나 아니면 실종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6: 네.
5: 이 범인은 이 부경장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6: 네.
5: 아예 신고를 안 받거나 온 신고도 없애서 모수를 없애서
6: 네.
5: 모수를 없애면은 체결률이 높아지죠.
6: 네.
5: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6: 그럼 이게,
5: 그래서 이 짓거리를 반복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그러니까 수사의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아우 막 귀찮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이 그동안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사건 처리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5: 세 번째죠.
6: 세
5: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향찰이라는 전제와
6: 네.
5: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실종 팀장도 그렇고
6: 예.
5: 그 서부 경찰서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는데도 그 밀착해서 뭔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6: 예.
5: 그 실제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다른 경찰서에서는 전담 마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놔줬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실종 팀장 형사과장한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6: 이건. 네. 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이 네. 자체적으로 누군가 암장하는 건 어렵다. 킥스에 사건 번호가 등록되면은 이거는 다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사관 경찰관 한 명이 이건 암장을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5: 그건 저기 그 박은정 의원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6: 설명해 주세요.
5: 경찰은 수사와 수사 이외에 수사 유사한 게 있습니다.
6: 네.
5: 지금 이건 수사가 아닌 내사에 관련된 수사 전에 어떤 겁니다.
6: 네.
5: 그러니까 실종과 관련된 신고 이런 거는 정식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 상태에 그렇지만 그것도 수사입니다.
6: 네.
5: 그러니까 그 킥스에 올라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암장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게 있습니다.
6: 아, 종결을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5: 그렇죠. 지금 이것처럼.
6: 네.
5: 왜냐하면 112 신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된다는 건 다 수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6: 그러네요.
5: 그 수기로 하는 것은 아니 저기가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종이 찢어버리듯이 해버리면 되는 지금 이 부경장이 한 것처럼.
6: 네.
5: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은 그 검찰이 말하자면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그냥 하는 그거는 사실 암장하기 어렵죠.
6: 그렇죠.
5: 그런데 경찰의 수사의 범위는 박은정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도 외에 두 배 이상 그 영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그냥 마음대로 분명히 그 저기 규정에는 팀장 과장 다 당연히 확인하고 행위도 하도록 돼 있어요.
6: 네.
5: 근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버리니까
6: 네.
5: 이렇게 허술한 경우가 곳곳에 있습니다.
6: 네.
5: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드린 거는 언젠가 터질 게 터졌다.
6: 네.
5: 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
6: 그래요?
5: 근데 이제 그냥 다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느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입꼬리 된 거죠.
6: 네. 그 이 A경장, 부경장이요. 허위로 네. 종결해버린 사건이 하나 더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에 들어왔는데 60대 네, 남성.
5: 몇 건도 있을 겁니다.
6: 예. 네. 뭐 한 298건을 본인이 뭐 처리했다라고 해요. 근데
5: 예.
6: 200여 건은 그냥 뭐 암장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레퍼토리가 좀 똑같아요. 이게 두 사건을 처리한 실종자와 통화했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한 것으로 60대 남성은 소재 발견으로 허위 기재했어요. 이에 대해서 나 실수한 거예요라고 A경장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수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와서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반복해 온 거죠. 저는 최소한 이거 두세 건 이후에 뭐 토탈 한 대여섯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 네.
5: 왜냐하면 이 사람의 당직 주기나 1년 반, 5개월 동안에 그걸 역산해 보면은 한 6, 7명은 될 거다라는
6: 네.
5: 생각을 하는데
6: 네.
5: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그렇게 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가족들과의 관계성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삭제한 거죠.
6: 네.
5: 예를 들어 장미란 씨 같은 경우나 남성 같은 경우나 지금 같은 경우가 그래서 바로 문제 제기하면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내가 통화했는데 당신 가족은 당신이랑 저기 통화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6: 네.
5: 라고 이렇게 이제 없애는 방식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죠.
6: 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좀 민주당 뭐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또 한 명 한 병도 원내대표는 경찰이 알아서 좀 내부 개혁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라 막 이렇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가능해요?
5: 진행자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아니요.
5: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네. 역사상 자기가 자기를 제사를 드러내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6: 못 봤습니다.
5: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권력이 있지만 그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6: 네.
5: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엉성한 규정과 자의적인 판단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그 간부급들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6: 아, 그래요?
5: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싶어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6: 네.
5: 이게 참 황당한 게 그 소위 말하는 총경 이상급들은 수사에 대한 전문가가 드뭅니다.
6: 네.
5: 왜냐하면 수사 전문가들이 승진하기 너무 어려운 구조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 뭘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래에서 수사만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늘 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식에.
6: 네.
5: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6: 실물을 모르는
5: 모릅니다.
6: 분들이 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5: 그렇죠. 유재성, 유재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매번 국회나 이런 데 발표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6: 네.
5: 그럼 현장에서 경찰, 현장 경찰들은 뭐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예요.
6: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경찰 개혁 기구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답이 돼요?
5: 그 개혁 기구를 누가 주체가 돼서. 그게 중요하죠.
6: 지금 이제 제가 뭐 경찰 내부에서 뭐 하겠죠. 뭐 외부 전문가 몇 분 이렇게 모셔다가.
5: 근데 그 외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 네.
5: 경찰 밥을 먹었거나 경찰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외부 위원으로 하잖아요.
6: 네.
5: 그런 방법은 오랜 방법이잖아요.
6: 네.
5: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하자면 안 할 겁니다.
6: 왜 안 해요?
5: 그럼 자기 밖으로서 뺏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6: 아.
5: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거를 지시를 내리셨다고 하면은
6: 네.
5: 콕 찍어서 제가 한 요 말을 그대로 이해관계가 없는
6: 예.
5: 전직 경찰도 아니고
6: 예.
5: 여기 관계도 없고
6: 예.
5: 몇몇을 중심으로 해대 풀을 넓혀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으면 저는 신뢰하겠는데 그냥 해봐 이게 되나요?
6: 근데 그런 분들이 누가 있어요? 경찰 실무 경찰이 아니고 그럼 실무를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외부에서 이렇게 개혁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5: 있습니다.
6: 있어요? 어떻게?
5: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뭐 네. 경찰 뭐 직장협의회 전직 경찰들이지만은 고위층과는 무관하게
6: 네.
5: 하는 경우이거나 수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6: 네.
5: 그러니까 그건 이해관계가 적거나 그리고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찰계 뜻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옥석을 돌려내면 최소한 10명은 됩니다.
6: 네.
5: 안 찾아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찾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런 사람 시키면 분명히 문제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시켜서 초회에 묻혀있는 것뿐이지
6: 네.
5: 실제로 찾으면 그 정도는 있습니다.
6: 그분들이 이번에 개혁기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관전해봐야 될 포인트 같네요.
5: 심리죠. 시금석이죠.
6: 네. 이게 검찰의 보안 사건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검찰개혁이 오는 10월에 실제 단행되면 그마저도 있었던 보안 사건이 없어지면 경찰의 수사만으로 국민의 범죄 피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5: 저도 걱정입니다.
6: 걱정해요?
5: 왜냐하면 경찰 내부의 필터링이 전혀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6: 네.
5: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팀장이나 수사관이 개개인이 한 거를 과장이나 그 윗선이 전혀 몰라요.
6: 몰라요?
5: 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윗선 수사관들이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비틀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필터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외부 감시적으로 촘촘히 해야 되는데
6: 네.
5: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권한이 떨어지니까.
6: 그리고 일도 많아지고.
5: 그렇죠.
6: 네.
5: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대부분 뭐 조직이 있었지만 전결을 많이 합니다.
6: 네.
5: 전결. 그러니까 전결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6: 그러네요.
5: 그렇죠. 전결을 해버리니까 아니 전결을 하지 않고 다 지휘관이나 관리자들이 꼼꼼히 봐야 되는데 네.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6: 네.
5: 그 하도록 그러면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긴 또 싫어하고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6: 네, 참 걱정이네요. 참 교수님 말씀 오늘 들어보면 걱정이 더 쌓여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큰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홍익걸 의사가요. 제주도 그렇게 뭐 좀 안전한 곳이 아니다. 대낮에도 혼자 다니지 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너무 좀 과하게 내가 표현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 좀 위험한 곳 맞아요?
5: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시행된 이후부터
6: 네.
5: 그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율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6: 아, 그렇습니까?
5: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전체 범죄는 그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닌데
6: 예.
5: 소위 말하는 강력 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위험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0: 그렇죠.
1: 단 조심해라. 그리고 이걸 이렇게 경찰이 좀 잘해달라. 그
0: 네.
1: 얘기겠죠?
0: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은 좀 해법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인터뷰하니까 걱정이 더 쌓여가지고 참 마음이 더
1: 죄송합니다.
0: 무겁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뵐게요.
1: 예.
0: 이상 배상훈 프로파일러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6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400명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4: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다급하게 닫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라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스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6: Likely made worse by a earthquake that triggered a rock and ice landslide deep within the mountains. Perhaps that added to the blockage of the river.
5: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3: 우리 국민의 피해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9명이 실종된 겁니다.
4: 고립됐던 10명은 다행히 안전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1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0: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도 현장 대응팀을 현재 급파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합니다. 직원 3명과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 역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대응팀을 급파할 예정입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1: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통상부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통상부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삼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3: 당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 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2: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네팔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성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에 파묻힌 참상으로 변했습니다.
1: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맞댄 중국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4: 초록빛이 완연하던 산이 골짜기를 덮친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려 거대한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네팔 산악지대를 찍은 위성 사진이 빙하가 무너져 발생한 산사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차량은 진흙 속에 처박히고 건물도 성한 데 없이 거리엔 잔해만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5: Terrifying with this devastating flood. And even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he drinking water were washed away from the source. All the source were devastated and then it is very terrible condition there.
4: 재앙이 지나간 곳에선 새로운 사투가 벌어집니다. 홍수에 잠겼던 가정집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완전히 탈진한 채 경찰에 업혀 나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갇혔던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 복구와 구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소방 구조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군과 무장 경찰도 나섰습니다. 재난 구조, 인프라 건설 전문 국유 기업은 지질 공학 전문가, 구조대와 함께 정찰 드론과 3차원 스캐너, 생명 탐지기 등을 따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텐트와 의류, 침구 등 구호 물자를 티베트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네, 이번엔 제주 실종 사건의 여파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는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값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2: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4: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
2: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 신고 이후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5: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7: 네,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5: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8: 아,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5: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3: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5: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실종 신고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지난 5월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에는 제주 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0: 제주 실종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긴급 회의도 열었습니다.
1: 지휘부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종 사건 비대면 종결 금지 등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긴급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이딴 기강회의에 경찰이 실종수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10: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운다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
9: 앞으로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실종자가 경찰관 대면을 꺼리면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한 기존 내부 지침보다 종결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야간 1인 근무 체계도 개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인력과 업무량을 따져 야간과 휴일에도 최소 2명이 함께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자가 직접 실종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에서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부실 사례가 나오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자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경찰 업무 전반에서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이게 제주 여행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1: 특히 혼자 가기가 꺼려진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12: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11: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13: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11: 올레길과 한달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11: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죠. 이란은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5: 이란은 한 달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6: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7: 안녕하십니까? 북경의 수련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복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추성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발병을 하는데 뇌졸증, 뇌종양, 퇴행성 뇌질환으로 오는 어지러움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뇌갱색으로 오는 어지러움의 약 20% 정도는 소뇌와 뇌간과 연관이 있는데 이때 동반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 어지럼증입니다. 이 어지러움은 갑자기 빙빙 도는 어지러움보다는 환자분들은 오셔서 어질어질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간혹 오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를 반복하시다가 빠르면 몇 주 후에 혹은 몇 달 뒤에 중풍이 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부정맥 그리고 혈압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은 간혹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움과 약간의 두통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환자분들은 말씀이 느리고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좀 어눌하신 분도 계시는데 언제부터였냐고 여쭤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함께 생활을 하신 남편이나 부인 그리고 의사인 저희 관찰에서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으로 중풍이 오시고 복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평소에 체하기를 잘하고 늘 소화가 안 되니 체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가끔 오신 줄 아셨다고 합니다. 체할 때는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 증상은 있을 수 있지만 어지러운 증상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어지러움증은 복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복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6: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복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여당 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주째 빠지고 있죠. 부동산에 용산공원까지 여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안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 미래 경제 성장 전략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건강하시죠?
4: 네. 네.
3: 의원님, 어제 김민석 대표가 혁신기구 네. 인선을 좀 발표했는데 네. 10대 특별기구 메가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4: 네.
3: 참 이런 장명들 누가 하는지. 네. 의원님이 메가성장특위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4: 아, 원래 있던 거.
3: 원래 있던 거예요?
4: 말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저기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특위.
3: 네.
4: 네네. 그거를 네. 그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확대 발전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3: 네.
4: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뭐 이렇게 이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3: 네.
4: 그리고 이제 AI 피지컬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패권 기술 패권 전쟁 AI 패권 전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3: 네.
4: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주력해서 가야 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선점해야 될 그 전략적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3: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기도 하고 민주당에 영입될 때 정책, 경제 이러한 부분에 경쟁력이 있으셔가지고 영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공짜 질서는 끝났다예요.
4: 네.
3: 책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4: 네.
3: 어떤 책이에요?
4: 네, 이렇게. 여기 앞에 네. 있긴 한데요.
3: 네. 네. 공짜 네. 질서는 끝났다.
4: 네.
3: 뭔 말이에요? 어떤 네. 내용이에요?
4: 이거 사실은 제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2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구상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3: 오.
4: 책이 마무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마무리 못하고 계속 업데이트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쉬면서
3: 네.
4: 네, 한 달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3: 오, 네. 주요한 내용은 뭐
4: 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관세 자유무역 질서에 우리는 익숙한데요. 그래서 한미 FTA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 이런 어떤 자유무역 질서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3: 그렇죠.
4: 관세를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대가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동맹국으로서의 안보도 그냥 공짜로 지켜주지 않고
3: 맞아요.
4: 분담금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동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공급망 속에 참여하는 것도 지분 투자를 하라라는 어떤 그런 취지거든요. 공짜는 없는 거죠.
3: 네.
4: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혼돈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혼돈의 시대에서 이 무질서한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제 전쟁도 막 일어나고 뭐 미국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잖아요.
3: 그러니까 이제는.
4: 뭐 그렇다고 너무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옛날처럼 그렇진 않죠.
3: 존중이나 권위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4: 네. 그리고 유엔은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생존할래?
3: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4: 네.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3: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해법을 주세요.
4: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네.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미국의 세력권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동맹도 그대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우리는 사실은 제조업으로 이때까지 살아남아
3: 그렇죠.
4: 왔잖아요. 그렇죠? 중화학공업 발전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IT 발전을 거치면서 제조업으로 살아왔는데 이 강국 기술 강국이죠 우리도 이 기술 강국 코리아가 가장 위협받는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은 중국입니다.
5: 예.
4: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5: 네.
4: 이 패권 전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 기술 이 발전이 굉장히 급속히 일어나면서 우리를 추격하고 어떤 것들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디커플링을 하면서 중국을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5: 네.
4: 그러니까 그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숨쉴 구멍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5: 네.
4: 경우에도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를 만약에 많이 구입하고
5: 네.
4: 밀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공급망 속에 편입시켜줬더라면 우린 지금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5: 그랬겠네요.
4: 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건데
5: 네.
4: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 같은 또 그런 냉전 시대와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벌고 있을 때 전략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예컨대 그러면
5: 잠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4: 네.
5: 그 얘기는
4: 책을 봐야 되죠.
5: 청취자분들에게 궁금증으로 남겨두고 책을 보시면 알 수 있다. 더 이상 얘기하시면
4: 네,
5: 안 돼요.
4: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AI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5: 네.
4: 전쟁
5: 네.
4: 그래서 이란 전쟁에서 이제 이 원유라든가 에너지 패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5: 오.
4: 이런 얘기도 하고
5: 네.
4: 이게 또 자본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5: 네.
4: 이거는 이제 대개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왜 이 책을 썼냐면
5: 네.
4: 우리 대중이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맥락을 알아야 된다. 역사를. 그래서 금융위기 때부터 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5: 네.
4: 사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무감각했던 게 사실 좀 늦었어요.
5: 네.
4: 이것을 알아차리는데 이제서야 뭔가 달라졌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과 미국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 지 오래됐거든요. 한 15년. 이상 됐다고 봅니다. 20년,
5: 네.
4: 15년.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정치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시대였다면 80년, 90년 뭐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경제 안보에
5: 그렇죠.
4: 대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정치권이 이런 경제 안보 시민 교육을 함께 하면서
5: 네.
4: 국민들하고 함께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5: 알겠습니다.
4: 저도 생각합니다.
5: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
4: 네.
5: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4: 네.
5: 할게요.
4: 제가 한 권 드릴게요.
5: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4: 네.
5: 그리고 저 꼭 살게요.
4: 네. 사서
5: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4: 네.
5: 당내 현안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 이제 취임한 지 한 열흘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좀 잘하고 있어요?
4: 뭐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죠.
5: 아 근데 네,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4: 계시죠.
5: 월요일 날 본 지지율 보면
4: 네.
5: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컨벤션 효과로 해가지고 지지율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4: 이번 전당대회는 뭐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전당대회였고요.
5: 네.
4: 뭐 사실은 그 점은 대부분 뭐 예상했었고
5: 네.
4: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 때는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즘에는 뭐냐면 이제 각 지지하는 그룹에서 전화기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래서 이 지지율 조사를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대기하는 지지율 조사에 대기하던 지지자들이 빠지죠. 양쪽 다. 뭐 양쪽 세 그룹이든 두 그룹이든
5: 네.
4: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5: 네.
4: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5: 네.
4: 끝나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좀 이렇게 이 결집이 느슨해지는 지지자들의 결집이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죠. 특히
5: 실망감은 아니다.
4: 지지층에
5: 네.
4: 실망감. 근데 이럴 수 있죠. 또 이제 패배할거나 좀 서운한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5: 그렇죠.
4: 좀 이렇게 허탈한 그룹이 있을 수 있죠.
5: 맞아요.
4: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네.
5: 조금 좀 걱정스럽게 보세요? 아니면은 곧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세요?
4: 저는 전당대회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이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과 관련해서 뭐 결정적으로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 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네. 그거는 조금 뒤에 있다가 네. 여쭤보도록 하고 지지율 대책인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대표가 통합 카드를 좀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겠다라는 TF도 좀 꾸렸는데
4: 연대
5: 네. 꾸렸는데 합당 방식이 혁신당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신장식 대표는 상당히 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조국혁신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5: 왜요? 왜 관심이 없어요?
4: 그게 지금 우리의 국정 전국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사와 별로 무관하기 때문에
5: 관심이 없는데 왜 김민석 대표는 뭐
4: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TF면. 우리 진영에서의 뭐 일부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전당대회 때도 뭐 말씀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지금의 당 지도부도 아니고 저 이제 하다가 이제 저 열심히 하고 또 지방선거의 결과에 제가 약간의 책임 의식을 느끼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지금은 당의 어떤 뭐 이렇게 세부적인 정치적 논쟁에 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실은 일반 대중들한테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5: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내란 청산하겠다.
4: 지금은 내란이 아주 지대한 관심사는 아니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재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마무리되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잘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지금의 엄청나게 국민들의 큰 관심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5: 조국혁신당의 정당으로서의 뭐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4: 검찰개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막판에 사실 너무 무리하게 네. 진행된 측면들이 있죠.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5: 그렇죠.
4: 그래서 피해자가 잘 보호되고 치안이 잘 보호되고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공권력이 잘 작동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한데 네. 검찰의 정치검찰의 문제는 사실 정치권의 문제이거든요.
5: 맞아요.
4: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네.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개혁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어떤 개혁이든 저는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기.
5: 예.
4: 네, 모든 개혁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력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질서가 있을 때 사실은 아까 그 국제 질서도 비슷한 것인데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길 때 그 새로운 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로 자리 잡는 건 아닙니다.
5: 네.
4: 근데 그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행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이행기의 아주 치밀한 어떤 그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가 됩니다.
5: 그렇죠.
4: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제 수사권이 이제 하루아침에 박탈이 되었죠. 저는 뭐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5: 네.
4: 그런 것은 뭐 의사결정을 하고 또 개혁을 하는 방향이니까 또 그런 것이 명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검찰개혁 주장해 왔고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다음에 수사권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책임 책임지는 네. 이런 게 하루아침에 제도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이행기에 한시적인 좀 보완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정치권에 만약에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부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책임 있게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의원님, 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제주도 우리 실종 사건 등을 보면은 경찰의 수사권을 맡겼을 때 과연 내가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이거 집권여당의
4: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어떻게 네. 이거 국민의 걱정과 불안 해소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4: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전부터 뭐 어쨌든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네. 그 김창권 감독 사건 여러 가지에서 그런 언급들을 제가 했었는데 어쨌든 국민이 불안, 대한민국이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치안이 완벽하다라는 건데 경찰은 이제 일선에서 치안을 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것을 수사로 연결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함 조직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맞잖아요. 교통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여성보호까지 네. 뭐 해가지고 그죠? 가정보호 네. 뭐 경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5: 집회에서
4: 또 질서 유지까지. 네. 그래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비단 무슨 어떤 범죄 수사만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5: 맞아요.
4: 미국처럼 또 연방경찰 FBI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찰 조직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전달되거나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그에 비해서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지나치게 또 일사불란했었거든요. 네. 이런 또 부작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을 중간에 어쨌든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행기가 지금 와 있는데 이행기에 지금 공백이 있는 게 아니냐. 공백. 그죠? 그래서 앞에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완벽하지 않는 그 공백 속에서 국민의 혹시 기본권, 국민의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도를 제대로 이행기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런 불안감 국민이 느낀다면 저는 송구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5: 공백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좀 귀에 꽂히는데 집권 여당이 이런 국민의 불안과 걱정에 공백을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4: 안 되죠. 당연히.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끊임없이 이거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요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사표도 내셨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국민들 보호해야 돼. 경찰 개혁해야 돼.
4: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5: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집권여당 안 움직여요.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4: 지금 보완하는 법률을 필요하면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왜 아직도 안 해요? 근데.
4: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룹들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이 완결된 상태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지 네. 지금은 논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5: 그러면 10월 2일 날 네. 보완사건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고 경찰이 좀 권력이 커졌을 때 그때까지는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 대한
4: 해야죠.
5: 네. 의원님이 그거 여러 가지로 목소리
4: 저 법사위
5: 아니시더라도요. 중진 의원.
4: 제가 이제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네.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법이 통과될 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좀 병원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 투표에 참여를 못했어요.
5: 그리고 또 이렇게 급하게 처리된 것에 네, 대해서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유감이라고 좀 입장도 네, 표명을 하셨고요.
4: 네. 그때 제가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병상에서 그때 아마 유감이라는 네. 그 입장문만 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네. 저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잘잘못보다도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어떤 원리주의적인 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5: 그렇죠.
4: 네, 우리가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이 방향으로 이 방향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열어놓고 지켜봐 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의원님하고 이제 오늘 의원님하고 몇 번이나 인터뷰를 해봤는데 오늘 인터뷰하고 나서는 또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같이 걱정하는 네. 그런 얘기만 네. 해가지고 그래도 집권여당 의원이시니까 정치도 경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네. 힘들어하시는데 좀 희망 섞인 얘기 좀 해주세요. 마무리 말씀으로.
4: 네. 이런 과정들이 다 어쨌든 뭐 국민들이 지금은 사실 이렇게 신나는 일이 별로 없으세요.
5: 없어요. 주가도 떨어져가지고 화가 나요.
4: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치안 문제잖아요.
5: 그렇죠.
4: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어쨌든 불안하고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뭐 그게 뭐 우리 뭐 누구의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 저도 투자를 했지만 네. 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꼭 좋지는 않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져
5: 그렇죠.
4: 있죠. 그다음 부동산 정책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지금 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지금 사실이고 또 굳이 지금 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 혼란 속에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저도 목소리 내고 또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보완하거나 혹은 또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같이 함께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계속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책 얘기 빼고는 계속 그렇게
5: 그러네요.
4: 되는데
5: 네.
4: 어쨌든 뭐 그래도 저희가 크게 이제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또 생각 이런 것을 잘 수렴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그래도 의원님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나오셔가지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잘했다라고 억지로 옹호 안 하셔가지고
4: 그래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5: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의원님 네. 말씀에 동의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셨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오시고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0: 한국일보 김정영 기자님 어서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와, 그러니까 지지율이 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비상이에요.
1: 보통 비상은 올라가는 건데.
0: 비상 비상 삐뽀 삐뽀.
1: 아, 네.
0: 올라 임재범 노래 불러보세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 비상인데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심의 의뢰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026명에게 물어서 월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잘한다 40점이 한 주 만에 2.8포인트 빠졌고 6주 연속 하락했어요. 취임 후 최저고요. 긍정평가랑 대략 한 17% 차이가 나요.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40.0% 턱걸이에요. 왜 그래요? 윤희용 대표님.
1: 네.
0: 분석 좀 해주세요.
1: 워낙 이제 악재가 많은 상황이니까요.
0: 악재가 많아요?
1: 예, 뭐 이제 뭐 민생과 관련한 사안들 이제 뭐 주가가 어쨌든 조정된 부분들.
0: 그거는 화가 나요.
1: 화가 나는 네. 분들 있잖아요.
0: 많이 화가 예. 나요.
1: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도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 부동산도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주가 주식과 부동산 관련한 사안은 단순히 그 건에 뭐 특정 당사자만 한 곱하기 2, 3을 해야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제 영향받는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실제 민생 경제 관련한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경제 외에 그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거론되는 부분들 있었고
0: 네.
1: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럼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계속 연루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0: 아.
1: 이쪽 정파에서 리더 같은 이미지가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0: 네.
1: 그런 부분 이제 그리고 약간 이 대통령과 정치적 사안들 이렇게 뭐 약간 이제 공세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거나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이제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사안들.
0: 아.
1: 예. 그다음에 이제 개헌과 뭐 연임 이슈와 관련들
0: 네.
1: 분명하게 아직 매듭이 된 것은 아닌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0: 좋은 게 없다
1: 보여준다 한마디로? 하더라도 효과가 제약되는 부분들
0: 네.
1: 이제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지금 트리플 악재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예.
0: 김수민 평론가님 보통 전당대회 끝나면 그래도 컨벤션 효과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뭐 우리 윤희용 대표님 여러 가지 이유 들었지만 솔직히 조금 폭도 큰 것 같고 하락폭도 큰 것 같고 원인 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2: 전당대회로 컨벤션 효과 정말 있느냐? 예전에도 있었는가?
0: 있었어요.
2: 글쎄요. 그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
0: 네.
2: 어떤 정당에서 좀 고인물이다 싶은 사람이 대표를 하다가
0: 네.
2: 새로운 얼굴이 대표로 바뀐다거나 뭐 차기 대선 주자인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표를 맡았다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0: 네.
2: 뭐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 그 대표 후보 3명 다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던 분이고
0: 네.
2: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0: 네.
2: 그런 차원에서 뭐 특별한 뭐 인물 교체 효과는 일단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0: 네.
2: 그리고 이게 예상치 못하게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어느 정도 묻는 그런 투표가 되고 말았거든요. 전당대회가.
0: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2: 네, 그런데다가 원래 정권 초기면은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0: 네.
2: 그리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 대통령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당무 개입 논란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그때
0: 네.
2: 새 후보 경쟁했을 때 그때 뭐 누가 되면은 대통령이 타격을 받고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거하고는 달리 정청래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얼마나 타격이 될 것인가 여기서 딱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0: 네.
2: 근데 끝났는데 김민석 후보가 또 너끈히 이긴 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간신히.
2: 그러면서도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슬슬 민심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0: 화가 나 있고.
2: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돼서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여당이 달라지겠네. 라고 하는 기대를 특별히 또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0: 그렇죠.
2: 또 이재명 네. 정부의 초기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당대회 가지고는
0: 네.
2: 효과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
0: 기대감이 없다.
2: 그렇죠.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 더 달려 있다.
0: 김정현 기자님.
4: 네.
0: 그러면은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4: 네.
0: 이 분석이 맞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3: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0: 호남에서 빠지고 있고 민주당 네. 지지층에서도 빠졌잖아요.
3: 근데 우리가 지난번 전대 네.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63건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알 수 있었던 건 네. 특정 여론조사 기관, 특정 기관, 특정 집단,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따지게 되면 사실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번 주 이제 호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어떤 크게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호남 특정에서 보는 것은 약간 좀 뭐랄까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감으로 이번에 호남 떨어진 거 얘기하면은 네. 김민석이 네, 호남 득표율이 57.54였고요 송영길이 9.81이었습니다. 네. 근데 송영길 이순희 표가 다 김민석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75% 간다고 치면 7.36이에요. 네. 그래서 김민석 득표율하고 그 7.36을 더하면은 64.9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 호남 지지율이 64.7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맞아 떨어진다. 네. 전대 끝나고 나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럼 지지층은 분열되고 분화됐다.
3: 당분간은 어쩔 수 없고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며칠째 그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모아서 밥 먹었고 네. 어제도 이제 신임 지도부 밥 먹었고 네. 조만간 금요일 날 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다독이고 가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 사실 밥 먹었으면 페북에 글 올릴만도 하거든요.
0: 안 올렸네 진짜.
3: 근데 저는 사실 예상했던 것은 딴지에는 안 올릴 거다. 근데 페북에는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0: 대통령님 화이팅.
3: 그렇죠. 뭐 페북에조차도 최소한. 안 올렸어요. 그리고 팀 정청래의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커버를 쳐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지층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네. 게다가 유시민 작가는 최근에 또 나와서 여전히 지금 더 강도 높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대 후유증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윤희용 대표님, 네. 진보층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그러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뭐 이게 이제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미디어 토마토 이제가 뉴스 토마토 이제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조사를 1,033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는 뭐 40.0이었어요.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네. 긍정평가 응답이 네. 그러니까 아주 선에 걸쳐 있는데 이 조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념 성향을 묻잖아요. 네. 그럼 자기를 진보라고도 하고 중도 보수라고도 하는데 네. 이 진보층에서의 그 지지율이 12.3% 포인트가 이제 빠진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같은 진영에서 또는 뭐 어떤 핵심 지지층에서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있는데
0: 동의 안 하세요?
1: 예, 이제 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그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질 때는 여당 지지층에서도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뭐 처음엔 90까지 갔다가 80, 70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여당 지지층보다도 범위가 좀 넓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뭐 이제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진보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인데 뭐 그런데 대통령 일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는 약간 이제 과한 부분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아니면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번 주 뭐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네. 뭐 반등이라든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1: 아주 큰 반등이 나올 사안이 없으니까
0: 없어요?
1: 예,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건데 다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론이 여론을 추동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여론조사가 나와서 떨어져서 이제 뭐 40%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한다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거기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강화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응답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니까. 아, 다수의 응답이 이런 것이니까 사람들은 또 다수에 속하고 싶은 심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번 주에 이런 조사 결과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제 이게 당장 반등이 있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0: 김수민 평론가님, 유시민 작가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네.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퍼부었더라고요. 3자로도 떨어질 수 있어. 뭐 이제 학습 능력이 이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서 강원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랄하게 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뭐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의 게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2: 끼칠 거라면 진작에 끼쳤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강도는 물론 점점 세졌지만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게 이미 지방선거 시즌부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론에는 이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층이나 이쪽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0: 어떠냐?
2: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예. 소극적 지지층이나 이쪽에서
0: 유이재명?
2: 유이재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자들인데 진보 성향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민생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느냐, 약자의 그 친화적인 정부가 맞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면 이제 지지층에서 빠지는 거라서 지지층에 가까운 쪽에서 빠진 것도 다 무슨 친청계의 흐름이라든지 유시민 작가 영향력 이렇게는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겨냥하고 있는 것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게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 유시민 이 싸움이 네. 시간이 뒤로 갈수록 점점 유시민 쪽이 보편적인 명분을 획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0: 왜요?
2: 유시민 쪽이 겨냥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멋대로 한다,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민감합니다.
0: 네.
2: 독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시민 작가가 정면으로 아직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유시민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

0: 그런
1: 자기는
0: 식으로
1: 계속 공격하고.
0: 그렇죠. 계속 공격하는 예, 그런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소지를 오히려 없애는 것이
1: 네.
0: 유시민 작가든 혹은 장동혁 대표든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공격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1: 알겠습니다.
0: 네.
1: 김정현 우리 김정현 기자님.
2: 네.
1: 그 민주당 지도부 걱정 많이 해요. 이렇게 여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2: 네.
1: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기감도 느끼고 극복을 해야지라고 좀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이는지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 비난에 대해서는 그 당내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2: 네. 고민의 흔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일주일 행보를 보면 저는 되게 절박하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TF만 해도 지금 뭐 어제 발간 뭐 10개, 12개예요.
1: 메가텐.
2: 그리고 그거를 다 상황판을 만들어서 내가 챙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좀처럼 쓰지 않는 의원 텔레방에도 적극적으로 그 행동이나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라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로 원래 그 김민석 스타일 아니라고 평가를
1: 아니죠.
2: 받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절박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유시민 작가 관련해가지고 어제 한 의원이 제가 그냥 들은 대로 전달합니다.
1: 좋습니다.
2: 유시민 장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그 의원은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뚫린 입을 어떻게 맞냐. 그리고 지금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3자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 3자가 떨어져야 된다. 유시민 입장에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실상 이제 반명 인사로 분류되는 게
1: 조언은 아니다.
2: 아, 조언이라고 받으실 수 없는 수준이고 저 네. 어제 그 유시민 작가 얘기 나오는 거 보고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가 탄핵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1: 아 있었어요?
2: 네.
1: 몰랐어요.
2: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 자기가 탄핵을 예상한 건 아니다. 근데 또 침팬치 얘기하면서 언제 우리들에 의해서 내쫓기냐면 뭐 연합하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연합하려고 하지 않을 때 무리해서 쫓겨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절반쯤 그 연합하는 능력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요? 곧 다 깨진다는 거잖아요.
1: 학습 능력이
2: 네,
1: 없는.
2: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말실수인가 싶을 정도로
1: 야,
2: 그런 거친 언사까지 나오는 거 보고
1: 네.
2: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 야.
2: 기자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1: 네.
2: 저한테 이 기사를 쓰라고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여당 기자가 기사 써야 됩니까? 이 정도면 이제 출입처를 바꿔서 야당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절박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0: 저는 유시민 작가의 행위를 숏을 치고 있다라고 비유를
1: 어떤
0: 해요.
1: 의미예요?
0: 숏을 친다는 게 이제 주식 투자에서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 뭐 지지율 떨어지고 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1: 네.
0: 뭐 혹은 망하진 않더라도 상당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손절하면 늦다. 애초에 내가 그냥 떨어질 때 그 배팅을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은 원래 같은 편 아니었던 것으로 네, 그렇게 할 정도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1: 내 말이 맞았잖아. 막 이렇게.
0: 네, 그리고 이미 지방선거 때 그런 얘기를 꺼낸 거는 그때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고점이라고 본 것 같아요.
1: 네.
0: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저는 비유하기를 빅쇼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3: 네.
1: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
3: 네.
1: 하락 원인으로 제일 많이 꼽히잖아요.
3: 네.
1: 좀 서울 민심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3: 예, 서울시가 이제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0명한테 조사를 했어요. 조사는 K스테 리서치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 조사에서 용산공원 지금 공공주택 짓는 문제 있잖아요.
1: 네.
3: 그곳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1: 네.
3: 찬성한다는 응답은 32%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두 배가량.
1: 그러네요.
3: 반대가 높고 특히 이제 반대한다고 하면 되게 우리가 네 가지 선택지 주거든요.
1: 네.
3: 매우 반대하냐, 대체로 반대하냐, 뭐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매우 반대가 46.7.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이제 수치의 높낮이가 있어요.
1: 네.
3: 있지만 한 커플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수치의 스트렝스가 있는 거거든요. 강도. 똑같이 30% 30%라도 사실 같은 30%가 아니에요. 어디는 죽자 사자 30%인 경우하고 뭐 그 정도면 30%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매우 반대가 46.7이니까 반대한다는 응답들 중에서 강도 높은 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걸 밀어붙이기가 아니면 뭔가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설득이라든가 정부에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0: 김주영 기자님,
1: 생각해.
0: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2: 네.
0: 형식을 좀 살펴봤거든요.
2: 네.
0: 형식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설문지 내용이
2: 아,
0: 조금
2: 그래요?
0: 약간 편향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2: 아, 뭐
0: 왜냐하면
2: 어떤?
0: 찬반을 깔끔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2: 네.
0: 일단 용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2: 아이고.
0: 근데 이제 용산공원에 설명할 때 이제 공급 반대 측이 주장하는 논리들이 약간 담깁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외국인이 주둔했다. 그리고 여기는 생태, 역사, 문화공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금지돼 있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 여론조사 딱 하나 두고 반대가 60이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2: 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에 용산공원을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용산 대통령실 이거
0: 네.
2: 없애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셨거든요.
0: 근데 아파트를 짓는 것도 돌려드리는 거 아닌가요?
2: 공원 자체로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완전히 시민들이
0: 네.
2: 거기서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거기 뭐 짓는다는 얘기 안 하셨어. 그것도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수민 평론가님, 부동산 문제는 참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겠어요.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민심? 이거 극복
1: 네.
2: 못하면 혹시나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오면, 재선거 나오면 못할 수 있, 이거 질수 있잖아요.
3: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어떤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2: 네.
3: 집값을 잡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2: 네.
3: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2: 그렇죠.
3: 때문에 어떻게 보면
2: 답이 없네.
3: 정부는 약간 교묘할 필요도 있는 것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2: 네.
3: 너무 큰 기대감은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게 사실
2: 네.
3: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될 부분이기도 했는데 또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의무감, 강박감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당장에 단기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생각해 본다면 당장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신뢰를 줄수 있을 거냐. 그 당장에 가격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 저게 방향은 맞아. 저 방법은 옳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세제 개편한 경우도 이게
2: 그러니까요.
3: 어떤 방향이든 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2: 네.
3: 이번에 김민석 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안 수정을 하겠지만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쪽에서는 이거는 땜질에 불과하다. 그래봤자 땜질이다.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겨우 말은 해놨는데 시장에서 조금 꿈틀거리거나 국민이 뭐라고 뭐 일부에서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쉽게 물러서면 어떡하냐. 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도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어야 된다. 신뢰를 심어주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2: 가능성이 있어요?
3: 정부가 이거를 해내지 못하더라도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이 대공황 시대의 노변정담 이라고 하는 걸 라디오
2: 맞아요.
3: 프로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2: 답이 없다는 얘기시네. 정책적으로는. 아이고, 위로하라는 얘기 보면.
1: 이게 이제 서울 지난 지방선거 보면 서늘한 결과거든요. 서울에
2: 그렇죠.
1: 있는 이제 그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한강벨트 결과라든가 심지어 강북의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동이 있잖아요. 거기는 오세훈 후보가 높아요. 가령.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이제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파워풀한 이제 요소인 거예요. 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이제 재보궐선거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총선 중대하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게 정부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에도 뭐 이게 생존과 관련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끝내고, 저 처음 뉴스 명당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이제 해주셨는데, 김정영 기자님,
0: 네.
2: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0: 네.
2: 이제 코너 오늘로써 끝이거든요.
0: 네.
2: 속상해요, 시원해요, 섭섭해요.
0: 아, 일단 아침에 조금 더잘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기쁘지만 아 우리 장 소장님과 이 함께했던 나날들이 생각나면서
2: 어머!
0: 눈물이 날 것 같네요.
2: 어머나.
0: 그래서 우리가
2: 근데 얼굴은 왜 웃고 있어요?
0: 우리가 여론조사 여태까지 계속 잘 살펴보고 그 그러니까. 어떤 그 타 방송과 비교해서도 정말 수준 높은 여기서 대화나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총선 되면 이것도 다시 다뤄야 됩니다.
2: 맞아요.
0: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2: 그러네요.
0: 그리고 또 보궐선거가 또 언제 열리기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곧,
2: 부활한다.
0: 곧 됩니다. 네.
2: 아 김정 기자님이 민주당 쪽 분위기를 전달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도 우리 중심적으로 윤희용 대표님이 여론조사 설명 잘 해주셨는데
1: 네.
2: 소회 좀 말씀해 주세요.
1: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죠. 뭐. 네. 우리 이제 장성철의 뉴스명당이 이제 아침에 메인 프로로 이게 등극하는 과정에 함께 했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귀하게 좀 뭐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이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제일 섭섭했던 부분은 있어요? 뭐?
1: 아 그리고 항상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끝나면 우리 장 소장님이 저희한테 아침밥을 사주셨어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2: 오세요 수요일마다 근처에 오시면 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중간에 이제 합류하셨는데 네. 이렇게 여론조사만 갖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거는 좀 처음 아니셨어요? 보통 다 현안 네. 문제였지. 아,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3: 근데 제가 여론조사 관련 코너를 라디오나
2: 하셨었어요?
3: 뉴미디어에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제가 작년에 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
2: 아이고
3: 땄거든요.
2: 그러셨군요. 네.
3: 여론조사 코너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네. 네. 하여튼 좋은 기회여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딱딱해질 수도 있는 코너인데 이거를 재미있게 이끌어주신 거는 이제 같이 함께했던 윤희웅 선생님이나
2: 맞아요.
3: 또 김정현 기자님 그리고 장성철 진행자님 이렇게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사실은 김수민 평론가님은 제가 2019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마 우리가 봤던 게 2020년도에 방송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초보 병아리 시절에
3: 아, 저도 신인급이었던 시절입니다.
2: 김수민 평론가님하고 대담을 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보면은 옛날 동료 같아서 반가웠다.
3: 네.
2: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립니다.
0: 저 갑자기 후회되는 거 생각났어요.
2: 뭡니까?
0: 이게 다음에 오실 분들이나 혹은 네. 현재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뭡니까?
0: 장성철한테 말려들면 안 된다.
2: 뭘 말려들었어요? 뭐 이건.
0: 자꾸 예측해봐라.
2: 네.
0: 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누가 돼요? 누가? 누가 이겨요?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3: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2: 뭡니까?
3: 나는 김밥에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려줘야 됩니다.
2: 감사합니다.
3: 말려주는 게 재밌네요.
2: 김수민 평론가님 우리 우정이 있구나. 아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네. 저는 항상 고마움 제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또 될 거예요. 또 곧 그때 또 같이 또 재밌게 방송 같이 해요. 자, 세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세요?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이어갑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60명이 사망했고요. 400명이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7: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다급하게 닫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라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스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 시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9: Likely made worse by a earthquake that triggered a rock and ice landslide deep within the mountains. Perhaps that added to the blockage of the river.
8: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스와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6: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7: 고립됐던 10명은 다행히 안전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스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한 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0: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정부는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합니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별개로 오늘 중으로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고립된 한국인들의 구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의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7: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UT1 수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파견된 직원 7명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은 상황실을 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역시 신성장 본부장 등이 네팔로 출국합니다.
13: 비상대응체제를 즉시 가동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급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구조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7: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여야는 조속한 귀환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SNS를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구조인력 현지 급파에 빈틈이 없길 부탁했다며 국회도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SNS에 네팔 정부에서 긴급 대응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최단 시간 내에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 통상구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15: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14: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7: 이렇게 네팔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성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맞댄 중국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유명하다는 강남의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다가 사망자 속출 소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저비용 임플란트 치과에서 지난 8개월 사이에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현장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의 저비용으로 유명한 대형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는데, 이어서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 마취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는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과 보관, 그리고 진료 기록부 보관, 또 의료인 면허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사망할 수도 있나 하는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인 건 맞습니다만은 극히 드물게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취 관련 부작용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인데요. 임플란트는 국소마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의 공포심을 줄이거나 다수의 임플란트, 즉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동시에 심을 때 진정제를 투여한 수면마취나 마약류 의약품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마취제나 수면 유도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환자의 호흡 및 맥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에 응급 상황이 나타났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도 폐쇄, 저산소증, 심정지 등으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심혈관 질환, 또 당뇨, 고혈압,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수술 과정에서 받는 신체적 스트레스나 마취제 반응 등으로 인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위험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이거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면 시술 전에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또는 심한 고혈압, 폐질환 또는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향응고제 복용 여부, 또 과거 마취 부작용 경험 여부, 그리고 신장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장질환, 부정맥, 심한 고혈압, 폐질환, 수면 무호흡증, 당뇨병, 향응고제 복용 여부, 과거 마취 부작용 경험 여부, 그리고 신장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임플란트 하다가 사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네, 안타까운 달리 파튼의 별세 소식 전해드립니다. 컨트리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달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파튼의 조카 브라이언 시버는 어제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달리 파튼은 빛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라며 이 파튼의 별세 소식을 알렸습니다. 달리 파튼은 지난해 라스베가스 전속 공연을 연기했다가 취소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공연을 하려고 했지만 잠시 연기했는데 잠시 연기를 한 것을 아예 취소해서 그때부터 걱정을 낳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신의 면역계와 소화계가 다 망가졌다라고 알려온 파튼은 지난해 가을 SNS에 난 아직 안 죽었다라고 확인을 했었고 올해 5월에는 치료에 잘 반응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고향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어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6년 테네시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12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달리 파튼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음반 제작자, 배우, 방송인, 작가, 자선사업가로 세대와 지역, 정치 성향 등을 초월해서 사랑받은 유명인이었습니다. 1973년에 발표한 졸린이 컨트리 차트뿐만이 아니라 팝 차트까지 진출한 뒤에 전 세계에서 발매돼서 대히트를 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직접 작사 작곡한 I Will Always Love You로 1975년부터 2년 연속 컨트리 뮤직 협회 올해의 여성 보컬리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이후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해서 1992년에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로 불려져서 전 세계적인 명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음악의 작곡자, 이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음악의 작곡자가 바로 달리 파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1980년 코미디 영화 9to5의 같은 이름의 사운드 트랙의 음악 케니 로저스와 듀엣으로 부른 이 Island in the Stream. Island in the Stream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곡이었습니다.

달리 파트는 그렇게 평생 3,0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노래는 휘트니 휴스턴뿐만이 아니라 티나 터너, 노라 존스, 마일리 사이러스, 비욘세, 올리비아 뉴튼 존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총 49장의 앨범 속 그녀의 명곡들은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10억 회 이상 온라인 스트리밍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도 달리 파튼의 별세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지역 이름의 호수도 미국 이름으로 바꾸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그게 가능한가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는 이제 더는 사업을 많이 할것 같지 않아서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미국의 5대 호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미국의 5대 호란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걸쳐 있는 거대한 이 5개의 호수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물 생태계로 전 세계 담수의 약 21%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호수란 먼저 휴런 호수, 즉 레이크 휴런을 비롯해서 레이크 온타리오, 레이크 미시간, 레이크 이리, 그리고 레이크 수피리어 등입니다. 이중 유일하게 레이크 온타리오만 캐나다의 지명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에 맞서는 선봉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도발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 즉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AP통신이 이 걸프 오브 멕시코 표기를 고수하자 소속 기자의, 즉 AP통신 소속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멕시코만, 즉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겠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치는 지금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지질조사국 등 연방기관들은 미국 정부 내의 문서에서는 해당 명칭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내에서 미국 혼자만 바꾼 것일 뿐,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걸프 오브 멕시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수로기구 ISO에서도 걸프 오브 멕시코라는 기존의 명칭을 지금 그냥 그대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레이크 온타리오에서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꾼다고 해도 이 역시 미국 내부에서 혼자만 변경해서 부르는 그런 조치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청량리에 가서 아픈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 파나마 운하의 선박 통행권 가격이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100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통항권은 파나마 운하 측이 통항료를 인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통행권의 가치는 각 선박의 긴급성과 상업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광범위한 수급 여건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말을 돌리고 돌려서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흑해 등 중동 지역의 선박 통항이 사실상 발이 묶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란 전쟁 이전인 올해 2월 그 전에는 파나마 운하의 이 통행 가격은 평균 5만 5천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해상 물류가 불안해지면서 파나마 운하로의 통항 가격이 폭등하며 거의 20배 넘게 지금 오른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차질로 아시아 구매자들의 미국산 원유 및 미국산 에너지 조달량이 늘면서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수송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청량리에서 이 뺨이 아픈 이유는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US 오픈 현장에서 한 줄에 28달러인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개막해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US 오픈을 앞두고 주최 측은 지난 23일부터 대회장인 아서 애쉬 스테디움 앞에 대규모 팬존을 조성한 가운데 이곳 푸드 스탠드에서 판매되는 김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과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사이먼 김은 한국식 바비큐와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를 접목한 꽃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꼬꼬닥 등을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음식 매체 보나페티는 이 김밥 스탠드를 조명하며 사이먼 김은 학창 시절 운동회 때 어머니들이 도시락으로 가져오던 형형색색의 김밥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김밥에는 스팸과 어묵, 시금치가 들어있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만든 얇게 썬 불고기와 아삭한 당근, 단무지가 든 김밥이 단연 최고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US 오픈을 앞두고 뭔가 신선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US 오픈은 마치 운동회 날 같다라는 점에 착안해 어릴 때 운동회에서 먹던 김밥을 떠올렸다며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 푸드 스탠드는 빌리징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새로 문을 열었으며 김 대표가 US 오픈에 선보이는 세 번째 매장입니다. 함께 운영하는 꼬꼬닥 부스에서는 캐비어를 얹은 100달러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프리웨이에서 늦게 가는 차량 적발하는 플로리다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느리게 운전하는 차량을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빨리 달리는 맨 왼쪽 차선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느리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주법에 따르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추월을 시도할 경우에 도로 상황이 허락한다면 운전자는 오른쪽 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제한 속도보다 너무 빨라도 적발되지만 너무 느려도 티켓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느리게 운전하면서 뒤차가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도 비켜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느리게 가는 차량도 역시 적발 대상입니다. 플로리다 주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뒤차가 추월하려고 시도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느리게 가던 앞차는 오른쪽 차선으로 비켜줘야만 합니다. 플로리다 주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맨 왼쪽 차선에서 추월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때때로 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이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AI 칩을 탑재한 신형 맥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신형 맥 미니를 선보이고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입니다. 정식 출시는 다음 달 22일이고 지금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로세로 5인치의 초소형 컴퓨터인 신형 맥 미니에 대해서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일 스레드 성능이 구현됐다라며 AI 성능을 기존보다 최대 4배 높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은 AI 열풍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은 지난 5월 기존 599달러짜리 기본형 구성을 없애면서 맥 미니의 시작 가격을 799달러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제품 맥 미니는 시작 가격이 899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유명 도넛 체인에서 한 직원이 매장 주방에 발을 올리고 씻는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에는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 인근의 한 도넛 매장 주방을 촬영한 영상이 올라온 뒤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매장 주방 싱크대 앞에서 한 남성 직원이 발에 비누칠을 하며 씻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해당 행동은 이슬람교의 전통적인 정화 의식인 우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두는 무슬림이 하루 5차례 기도를 하는 살라를 앞두고 손과 얼굴, 팔, 그리고 발 등의 신체 부위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씻는 정화 의식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를 행한 장소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상업용 주방에서 조리구역과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이 싱크대에 발을 씻는 행위는 위생상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식점 주방에서 발을 씻는다는 게 상상이나 되느냐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시 보건국은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6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억류될 수 있으며 화물도 압수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한 대상 목록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비롯해서 LNG 운반선 그리고 LPG 운반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명단에 오른 선박들에는 한국의 장금 상선 소유 5척의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아껴 쓰기의 폐해 이런 제목을 달아볼까요? 네, 샴푸나 바디워시, 뭐 핸드워시도 그렇고요. 용기 바닥에 조금 남아 있어서 잘안 나올 때 물을 부어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다써 버리면 괜찮은데 물을 붓다 보니까 거품이 제법 많더라고요. 두세 번에 걸쳐서 꽤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참 알뜰해 보이죠? 그런데 물이 섞이는 순간 통한 환경은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네, 펌프 안쪽이나 통 벽에 남은 물기에 세균이 붙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리필형 펌프 용기에서도 꽤 세균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한 호텔 객실의 액체 비누 용기 100여 개를 조사했더니요, 70% 넘게 세균에 오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는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리필할 경우에는 통을 완전하게 씻어서 말리고 나서 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세미야말로 아껴 쓰기의 폐해, 대표적인 것이죠. 음식 찌꺼기, 물기, 여기에 실내 온도까지 세 가지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대표적인 물건인데,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세균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 꼭 짜서 특히 통풍시키는 거 중요하겠고요. 아니, 여름철에는 사실 좀 자주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가습기 물통에 남은 물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는 분들 계실까요? 특히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을 잘게 쪼개서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물통 속에 세균이 많으면 작은 물방울과 함께 실내에 퍼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가습기 물은 매일 버리는 것 이외에도 물통도 꼭 말려서 쓰는 게 요즘 같을 때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껴 쓰기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겠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유섬의 최대 규모의 대학 입학 세미나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데요. 서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한인사회의 쟁쟁한 교육 및 입시 전문가들이 강서로 나와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대학 입시 정보와 AI 시대에 맞는 대입 노하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0명을 뽑아 최고 $250 상당의 경품도 제공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는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미나는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입니다만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해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데 사전 등록 관련 문의는 한국일보로 하시면 됩니다. 연방우정국이 유명 사진작가이자 동물보호활동가였던 린다 맥카트니를 기념하는 새로운 포레버 우표를 출시합니다. USPS에 따르면 이번 우표는 비틀즈 멤버 폴 맥카트니의 아내로도 잘 알려진 린다 맥카트니의 사진작품과 예술적인 업적을 기리는 기념 우표입니다. 1960년대 음악계 인물들의 모습과 자연 그리고 정물 등을 담은 사진들이 우표 디자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 5개의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구성되며 20장짜리 한 묶음으로 판매됩니다. 다음 달에 출시될 새로운 포레버 우표의 가격은 현재와 같은 장당 82센트, 20장 한 묶음은 $16 40센트입니다. 실종됐던 60대 한인 남성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지역 Fox4 뉴스에 따르면 캔자스시티 경찰국은 어제 준 에스 김, 올해 62살인 준 에스 김 씨가 실종신고 접수 닷새 만에 미주리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쯤 캔자스시티 북동부 산업지역인 이스트 프론트 스트리트 인근 건물을 나선 뒤에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의 안전을 우려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신고 닷새 후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잭슨 카운티 검사관실은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도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지난 주말 저녁 손님들로 붐비던 한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 총알이 날아들어서 유리창을 뚫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크게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에 위치한 2&1 코리안 바베큐에서 지난 22일 저녁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에는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갑자기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총알과 유리 파편에 놀라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건 당시 식당은 토요일 저녁 손님들로 붐비던 시간대였습니다. 총알은 식당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들어왔지만 다행히 손님이나 종업원 가운데 총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10대 소년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용의자가 고스트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총격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닌 무작위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를 덮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해서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년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월 전기료가 평소보다 수백 달러씩 늘어나는 과정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뒤에 전기요금이 $1,000를 넘어섰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전기요금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평균 주거용 전력요금은 킬로와트당 33.25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약 80%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 주택가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배 내지 최고 3배 가까이 뛰었다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만이 아닙니다. 남가주 주역 전력사들의 전기요금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는 데다가 또 여름철에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높은 요금 구간이 적용되거나 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에 비싼 이 피크 요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크 시간대로 분류되는 시간은 각 전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피크 시간이다.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가 피크 요금 시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남가주 곳곳에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훌쩍 넘어서 110도까지 육박하는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강타하면서 LA 카운티 당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폭염에 따른 산불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주요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사전 배치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는 금요일 오후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정전 여부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오늘 99도,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9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1: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0: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1: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0: 돈이 필요한 사람도
11: 투자하는 사람도
10: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1: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10: 213-804-9555
11: 다시 한번
10: 213-804-9555 워킹모니.com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상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구입니다.

네, 캐나다와 프랑스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분쟁에서 캐나다의 공용어인 프랑스어에 대한 이 보호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어와 관련해서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만은 캐나다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이 언어 문제, 특히 프랑스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어제 불어권 지역인 퀘벡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무역협상단이 캐나다의 이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골칫거리로 여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무역협상을 하는데 골치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퀘벡에서 프랑스어는 곧 권리다라고 마크 카니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이 퀘벡 주법에 따르면 퀘벡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프랑스어 설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일반 상표도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애플 등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는 프랑스어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프랑스어 보호 정책을 문제 삼아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캐나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겼다라는 게 캐나다 측의 설명입니다. 크리스틴 프레셰트 퀘벡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정체성의 핵심이자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돼야 할 사안이다 라며 또 다른 관세 부과 위협에도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퀘벡주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캐나다의 내부 결속력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프랑스어와의 이 역사적인 관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면 제국주의 시대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과 이 타협 끝에 건설한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지금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9년 공용어법, 즉 Official Language Act가 제정된 후에 영어와 프랑스 이 두 언어는 연방 차원에서 동등한 지위를 캐나다에서는 보장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랑스어에 대한 이 보호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총리도 의회 연설이나 주요 대국민 메시지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사용 지역 출신인 역대 캐나다 총리 중에서는 프랑스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사용자가 대다수인 이 퀘벡주에서는 오랫동안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좀 치워달라라고 미국이 요청했는데 캐나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캐나다를 때렸는데 미국이 아프다라는 소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전선을 캐나다로 확장하면서 국경을 맞댄 미국 북부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캐나다와의 교역이 매우 활발한 데다가 경제권이 캐나다와 묶여있는 지역에서 양국의 관세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북부 지역의 정치인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가까운 주는 서부 쪽으로 본다면 역시 국경을 맞댄 워싱턴 주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제권이 묶여있는 이 북부 지역이라 함은 보통 오하이오주를 비롯해서 메인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그리고 노스다코타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하이오주의 마시 캡터 하원의원은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은 크고 묵직한 펀치를 복부에 한 대 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캐나다와 우호적이고 유익한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전 콜린스 의원은 심지어 공화당 소속 의원입니다. 수전 콜린스 의원은 또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메인주 지역

예, 경제가 매우 위축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시간주의 기업연합 대표 존 셀렉 대표는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 하지만 최대 교역 상대인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이 지금 우리 사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간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국경 넘어 캐나다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발전해 왔는데 이제 제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관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인 관광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바다주의 디나 티투스 하원 의원은 방문객이 이미 25%나 감소했다라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라면서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캐나다를 타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아프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내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때렸는데 미국이 아프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0: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 등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고유가 여파로 인해서 8월에도 소폭 하락하면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는 89.4로 한 달 전 90.2에 비해서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 그리고 고용 둔화 등이 이번 달에도 미국 소비 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 주유소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를 여전히 웃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 각국에서 철수시켰던 외교관들을 조만간 현지로 복귀시킬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은 이란과 전면전을 재개하기보다는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고강도 경제 제재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무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중동 주재 외교관 복귀와 대사관 비상조치 상황의 축소도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복귀 인력이 가장 먼저 배치될 곳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오만 주재 공관은 모든 외교관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레바논 등은 우선 정원의 85%, 또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은 75%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수 지역으로 외교 인력을 복귀시키는 것은 전쟁이 서서히 멈추고 있는 의미다라고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 대신 경제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는 판단이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감시 카메라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심화되면서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플록 세이프티라는 회사가 최근 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과 함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몰려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플록 카메라를 멈춰라, 감시를 멈춰라라는 피켓들을 들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심지어 샷건과 스프레이 페인트 그리고 톱 등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플록 카메라란 AI 기반의 차량 번호판 인식 및 추적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이나 주거 지역 입구 등에 설치돼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은 물론 차량의 종류, 색상, 특징 등을 AI로 실시간 인식하고 기록합니다. 또 범죄 차량 수색이나 용의자 추적 등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단체에도 널리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발 상자 정도 크기인 이 카메라는 현재 미 전역에 12만 대 이상 설치되어서 6천 곳 이상의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일반 시민들의 이동 경로와 사생활이 24시간 대규모로 수집 그리고 저장된다는 점 때문에 심각한 시민권 침해 및 감시 조장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 플록 카메라 설치 확대를 반대하는 단체와 이 갈등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도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어제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AI 위성이 내년 4분기에 처음으로 발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위성도 AI 기반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8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AI 위성이 발사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X에 올린 글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내년 4분기 인공지능 위성 발사를 위해 우주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2028년에는 AI 위성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I 위성은 기존 스타링크 위성보다 구조가 단순해서 대량 생산이 훨씬 더 쉽다 라고 머스크는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우주에 AI를 배치하는 비용이 지상에 배치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즉 비용이 더 낮아지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이며, 2년 길어야 3년 정도 안에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용 위성 최대 100만 기의 발사 승인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란을 강력히 제재하는 경제적인 왕따 작전을 선언한 미국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허풍이다라며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이자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갈리바프는 어제 SNS에 미국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을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도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듀스는 어제 이란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 경제 제재를 하기보다는 여론 조성이 주 목적이다라며, 트럼프 미디어 팀이 기획한 조치로 이란 국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란도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 즉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서 걸프 국가의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 그리고 담수화 시설 등 경제 인프라를 공격할 명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이란의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미국 여러 주에 상수도 시스템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란이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수준급인 만큼 그 실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이 노래가 어느 유명한 흑인 남자 작곡가가 만든 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혼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달리 파튼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저의 그 무지함과 편협함이 부끄럽습니다. 이 같은 부끄러운 마음을 어제 별세한 이 노래를 만든 달리 파튼에 대한 애도의 마음에 대신하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요 창을 그냥 깜깜하게 블라인드 치고 커튼도 치고 그리고 에어컨도 틀고 나왔지 뭐예요. 우리 점돌이를 위해서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 햇살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끔은 미운 이 따스한 햇살, 이게 언제 출발한 빛일까요? 태양을 떠난 빛이 초당 18만 6천 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부지런히 달려와서 우리 얼굴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바로 8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햇살은 9,300만 마일 밖에서 8분 전에 태양이 쏘아준 안부인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태양이라는 커다란 별 안에 지구를 넣으면요, 무려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양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거대한 불꽃 아치. 홍염 하나만 해도 우리 지구 몇십 개를 일렬로 쌓아 올려야 할 만큼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홍염, 아니 홍염이 뭐야? 중국집. 이름도 아니고 화염도 아니고 바로 태양이 뿜어내는 그런 폭발이죠. 그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태양이 아주 큰 기지개를 켰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바로 태양 흑점에서 강력한 플라즈마 폭발이 일어나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지구 자기장이 크게 흔들리는 중급 지자기 폭풍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작이에요. 지작이. 거대한 태양의 커다란 기지개 덕분에 우주에서는 특히 이 북쪽 저기 오레곤이나 이런 북미 지역에서는 오로라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런가 하면 지상의 라디오판은 살짝 찌릿하고 간지럼을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우주 속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요, 8분 20초를 뚫고 찾아온 햇살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가장 따뜻한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거 그렇고 시원한 쿨하고 좋은 에너지를 듬뿍 전달해드릴게요. 굿모닝 차차차 출발합니다.

0: 태양이 폭발을 해서 지작이네요. 응?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작이 경보가 올렸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뭐 GPS 정도는 지장을 받을 거다. 조금 꿀럭꿀럭 거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빛이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탁 출발한 그 먼 거리를 쫓아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있어서 또 이 생명이 돌아갔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뜨거워서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또 폭풍, 또 저쪽에서도 뭐 그냥 끊일 새가 없네요. 거기다가 네팔에서도 그 장면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그렇게 막 그냥 다리로 휩쓸어가면서, 네팔에 저는 오래전에 그 안나푸르나 등정을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뭐 베이스캠프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봄은 진짜 빈민가들이 그냥 강 옆으로 그냥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가 이거로구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든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거기 분들은 굉장히 그 불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뭐 종교적인 또 다른 종교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길에 휴대폰이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오늘 그분들의 안녕과 그 미로를 담는 마음으로 그때 산길에서 산 거기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걸이가 그때 돈으로 얼마인가, 진짜 1달러도 안 되는, 근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 뭔가 자연의 그 맛이 있어서 이 목걸이와 함께 제가 정말 아끼는 그런 액세서리인데, 별 탈이 없이 피해자 사망자가 95명이고 또 거기 사시는 분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400명이 현재 실종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점점 그렇습니다. 잘 안녕히 잘 서바이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요. 뭐 이래서 구름씨를 뿌리는 구름씨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이거 우리 회사가 진짜 잘해 이래가지고 그 요오드화 은 이거를 구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금속이라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어떤 수계에 축적될 생태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리고 기껏 여기다 뿌려놨는데 이게 그냥 바람 타고 넘어가서 이웃지역에 내려올 경우 이 물은 누가 주인이냐 이런 또 까지 간다고 그래요. 자연적인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간이 이 근본적인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광을 잘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구름을 쫓아내자라는 그런 또 영국의 한 스타트업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드론이 구름 속을 오가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물방울의 물리적 구조를 흔들어 놓으면 구름의 반사율이 낮아지면서 햇볕이 지상으로 쨍 하고 들이붓게 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 위에서 쓰면 먹구름에 가려졌던 일사량을 회복하면서 발전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캘리포니아야 어쩌다가 구름 껴, 웬일이야 구름 꼈네 이러지만, 저쪽 제가 살던 뉴욕에서는 일주일에 비가 한두 번은 꺼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이게 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이런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 벌통이요, 벌통이 그 물에 가라앉는 걸 보고 TV를 보다가 어머니께서 아유 저기에 써서 진짜 벌들이 그냥 그리고 양봉업자들이 썼는데 세상에 벌통이 그냥 다 물에 가라앉네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물이 홍수가 나면 이 벌통이 자연적으로 물에 뜨는 그런 원리를 개발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부력과 수직 가이드에 있습니다. 벌통 받침대 아래에 공기층이 빵빵하고 튼튼한 특수 부표 소재를 대서 묵직한 벌통과 꿀 무게까지 둥둥 띄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력을 만들어서 이 벌들이 홍수에도 정말 이 벌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지요. 많은 놀라운 그런 효과도 갖고 있고, 또 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거죠. 응?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요. 한 마리의 벌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 볼리비아에서는요, 요즘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전통 수자원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또 안데스의 빙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방치됐던 옛 원주민의 샘물, 파우로라는 이 샘물을 청소년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복원해 낸 건데요. 현대적인 콘크리트 인프라가 막히자 조상들이 물을 모으고 관리하던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 마을의 소중한 생명줄이 다시 되어준 겁니다.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할수록 어쩌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옛 선조들의 지혜 속에 어쩌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풀어갈 진짜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더워가지고요, 허나 참 살기 힘들어 이래가지고 플로리다에서는 곰이 소방소에 들어와서 소방 장비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네요. 가서는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참 잘 열더라고요. 우리는 산에 갈 때 곰통이라는 걸 들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 못 열어도요. 이 곰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 곰이 가져가서 어머 이거 뭐야,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불 끌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타자냐라는 그 지역 있죠. 101 타고 가다 보면 타자냐.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한번 길 지나가다가 뒤쪽이죠. 아무튼 너무 맛있다는, 유명하다는 햄버거 가게를 가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다른 민족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타자냐 하면 난 그 샌드위치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옛날 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랬던, 감동을 줬던 점심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먹었던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 타자냐 지역의 한 주택가에 거대한 야생 곰 한 마리가 집 앞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곰 앞을 가로막는 동물 한 마리 바로 코요테입니다. 가로막았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누구야? 너 곰이네? 곰도 그랬겠죠. 뭐야? 너 코요테가 왜 밤에 나왔어? 안 자고. 그랬는데 이 코요테가 이 곰을 뭐 찝이 안 되죠. 그래도 곰을 향해 연신 위협을 가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이 곰을 쫓아냈습니다. 봤더니요, 옆에 아주 작은 새끼 코요테가 한 마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유, 내 새끼 있는데 엄마가 강해져야지 하고 곰을 쫓아낸 겁니다. 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난 코요테의 강렬한 모성애. 다행히 이 두 동물 사이의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은 안전하게 마무리됐지만, 옛날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디서 그렇게 초능력이 생겼는지요? 냉장고를 번쩍 들어서 옮기셨다는 그 얘기가 뉴스에 나와서, 저는 그 뉴스가 늘 그래, 사람은 위기시에 거뜬히 이뤄내는 그런 초능력 같은 힘이 우리에겐 있어, 잠재되어 있는 나의 힘이 분명히 있어, 이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혹시 닥치게 될 작은 순간순간의 위기라든가 마음의 그런 위기가 닥칠 때는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번쩍 냉장고를 들 수 있다 힘을 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탕자 뮤직 극장은요, 7월 7석 특집으로 이번 주 가기로 했는데, 어머나, 달리 파튼 언니께서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요 며칠 희한하게 정말 달리 파튼의 그런 어떤 어워드 소식도 있었고요. 그분이 이 노래는 나의 자녀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인터뷰한 내용도 보고해서 달리 파튼의 노래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코트 오브 매니 칼라스라는 그 곡 이야기와 함께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소개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긴급 달리 파튼, 우리 달리 언니를 추모하면서 탱자 뮤직 극장 오늘 달리 파튼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함께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의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톱.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2: 카페보넨?
1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4: 여행을 떠나요. 기차는 칙칙출.
13: 우리 럭비 럭키라고 안 하시고 오타를 하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럭비 탱자 인사들이 옵니다. 쿨쿨쿨 쿨한 방송, 시원한 방송. 클래식이. 우리 다정님, 어젯밤에 한 몇 시간 정전이 됐는데 참 인생이 인숙감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을 정말 감사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전기가 없었으면,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도 이번 주부터 에어컨을 버티다 우리 점돌이는 무슨 고생이야 이러면서 오늘도 에어컨을 켜놓고 나왔네요. 그래도 온도를 78도로 맞췄는데 더 좀 올려야 되나. 그래도요. 어떻게 해라 모르겠다 뭐 텄는데 그래도 우리 아껴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내추럴을 견디는 나만의 저력 키워야죠. 저력, 나의 체력.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요즘 여자도 안 약한 것 같은데 하셨는데 우리 여자들이 세죠. 겉으로만 오빠 하고 약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세답니다. 근데 남자들이요 센 여자 싫어한대. 여러분 약한 척하세요. 한국말.

바로 이 노래를 부르시는 달리 파튼 언니. 어제 80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To know him is to love him.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사랑하는 과정. 우리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

화려한 무대 위의 거장이자 스크린 속 정겨운 아티스트. 평생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던 그녀에게 오늘의 이 작별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녀가 남긴 솔직하고 온기 가득한 노래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0: colors Joseph wore, and then she said, perhaps this coat will bring you good luck and happiness. And I just couldn't wait to wear it, and Mama blessed it with a kiss.
1: 달리 파트는 바로 스모키 산맥 근처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침실 하나짜리 통나무에 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2남매 중에 넷째, 6남, 6녀, 정말 줄줄이네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Coat of Many Colors. 코트인데요, 어머니가 그냥 누비고 누비어서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이 코트가요 너무 많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놀렸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준 이 코트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 왜 그래?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저 젊은 여자. 왜 자꾸 우리 남자를 쳐다봐? 응? 꼬시는 거야, 너? 신혼 시절 달리 파트너 남편이 은행에 갈 때마다 매력적인 빨간 머리의 은행원이 그 남편에게 자꾸 뭔가 작업을, 플러팅을 걸었다고 해요. 불안함과 질투를 느낀 달리 파튼이 그 찰나의 솔직한 감정을 놓치지 않고 노래로 옮긴 것이 바로 이 곡, 졸린. 혹시 졸린 분 계신가요? 졸린.

재미있는 건 졸린이라는 이름이 그 은행원이 아니라 무대에서 만난 한 어린 꼬마 팬의 이름이었다는 점인데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잊지 않을거리려고 중얼거리던 그 이름이 당시 질투어린 감정을 녹여내 세계 명곡을 탄생시킨 거죠. 졸린, 너는 젊고 이쁘고 너는 응? 딴 남자 많잖아. 응? 내 남자는 건드리지 마.

이 노래로 달리 파튼이 많은 돈을 버셨을 거예요. 원래 이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인가요? 그분이 이 노래를 내가 부를게 대신 로열티 저작권료 반반하자 반띵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훗날 달리 파튼은 그때 거절하기를 너무 잘했다. 바로 위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로 불러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노래, 바로 1974년 그녀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그녀와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어떤 분과 일로 이제 더 이상 내 갈 길을 가고 싶어요 했는데 놓아주질 않았는데 바로 이 노래를 탁 만든 곡을 들려주면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내 마음은 변치 않아요. I will always love you. Goodbye. 그랬더니 너의 길을 가라. 대신 이 노래 프로듀싱은 내가에게 해다오. We both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빡빡한 현장을 견뎌내는 직장인 모두에게 꿈과 힘을 실어주는 최고의 응원과 9 to 5.

노래 도입부의 짤깍거리는 독특한 리듬은 달리 파튼이 촬영 현장에서 자신이 긴 그 인조 손톱을 서로 만문지르면서 만든 소리라고 합니다. 타자기 소리나 기계 소리 같은 이 리듬으로 야망 한 잔을 부어넣어 아침을 시작한다 라는 활기찬 노랫말.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자며 모든 직장인들에게 또 노동자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준 곡.

0: 오늘 9to5 일하십니까? 아, 나 오늘 진짜 직장 출근했는데 이러시면서 시원한 곳에 가서 식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선착순 한 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탱자 뮤직 극장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별 얘기할 거 없으셔도 전화 주세요. 213-531-2291 5312291이고요 오늘 통화되신 분께는 소반식당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죠. 소반식당 그리고 올림픽 칼국수 서리태 콩국수 먹고 싶어라. 양배추김치도 그렇게 맛있대요. 이런 날 또 이열치열 칼국수도 시원할 것 같네요. 올림픽 칼국수의 50분 상당의 식사권 또 제주하러 고향의 바닷가 요즘 제주 바다는 어떨까요? 바닷물이 최고 기온을 보였대요. 그러죠? 아유 이 바닷내음 나는 그런 멍게 해산 먹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제주하러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불꽃 아래 인연입니다. 화연식당의 바베큐 콩나물 김치 볶아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요즘 또 맥주 페스티벌 아주 시원한 맥주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갤러리아몰이죠. 로데오 갤러리아몰 바로 옛날 팔색조인가요? 삼겹살짜리에 새로 오픈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화연식당에서 역시 50분 상당의 식사권 준비했어요. 어머 전화가 오네요. 오늘 땡칠 뻔했는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와. 안녕하세요.
0: 네 여보세요. 네.
1: 네.
0: 언니.
1: 반가워요.
0: 네 탱자 언니. 네 어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탱자세요?
1: 여보세요?
0: 본인 예 본인은
1: 네 LA
0: 예 네. LA 한인타운이요?
1: 네네 한인타운입니다.
0: 지금 시원해요? 어때요?
1: 아 집에 에어컨 틀고 있습니다.
0: 아유 이번 달 전기료 얼마 나올라나?
1: 할 수 없죠 너무 더우니까.
0: 지난번에 얼마 나오셨어요?
1: 아, 두 달에 한 번 내서 잘 모르겠는데 100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0: 100 얼마. 100 얼마면 한 두 분이 사시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0: 잘 찍죠? 네, 제가 잘 찍어요.
1: 우와, 야, 너무 잘하시네요. 네,
0: 100 얼마 나오셨으면 굉장히 그래도 저 알뜰하게 쓰신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알뜰하게 좀 사십니까?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사나.
1: 아 일단 더울 때만 좀 미리 틀어놔요.
0: 네.
1: 더울 때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금방 또 꺼요. 꺼가지고 조금 이제 있다가 또 네. 더우면은 그리고 요즘 너무 덥잖아요. 100도 네. 가까이 되고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요.
0: 네.

0: 있죠.
1: 네.
0: 그러면 요즘 밤에 이렇게 붙어 안 자시겠네.
1: 더우니까 일단 떨어져 자죠.
0: 그래요. 아유, 요즘 뭐 입맛도 없다 그러는데 요즘 뭐해 드세요?
1: 아, 요즘 어제는 낮에 저희가 뭘 먹었더라? 낮에 냉면 먹었네요.
0: 네.
1: 네.
0: 아, 요즘은 냉면도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집에서도 훌륭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네.
0: 오늘은 뭐 드실라나? 이것도,
1: 아, 오늘은 글쎄, 이열치열이라서 오늘은 순두부 쪽을 생각하는데, 순두부를 먹으면 좀 어떨까 생각하네요.
0: 그렇죠. 저도 오늘 가서는 콩비지찌개 남은 게 있어서
1: 네.
0: 콩비지 먹으려고 그래요.
1: 아, 콩비지 좋죠.
0: 예. 그거 먹으면서, 아우, 진짜. 이게 왜 내가. 죄송해요. 제가 더위 먹었어요. 미리 눌러버렸네. 노래 찾는다는 게. 저도요, 스튜디오 지금 전기 절약한다고 불 반쪽밖에 안 켰어요. 약간 이렇게 은은하니 좋으네.
1: 어머나,
0: 네네.
1: 어머나.
0: 네. 아우, 아무튼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차차차 잘 들으세요. 이 시간?
1: 아, 아니, 자주 못 들어요.
0: 네.
1: 전화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마침 연결돼서
0: 어머나.
1: 너무 좋네요.
0: 어머나,
1: 어,
0: 축하드립니다. 야,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도 많이 들어주세요.
1: 네, 그렇게
0: 네,
1: 할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번호 여기 찍혔으니까 이따 콜백 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0: 네, 아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소반식당, 올림픽할국수, 또 바베큐 화연, 그리고 제주하러에서 준비한 50불 상당의 식사권, 우리 껐다 켰다 언니께. 껐다 켰다. 저도요,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고 나왔네. 어? 우리 점돌이 더위 먹으면 안 되지. 자식이 뭔지. 아유, 그래도, 응? 아니, 무슨 뭐 자식이야? 고양이가? 이럴 수가 있지만,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고 소통하다 보면, 오늘이 바로 내셔널 도그데이, 개의 날입니다. 오늘 털옷을 입은 우리 반려동물들 잘 돌봐주시고, 물도 잘 먹게 해주시고,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지 마시고,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 바래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기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위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0938-583-5151.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칼국수.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0: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저는 탱자 한미욱이고요. 알레메다에서요. 아, 아주 녹슨 금속 파이프 아래로 10피트나 추락한 새끼 고양이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우, 이러저러 하기 구조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목욕도 잘 마치고 발바닥 치료를 받았고 러스티라는 이름까지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금 현재 경찰서의 한 담당자와 함께 지낼 임시 보호처를 이미 찾았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러스티의 구조 신호를 처음 받았던 바로 그 담당자라고 하네요. 이런 걸 보고 인연이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마침 그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고양이를 키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자신의 꿈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바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디 오야마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일본 분 같네요. 이 인터뷰한 영상 보니까 동양 분이어서 아니 동양 여성이 이렇게 쿨하게 바로 66세의 나이 바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바람을 가르십니다. 10살 살 때 처음 보드를 집어들었는데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 슬라롬 스케이트 보딩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했어요. 그때 나이가 정확히 66세하고 25일. 그래서 기네스북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네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 현역 스케이터 보더로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2년 전에 64세에 본인이 세운 기네스 기록을 또 자기가 깨트린 거예요. 셀프 경신인 셈이죠. 누가 안 나타나는 이상 계속 나이 들어가면 자기만의 그 계속을 계속 이렇게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쿨하게 한마디 하시네요. 매년 최선을 다해 달렸을 뿐이에요. 내가 뭐 내 나이에 누구한테 딱 다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명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남 눈치 뭐 남의 칭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 응? 그리고 그 일이 또 나를 먹여주면 더욱 좋죠. 거기에다가 이 일을 하면 또 새로운 또 일들이 세상에 열리고 친구도 만들고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또 얼마나 좋은 젊은 친구들의 그런 에너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전설적인 락밴드 키스의 멤버 진 시몬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과대한 꿈, 망상이라도 품지 않고 살기엔 너무 짧다. 이해되십니까? 망상 그러면 아유 진짜 헛된 망상 아유 이러면서 허황된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이렇게 창밖을 바로 바라보시면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래가지고 응? 이래서 저기 우주에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시더라고요. 뭐 공상가 망상가 이럴 수 있지만 그 생각 그 상상력이 또 우리를 가게 합니다. 여기서의 이 망상은요 내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지 않는 대담한 자신감을 뜻합니다. 남들이 아유 그게 되겠어? 아유 그 나이에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응? 현실을 봐야지. 이렇게 초를 칠 때 그냥 딱 한 번쯤은 자신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조금 용기를 잃으신 분들께 오늘만큼은요 스스로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한번 선물해 보자고요.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꿈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 주말을 계기로 꿈을 갖고 굿모닝 차차차 300회 방송은 정말 좋은 조촐한 파티라도 콘서트라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러니까 아 정말 그런 자신감을 나도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이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스톰이 올 때는요 올라타야 된대요. 더 도어스의 Riders on the Storm.

인생의 폭풍우를 몇 번을 견디셨습니까?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났을 때 침 모르지 않고 물 위에 떠서 견뎌내는 라이드.

hang in there. Ride out the storm. Doors의 Riders on the Storm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잠시 후에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1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3: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0: 바로 이거야.
1: 저 어? 원래 어, 네. 그 하시는 그 특유의 그 네. 발성이 있으시잖아요. 네. 굿모닝. 차차차.
0: 그렇게 안 하는.
1: 저 가끔 따라해요. 저
0: 진짜 주변 한번 해봐요. 따라해봐.
1: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다가 네. 막 이렇게 방송 얘기 나오면은 네. 야 뭐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나도 할 수 있어. 뭐 하면 굿모닝 차차차.
0: 내가 언제 굿모닝
1: 비슷하잖아요.
0: 어. 어. 내가 이런다고?
1: 아니, 그건 어. 아니고. 아 잠깐 그만 아 제발 우리 딱 찢으면 안 돼. 그만해요. 아 내가 얼마나
0: 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진짜.
1: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끝에가 딱 이
0: 그래요?
1: 꺾이는 게 있어요.
0: 그래, 꺾어.
1: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평소처럼 굿모닝 차차 해보세요.
0: 굿모닝
1: 그럼
0: 차차차.
1: 이거 봐. 아!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네. 원조고요.
0: 그러네요.
1: 흉내 내볼게요.
0: 흉내 내보세요.
1: 굿모닝 차차차. 비슷하잖아.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0: 어, 약간 그 어? 오빠 생각난다. 오, 오빠. 왜 그랬어 이러면서 남자분이
1: 아,
0: 그
1: G2도 2 뭐,
0: 약간 막 어, 그
1: 석천이 형 같은 분?
0: 저기 어 저기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아 패션 네. 디자이너
1: 아 우리 저기
0: 만복이 형
1: 봉남
0: 형이 어 그랬어.
1: 오오오 이러더라고요. 엘리강트하고 럭셔리.
0: 저는 옛날에 제가 뮤지컬 할 때요 네. 안무가 선생님이 네. 그런 동성애자셨어요.
1: 네.
0: 근데 뭐,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엄마 지지배 응? 이러면서 이렇게
1: 아 그분은 되게 좀 그런 쪽이시구나 완전히.
0: 네. 아 근데 결혼해서 애도 있고 이러신데 뭐 그렇게 태어난 걸. 근데
1: 그 약간 그 선생님 스타일인데. 네. 어머 얘 좀 봐라.
0: 그
1: 참기름 한 방울 그 선생님 있잖아. 그 이준석 선생님이신가?
0: 네, 네. 그리고 조금 질투를 하죠. 이쁜 여자한테는.
1: 아, 진짜요?
0: 네, 그런 게 있으셨어.
1: 무슨 질투?
0: 어? 무슨 어머 질투? 얘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싹 보면 알아. 이렇게 눈에 질투.
1: 아 진짜요?
0: 예 예.
1: 어, 저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0: 네.
1: 지금 와이프 여자친구랬다. 네, 네. 지금 와이프랑 결혼하자마자
0: 네.
1: 하자마자 한국에 마켓을 가가지고 응. 둘이 마트를 보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와이프를 응. 어머 얘 예! 남자분이 부르는 거예요.
0: 응.
1: 근데 청자키 시간 머리 입으셨는데 네. 머리도 되게 스타일도 특이하고
0: 네.
1: 마르신 분인데 어머 얘 진짜 오랜만이다 얘 이러는 거 와이프한테
0: 응, 응.
1: 어 오빠 하고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알고 보니 근데 저를 보더니 응. 누구 딱 그래요.
0: 응.
1: 근데 와이프가 어 저 이번에 결혼하고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0: 네.
1: 어 반가워요 그래서 저렇게 위아래를 훑어봐
0: 네, 네.
1: 그랬더니 제가 그때 살 좀 덜 찔 때요
0: 네.
1: 근데 머리 짧았었어요
0: 네, 네.
1: 쓱 보더니 어머 남편이 운동 좀 하나 보다 그러더니
0: 네.
1: 잠깐 돌아봐요 그래요
0: 어, 어.
1: 네?
0: 돌아봐요
1: 자,
0: 그래?
1: 어, 저한테 잠깐 돌아봐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0: 어 뭐야 나를 네? 왜 돌아보래
1: 그랬더니 막 내 몸을
0: 왜
1: 웃어
0: 어, 어.
1: 그래서 그냥
0: 아 패션 디자이너구나
1: 아니야
0: 그럼
1: 미용 하시는 분인데
0: 어.
1: 이렇게 돌려서 돌았어요 그랬더니
0: 네.
1: 이렇게 뒤에서 사기 정말 손이 이렇게 해서 보더니
0: 어.
1: 괜찮다 얘 그더니 어머 니네들은 어떻게 남 언니 있거든요. 네. 니네 어떻게 둘 다 그렇게 똑같은 남자 스타일 좋아하냐? 니네들 곰 같은 애 좋아한다 그러더니 괜찮다.
0: 곰 같은
1: 어,
0: 남자.
1: 근데, 왜냐면 저희 큰형님도 등장 있어요.
0: 네, 네.
1: 괜찮다 얘 그러면서 가서 네. 좀 뭐야 그랬더니 저 보고 저쪽으로 가래요.
0: 네,
1: 인사하지 갑시다 네. 오더니 잠깐 와봐요 그러더니 저쪽 저 아예 저쪽 가 서 있어봐. 내가 다 자기 사진 하나 찍게 그러는 거요.
0: 어.
1: 왜요 그랬더니 자기 뒷모습이랑 너무 멋있으니까 저기 서 있어 내가 찍어줄게 그러는 거요.
0: 근데
1: 와이프 그냥 해줘 그래요.
0: 네, 네.
1: 그래서 서 있더니 뒤에서 막 찍더라고 카메라로.
0: 네, 네, 네.
1: 근데 잘가 물어보니까 미용하시는 분이래.
0: 네.
1: 근데 남자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찝쩍이란 편이 맞나? 하여튼. 그래서 와이프가 깔깔대고 있는데 나 막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0: 아~
1: 근데 나 처음 봤어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만지면서 막 털어봐봐 막 이러고.
0: 어, 그랬어요. 어,
1: 일반 남자 그랬으면 너 뭔데 반말이야 이럴 텐데 그분이 굉장히, 너무나 편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어 막.
0: 어, 저도 있어요. 가까운 분.
1: 그래서 저 가깝진 않아요.
0: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번 재워드렸어요. 왜냐면 여자나 마찬가지니까.
1: 아, 그건 뭐. 아니 뭐 그분이 그런 취향이든 아니든 주무실 수 있지.
0: 그렇죠 뭐.
1: 네?
0: 그렇지.
1: 내가 그냥 그 질문 할까 보다.
0: 아, 아 거실에다가 괜히 침대를 놨어.
1: 거실 침대가 어디 있어요?
0: 네? 손님. 아니 여차하면 밑가사 속가사 이래가지고
1: 아,
0: 나도 어디 밑가사. 가면 재워주니까 나도 LA 다 와. LA 오면 내가 다 재워줄게.
1: 약간 아지트 느낌으로.
0: 그랬거든요. 어. 아니 어디 가든 이제는 밑가사 속가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1: 네. 네. 야,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0: 네.
1: 이렇게 개방적인 분이십니다.
0: 네. 어? 네. 근데 고양이도 봐줘야 돼.
1: 그치, 아유,
0: 제가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1: 네.
0: 저는 이제
1: 잠깐 일 가실 때
0: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휴가를 안 갔잖아요.
1: 네.
0: 겨울까지 안 가려고요. 그때 이제 스키 타러 어디 가면 방 쓰세요 일주일 대신 고양이만 봐주세요 이런 거 좋잖아요.
1: 아 좋죠.
0: 그리고 그런 게 아는 사람이 연결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 잘 됐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놀고 뭐 이런 네트워크 있어야 될 것 같아.
1: 굉장히 자유분방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0: 아, 네.
1: 자 아무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에도 저희가 수요일날 코너가 있죠.
0: 네 바로
1: 탱자 그렇사들.
0: 오늘 우리 후니 탱자가 뭘 준비하셨을까?
1: 네, 오늘은 간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 득롱망촉.
0: 아, 우리가 네. 오늘 전기세 절약한다고 제가 일부에 불을 반만
1: 하나,
0: 켰는데
1: 네, 반만 켜졌죠.
0: 그냥 안 보이시면 불 켜셔도 돼요.
1: 아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자, 득롱망촉.
0: 네.
1: 현지어로 뜬롱망촉.
0: 자, 이런 한, 말이 있어?
1: 그러니까요. 얻을 득자. 득실할 때 득자, 그다음에 농서지방이라는 이름의 롱, 그다음에 바라다 망,
0: 네.
1: 그다음에 총나라 촉이에요.
0: 오.
1: 뜻은 하나를 얻고 나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탐낸다.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표현할 때 등롱망촉이다.
0: 등롱망촉. 발음도 어렵다.
1: 그러니까 이거는 현적어 더 쉬워. 등롱망촉.
0: 등롱망촉.
1: 네, 뒷얘기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 후한에 세운 광무제 유수 시대 이야기입니다.
0: 유수 시대.
1: 중국 서쪽에 농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촉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무제가 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촉까지 가려면 농서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농서를 먼저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산세가 험하고 저항이 강했습니다. 병사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겨우겨우 막 지쳐서 힘든데 겨우겨우 농서 땅을 겨우 이겼어.
0: 네.
1: 그래서 겨우 농서 지역을 드디어 광무제가 손에 넣었습니다.
0: 네.
1: 병사들이 환호하죠. 와 드디어 끝났다. 이 긴 전쟁이 드디어 우리가 농서를 이겼다. 이제는 집에 가자. 고향 가서 그리운 가족과 품에 들어가서 놀자 쉬자.
0: 네 얼마나 좋을까.
1: 이제 막 자기들이 신났어.
0: 근데
1: 광무제는 이미 딱 끝나자마자 눈은 서쪽을 보고 있는 거야.
0: 어디 또 다른
1: 총나라 때를? 옆에 있는
0: 아,
1: 촉.
0: 저거까지
1: 자,
0: 먹고 싶구나.
1: 이제 농서를 얻었으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촉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병사들은 이미 하나를 너무 힘들게 농서를 차지해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0: 집에 얼른 가고 싶은데
1: 가고 싶은데 광무제는 아니지 이거 먹었으니까 바로 옆에,
0: 옆에
1: 걸
0: 것도
1: 먹어야지. 여기서 야. 바로 농을 얻고 촉을 바란다. 득롱망촉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요.
0: 롱망촉.
1: 결국 이게 예전 얘기 아니야. 요새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아, 내가 정말 잠 편하게 다리 뻗고 잘고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를 구합니다. 아파트 아, 방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투베드를 구해요. 아, 내 집이 있으면 좋겠어. 내 집을 구합니다. 내 집이 있는데 아, 또 마당도 있고 넓은 3층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본인의 그거를 더 큰 걸 원하게 되는 거죠.
0: 네.
1: 아유 처음에는 걷는 게 힘드니까 자전거라도 있으면 좋겠네.
0: 네.
1: 자전거 있으니까 아 낡은 차라도 하나 있으면 낡은 차 있으니까 아 이거 말고 스포츠카 있었으면
0: 와,
1: 또 스포츠 생기면 그죠. 또 나도 막 2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차가 있으면 이게 사람이 참 능력이라고 그래요.
0: 네.
1: 없는 것에는 불만을 쉽게 느끼는데 이미 가진 것에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익숙해지는. 능력.
0: 맞아요. 정말 네. 미국에 왔을 때 조그만 방에 살면서 아우 저기 위층에 아우 저렇게 베란다 있고 저런 집에 살면 너무너무 진짜 좋겠다 이랬는데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 보면 또 그 눈이 높아져 있어.
1: 눈이 높아져요. 사람이 아유. 또 다운그레이드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번 자기가 이걸 얻었으면 그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0: 그래서
1: 욕심이 끝이 없어.
0: 탈탈탈 털려서 밑바닥에 다시 가봐야 아이고
1: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는 거지. 그렇죠.
0: 무엇이 중한 디
1: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진짜 평생 옆에 있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네. 그 옆에 것만 보다가 네. 이미 내 손에 들어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등롱망초.
1: 등 우리 홍소령님께서 등롱망초 한자까지 써주셨어요. 이야.
0: 그러니까 순이랑 순이를 얻었는데 옆에 영자를 또 바라는 거 그 마음이
1: 그거는 다른 사자성어죠. 그거는 다다익선.
0: 다다익선. 아,
1: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근데 우리는 진짜 등록망족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진짜 네. 그래 우리는 바보같이 살고 있어요.
0: 아,
1: 뭐 하나 하면
0: 내 손에 쥔 거.
1: 어, 그거에 대한 행복과 감사함을 알아야 그 되는데.
0: 알아야 돼. 요걸 알고.
1: 맞아요.
0: 괜히 막 딴 데서 찾는 거지.
1: 와이프 듣고 있나? 등록망족하지 말라고. 네.
0: 어, 뭐 좀 요즘 잘해줬나 보죠?
1: 요새요? 아니 잘해주려고요 이제.
0: 네.
1: 어, 아무튼.
0: 네.
1: 뭐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죠? 하나 더요?
0: 네,
1: 하나만
0: 네.
1: 하면 되죠?
0: 자, 우리 여기서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요.
1: 어떤 거 들어갈까요?
0: 치키치타.
1: 치키치타.
0: 왜 이 노래 그렇게 듣고 싶어?
1: 왜 갑자기요?
0: 몰라요. 치키치타.
1: 그럼 들어야죠.
0: 아바. 에바?
1: 네? 아빠가 부릅니다.
0: 치키치당.

0: 티키타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1: 티키타카는 아는데.
0: 티키티 어.
1: 티키타카 초코초코 이런 거.
0: 제 친한 언니의 세상을 떠난 개의 이름이 치키치타였어요.
1: 아 진짜요?
0: 치키치타가 이게 작고 귀여운 소녀.
1: 소녀?
0: 어린 친구야. 애기야, 애기야 이거지.
1: 잠깐만. 네. 치키치타가 귀여운 소녀라고요?
0: 네. 작고
1: 그럼
0: 귀여운
1: 치타가
0: 소녀.
1: 소녀예요?
0: 치키가 치키 또 뽀키 또.
1: 조그만 조그만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치타가 소녀란 뜻이
0: 그냥
1: 아닌가?
0: 어린 친구.
1: 가자 치타. 이거 타잔.
0: 치타가 아니라 티타. 아무튼 이 노래가요.
1: 치키치타 미고.
0: 이
1: 세뇨리타.
0: 이 노래를 네. 그 세계 어린이회의 UN 본부 유니세프 자선 콘서트에서 처음 선보였대요. 그리고 나서 아바 멤버들이 이 노래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익금. 저작권 수익의 네. 50%를 네. 유니세프에 연구 기부하기로.
1: 와. 연구 없다.
0: 응? 네. 연구 영구적으로.
1: 네, 와. 응? 하여튼 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펼쳐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0: 이 노래 너무 따뜻하잖아요. 위로하는 노래.
1: 아, 또 이렇게 된다니까 또 많이 수익금을 내드려야겠네요.
0: 그래요, 많이
1: 네.
0: 들어야 돼.
1: 좋아요.
0: 그래가지고 저기 화면에 아까 보시고 깜짝 놀랐는데 네팔에
1: 그러니까요.
0: 홍수난 거. 야,
1: 뭐, 진짜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사상자도 많은 것 같아서
0: 진짜,
1: 뭐 진짜
0: 네팔 사람들이 너무 네, 좋아요. 저 갔잖아요 네팔. 네. 근데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참 좋았고.
1: 그렇죠.
0: 그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은 더 좋아. 근데
1: 그렇죠.
0: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산에 그 빙하가 녹아내려서 삼해 그 거기서 쓰나미가 발생하잖아요. 그 호수가 터져가지고.
1: 그러니까 플러드가 진짜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0: 응.
1: 그 부에나파 그러니까 호쇼핑 월드님께서
0: 네.
1: 하느님 얼굴보다 근무 중 발을 찧었대요. 발을 찧으셨대요.
0: 왜요?
1: 제 얼굴보다가.
0: 왜?
1: 눈이 너무 눈부셨던 거지. 아니 근데 발을 왜 찧으시지?
0: 어디에다가
1: 본인은 너무 기분 나쁘다. 에이
0: 특히
1: 발 밟았나 그냥.
0: 특히 새끼 발가락 어디에 찧으면 너무 아파. 그래서 모서리
1: 아니지.
0: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1: 그 고통은 당해본 자들만. 네.
0: 내일이 바로 보름입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그 자기 응? 지자기
1: 자기장?
0: 장이 굉장히 지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자기.
1: 누구 자기요?
0: 지자기.
1: 우리 자기?
0: 아니 지자기 경보래 이게.
1: 지자기가
0: 땅에,
1: 뭐예요?
0: 땅에 어떤 자기장이 이제 지자기.
1: 아 그래요?
0: 지자기.
1: 약간 어쩐지 내가 어제부터 좀 어지럽더라.
0: 그래가지고 네. 내일하고 모레까지.
1: 내일하고 모레까지?
0: 그래서 어떤 우주의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막
1: 야!
0: 역변적인 때예요.
1: 기를 좀 받아야겠구먼. 기를 받아야겠구먼 그래. 네.
0: 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는.
1: 에이, 안 나요 안 나요.
0: 괜찮아요. 뭐
1: 로또나 사야겠다.
0: 로또나 사야 돼.
1: 그러니까.
0: 그래서 오늘 네? 덥기도 하고 해서요. 우리가 극악이 랬죠.
1: 약간 그 여러분께 약간 서늘함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 더우니까.
0: 남양
1: 특집. 한번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개인이 정말 당했던 실제
0: 네,
1: 얘기만.
0: 약간 오스스한 영혼 얘기라든가 귀신 얘기?
1: 뭐 그렇죠. 약간의 그런.
0: 아니 한훈 씨는 어떻게 그런 경험이 많아요?
1: 그냥 있어요. 신기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0: 저도 있어요. 네.
1: 근데 저는 뭐 뭐를 막 해코지를 당하고 이런 건 아닌데
0: 네.
1: 굉장히 좀 무섭게.
0: 벌써 듣고 싶어.
1: 제가 사실 그래요. 어릴 때 그 공포 영화 진짜 좋아했어요.
0: 네.
1: 광이었어요. 친구들은 맨날 그거 보고 밤에 그거 보고 운전하고 가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겪은 다음에
0: 네.
1: 공포영화를 못 봐요.
0: 아,
1: 진짜로.
0: 진짜?
1: 네. 제가 일주일을 시달렸어요.
0: 진짜? 근데, 얼른 듣고 싶어.
1: 근데 이게 만약에 저 혼자 했다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네가 뭐 헛것을 뭐, 아니면 혹시 잘못 네가 피곤했나 보지 꿈이야
0: 맞아.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응.
1: 저는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똑같이 일주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만이 그게 아니라 그 형도 평생 얘기라고 살 거예요 아마.
0: 저도 혼자만 네. 겪은 게 아니라 저 옆에 점돌이랑 같이 겪었어요.
1: 아 근데 그거는 말 못하니까 얘가
0: 증거 못 하나?
1: 무시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지.
1: 증빙 아닌데 이거는 저는 증인이 있으니까. 하여튼
0: 싸고 치는 증인이 있어 어떻게?
1: 아니 뭐 그
0: 여러분도
1: 판단은 여러분들이
0: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의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혹은 네. 어서 들은 재미난 으스스한 무서운 얘기가
1: 말고,
0: 있으시면
1: 네.
0: 아 재미나고 무서운
1: 네.
0: 얘기가 있으시면
1: 네.
0: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RS1650 카톡 아이디 네. 그리고
1: 뭐 저 유튜브 실시간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0: 네.
1: 아니면 뭐 전화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0: 네.
1: 그렇죠. 유튜브나 네. 아니면은 저희 카톡으로 네.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레디오 서울 네. 1650.com
1: 네.
0: 예 가시면
1: 아 유튜브요? 네. 네. 라디오 서울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유튜브 실시간 보기 바로 버튼이 있거든요.
0: 네. 거기 근데 그게 들어오셔서 전화기에서는 안
1: 전화기에서 아니 근데 보일 수 있어요. 라디오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0: 라디오로 가서
1: 이게 좀 보기가 힘드니까
0: 뚜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어떤
1: 그러면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라디오 서울 1150 찍으시면 바로 라이브가
0: 방송.
1: 떠요.
0: 네. 거기서 함께 나누시면 네. 되겠어요.
1: 자, 우리 럭키비키 님. 남양 특집의 끝판왕은 전술의 고향 내 다리 내놔라. 이거 뭐 언제적이야 이게?
0: 어 맞다.
1: 그놈의 다리를 그만 좀 내놓자. 이거는 정말 우리 아, 옛날 그 막 피날 때부터 했던 얘기 너무 옛날 얘기야.
0: 내 다리 내놔 말고.
1: 내 다리 내놔.
0: 옴녀야 뭐 옴.
1: 내 다리 내놔.
0: 금녀야 뭐 이런 거 있는데.
1: 그게 뭐예요?
0: 무슨 이렇게 귀신이.
1: 옴녀야. 옹녀야.
0: 옹녀다 옹녀. 옹 옹녀야.
1: 옹녀 옹녀. 그만 옹녀.
0: 그 옹녀 말고 옥 구수록 옹녀. 옹녀야 뭐 이런 귀신이 있었는데
1: 굴지 마라 아그치 오빠가 있다고요? 뭐야
0: 옹녀인데 옹녀랑 옹녀나 옹녀나 똑같구나
1: 용녀도 있죠 야 용녀 용녀 야 용녀 아 내 다리 다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진짜 체험담
0: 체험담
1: 근데 그거 잠깐 광고 듣고
0: 정말
1: 와서
0: 정말 좋은 체험담 우리가 뽑아서 선물도 드릴게요
1: 제 것 좀
0: 네.
1: 주세요
0: 네
1: 내가 아니, 무조건 1등 할걸?
0: 진짜 괜찮으면 내가
1: 무조건
0: 줄게
1: 1등이죠.
0: 좋아 좋아 좋아
1: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1: 엘레코레타운 플라자로 이전할 안경회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운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yeah, yeah.

0: 있다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어린이 여러분,
8: 그런 분위기 하면 안 되죠.
7: 내가 이거 자꾸 트는 게 네. 우리 하늘 씨가 이런 걸 어색해 하잖아, 어린이. 아니,
8: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런 거.
7: 우리 홈쇼핑 월드님이 네. 띵자님은 어우동, 한우님은 별광새.
8: 뭐야?
7: 마음에 든다. 어우동과 별광새.
8: 보면은 우리 응. 월드님은 항상 우리 미옥 씨, 띵자님은 항상 응. 좋고 응. 막 굉장히 그...
7: 아니, 별광새 너무 좋지 않아요? 변광새 여름은 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별 반짝반짝 이거... 별광새 별광새 네. 별광새
8: 별게 다 광새네. 네, 좋아요. 그냥 자. 흰쌀밥만 주신다면 보호를 하겠습니다요. 흰쌀밥에 고깃국만 주신다면.
7: 아니 그러니까 에로비디오 제목 아시죠?
8: 진짜 웃긴 거 알죠?
7: 네, 네. 마님 아니, 네? 해봐요.
8: 뭔데요? 마님 뭐가 있어요?
7: 네.
8: 아, 제가 지금 하는 거 하라고?
7: 에로 비디오 제목이.
8: 어, 저는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알아요.
7: 마님, 마님 아세요 그거?
8: 아니요, 몰라요. 그건 뭔데요?
7: 왜 돌쇠만 밥을 넣어주시나요?
8: 처음 들었어요.
7: 아, 그 에로 비디오 어, 있어. 돌쇠만 왜 밥을 넣어주시나요? 응?
8: 아, 이거 재밌다.
7: 아는 것도 뭐 있어 지금? 네?
8: 목표는 형부다.
7: 응?
8: 목표는 형부다.
7: 아, 목포,
8: 원래 목포는 항구단데
7: 목포는 항구다.
8: 목표는 형부다.
7: 아, 그건 너무 그렇다.
8: 곧세우마 금순아.
7: 어? 곧세워라.
8: 곧세우마 금순아. 나 이거 듣고 너무
7: 아, 네, 진짜 남자들은 너무 힘들겠어요.
8: 아, 그럼 그쪽으로 가지 마요.
7: 세워야 되잖아.
8: 아, 그 얘기 하지 마. 그냥
7: 우리가 그냥 진짜
8: 웃고 넘겨 그냥.
7: 아, 진짜 네? 불쌍해. 이거 너무, 우리 여자들이 잘해줍시다.
8: 네. 네.
7: 그래요? 네. 언제?
8: 종료. 나 이거 한번 할까?
7: 곧세우마 금순아.
8: 그게 1등이었어. 이게 재밌겼어.
7: 어떻게 하면 돼? 우리
8: 이게 원래 원제 아시죠?
7: 네, 네. 네. 뭐예요?
8: 원래 원제가 뭐지? 금순한데?
7: 굳세어라 금순아.
8: 굳세어라 금순아.
7: 그래. 어, 그거를 굳세어마 네. 금순아.
8: 아무튼 그래요.
7: 아, 우리 저기 아, 무서운 얘기.
8: 우리 무서운 얘기야. 네.
7: 분위기 한번
8: 분위기 잡아주세요.
7: 예, 분위기 잡아.
8: 아, 불 하나 끌까?
7: 아, 불 하나 확 닫고 닫고. 어머 깜짝이야.
8: 아, 뭐야 이게 노래 겹쳤어.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실화입니다.
7: 우리
8: 잠깐만
7: 별강 잠깐만. 별강새
8: 태극기를 꽂으며 야 이게 뭐야 태극기를 꽂으며 어디 있어?
7: 자, 아니 그게 원래 뭔데
8: 태극기를 휘날리며
7: 태극기를 휘날리는데 태극기를
8: 꽂... 아니 이것도 뭔가 약간 순화시킨 것 같아.
7: 아니 꽂는 게 뭐 어때서
8: 왜 그거 같고? 그러니까 순화시킨 것 같아 이게 뭔가 아 됐어요. 아 근데 너무 웃긴 상상하니까
7: 꽂는 거 같고 뭐 그렇게 태극기를 꽂으면 왜 어때서?
8: 아 근데 그 영화 자체가 되게 슬프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영화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금방 온다 했잖아요. 막 이걸 할머니 하나 그 약 장면이 근데 태극기를 꽂으면 이렇게 너무 웃기잖아. 알았어요.
7: 그래.
8: 자 다시 분위기 잡을게요.
7: 슈라입니다. 우리 별광새.
8: 일단은 짧은 걸 먼저 분위기 때문에 네. 짧은 거 볼게요.
7: 네.
8: 제가 그 30대 초반이 20대 아 20대 후겠다. 20대 후에 후반에 이제 어느 날. 아는 형님이 여기 사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한국을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7: 네.
8: 그분이 이제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저랑 또 다른 형이랑 또 다른 누나 네 명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술은 안 먹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야 우리 오랜만에 베가스나 갈까? 이러는 거예요.
7: 갑자기 베가스로 째제.
8: 왜냐면 그 형은 어차피 놀러 왔으니까.
7: 근데 주말이었거든요.
8: 내 딸 되게 친했어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술을 시키려다가
7: 네.
8: 어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7: 네.
8: 어 그럼 술 먹지 말고 베가스를 가자.
7: 가서 먹자.
8: 가서 먹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젊은 애들이니까 뭐
7: 네.
8: 그 형이
7: 어 그럴 수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셔.
8: 형이 그래봤자 그 형 30대 네. 중반이었으니까 뭐.
7: 네.
8: 그래서 네 명이 그냥 밥 먹다가 제 차로 그냥 간 거예요.
7: 어,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싶다. 밥 먹다가 야 베가스 갈까? 가자.
8: 어 주말에 그 어릴 때는 할 수 있었죠.
7: 어릴 때.
8: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7: 네.
8: 이제 옆에 그 둘째 형이 타고
7: 네.
8: 뒤에 이제 그 제일 한국에서 오신 큰 형이 타고
7: 응.
8: 누나도 옆에 타고 넷이 응. 운전하고 쫙 갔습니다.
7: 어.
8: 근데 밥 먹고 이제 가다가 길이 좀 막히고 해서 좀 길이 막혀서 좀 늦어졌어요 시간이.
7: 응.
8: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다 잠이 든 거예요.
7: 어, 뭐 나만 운전하고.
8: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노래 듣고 막 얘기하고 하다가
7: 응.
8: 다들 자고 하니까
7: 응, 응.
8: 조용히 갔어요. 조용히 밤에 가다가 심심하잖아,
7: 응.
8: 졸리잖아요.
7: 응.
8: 음악을 틉니다.
7: 어.
8: 음악을 딱. 그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잔잔한 여자 가수가 부르는 그런
7: 네.
8: 발라드를
7: 어.
8: 제가 듣고 있었어요.
7: 다
8: 운전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용히 다 자고 있었는데 뒤에 누나가
7: 어.
8: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야.
7: 응.
8: 그래서 아 누나 깼구나. 근데 누나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런 개똥벌레 이런 노래면
7: 네.
8: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7: 누나가.
8: 허밍으로.
7: 어.
8: 그래서 아, 이 누나가 그냥 같이 부르네. 그 나는 같이 모여서 노래 한 두세 곡 듣다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 내가 듣는 거 다 따라 부르니까 그래서 누나 이 노래 알아요? 그러고 봤어요.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냥 그러고 갔어요.
7: 어 나 소름 돋아.
8: 가다가 중간에 그냥 휴게소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안 쉬고 휴게소 화장실 간 데서 잠깐 세웠어. 그리고는 형이 야 내가 운전할게.
7: 네.
8: 내가 괜찮아 내가 운전해도 돼. 너 안 졸리냐? 어 괜찮아.
7: 아,
8: 다들
7: 잘 훈이 탱자 너무 착해.
8: 그래서 내가 오다가 아 근데 누나 아까 누나 언제 깼어요? 그랬더니 어 미안해 계속 자 미안해서 아니 누나 언제 깼어? 딱 계속 잤는데 그러는 거야. 아까 누나 노래 따라 불렀더니 무슨 노래? 자긴 잔 거야. 근데 난 분명히 뒤에서 여자가 노래를 세 곡을 따라 불렀어요. 자 이러고 끝났으면 그냥 말겠지.
7: 네.
8: 요게 첫 번째 저의 경험입니다.
7: 어.
8: 그래서
7: 아,
8: 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렀어. 밤에 혼자 퇴근하고 밤에 운전 착 하고 왔어요. 그때 제가 살 때인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었고 LA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밤에 노래를 틀는데 또 뒤에서
7: 혼자 가는데
8: 따라 부르는 거예요.
7: 어머.
8: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이게 사람이 운전하다 밤에 진짜 무섭잖아요. 뒤에 못 봐요.
7: 그럼요.
8: 너무 무서웠어요. 그 프리웨이에서
7: 어머나 어머나
8: 그래갖고 야 이거 안
7: 어떻게,
8: 되겠다 안 되겠다
7: 어떻게.
8: 창문을 다 열었어요.
7: 어.
8: 그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7: 어.
8: 창문을 열고 힙합 노래 틀고 빵빵 틀면서
7: 네.
8: 그리고 갔어요. 너무 무서워요. 담배 피면서 그 다음에 제가 차를 팝니다. 왜? 뒷자리가 있는 차가 싫어서
7: 그
8: 무서우니까
7: 어, 그치.
8: 이 3번, 그래서 그 핑계로 제가 스포츠카를 탔어요. 아 진짜로.
7: 어.
8: 그 다음부터 제가 나 뒤에 있는 사람이 싫어 그래갖고 두 명 타는 로스터 뚜껑 열리는 컨버러블을 탔어요.
7: 어, 야.
8: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아예 못 타잖아.
7: 이거 못하지 그럼.
8: 못하죠. 베가스를 갔습니다. 밤에 친구랑 뭐 놀다가 다시 캘리포니아 돌아왔어요. 밤 11시에 출발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쫙 밤에 차가 한 대도 없어. 쫙 밤에 그 15번 프리 아시죠? 깜깜한 거.
7: 그럼요.
8: 쫙 혼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물 하나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청 큰 놈이. 깜짝 놀라 차를 돌려 차가 끼익 돌았어요. 근데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멀쩡했어요. 아 큰일 난 뻔했네. 그리고 다시 운전하고 갑니다. 너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래를 틀었어요. 틀면 안 됐어. 노래를 틀었는데 내 차는 뒷좌석이 없는 차입니다. 그죠? 뒤가 그냥 막혀있는 차예요. 또 누가 흥얼대요. 노래를 틀는데 여자 노래만 나오면 제 바로 귓가에서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15번 프리에서 깜깜한데 혼자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막 세울 수도 없고 너무 무서운 거야. 옆에서 부르니까
7: 15번 거기 그 희한한 엑시 있잖아요.
8: 그쵸.
7: XXYYZZZ 지직스.
8: 네.
7: 그게 왜 이름이 거기 이렇게 나왔대요?
8: 몰라요.
7: 지직스.
8: 그 옛날에 LA 그 클럽도 있었어요 지직스.
7: 아...
8: 근데 그거는 베가스에서 딱 1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넘어섰죠. 100마일은 넘어간 다음에
7: 그래서 어떻게 했어?
8: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제가 노래를 끄면 나한테 말을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심결에.
7: 어머.
8: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사람이.
7: 어.
8: 너무 무서워. 노래를 끄고 싶은데 따라 부르니까 이 노래를 끄거나 딴 노래를 틀면 나한테 말을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7: 어머 그럼 미치는 거지.
8: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보면 확신하면서
7: 꺼보지 그랬어.
8: 내 목소리 들려? 막 이런 거 할까 봐.
7: 아!
8: 어떡하지 무서워서
7: 전화기 어, 나 소름 돋았어. 어떡해. 어, 추워.
8: 전화를 막 걸어요. 근데 그때 이미 12시가 넘었어. 막 걸어서 한 놈이 받아서 내 친구가 한 놈이 걔랑 3시간 통화하면서 왔습니다. 전화 블루투스로 딴 거 안 들리게.
7: 어머나 어머나 그랬군요.
8: 야 제발 전화 끊지 말아줘.
7: 그 후로 들은 적 있어요?
8: 그 후로 딱 한 번 소리는 안 들었는데 아 한 번 들은 적도 있는데 듣다가 나중에는 어떤 거 있었는 줄 아세요? 후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창문을 노크했어요.
7: 어.
8: 운전하고 있는데 순간 옆에서 이러는 거야.
7: 유리창을?
8: 근데 저는 순간 옆에서 누가 이러니까 내가 로컬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로컬에서 차를 이렇게 빼고 있는데 누가 뭐 이래갖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중간에 야 나 먼저 갈 거리야 기다려 이러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순간 난 프레이 반응 운전하는데 누가
7: 프레이인데 누가 누가 어떻게 쳐?
8: 그래 나 순간 내가 어머나. 로컬인 줄 알고 옆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봤는데 프리웨이야 당연히 아무도 없죠. 너무 무서워 창문을 또 열립니다. 노크 못하라고.
7: 아이
8: 아, 진짜요? 이게 싫어요.
7: 환청 아니야 환청.
8: 아 근데 환청도 한두 번이지 노래까지.
7: 그렇죠.
8: 근데 요거는 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짧은 거예요. 여러분.
7: 또 있어요? 아, 저, 내일 또 들려줘. 저는 너무 재밌다.
8: 저 이거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주일씩 달린 거는 이건 증인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승경절이 완벽해 스토리가.
7: 그럼 어떻게?
8: 일주일씩 달렸는데 마지막 날까지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를 안 믿었던 사람이 믿게끔 만들어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느끼는 거기까지. 네.
7: 그랬군요.
8: 근데 그것 떠나서 우리 짧은 시간에 아니 미옥 씨는 다른 건 없는데 영을 봤다는.
7: 아니 나야 뭐 저승사자.
8: 저승사자를 봤다. 그거 어떻게 네. 어떻게 봤어요? 이거 해주세요 얘기.
7: 진짜.
8: 아니, 근데, 아니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 진짜.
7: 아니 진짜요.
8: 아니 근데 그 전사자 어떻게 알아요?
7: 그 본인의 얘기? 내가 너무 아플 때 누워 있는데 저기 그 현관에서 그 어두운 두 검은 물체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가슴 안 보이지만 아 진짜 죽음의 사자는 어느 날 내 문을 노크를 하는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8: 모습이 보였어요?
7: 네 이렇게 검은
8: 형체.
7: 형체로.
8: 그러니까 눈 코 입은 안 보이는데 형체가 두 명이
7: 둘셋 되는 것 같아.
8: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7: 아니 누워 있는데 나 이제 잡혀가는 거지. 근데 이제
8: 아니 얼마나 아팠길래 그게
7: 그때 그랬어요. 마루에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님이 겨울마다 오셨거든요.
8: 네.
7: 그래서 늘 거기에 늘 함께 있었던 그런 기운이 있으셨는지 어머니 아버지 영이 하얀 걸로.
8: 뭐야 이게 더 무서워.
7: 우리 엄마가 미호가 그러는 거야.
8: 와.
7: 정신 차리라고 미호가 그 지금도 아주 쟁쟁해요. 그러더니 그 하얀 영이 그 검은 거를 그 기운을 확 물리쳐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아나 살았구나 그때 느꼈는데 와, 중요한 거는
8: 와.
7: 저만 제가 헛것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점돌이가 미친 듯이 울었어요.
8: 여러분 점돌이는 참고로 미옥 씨가 같이 함께하는 반려묘입니다. 고양이.
7: 에용.
8: 네. 걔가 어쩌다
7: 걔는 울었다고? 원래 울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요즘은
8: 홍도구나. 네.
7: 아니 집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저는 고양이들이 막 에용 하고 막 그 발정남은
8: 그런
7: 거로. 줄 알고 너 우리 집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아파트니까 울면 안 돼.
8: 나 하나로 좋게 두 명이면 안 돼.
7: 울면 안 돼.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울지를 않아. 밥을 안 줘도 안 울어요.
8: 말을 해요? 밥 좀 주소.
7: 아니야. 그냥 와서
8: 그거 너무하네 그거.
7: 머리를 부딪혀. 그게
8: 아 울진 않고.
7: 얘는 뭐 안 울어요.
8: 진짜 순하다.
7: 근데 그날 엄청 우는 거.
8: 허공을 보고요?
7: 그쪽을 보고.
8: 아 진짜?
7: 문 쪽을.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도 어머 나만 본 게 아니고 진짜 쟤도 봤구나.
8: 고양이는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7: 근데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제가 그 아는 언니 미션 비오 네, 거기서 네.
8: 거의 뭐 감금 수준으로 몇 시간을 감금 나갔다가.
7: 근데 그 집에서 밤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8: 누가요? 점돌이가?
7: 그 집에 영이 있는가 봐. 뭔가 있는 걸 느꼈어 나도.
8: 진짜요? 느끼셨어요? 네, 어떤 네. 느낌? 예를 들면 뭐 쌓였어요?
7: 그건 아니지만 뭔가 스피릿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거기 그러니까 언니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 시니어 리빙이거든요.
8: 네네네.
7: 그러니까 먼저 사시던 분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 들었어. 굉장히 많이 울어서 깜짝 놀랐었고.
8: 근데 이런 영을 느낄 수 있는 게 저도 저는 지금 어머니 댁 제가 살았던 어머니 댁 미국에
7: 네.
8: 터스틴에 있는데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하필이면 2층에 잠시만 되죠. 3분짜리
7: 괜찮아요.
8: 2층에 구조가 좀 복잡한데 안방이 있고 2층에 우리가 거실이 하나 더 있고 그 옆으로 양쪽으로 방이 있고 화장실을 딱 이렇게 우리가 좀 구조를 꾸며놨어요. 어쨌든 2층에 거실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거실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썼어요. 제 방으로 옛날에. 근데 저희 형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건너편 방을 쓴 거예요. 뭐 한 1년 있었나? 그러면서 어학연수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은 형대로 전 저대로 이제 각자 일상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이 인간도 술 먹고 네.
7: 한시들이 술 좋아요.
8: 네, 그때 제가 2시쯤 들어왔는데 그 형이

0: 먹고 있. 근데 야 뭐 뭐 계속 혼자 그래요. 응.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야 저기 저 기재배가 날 째려보잖아 이씨, 그러는 거예요.
1: 어.
0: 그래서 형 뭔 소리 하는 거야 했더니 순간 형이 제발보다 갑자기 정신이 든 거야. 와 그랬더니 저 옆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1: 응.
0: 제 방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1: 어.
0: 근데 네. 아 그 얘기는 또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하필 내 방에. 근데 진짜 그 방 그 얘기 듣는 다음부터 제가 그 방에 자는데 그 다음날 밤인가 그날 밤 창가 옆에 달빛이 살짝 비치는데 하얀 여자가 딱 웅크려 앉아있는 게 제가 본 거예요. 창가에 딱 웅크려 앉아서 저도 쳐다보는 게
1: 어머어머.
0: 너무 기분 나쁜 거야.
1: 네.
0: 너무 무섭고 뛰어나서 거실에서 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누구한테 받은 커피나무가 있었어요. 되게 조그만 커피나무인데 아시다시피 커피나무는 웬만하면 잘 살아요. 그냥 그 직상에서도 안 보여주면 얘가 다음날부터 시름시름하더니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1: 어머.
0: 그리고 어떤 식물을 갖다 놔도 다 말라 죽었어요. 제 방에 갖다 놓으면. 근데 말라 죽어가는 놈을 제가 마당에다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앞마당에 땅 파서 그냥 심으면 잘 자라. 지금도 그 놈이 한 놈에 있는데 말라 죽었지. 와이프가 증인이에요. 말라 죽어가는 놈은 왜 죽어가냐 그러면서 앞마당에 그냥 제가 그냥 던지듯이 심었는데 지금은 그 나무가 됐어요.
1: 어머나 어머나.
0: 그러니까 그 방만 가면 말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말라 죽겠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스님이 오셨습니다. 집을 싹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래서 뭘 하시더라고.
1: 네.
0: 그다음부터 잠 잘 잤어요. 어머니가 부르셨거든요.
1: 일부러?
0: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 쪽에 그쪽에 있으셨는데
1: 네.
0: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느끼셨나 보지.
1: 아 그렇구나.
0: 그때 지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1: 네. 하긴 뭐 이 세상은 다 그 에너지가 돌고 돌고 돌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1: 누구 막 먼저 가신 분도 그냥 떠났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또 만나는 그게 있는 거 같아요.
0: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할 거자는 것도 없어 사실. 근데 제가 다음번에 해드릴 얘기들은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1: 어머 네. 기대돼.
0: 왜냐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도 베트남 가서 그런 일 보고 있어.
0: 베트남이 원래 그런 거 많아요.
1: 귀신이 많대요.
0: 베트남 많아요.
1: 난 거기 여행하는데 길에 허옇게 다 덮어놓은 거야. 교통사고 나서 거기 이렇게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0: 아, 그 시체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1: 그냥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흰 저기로 천으로? 그냥 덮어놓은 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전쟁 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영이 귀신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 이 땄는데 뒤를 못 보겠는 거야. 거울 보고 우리 땄는데
0: 뭐 보였어요?
1: 막 그날 밤 잠을 못 잤죠.
0: 베트남이 참 원래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많기로 유명한데
1: 네.
0: 그 음식도 맛있고 한국분이 입에 잘 맞고 세 개가 유명하거든요. 아름다운 여성, 맛있는 음식, 그다음 귀신 이렇게 세 개가 유명하다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와이프랑 같이 가야지.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다음에 또 기대면 하죠 뭐.
1: 네, 또 내일 더우면 또 앵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네. 너무 더워요. 오늘 너무 더워.
1: 덥다 덥다 하면 더 더운 거예요. 시원하다. 오나 지금 시원했어.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0: 근데 저도 제가 겁쟁이라서 제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게 하면 제가 더 무서워. 또 생각 나니까 더 무서워요.
1: 아니 그래가지고 더 시원했어요.
0: 아 이거 싫은데.
1: 우리 튼튼하고 씩씩한 후니탱자가 그런 또.
0: 저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갖고 혼자 집에 있으면요 비 오기를 때 문을 못 열어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문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요.
1: 그러니까
0: 어릴 때도 문 열면서 이렇게 정권 찌르겠어요. 문 열면 야. 그리고
1: 귀여워라.
0: 문 열면 물건 던지고 막 누가 있으면 맞아라 막 이러고.
1: 오늘 한번 그런 무서운 영화를 봐야겠어요.
0: 아 싫어 저 그거.
1: 저는 영화관에서 한번 텍사스 체인소였나.
0: 아 그거 진짜 무섭지 그거는.
1: 그걸 보다가 도저히
0: 잔인해.
1: 못 견디겠는
0: 너무
1: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못해서 영화관에서 그냥 나왔어요.
0: 보다가요?
1: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0: 그런 영화 많아요. 그 오맨 같은 것도 처음에 상영했을 때 영국에서 사람들 기절하고 토하고 나왔잖아요. 막.
1: 아 그러니까 그런 건 말고 좀 으스스한 거 전설의 고향 같은 거.
0: 아 그것도 되게 무서워요.
1: 그런 거 좀 보면서 오늘은 좀
0: 그냥 무서운 거 보지 마세요. 그 난 정신건강에 아 난 겁이 너무 많아졌어요.
1: 코미디가 좋아. 코미디.
0: 아, 코미디가 좋아.
1: 재미난 영화 한 편에 푹 빠져보세요. 오늘 오후에는.
0: 네. 좋습니다. 금문의 시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에게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서운 얘기한다고 불 껐잖아요. 밖에서

0: 방금 들어와서
1: 그러니까요.
0: 불 꺼졌어.
1: 그러니까 불 꺼진 줄 알고 들어오셨나요? 네, 네. 켤게요.
0: 네.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5: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있다가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엄정화의
1: 배반의 장미. 이 노래 네. 클럽에서 춤 되게 많이 따라 추는데 이거.
0: 어, 잘 춘다.
1: 이거 되게 많이 춰. 이거 춤에서 옆에 전진.
0: 곰돌이가 여자, 멋지게 입고 넥타이하고.
1: 아니 이 노래는요 되게 좋은 게 디스한가 할 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추다가 딱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가. 자연스럽게.
0: 딱 찍고 가는 거야.
1: 딱 찍고 가서 같이 이렇게 추고.
0: 꽂아 이제. 아까 내 태극기 꽂는다며.
1: 금순아 조금만 기다려.
0: 아, 아니 정말. 어제 우리가 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네, 네, 네. 그 키팅
1: 캡틴 오 캡틴 마이 캡틴 그
0: 네. 그 마지막 책상 위에서 올라가는 거 우리 어제 그
1: 맞아요.
0: 정답을 얘기 안 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캡틴 오 마이 캡틴이었죠.
1: 캡틴 오 마이 캡틴.
0: 그게 에브라함 네.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는 글을 그 윌리엄 워즈워드인가 그분이 쓴 시에 나와서 나온 거래요. 캡틴 오 마이 캡틴.
1: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0: 야.
1: 아쉽게도 정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0: 없었습니다.
1: 다른 대사를 적어주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0: 네, 네. 까르페 디엠.
1: 네. 아 근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주말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0: 그 영화도 괜찮다. 그 영화 괜찮았어요. 네. 네.
1: 아니 근데 지금 뭐 폭염 하는데 네. 텍사스도 난리네요 지금.
0: 지금? 텍사스요?
1: 텍사스,
0: 왜요?
1: 달라스 막 이쪽이 역대 평균이 97 정도였는데 109까지 올라갔대요.
0: 109까지 최고 기온이.
1: 텍사스가 진짜 몇 번 저도 출장으로 가봤는데 와 여기도 그냥
0: 아 텍사스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화시 100도 이상 기록한 날이 27일이나 된대. 어떻게 살아요?
1: 27일은 너무했다.
0: 데스밸리
1: 아 이건 뭐
0: 122도
1: 그럼 뭐 베가스도 저
0: 베가스도 110도 팜데일 사시는 분 계시잖아.
1: 107도
0: 와. 지금 오늘 LA 다운타운 101도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인타운은 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0: 밤에도 더워.
1: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이게 밤에 그 뭐라고 그래 그를
0: 아, 열대야.
1: 열대야. 야, 너 몇 대 맞을래? 열대야?
0: 열대야.
1: 야, 이건 뭐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죠. 너무 덥잖아.
0: 아니 오죽하면 여태까지 견디다가 제가 에어컨을 다 켜졌어요.
1: 그러니까 미옥스가 여기 사무실 아니고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은 아 나 추운 것 같아 나 익숙해졌나 더 익숙해졌나 봐 막 이러면서 춥다고 에어컨도 막 끄자고 그러셨는데 긴팔 입고 긴바지 입고 오셨잖아요.
0: 네.
1: 다시 소매 없는 옷으로 갈아입고
0: 진짜 다
1: 집에
0: 벗어야 돼.
1: 에어컨까지 켜셨다고.
0: 네네네. 네. 아 그리고 비치에도 폭염 경보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몰려온대요.
1: 그렇겠죠.
0: 근데 라구나 비치 백사장에서 그 비치 발리보라잖아요.
1: 네.
0: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발이 부었대요. 그리고 예년
1: 그렇게 발이 불 정도 뜨거우면 안 하는 게 기본 예의 사람 아닌가 상식 아닌가?
0: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지.
1: 한 거야?
0: 뜨거워.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1: 그래요.
0: 그리고 머리가 망치 모양인 귀상어가 출연을 했네요.
1: 응? 귀상어?
0: 라구나 비치 앞에서.
1: 걔는 아마 저거 아닐걸요? 사람을 해치지 않을걸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멕시코 근해에 살던 상어나 참치, 가오리 같은 해양 생물들이
1: 가오리 위험하죠.
0: 너무 더우니까 그쪽도 피서온 거야 위쪽으로.
1: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애들이 저쪽으로 내는 거구나.
0: 멕시코는 더 뜨겁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야.
1: 그 친구들도 그렇구나.
0: 피서오는 거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4피트에서 7피트까지 높은 파도, 강한 이안류가 예상이 돼요. 리커런트라고 그러죠?
1: 네.
0: 그래서 해안가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바다 찾으실 때 주의하시고 가오리 피하는 게 스팅레이 셔플 셔플이에요. 그게 걔가 걔네들이 바닥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바닥을 질질 끌면서 야 나 사람 들어간다 저리 가라 하고 걔한테 미리 알려주면서 발바닥 끌기를 하면서 들어가라고. 요즘 물리는 사람 많대요.
1: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걸 움직임을 알고 피하나 보죠?
0: 진동을 느끼고 절로 가니까
1: 그러니까 조벅조벅 걷는 게 아니라 모래를 이렇게 쓸면서 처음 알았어요.
0: 스팅레이 셔플
1: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셔플링 그 빡빡빡빡빡빡 하듯이 발재간을 부리면서
0: 아 그러니까 우리 정말
1: 우리 아들 태몽이 가오리예요.
0: 왜요?
1: 큰 검은 가오리.
0: 아싸 가오리네?
1: 아싸 가오리.
0: 누가 꼈어?
1: 저희 장모님이 큰 회색 가오리가
0: 와.
1: 바다에서 그냥 넘실넘실 넘실넘실.
0: 어머머머.
1: 저희 어머니는 호랑이하고 사자가 같이 어머니를 쫙 그래서 어머니는 쌍둥이일 줄 알았대요.
0: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가 자기인 거예요?
1: 저희가 아니? 아니라 아니 저희 아들.
0: 아, 자기 아들. 리오. 자기는?
1: 저는 부모님 관심 없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0: 주무시다가 그냥 자다 놨어 그러시더라고.
1: 그냥 과식한 줄 알았는데 푹푹 애가 나온 거지.
0: 몇 시에 났어? 글쎄 자다 났어. 잘 모르는데.
1: 관심 없으셔. 네. 노이즈네요.
0: 네. 어떻게 알아요? 어제와 다른 오늘.
1: 저 우리 나중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네. 노래 앞에 1초 2초 듣고 가사 제목 맞추는 거 되게
0: 진짜?
1: 잘해요.
0: 진짜? 네. 다음에 우리 해봐야 되겠어요. 노이즈의
1: 어제와 다른 오늘 맞나요?
0: 네. 네. 이 노래를 끝으로 저희 불러갈게요.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 또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 뵐게요.
0: 내일 만나요.
1: 안녕. 안녕.

0: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픈.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시고요. 음악 한 구절, 좋은 글, 멋진 시 한 줄이 가슴에 푹 안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라. 네, 한 세대를 풍미했던 영혼의 보컬리스트 돌리 퍼튼이 남긴 문장입니다. 아, 참 멋진 말이에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소박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읽어낼 줄 아는 거장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도체 방향을 바꾸며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traffic starts jumping.
1: 네, 달리 파튼의 9 to 5 듣고 계세요. 자,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자 상징적인 싱어송라이터 돌리 파튼이 2026년 오늘 어제였습니다. 8월 25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유족과 소속사 측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의 이 밴더빌트 잉그램 암센터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요. 이 최근 짧은 암 투영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6년 테네시주 시 미어군 산골마을의 가난한 12남매 중 하나로 태어나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3,0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하고 1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히트곡으로는 Jolene 그리고 9 to 5 그리고 훗날 이 Whitney Houston이 리메이크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I Will Always Love You 등이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 또 테마파크 돌리우드를 운영하고 다방면에서 정치가나 이 세대를 초월해서 이 존경받는 문화의 아이콘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이 노래는 노동자와 여성 권익을 대변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와 동명 주제가 9 to 5 듣고 계시는데요. 직장 내 여성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고요. 이 젠더와 계급을 넘나드는 솔직한 메시지로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돌리 파튼의 노래 9to5 들어보셨고요. 이 1995년 설립한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매달 무료로 책을 배송하면서 2억 권이 넘는 도서를 기증했다는군요. 이 부모의 문해력 부족 문제와 교육 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참 많은 사회 활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이 모더나 백신 개발 초기 연구비로 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신속한 백신 상용화를 돕는 등 재난 구호와 의료 발전에도 앞장섰습니다. 고향인 테네시주 애팔라치아 산맥 지역의 가난을 극복하고자 테마파크 돌리우드라고 하죠. 이 돌리우드를 설립해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주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Back to the seasons of my youth and I recall a box of rags that someone gave us. 그녀가 남긴 명언들 참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동하세요. 무지개가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완전히 가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내 진심만큼은 100% 진짜입니다. 상풍이 어딜 향해 불어오던 내가 할 일은 돛을 조종하는 것뿐입니다. 바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남들이 정의한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당신만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즐기세요. 참 가슴에 와닿는 명언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간 미국 전역에 조기 개항을 지시하는 등 미 정세계와 문화예술계 전반에서도 깊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헌금 조각들을 모아 정성껏 비단옷처럼 이렇게 비단옷처럼 누벼서 만들어준 겉옷에 관한 자전적인 스토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라도 사랑으로 풍요로웠던 삶을 노래하며 이 돌리 파튼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명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Coat of Many Colors. 1971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Mama sewed in every stitch. I even told him all that story. Mama told me while she sewed and why my coat of many colors was worth

0: 네, 돌리 파튼 노래 들어봤습니다. Quarter of Many Colors. 예, 돌리 파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무지개가 보고 싶다면 잠시 내리는 빗좀은 견뎌내야 한다고요. 혹시 오늘 마음 한구석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더라도 예, 금방 선명하게 떠오를 여러분만의 무지개를 기대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뮤지션이라서 아, 참 어저께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 80이면 그래도 젊은 나이잖아요. 아, 젊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90세, 100세 시대인데 아, 좀 일찍 떠났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두고 계세요. 우리 해피님들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젊음과 건강의 비밀을 풀어줄 텔로유스의 정인숙 건강상담 코치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많이 더우시죠?
1: 많이 덥죠, 요즘에.
0: 진짜 더워요. 네. 에어컨을 틀어도 온전하고 오는데 그닥 시원하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온도를 엄청 낮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뭘 먹어야 할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죠? 슬로우 에이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1: 네.
0: 뭐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1: 네네. 네. 그렇죠.
0: 자, 텔로유스 굉장히 뭐 좋은 제품이다 이런 말들 참 많습니다.
1: 네.
0: 그게 다 정인숙 코치님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텔로유스 제품들을 드시고서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1: 네네.
0: 네. 자, 그렇다면 텔로유스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1: 네. 텔로유스는요. 네.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네. 슈퍼푸드예요.
0: 슈퍼푸드.
1: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눈에 좋은 바이타민, 그다음에 뭐 코 염증이 있을 때 코에 먹는 바이타민, 그다음에 목에 염증이 있을 때 목에 먹는 거, 네. 뭐 관절에 먹는 거, 뭐 머리 아플 때 먹는 영양제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 먹었는데
0: 네, 네.
1: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몸에서 활성화 줄기세포의 양이 신생아 때는 100이 나온다고 치면
0: 네네.
1: 30대는 20%밖에 안 나와요.
0: 오.
1: 50대는 12.5% 정도 나오고요.
0: 네네네.
1: 80대는 0.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운동선수였건 체력이 좋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50대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로 가면서
0: 네.
1: 잠도 깊이 못 주무시고 또 우울감이 많이 드시고 또 무릎, 허리, 다리 안 아프신 분이 없고
0: 네.
1: 예, 근데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텔로유스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0: 네, 네, 네.
1: 우선 자기 몸의 뼈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0: 아.
1: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도 1년 정도 레벨 1이나 2로 꾸준히 드시면 1년 정도에서 골밀도 검사했을 때
0: 네.
1: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닥터들이 다 놀라시고요. 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골수를 튼튼히 해줘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은 뼈가 부러지면 골수 안이 빨간데
0: 네.
1: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부러지면 골수가 좀 시끄머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우선 뼈를 튼튼히 해주고 골수를 다시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내가 먹는 양과 하루에 몇 번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1200%, 2400%, 3600% 나오거든요.
0: 네네네.
1: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뒤지락뒤지락 하는데 저희는 나이가 저도 이제 내년에 70 되고요. 남편도 이제 70
0: 현재 보이시는데
1: 다섯인데
0: 네네.
1: 텔로유스를 먹으면 일단 세라토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젊었을 때처럼 나오니까 뭐
0: 잠을 잘 자게 되겠네요.
1: 밤에 너무너무 깊이 잠을 잘 자요.
0: 아.
1: 남들은 덥다 근데 자기 직전까지 에어컨을 한 75도로 맞췄다 끄고 자거든요. 근데 밤새 너무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네. 더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잔 것 같은
0: 아하.
1: 그런
0: 네.
1: 그런 현상이 제 몸에 일어나고 또 텔로유스 드시는 분 굉장히 현재 많거든요. 근데 다 같이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잠을 잘 자니까 머리가 아침에 개운하고 또 내 움직임이 옛날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좀 활발해지고
0: 아하.
1: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예. 방향 틀 때도 팍팍 네네네. 돌고 그런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텔로유스는 특히 이번 여름철 더위에 내 몸이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주니까 낮 동안에 굉장히 활력 있는 몸이 되잖아요.
0: 그렇군요. 네. 그런 효과가 있군요.
1: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좀 강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0: 네. 사실 이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렇죠. 진짜 많아요. 그것도 현대병인가 봐요.
1: 아, 그럼요.
0: 근데 숙면을 잘 취하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데
1: 당연하죠.
0: 그런 효과가 있군요.
1: 네네.
0: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라던가 또 우리 에너지를 업시키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
1: 그럼요.
0: 몸의 밸런스를 잡아준다고
1: 네네네.
0: 하니까
1: 네네.
0: 아 정말 먹어봐야겠네요. 네.
1: 제가 텔로이스 먹은 지 9년이 됐어요.
0: 와.
1: 그러니까 저는 그때
0: 어떠세요? 그때
1: 제가 맨 처음에 내 몸 컨디션이 보통 뭐 고만고만 했었는데
0: 네네.
1: 암투병 생활하면서 많이 몸이 안 좋아졌고요. 암투병 이후 3년 후에 이제 환갑 여행을 갔는데
0: 네.
1: 무리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막 너무 많이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걸었고 집에서 한 3,000보, 4,000보밖에 안 걷는 사람이 막 4만 보씩 걸었고 호텔비 아낀다고 친구들 4명이 산방에서 썼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이제 둘이서 자야 되는데 밤새 친구들 화장실 가고 나도 화장실 가니까 잔 것 같이 하는 그런 상태에서
0: 네.
1: 무리하게 배낭 메고 온갖 좋다는데 뭐 시카고 가서 다
0: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네. 됩니다.
1: 그리고 예. 수다 떨고 뭐 어떤 친구는 오래간만에 만난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0: 예.
1: 그러다 보니 40몇 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하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0: 네.
1: 집에 와서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서 저는 제가 키모테라피 투병 키모하면서 너무 아팠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힘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눈이 아침에 너무 아프고 모래가 비빈 것처럼 아프고 입맛이 없고
0: 네.
1: 이거 뭐지? 저는 사실 베개만 대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뭐 한의원도 가보고 또 그냥 제가 다니는 우리 닥터한테도 갔는데 한의에서는 그 밸런스가 깨져갖고 기가 제대로 안 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치료했는데도 효과를 못 받고 양방에서는 영양실조로 나와서 이제 영양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0: 네.
1: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는 키모할 때보다 더 힘든데 큰일났다 했는데 한 달 정도 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눈도 안 떠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또 입맛을 잃으니까요.
0: 네.
1: 그건 정말 괴롭더라고요.
0: 진짜 고통이었겠어요.
1: 네, 고통이 한 달 내내 아파갖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얼마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텔로이스 만나고 먹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잠이 해결이 되니까
0: 네네네.
1: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꾸준히 저는 먹었어요. 어차피 저는 좀 체질이 좀 약한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꾸준히 뭔가를 찾아 먹었었는데 저는 이거를 만나고 나서는 꾸준히 먹어서
0: 네.
1: 지금 제 나이야 제 생활이 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거를 보면
0: 네네네.
1: 제 나이를 아무도 믿지 못해요.
0: 그러니까요. 70이라고는 네.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1: 에너지 레벨이라든가
0: 네네네.
1: 목소리 파워라든가
0: 아하, 네. 잘 이겨내셨네요. 세상에
1: 네,
0: 암투병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1: 그럼요. 머리카락 근데, 다 빠지고 손톱 발톱
0: 세상에.
1: 빠지려고 눈썹 속눈썹 다 빠졌어요.
0: 세상에.
1: 네.
0: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근데 잘 이겨내셨는데 여행
1: 네네.
0: 다녀오셔서 또 몸이
1: 네네.
0: 또 데미지를 입으셔서.
1: 네네, 그렇죠.
0: 완전히 뭐 완전히 몸의 밸런스가 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 네.
0: 하루만 못 자도요. 저 같은
1: 네.
0: 경우는
1: 네.
0: 하루만 잠을 못 자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뒤날 헬렐렐레해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1: 네, 맞아요.
0: 근데 그거를 잠을 뭐 몇 달을 못 주무셨어요. 한 달을 못 주무셨으니. 자, 아무튼 이 텔로유스를 드시고서
1: 네.
0: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해지셨다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야, 자, 이 텔로유스가 슈퍼푸드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이 텔로유스의 핵심이 세포 신호라면서요. 이건 뭐예요?
1: 네.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네. 말은 많이 들었는데
0: 많이 들어봤죠.
1: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우리 몸이 닥터 과학자들이 60조에서 100조라고 말해요. 세포 수가.
0: 세포가
1: 네. 그런데 세포끼리는 서로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신호 분자가 있고
0: 네.
1: 신호 수용체가 있대요.
0: 네.
1: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줄기세포의 양이 줄어들면 세포 신호 분자와 세포 신호 수용체도 줄어든대요. 아하. 그러면 예를 들면 나 배가 아파 하고 신호를 보내면 네. 우리가 뭐 줄기세포 양이 젊었을 때 많이 나오니까 배가 아프구나. 그럼 물론 우리가 배가 아프기 때문에 무슨 소화제를 먹을 수도 있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 스스로가 줄기세포가 여기 이 사람 배로 빨리 가라고 신호를 보내면 우리 혈류를 통해서 네. 줄기세포가 생산이 돼갖고 배출이 돼서 그 위에 가서 내 스스로가 고쳐줄 수 있는 네. 그런 몸이 우리 사람이 우리 몸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들어서 줄기세포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세포 신호분자도 일을 잘 못하고 네. 세포 신호수용체도 일을 못하니 배가 아프다고 암만 신호를 보내도 우리 몸에서 고쳐줄 수 있는 그 파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는 운동선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근데 나이 드니까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자기가 속상하대. 옛날에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 치고 골프도 잘 치고 네. 뭐 짱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어서 걷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러던 분들이 네, 이거를 네. 이제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이거를 꾸준히 드시니까 물론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회복을 하시고 네. 또 이걸 먹고 제가 느낀 거는요. 운동을 안 하면 나이 드신 분은 근육이 점점 빠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걷기 운동 네. 걷기 운동밖에 요새 안 하거든요. 근데도 다리 근육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엄마 다리 좀 만져봤다. 엄마 무슨 운동선수 같아. 근육이 막 생겨요. 정말 저희가 놀란 게 운동 안 하고 걷기 운동 정도 하시는 분도 이거를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팔 근육, 뭐 다리 근육. 근데 네네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중요하죠. 네. 나이 들수록.
1: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텔로이스 근육 먹고 근육이 생기고 좋아지고 또 텔로이스 드시는 많은 성악가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사에 드시는 네, 분들이
0: 목을 많이 쓰시는
1: 네, 분들이. 그분들이 이러더라고. 50 넘으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뭐 아리아가 있는데 길게 뽑는 노래를 못 했대요.
0: 근데 그분 예. 네,
1: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이제 몸이 아파서 이걸 먹게 됐는데 네. 어느 날 노래를 불렀더니 그 긴 아리아를 자기가 56세인데 긴 아리아를 30대 때 부른 노래를 제가 부른다는 거예요.
0: 그러면 그게 호흡이 길어졌다는 건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 성량이
0: 네, 풍부해지고
1: 아무튼 포기했던 노래를 자기가 부른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우리가 텔로이스 드시는 성악가들을 초청해서 한번 노래를 부르는 날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저희 텔로이스 드시는 분 중에 성악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렇군요.
1: 그분들이 포기했던 노래를 지금 부르시니까 너무 이게 목 성대가 젊어졌다는 거죠.
0: 네,
1: 좋아하세요.
0: 아니 우리 아나운서들도
1: 네.
0: 먹으면 좋겠네요.
1: 그럼요.
0: 성대
1: 목을
0: 보호도
1: 많이 쓰시는
0: 되고,
1: 분.
0: 네. 목소리도 노화되지 않고.
1: 그럼요.
0: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1: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많이 해요.
0: 네.
1: 그래서 얘기하다 뭐 저희 손님은 90대, 80대, 70대, 60대 많으신데. 그러면 미세스형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제 나이를 말하면은 어머 저 40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분이 되게 많아요.
0: 진짜요?
1: 네.
0: 그렇게 보이세요.
1: 목소리가 제 목소리.
0: 아니 외모도 네. 70이라고는 뭐 상상이 안 갑니다.
1: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화는 결국 에이징은 결국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거구나. 그 원인은 우리 네. 몸의 생체에서 줄기세포의 양이 신생아에 비해 점점 줄어들으니까 만약에 줄기세포의 양만 제대로 채워 넣는다면
0: 네.
1: 리버스 에이징, 안티 에이징 우리가 다시 젊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저희들은 아프지 않으려면 늙지 말아야 되고 늙는 거를 역노화시켜서 젊어지는 게 아프지 않는 거네. 그래서 저희 손님은 정말 70, 80, 90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내가 안 아프면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온 가족과 나의 행복이라는 거를 제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0: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주로 어떤 상담이 많은지 아,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네. 관절이라든가 왜 안 좋으신 분들이 네네. 주로 많이 상담을 한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불면증 때문에 이 제품을 먹고 좋아져서 꾸준히 지금 먹고 있는데요. 잠만 일단 잡으면 그 다음에 잠만 푹 자면은 네. 식욕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해다 보면 예를 들면 손가락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너무너무 한국 분들 많으세요. 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0: 근데 퇴행성 관절염하고
1: 네.
0: 그냥
1: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다른데요.
0: 다른가요?
1: 퇴행성 관절염은 내가 손을 많이 쓰는 사람 있죠.
0: 네.
1: 맨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손이 툭툭툭툭 붉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요. 그것도 좋아져요. 손 왜냐하면 저희가 손 사진을 찍거든요.
0: 네.
1: 그러면 맨 처음에 찍을 때는 이렇게 툭툭 붉어 이렇게 튕그러졌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찍으면 손이 점점 예뻐지는 사진을 계속 갖고 오셔요.
0: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네, 우리, 찍어보면 확실하게
1: 네네,
0: 드러난다는 말씀이세요.
1: 우리는
0: 말씀이세요?
1: 맨날 회사는 무조건 사진 찍으라 그래요. 얼굴 사진, 목주름 사진, 네. 손 사진, 발 사진.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 뭐 원형 탈모증, 그다음에 루퍼스병
0: 네.
1: 그런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1년 됐는데 그분은 비즈니스 30년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스탑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걷지를 못한대요. 너무 관절염이 심해갖고 다리가 나는 걷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 네. 몇 년생이시냐 그랬더니 저보다 5살이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젊어지면
0: 네.
1: 내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것만 먹고 다른 거 하나도 안 고치면 안 돼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자기가 좀 잘 컨트롤해야 되고
0: 네.
1: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자
0: 네.
1: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절대로 약이 아니고 질병 클레임을 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젊음 회복으로 가는 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오더하시면 브로셔가 있는데 자기 몸 상태를 일단 다 적어요.
0: 아하.
1: 그리고 사진을 찍고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에 사진 찍고 자기의 몸 상태를 다 적어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정인수 코치님은 또 상담 방식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1: 아,
0: 개인 맞춤별로
1: 네네.
0: 다 플랜을 짜주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제가 텔로이스를 꾸준히 먹고 제 스스로가 네. 또 저희 패밀리가 다 먹고 저희 뭐 가족 뭐 사돈들 다 먹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0: 네.
1: 몸무게도 다르고 소화 능력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그래서 그분 소화는 잘 시킵니까?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그런 본인의 개별적인 그런 생활 그 양식 같은 것도 다 들어본 다음에
0: 네네.
1: 양을 어떤 분은 조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위가 아주 안 좋으신 분 아니면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먹는 약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마다 먹는 방법, 먹는 횟수, 그러게 그 이게 또 파우더가 좀 맛이 있는데
0: 네.
1: 뭐 그냥 목에 염증이 많거나 이빨이 많이 아프면 그냥 제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우더를 떠갖고 뭐 이빨이 아픈데나 목 아픈데 입안이 빵꾸 많이 나시는 분 있잖아요. 비타민 C 부족해갖고 그런 분은 고기다 하시라 그러고 뭐 그렇지 않은 분은
0: 그냥 파우더를 떠서 먹는
1: 네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떠서 먹는 거 싫다 그러면은 뭐 두유나 요플레나
0: 타서 먹어도
1: 네 요구르트나 아니면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과일 주스 늘 마시는 분들은 과일 갈 때 그거 스쿱 넣어갖고 확 갈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0: 섭취 방법은 굉장히 좋으네요.
1: 네, 좋습니다. 네,
0: 타주에서도 굉장히 텔로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1: 뭐 저는 아직은 거의 네. 이제 관심이 많고 자기 네. 몸이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구글에서 서치해서 제 웹사이트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네. 사람 얘기 상당히 많이 열심히 들어드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환경, 에이. 다른 그 몸에 어떤 불편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들어드리면서 네. 제가 이제 사람마다 좀 맞춤 서비스를 많이 해드려요. 될 수 있으면 이걸 드시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30년 동안 망가진 몸, 20년, 네. 10년 망가진 몸은 이거를 한 세트 먹고 다 나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9년을 먹었습니다. 네. 그간은 이거 먹으면 나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드셔야지 네. 한 뭐 조금 먹고 아 하나도 안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로 약이 아니고 근본 치료를 해주는 아.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드시다 보면 어 이 부분이 좋아졌다 어 이 부분은 스틸 아프네 어 이 부분이 조금 좋아졌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게 우리는 브로셔에 쓰는 난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시면서 저랑 상담하시면서 1년 정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거의 잘 따라오세요.
0: 아. 정인수 코치님께서는 뭐 암투병을 극복하고 탈로이스를 드시고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네. 뛰어들게 되었고 네네네. 적극적으로 또 네. 많은 환자들께 이제 권유하신 걸로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손목이 안 좋아요.
1: 그렇대요.
0: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제가 많이 아파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옷만 입고 아픈 거예요 집에서. 네. 그냥 아픈 건 내 몫이에요. 우리 가족이 네, 네. 걱정은 하고 이제 케어를 해주려고 하지만. 아픈 건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요. 네. 먹고 싶은 걸 제가 먹을 수 있고요. 또 가고 싶은 거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어머 나는 성공했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상담을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분이 저한테 오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아프신 분은 또 제가 만나러 가거든요. 네.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0: 그렇죠.
1: 너무나
0: 그렇죠.
1: 많이 아프시니까 네. 제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신 분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0: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프신 분들.
1: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더 이렇게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 물론 뭐 나는 참 미약하지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은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내 손을 붙잡고 미세성 나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막 오시면은 굉장히 기뻐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네.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네. 어디로 전화드리면 네.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1: 714 네. 네. 742 네. 4855 네. 그리고 운전 중이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14 742 4855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더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텔로유스 제품 상담과 타주 비즈니스 문의도 714-742-4855 정인수 코치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8: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7: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8: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7: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지혜. 절대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네요. 돌리 파튼의 9 to 5. 예. 잘 들으셨다고요.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추모의 글도 올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레니오 누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피투게더. 자,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지만요. 잘 이겨내자고요. 클리프 리차드 노래 들어볼게요. Evergreen Tree.

네, 클리프 리차드 노래였습니다. 에버그린 트리 들어봤어요. 8월 26일인 오늘 여러 분야에서 정말 뜻깊은 국제 뭐 글로벌 기념일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살펴보니까 오늘이 또 내셔널 월드 도그 데이입니다. 2004년에 동물학자이자 반려동물 생활방식 전문가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든 품종의 개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유기견의 입양을 장려하고 인명구조견 또 치료견 등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개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Hound Dog. You was high class. Well, that was just a lie. Yeah, they said you was high class.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Yeah,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좋네요. 오늘 같은 더운 날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머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7: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모니닷컴.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저녁은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낮 최고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 계곡 지역을 중심으로 100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야외 활동 시에 여러분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다운타운과 파사디나 글렌데일 지역입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에서 98도 보이고 있고요. 습도는 아주 건조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샌페르난도 밸리 또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지역은요 최고 기온이 100도에서 108도네요 와 엄청납니다 습도는 20에서 30%로 매우 건조합니다 위험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열대성 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지수를 좀 살펴볼게요 보통이지만 이 고온으로 인해서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는 이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2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4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85원에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1380원대 중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시세는요, 온수당 4657달러로 이 안전자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온수당 4600달러 선을 웃도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이 주요 기술주와 이 반도체 주의 이 실적 기대감과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0.30% 그리고 S&P 500 지수 0.32% 나스닥 종합 지수 0.66%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주요 지역별 평균 가스값 예, 말씀드릴게요. 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평균 유가는 갤런당 5달러 62센트 기록 중인 가운데 남가주 지역별 평균 유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LA와 롱비치는 갤런당 5달러 69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65센트,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갤런당 5달러 58센트고요. 샌디에고는 갤런당 5달러 67센트입니다. 예, 국제 유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5달러 중후반대의 보합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경제 또 생활 물가 뉴스였습니다. 알뜰한 경제 활동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일부 끝곡이 될까요? 어쩌면 한 곡 더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높은 음자리에요. 바다에 누워.

공공사중창단이에요. 인생은 즐거워.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네요. 하루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다. 소소한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못 느끼고 사는 진짜 사치 10가지를 올려주셨는데요. 읽어보면서 참 공감이 갔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하루 무사히 눈 뜬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여섯 번째,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따뜻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덟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것. 이것도 큰 행복이죠. 예, 아홉 번째, 아프지 않은 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진짜 사치 열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예, 일상을 통해서 사치를 누리고 살고 있네요.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예, 느끼게 됩니다.

0: 네, 마이클 볼튼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함께 들었어요. 아, 진짜 매력있어요. 마이클 볼튼. 그죠? 네. 진짜 사치를 오늘도 누리며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엄청 힘이 나요. 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누군가 들어주고 계시구나 이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까요?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네요. 어린이 인형극장 출연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인형극장인가요?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빵 터졌어요. 뽕나무가 뽕 하니까 대나무가 됐기나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자 참나무가 뭐라 그랬게요? 참아라. 웃기죠?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아재 개그인가요? 아 재밌네요.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뽕나무가 뽕 하니까 대나무가 에이 떼끼다 단을 치니까 참나무가 참아라. 네, 날씨가 엄청 무더운데 참아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울림을 줄까요? 네, 잘 견뎌내시고 잘 참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이렇게 재밌는 말은요 올려주세요. 저도 좀 웃으면서 방송하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도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최고 디님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분들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최영화 프로모터님 그리고 정명화 프로모터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이세요.
1: 네, 잘 지내셨죠?
2: 한 달이 참 네. 빨리 가요.
1: 그러니까요.
0: 네. 세월이 너무 빨라요.
1: 그쵸.
0: 네. 오늘이 26일이잖아요.
1: 네, 네. 벌써.
0: 이제 9월. 그럼 가을. 가을이 문턱에 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아, 네. 벌써. 이렇게 더워도
1: 엄청 더워.
0: 이렇게 엄청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1: 맞아요.
0: 선선한 바람은 찾아옵니다. 네. 그렇죠. 좀 그런 기대와 함께 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뭘까요?
1: 예, 오늘 주제는요. 네. 강박 그리고 저장 강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흥분되거나 긴장되는 일 있으면 다리를 좀 이렇게 떤다거나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0: 저는 방송하기 시작하기 네. 전에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네. 목소리를 가다듬는다던가 긴장이 항상 긴장돼요. 저는 스튜디오에 딱 앉으면 네. 방송 자 1시 네. 땡 2분 전 하면 저도 모르게
1: 그쵸.
0: 네, 긴장하면서 막 네. 이렇게 네, 그런 예, 네.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그런 반복적인 어떤 습관이랑 네. 아니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와, 진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자, 그러면요, 강박장애라고? 예. 네. 이런 강박장애, OCD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이것부터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예. 강박장애는요, 네.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네. 것들이 바로 강박장애입니다. 근데 이 강박장애라는 것이 그냥 누구나 다 아까 아나운서님 하듯이 잠깐 이렇게 목 다듬는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0: 괜찮아요?
2: 근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내 네. 삶에 불편함을 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오기 전에 게러신 문 닫았나 안 닫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왔다 어머 게러신 문 닫았네 집에 갔다가 어머나 내가 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이번에 수돗물 잠갔나 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요. 이럴 경우에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약속 네. 시간에도 늦게 되고 그러잖아요.
0: 네네네.
2: 그래서 이렇게 삶의 불편함을 주면 이것을 강박장애라고 아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그게 좀 심각해지면 강박장애군요.
2: 그렇죠. 네네.
0: 그 강박에도 어떤 종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종류들인데 대표적으로 네.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청결 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염이나 세균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손을 지나치게 많이 씻는다던가 네, 이런 분도 계세요. 네. 또 코비드 때는 지문이 진짜 다를 정도로 팍 씻으시는 그런 네.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청결 강박에 들어가고요. 또는 이제 확인 강박이라고 문이나 가스나 아니면 전기 제품 제대로 껐나 문을 잠궜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건망증 네. 때문에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1: 한두 번은 그러실 수 있지만 막 여섯 번 막 계속 네, 그날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막 대여섯 번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확인 강박증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어떤 분들은 물건의 좌우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순서가 순서대로 돼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깔별로 딱 맞춰야 된다든가 예, 예, 예. 요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렬 대칭 강박 네, 증이라고 그런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 중에서는 이 가족이나 친구분들이나 이런 잘 있는지 그 정말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려는
0: 네.
1: 그런 것도 또 강박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수시로 막 10통, 20통 계속 하시면서
2: 그렇죠.
1: 괜찮아? 하루에. 별일 없어? 뭐 운전 조심하고 계속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강박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흔히 정돈을 잘해야 진짜 직성이 풀린다는 진짜 결벽증에 가까울 그쵸. 정도로
1: 그렇죠. 맞습니다.
2: 남의 집 가서도 그러죠.
1: 그렇죠.
0: 그런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너무 깔끔증.
1: 그렇죠.
0: 이게 심하면 또 이것도 강박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강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다른 질환들도 있을까요?
2: 예, 있습니다. 강박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0: 네.
2: 강박 및 관련 장애 범주에는요. 신체 이형장애, 발모광, 피부 뜯기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체 이형 장애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아우 너 예뻐라고 이야기해도 본인 스스로는 나 코가 좀 삐뚤어졌나 어머 눈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술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술뿐만이 아니라 나중엔 점점점 성형 중도로까지 가게 되죠.
0: 네.
2: 이게 스스로가 모습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강박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스스로가 네.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머리카락을 뽑는 분들도 있어요. 눈썹을 뽑는 분들도 있고.
0: 어떻게?
2: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도 머리 머리카락을 뽑는데 본인도 몰라요. 뒷머리 막 뽑거나 그러면 모르잖아요. 근데 네. 미용실 갔다가 뒤늦게 어머나 손님 여기 뒷머리가 없어요. 그럴 때 알았다는 분들이 본인이, 많이 있습니다.
0: 본인이 네. 뽑은 거예요?
2: 예,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1: 눈썹도 뽑아요.
2: 네, 네. 이제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도 있고.
0: 손톱 물어뜯는 거는 많이 봤어요.
2: 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나타납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아기들, 아이들, 어린애들도 손톱 물어뜯으면
1: 손톱 물어뜯고
0: 그렇죠. 부모님들이
2: 걱정하죠.
0: 빼치, 빼치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것도 좀 어떻게 어렸을 때 그러는 거는 좀 고칠 수 있나요?
1: 그쵸,
0: 쉽게?
1: 그쵸. 네.
2: 예. 네, 그럴 수
0: 고쳐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진짜. 네네. 아, 그러면 강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자주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 깨끗하고 깔끔한 게 다 강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고 싶은데요. 아, 네. 뭐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깔별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이거는 이제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시고요. 그거 네. 자체를 강박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강박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불안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불안이 막 계속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만큼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이 반복 행동을 함으로써 본인의 불안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되어져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가 약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또 조금 깔끔하다 정리 정도는 잘한다 그래서 모두 다 강박 증세는 아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지 지만 내 강박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0: 깔끔하고 정리 정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부럽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저도. 그게 병적으로까지 그렇죠. 강박 증세가 네. 있으면 그건 네, 아주 네. 피곤한 거죠.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원하지 않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나 막 두려움, 이러면 어떡하지?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 것도 강박이죠.
2: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을 정신적 강박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어떡하지? 운전하다 내가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0: 죄의식 같은 거.
2: 그렇죠. 죄책감, 불안 느껴서 그러다 보면 운전도 못 하고요. 스스로를 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네.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아, 좀 심각해지네요. 이게 그렇죠. 좀 도가 지나치면 정말 심각할 네네. 것 같고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해 할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맞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0: 병적인 네. 거는. 네.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그렇다면 저장 강박장애라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네.
1: 요 이제 강박이라는 게 불안에서 다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의 이제 종류에서 이제 네. 강박 증세가 나오는 거고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장 강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저장 강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필요랑 상관이 없이 네. 계속 무언가를 저장하려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 집에 아기가 없는데도 아기 용품을 뭐 계속 어디선가 네. 가지고 온다던가
0: 가슴 아프다, 갑자기.
1: 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도서 같은 거 책 종류를 계속 모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서류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음식물. 음식물들을 본인이 이제 먹거나 필요하지 않는데도 음식물들을 계속 저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물도 있어요. 동물을 막 10마리, 20마리 막 이렇게
0: 고양이 10마리 네.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셔요. 네. 15마리 이런.
1: 그럼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또 디지털 강박이라고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이나 서류, 사진 이런 것들도
0: 저도 그런 네, 게 좀 있어요.
1: 비슷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나중에 혹시 몰라 하면서 정리하지 않고 계속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저 정리해야
1: 됩니다. 네. 결국엔 용량이 모자라서 맞아요. 또 유료 결제해요. 또 사요. 또. 그러면서 계속 용량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저장 방법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인 어려움을 느끼면서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게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제 쌓인 물건들 때문에 이제 거실이나 주방이나 침실이나 아니면 생활 공간이 원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나 관계나 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 이런 것들을 저장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또 저장강박이라고 하니까요. 뭔가를 막 모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울 정도로 막 그냥 뭔가를 모으고 집안이 뭐 발 디딜 틈 없이 막 그렇게 막 물건을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취미로 이렇게 수집하는 거하고 저장 강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2: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수집은요, 보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질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잘 모아놨다가 몇 년 후에 한 몇십 년 뒤에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는 어떤 그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정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뭐 만들었던 물건들 뭐 누군가가 써줬던 땡큐 카드 어떤 사진들 이런 것들은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0: 추억이죠.
2: 그렇죠. 네. 이렇게 감정적 가치 때문에 모으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요. 보관하거나 또는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나중에 언젠가 돈이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0: 그렇죠.
2: 그런데 저장강박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모으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2: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똑같은 걸 또 사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얻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집의 핵심이 어떤 즐거움과 관리라고 한다면요. 저장 강박의 핵심은 버림에 대한 고통과 생활 기능의 저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버림에 대한 고통과
2: 생활 기능의 저하요.
0: 생활 기능의 저하.
2: 네.
0: 딱 맞는 말이네요, 진짜. 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 저장 강박 왜 생기는 거예요?
2: 이게 저장 강박을 한 가지 원인으로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적인 요소라든가 의사결정, 주의 집중, 그다음에 정리 능력의 어려움, 뭐 불안, 우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족들 중에 저장 강박이 있을 경우에 많게는 60%까지도 유전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0: 이것도 유전이군요.
2: 유전이 될 수도 있다. 100%는 아닙니다.
1: 유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 여러분들 될 수도 있답니다.
0: 될 수도 있답니다.
2: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트라우마적 상황을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LA 대지진 때 그걸 겪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음식 구하기도 힘들었고 물도 구하기 힘들었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그걸 어떡하지? 라는 어떤 트라우마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전쟁을 겪으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들을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상해도 못 버리고 이런 트라우마적 상황 때문에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네.
0: 그 말씀 들으니까 가슴 아파요. 갑자기
1: 그럴 수 있죠.
2: 어떤 트라우마적
0: 어떤
2: 상황
0: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전쟁 때문에 그렇죠. 정이 생긴 거잖아요.
2: 네네.
1: 특히 시니어분들이 그런 증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2: 그쵸. 예전에 어려운
1: 전쟁 경험하셨으니까.
2: 네네.
0: 어느 정도가 되면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1: 위험 신호는 우선은 이제 안전하게 생활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침대 위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소파에서 자야 된다던가 아니면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주방 영역에 물건이 굉장히 많아서 요리를 하기 힘들다던가 뭐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이 생길 때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는 이거 위험 신호구나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알아차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좀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가족들이 이걸 살짝 버리면 되잖아요. 정리를 이렇게
1: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0: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2: 안 되죠. 많은 가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0: 정말 치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2: 몰래 슬쩍 그리고 내가 가서 정리해주고 뭐 네. 여행 번호가 정리해 주면 되겠다 예, 예, 예. 이런 얘기 하는데요.
0: 안 돼요?
2: 그러면 더 갈등이 커지고요.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한테는요. 그 물건이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언젠가 필요한 물건이라는 그런 강박이 큽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좋아요. 있어서 네. 그 물건들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본인 동의 없이 그거 치우잖아요. 네. 가족관계 나빠지고요.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같이 우리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을까? 뭐 같이 내가 좀 도와줄까 해서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여러분들 손 대시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1: 네, 네.
0: 치워준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일이 아니라
1: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0: 네네.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거.
2: 네네.
0: 이런 거 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2: 네.
0: 이 강박장애와 저장강박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1: 네, 우선은 이게 이제 인지 행동 치료 같은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한 번만 잠그고 나와서 또 확인하러 가고 싶지만 내가 문을 잠궜다는 것을 믿고 좀 그 반복된 행동을 줄이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안심하면서 아, 이게 괜찮구나 하는 어떤 그런 학습이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다음에는 불안이 점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계속 연습해서 인지 행동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또 약물 치료가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상담뿐만이 아니라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사실 요거는 본인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 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막 확 다 치우고 싶으시겠지만 그 마음을 참으시면서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는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 하시면서 좀 인크리스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반드시 이거는 대화로 본인의 그렇죠. 동의 하에
1: 스스로 할 수 있게
0: 그렇게 해야 돼요. 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상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뭐 작은 뭐 방법들, 팁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2: 예, 아주 쉬운 것부터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왔을 때 수돗물 잠갔나 아니면 게러지면 닫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2: 근데 실제로 나오기 전에 그걸 점검하면서 게러지면을 닫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게러지면을 닫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을 하게 되면 귀로 듣게 되고요. 이것이 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뇌가 그것을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수돗물을 잠근다든가 가스를 잠근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말을 같이 하면서 하면요.
0: 네.
2: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아, 말하면서. 예.
2: 네,
0: 아,
2: 그렇죠.
0: 나 지금
2: 네.
0: 버라짐은 지금 내리고 있어 이러면서
2: 네네, 그렇죠.
0: 저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을 확인을 했거든요.
2: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0: 다시 돌아가요. 저는 그렇죠. 확인하고 그리고
2: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집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0: 네.
2: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집에 어떤 상자나 어떤 바구니를 세 개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분 정도 시간을 보통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 예를 들어 옷가지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구니 세 개를 나누는 거예요. 당장 버릴 수 있을 만한 것 아니면 킵해야만 할 것 아니면 이거는 버릴지 아니면 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10분 안에 그 쌓여 있는 옷가지 중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버리는 물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네. 이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 버리는 물건이 하나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버리는 것을 했을 때요.
0: 이제
2: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요.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좋은 방법이네요.
2: 네, 그렇죠.
0: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도와주면 좋을지.
1: 네, 구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요.
0: 네.
1: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충고나 조언이나 판단 뭐 이런 거보다도 충족 평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공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안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깊은 내면에서는 어떤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충고나 조언이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 불안한 심리를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시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공감해줘라.
1: 네. 네.
0: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어르신들께 이런 그 저장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뭘 먼저 가장 살펴드려야 되는지 이것도 여쭐게요.
2: 네.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물건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뭔가 물건이 쌓여 있어도 원래 아끼는 성격이야 라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혹시 최근에 갑자기 그게 더 심해졌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전에는 물건을 잘 정리하시던 분이 갑자기 음식물도 버리지 않고 뭐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든가 네.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있는데도 또 산다거나 중요한 서류나 약 같은 걸 잘 챙기지 못하거나 한다면은 혹시나 우울증으로 인한 것인 것도 있고요.
0: 아, 우울증.
2: 또한 예예 치매로 인한 네. 인지 기능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질환이나 다른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혹시 이제 우리 어르신 집에 방문했을 때는요, 집이 어머 마당이 예쁜가 뭐 큰가 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잘 열리는지, 화장실과 침대까지 걸어가는데 물건 쌓여 있는 거 없는지,
0: 네.
2: 가스레인지 주변에 뭐 가연성 물건 없는지, 특별히 냉장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뭐 음식 언젠가는 먹을까 하면서 투고해온 음식들이 박스가 막 쌓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 특히 어르신들 그렇죠. 냉동실에 뭐 한번 들어가면 그렇죠. 냉동실은 완전 무균 상태라고 몰라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0년 지나도 괜찮다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2: 예, 그렇죠. 그래서 오래됐냐, 오래된 음식물들 쌓여 있지 네네.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집안 구석구석 냉장고 네. 특히 네. 꼼꼼하게 좀 살펴드리라는 거 예, 고맙습니다. 언제쯤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1: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게 일상생활을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준다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나 주변에서. 그래서 이 물건 때문에 내 생활이 편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물건들을 유지하느라 얼마 내 삶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네,
1: 저희가
0: 네.
1: 무료로 워크숍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계속 지적이나 충고를 하면 좀 그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지만
0: 네.
1: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또 배우시다 보면
0: 그쵸.
1: 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시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아하.
1: 이런 주제들을 같이 터놓고 얘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뭐 네. LA 정신건강국에서 무료 워크숍을 한다고
1: 네,
0: 하니까
1: 네,
0: 이런 강박증이라든가
1: 네,
0: 이런 증상이 조금 보인다 하면은
1: 네.
0: 뭐 자녀와 함께
1: 그렇죠.
0: 가서 들어도
1: 네, 네,
0: 좋을
1: 그렇죠.
0: 것 같고
1: 그렇죠.
0: 또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1: 맞습니다.
0: 네. 이런 워크숍에 참여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끝으로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2: 네, 저희가 무료 워크숍 하고 있고요. 또 무료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드리면
0: 네.
2: 좋을 것 같습니다.
0: 소개해 주세요.
1: 네, 전화번호는요. 저희 헬프라인은 800-854-7771번이고요. 한국어는 5번이고요.
0: 네.
1: 워크숍 문의는 제 전화번호 213-523-9100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워크숍 문의, 강박증에 대한 워크숍 문의 213-523-9100번. 예, 최영화 프로모터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워크숍 문의 213-523-9100번으로 213-523-91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9: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모니.com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건반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피아님이 어렸을 때 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군요. 언니가 귀염둥이라고 하셨다고. 자주 말해줬던 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릴 때 우리 언니가 항상 말해줬던 말이에요. 귀염둥이 또는 구염이. 천국에 있는 언니가 그립네요. 감사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그래도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네요.

소중한 사람들, 친구야.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도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범용 또 박진광 노래입니다. 친구야.

와우, 정말 좋은 노래예요. 친구야, 이런 친구 옆에 있으신가요? 아, 우리 해피님들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언니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동생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랑한다 친구야, 영원한 나의 친구야, 이 말이 참 뭉클합니다. 그쵸? 자,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니 행복하신 거예요. 다음에 우리 모두 다 그곳에서 아름답게 재회할 거예요.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천국에 언니가 있다고 이런 댓글 주시니까 또 디님께서 이렇게 다정하게 건네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선미님 말씀에 울컥해요. 그리워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위로가 된다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언니가 되고 또 누군가의 동생인 거죠. 예,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가까이에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제 마음도 뭉클해지네요. 고맙습니다.

나대현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라수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중국 티벳 이 자치구에서도 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 명령에 대해 하급심의 집행 정지 결정을 뒤집고 이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는 이 11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명한 이 행정 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주별 이 유권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연방 우정국의 우편 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LA 시민이 캐런베스 시장에게 $5를 후원하면 LA시가 세금으로 $30를 얹어 $35로 불려주는 제도가 논란의 이 중심에 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 제도를 주 전체로 확대하려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란은 LA를 넘어 주 전체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오는 11월 투표에 붙여지는 제안 프로포지션 4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치 캠페인에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폐지하고 이 후보자가 공공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를 직접 겨냥한 암살 위협 영상을 방영해 미국 연방 비밀경호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국영 IRIB 이 방송에는 베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로 시작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에는 뉴욕 트럼프 타워를 비롯해 베런이 자주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이 그래픽으로 제시됐고 $1,000,000의 현상금을 언급하는 나레이션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영사관에서 진행되는 이민 비자 신청을 전격 중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다수 주들과 166억 8천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당분이 든 음료와 가공 닭고기, 튀김류가 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대표 식품으로 지목됐습니다. 유전적 소인이 아니더라도 이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발병 위험이 갈린다는 점에서 일상 식단 관리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최근 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려면 가당 음료와 가공 닭고기, 튀긴 음식 세 가지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남가주 전역에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산타클라리타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치솟았고 일부 지역은 11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LA시와 LA 카운티 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까지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냉방 시설을 갖춘 공공 장소를 이용하는 게 권고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0: 이 노래 이 성향은의 개똥벌레 듣고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올게요.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네, 서영은이 불러주는 개똥벌레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가 없네. 태양의 파워가 강력한 수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쉼이 있는 시간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오후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 가지마. 네, 올려주신 댓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0: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독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제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뭐 따사로운 햇살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고 일주일의 중반을 도는 수요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많이 힘드셨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속도로 보내셨습니까? 평소보다 좀 빠르게 뛰셨습니까? 아니면 지쳐서 거북이같이 좀 느린 걸음으로 걸으셨나요? 아, 나름대로 본인의 속도로 하루하루 가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도 있고 보람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 자신만의 여정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냐 그런 시선보다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을 믿으면서 오늘 좀 더 마음적으로라도 힘차게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길 걸어가시는데 라디오는 내 친구와 제 고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는데요. 오늘은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아, 내가 지금 꽃밭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출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좀 차분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수요일 순서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는 좀 차분하게 우리 정훈이의 꽃밭에서로 조용히 꽃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첫 곡은 조금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의 기운을 좀 북돋아 드리고, 원래 이 3시라는 시간이 요새같이 더운 날에서는 가장 더위가 만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5시까지. 그래서 항상 지칠까봐 기운을 좀 드리는데, 오늘따라 좀 일주일의 절반을 도는 수요일이죠. 조금은 한번 숨을 고르고 차분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래였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가장 지치기도 하고, 제가 남은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기운이 나게, 때로는 좀 웃음과 또 기운과 또 차분함을 그런 드리는 여러분 그 응원하는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함이 있고 차분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소식들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저 잠시 들리셔서 여러분 그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뭔지 너무 잘 아시죠?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서 3시부터 5시까지는 이곳에 오셔서 잠깐 걸치시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활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작은 행복이 아닌가, 이런 욕심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자,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 한 달에 한 번 견우와 직녀같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장요셉 단장님 또 벨리에서 오늘도 낑낑거리시면서 한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땀 좀 식히고 계시니까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일단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권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 보시면 알지만 멋진 우리 단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바쁘기도 하고 예. 굉장히 또 더워요.
0: 아, 그러니까요.
1: 이상하게 더워요.
0: 아니, 근데 뭐 저희 LA지만 벨리는 한 10도 정도 더 더울 텐데.
1: 10도, 15도.
0: 예, 10도 더울 텐데. 예. 아.
1: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0: 근데 뭐 요새 보니까 공사가 다 망하셔서 뭐 일주일이 굉장히 빡빡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1: 네.
0: 또 뭐 비즈니스 또 챙기실랴. 주말 되면 토요일은 또 교회 가서
1: 네, 그 공사하랴.
0: 동호회들 가르쳐야 되고. 네. 이제 한 10여 명 되죠?
1: 10명이 조금 넘어요.
0: 10명 좀 넘고. 네. 중간에 또 개인 레슨 해야 되고 또 일요일은 또 이제 라벨 색스폰이 둥지를 옮겨서 우리 장 단장님 네, 집에 네, 아주 네. 연습실을 멋지게 꾸며놨어요. 그 안에서 또 하고 또 뭐 하랴 또 뭐 그 참 바쁘신.
1: 네, 오늘도 또 학생이 하나 와요.
0: 아, 오늘도 학생이 와요. 이거 끝나고 또 올라가셔야 되는구나. 자, 어쨌든 근데요.
1: 네, 고맙습니다.
0: 저도 깜짝 놀란 게
1: 네.
0: 저도 이제 한 달이 되니까 아 오늘이구나 그랬는데 어제서부터 카톡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에 네. 있는 우리 멤버들께서 네. 우리 로라님께서는 바쁘셔서 사실 그 참석을 못하고 항상 일 끝나고 이제 아. 담소를 나누는데
1: 아, 돌려보시나요?
0: 예, 아니 그 저희 카톡에서,
1: 카톡에서
0: 항상 네.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1: 네.
0: 어, 일 끝나시고 비비안님도 요새 청력이 안 좋으셔서 귀가 좀 병이 났어요.
1: 오우.
0: 그래서 잘 듣지를 못해요.
1: Oh my God.
0: 그리고 우리 TK님이 열심히 지금 투병 중이시고 한데
1: 아이고.
0: 어제 밤서부터 그냥 다들 난리가 났어요. 오늘 오니까
1: 아,
0: 로라님
1: 네.
0: 같은 경우에 우리 H님이 로라님
1: 네.
0: 일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변비 생겼다고 그러고 들으라고 그러고 그 정도로 이제 열성이 많고 오늘도 이제 아까 왔는데 우리 벌써 비비안님이 아,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멋쟁이 장단장님 미리 감사드려요. 더운데 무거운 장비 갖고 오시면서 멋진 연주 들려주시고 아, 즐거운 시간 됩시다. 우리 조순철님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TK님 들어오셨고 아, 제 옷 좋다고. 자, 우리 조순철님은 어제 마누리 이거저거 시켜도 어제 생각하면서 실실 웃으며 말 잘 들었다고 그러고 우리 크리스틴님 단장님 짱 드디어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단장님께서 품에 안고 온 노래 기억하시네요.
1: 네네.
0: 네, 자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아 우리 SK 사장님도 변함없이 단장님 최고. 오늘도 무지하게 더우실 텐데 네, 애 많이 네. 쓰십니다.
1: 지금 벨리 계세요.
0: 예, 벨리 계시고 자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송 서두에 들으셨겠지만 그 작고 소소한 행복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단장님도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단장님은 작고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역시 음악을 좋아하니까.
0: 네, 그렇죠.
1: 음악 쪽으로 가죠.
0: 네, 예.
1: 뭐 우리 제가 누구한테 뭘 소개를 하면
0: 네.
1: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오시면
0: 네, 네.
1: 어떨 때는 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0: 그럼요. 예, 예.
1: 아주 행복을 느낍니다.
0: 그렇죠. 그 보람을 느끼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사실 장 단장님 같이 연주를 하시는 분 저같이 사회를 보거나 노래하는 사람은 내가 노래하거나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고 기뻐하는 네, 네. 그 모습에서
1: 행복이에요.
0: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1: 네, 네, 네.
0: 반면에 듣는 분들은 그걸 들음으로써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니까
1: 네, 네.
0: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지금 애청자 여러분께서 안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다만 네. 힘들다는 걸 잠시 뒤로 접어두고
1: 네.
0: 이렇게 낮 시간에도 색스폰도 듣고 방송도 네. 듣고
1: 맞습니다.
0: 또 단장님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러 네. 오면 가르쳐주고
1: 네.
0: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특권이 아닌가 그런
1: 얼굴,
0: 생각을
1: 해요.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좋아요.
0: 그럼요. 그런 것 네. 같아요.
1: 네.
0: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단장님 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가끔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전화 통화하고 이러는 거 아이고 우리 오늘도 단장님 최고예요 라고 우리 TK님 로사님도 안 들어오시다가 이 시간에 쏙 들어오세요.
1: 화장실 가셨나 봅니다.
0: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바쁘셔서
1: 네,
0: 잘
1: 네,
0: 출석을
1: 네.
0: 못 하시다가
1: 아이고.
0: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1: 비비안님이 빨리 나야 될 텐데.
0: 네. 자 아, 비비안님 단장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최고예요라고.
1: 아이고.
0: 아, 로사님 단장님 더위에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유,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2: 오늘만.
0: 자, 그런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오늘 이제 테너 색소폰을 가져오셨는데 뭐 오늘 새로 장만하셨다고.
1: 네,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0: 네.
1: 아, 소망 중에 하나가 이 그 우리 색소폰 하는 분들은 셀마 마크 6를 제일 알아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마크 6.
1: 그래갖고 50년대, 60년대에 만든 셀마.
0: 그때가 그러니까 셀마 회사에서 그때 만든 악기가 굉장히 네. 좀 퀄리티가 좋은 거네.
1: 뭐 우리 한국 도자기로 얘기하면 고려 청자를 그렇죠. 만들어낸
0: 장인들이 시대. 만들어놓은 네, 그런 악기죠.
1: 네, 네 그거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알아주는데
0: 아.
1: 제가 갖고 싶었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1: 알토는 있는데
0: 네네.
1: 테너가 갖고 싶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지금 있는 것도 멀쩡한데
0: 아.
1: 또 이걸 갖고 싶어서.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이 며칠 전에 이제 새로 구입을 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1: 선보이는 거예요.
0: 선보이는 겁니다.
1: 네.
0: 자, 일단 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 연주를 네. 원하시니까 첫 곡은 어떤 걸 한번 멋지게 해주셨어요.
1: 그 예전에 그 1983년도에 딱따구리라는 그 그룹이
0: 네네.
1: 지난 여름날에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아, 예,
1: 이게 잊혀져가는
0: 예.
1: 노래가.
0: 아, 그렇죠.
1: 근데 예, 멜로디가 예. 좋아요.
0: 아, 그래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되시면 예. 가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참그어뭐 비비안님이 휴게실에서 적게 틀어놓고 있다고 최고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1: 아이고.
0: 그러시는데 제가 전에 듣던 테너하고 달라요 소리 확실히 달라요.
1: 얘가 조금 중후한
0: 예,
1: 멋이시더라.
0: 그리고 이거 처음 느낀 건데 그 이봉조 씨 색깔이 나요 소리가 톤이.
1: 예전에 들던 거는 좀 이렇게 가벼워요.
0: 예, 저희 아버님도
1: 무게가
0: 그
1: 가벼워요.
0: 셀마 마이크 6
1: 네.
0: 쓰셨는데 테너
1: 똑같은 거예요.
0: 쓰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저기 마우스가 이저저 스틸이잖아요.
1: 네.
0: 예,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고 굉장히 깊고 중후하고
1: 네. 네, 깊은
0: 그래서
1: 소리가 나요. 네.
0: 제 생각에 앞으로 좀그 뭐랄까 엘토 잠깐 내려놓으시고 당분간 테너에 좀 전념해야 될것 같아. 이걸로 예. 아이고 참.
1: 네. 네, 이거 빨리 불러봐야 돼요. 왜냐면
0: 네.
1: 30대의 마니 백이야.
0: 아, 30 Day Money Back이구나. 아, 그랬구나. 자, 아이고 우리 로사님은 낮에 들어도 로맨틱이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제가 뭐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색스폰이 악기 중에서 가장 사람 소리하고 흡사하다라고 저는 이제 단언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악기를 들어봐도 물론 기타도 좋고 바이올린도 멋있고 다 멋져요. 근데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역시 테너는 더 멋져요. 중후하고 깊고. 아, 여자는 무거워서 하는 분이 없죠라고 물어보시네, 비비아님이.
1: 아니요, 여자분이 하시면 인기가 더 좋아요.
0: 아, 인기가 더
1: 네,
0: 좋아요.
1: 왜냐면 여자분이
0: 예.
1: 이런 중후한 소리가 난다는 게 저도
0: 근데
1: 매력을 느껴요.
0: 사실 그 테너는 엘토보다는 입에 압력이 더 세야 될 텐데.
1: 조금, 조금.
0: 아.
1: 아니, 근데 불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0: 아,
1: 그냥,
0: 그렇게 큰 차이는.
1: 크기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고,
0: 네네네.
1: 아무래도 이게 무거우니까. 근데 여자가 불면 저도 매력을 느껴요.
0: 아, 그랬구나. 제가 그 저도 노래를 하지만 저는 노래하면서 저는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1: 네.
0: 색스폰 역시도 호흡이 중요하고
1: 그렇죠.
0: 지난번에 우리 라이브 같이 했던 클라라 심씨 뮤지컬
1: 네네네.
0: 배우
1: 네네.
0: 클라라 심씨한테 여쭤봤는데 클라라 심씨도 역시 노래에는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말하는데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방송을 하면서 진행을 할때 말은 여러분들에게 안 그런 척하지만 호흡을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하면
1: 끊는데.
0: 예,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표현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감정이 확연히 다른다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 워낙에
0: 아니 뭐
1: 잘하시잖아.
0: 잘하는 걸 떠나서 근데
1: 네.
0: 우리 그 단원들 가끔 제가 이제 방문해서 들어보면 그냥 그 연주를 잘하시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볼때 조금은 말은 못하지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1: 더 흥분해 그러면.
0: 예, 그래서 저분들이 호흡만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맛깔 소리를 낼수 있을 텐데라는 제가 욕심을 부릴 때가
1: 근데 이런 자리에
0: 많습니다.
1: 오면요,
0: 네.
1: 집에서는 잘하다가
0: 예.
1: 여기 호흡이 딸려요 이런
0: 아,
1: 데서.
0: 그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뭐
1: 우리
0: 생방송이고.
1: 지난번에 왜내 노래는 달라졌어요? 그때도
0: 네네네.
1: 마찬가지잖아.
0: 네네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비비아님, 색소폰 불면 팔자주름도 예방된다고 하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숨 고르셨으니까 한곡더 들어보죠.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볼까요?
1: 저거 할까요? 내 생의 마지막 사랑?
0: 아, 그 노래 좋죠.
1: 유상록 씨.
0: 예. 사실 그 노래가 제가 노래방 애창곡으로
1: 좋아하시죠?
0: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그 사람들도 좋고,
1: 네.
0: 아, 멋질 것
1: 근데
0: 같아요.
1: 이거 내가 어디 가서 불어본 적이 없어.
0: 예, 근데
1: 오늘
0: 멜로디가 좋아서,
1: 네.
0: 자,
1: 한번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해보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내 생의 마지막 사랑, 유상록이 불렀던 노래. 오늘 단장님이 연주로 하겠습니다.
1: 가사가
0: 여러분들,
1: 너무 좋아요, 이거.
0: 네.
1: 네.

0: 야 이거 앞으로 테너만 부세요. 엘터 이제 손 놓으시고 테너만 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H님 좋아요 최고 최고. 로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너 색스폰의 선곡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SK 사장님 아 단장님 테너 죽인다. 저는 라카나다에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비비아님은 깍깍 그러고 난리가 났고 완전 최고 눈호강 귀호강 어떡해요 너무 좋아서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1: 아, 야,
0: 근데
1: 고맙습니다.
0: 네. 어 물론 테너의 맛이 아 그러니까 엘토의 맛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테너는 솔직히 몰랐는데 오늘 이 테너는요 소리가 달라요. 앞으로 이걸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조금 중후한 것 같아요.
0: 네, 아이고 저하고 이제 그 아, 예정된 행사들이 있는데
1: 그래서
0: 테너를 가야 될 것 같아요.
1: 왜 막5를
0: 이유가
1: 좋아하느냐.
0: 있더라고요.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 색소폰 소리를 귀에 있게 듣다 보니까 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네. 그 아 이봉조 씨가 이래서
1: 확실히 테너는 틀린 것 같아요.
0: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와, 자 여러분 괜찮으시죠? 자 우리 어, 박정희님 확연히 소리가 좋았고 아주 멜랑꼬리합니다. 박정희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자 우리 단장님 숨 좀 고르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8: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7: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8: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7: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오늘 스페셜 아워 우리 장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비비안님, 고니님 덕분에 이렇게 바쁘신 멋쟁이 단장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H님은 눈 감고 바닷가에 와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다고,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누워있다면 아주 난리들이 났습니다. 자, 전자발린 소리도 좋대요. 자, 이거 좀 즉흥으로 지금 좀 더 이 여러분,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저도 사실 이 지금 테너 색소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단장님하고 라이브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색소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최성수의 해우란 노래가 아주 색소폰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곡 올리겠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거예요. 단장님 한번 가보시죠.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0: 아이고 단장님 이거 즉흥으로 이렇게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요. 사실 전혀 예정이 없었는데 그냥 이 테너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 너무 이게 뭐야 좀 깊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즉흥으로
1: 잘하셨습니다.
0: 예예 아이고 우리 저 초코박스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좋다 잘한다 노래도 색스폰도 너무 좋다고 아이고 우리 비비안님 환장하신답니다. 죽여준다요. 참 이렇게 그 사실 생방송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묻어갈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으니까 예. 자 어쨌든 간에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달을 기약하면서 다음 네. 달에도 또 테너로 갑시다. 밤을 테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예.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곡으로 좀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겠습니까? 네.
1: 백세하리 씨의 봄날은 간다인데 이거는 이제 장사익 버전으로
0: 장사익 한번. 버전으로 좋습니다. 예, 예.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애써 주신 우리 장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 아쉽지만 봄날은 간다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0: 참 그 저도 그렇지만 우리 비비안님 이 노래가 이렇게 멋진 변신하네요.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오늘 또 테너의 참맛을 보여주셨고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또 테너로 뵐게요.
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네, 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라디오 눈의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써주신 장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견김님 단장님 어느 교회 나가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고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 눈의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SK님 LA 최고. 자, TK님이 좋은 노래 같이 함께하고 계시자는데 정식으로 듣고 파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원음에는 나비야라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시고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아마 이 노래 여러분들이 뭐 제목과 가수를 떠나서 많이 낯익었던 그런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이 9 to 5, 직장 생활을 그린 노래죠. 너무도 반가웠던 노래. 달리 파튼이라는 미국 여가수인데 금발의 여가수에다가 키가 좀 약간 작고 컨트리송을 많이 불렀었죠. 이 달리 파튼이라는 가수가 어제 80세를 일기로 안타깝게도 이제 하늘나라로 어저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참 아쉬움을 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별이 자꾸 지는 거 어찌 보면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늘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그녀는 이미 떠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추억을 잠겨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순철님, 사춘기 시절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추억, 그때 친구들. 아, 참 멋진 멘트 같아요. 사춘기 시절, 여러분들은 혹시 사춘기를 언제쯤 겪으셨는지요? 아, 글쎄요, 저는 사춘기가 조금 일찍 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괜히 센치멘탈해지고, 그 당시에 그 김종호의 이름 모를 소녀란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노래도 있구나. 가사 끌기도 멋있고. 그래서 그 노래를 얼마나 들었는지 한 500번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아직도 가사 절절이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의 인생곡들이 가슴 한켠에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추억들을 소환하고 또 그때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오후의 피로함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묻으시고 한번 씩 미소 짓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팝송. 이 노래도 들으시면 와, 이 노래 오래간만이네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노래도 여러분들의 사춘기 시절을 덮었던 아주 전형적인 추억의 팝송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폴 앵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순철님 같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 추억, 사춘기의 추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렸을 때는 그 다방이라는 곳이, 제가 음악 다방을 진행했던 것 같이 DJ가 있는 다방 또 DJ가 없는 다방, 다방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많죠. 뭐 이렇게 그 제가 어렸을 때 다방을 가면 모닝커피라고 해서 커피에다가 결한 노른자를 얹어줬던 기억도 나고, 다방 가면 볼 수 있는 게 팔각성냥, 또 어항,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은같이 스테인리스로 생겨서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착각하고 본인의 운세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다방 가면 이렇게 성냥을 포개서 사다리를 만들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추억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추억과 함께 노래 띄워드립니다.

네, 당시 아주 멋들어진 폴 시스터즈의 노래 커피 한 잔 함께 하셨습니다. 알청님, 도라지 위스키도 있었나요?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술을 그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기억나는 것은 쌍화차, 좀 이렇게 고급 손님이 오면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사기컵, 누런 컵에 뚜껑이 닫혀 있었고 계란 노른자가 띄어 있었고 대추가 있고 뭐 잣이 있고 그랬던 그 쌍화차는 기억을 하고, 또 두양차라는 것도 있고 또 요구르트가 있고 뭐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다방도 지역마다, 그리고 항상 역에 가면 기본적으로 역전다방이 있었어요. 역전다방은 거의 서울역의 역전다방도 24시간 밤을 새고 새벽다방들이 있고 그랬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추억은 어떠십니까? 자, 당시에 유행했던 같은 노래 중에 제가 귀에 익은 노래가 또 한 곡 있네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이고 참그 멋진 노래 들었습니다. 조용남이란 가수를 알게 해준 노래가 물레방아 인생, 프라우드 메리, 또 이 탐 존스 노래로 아주 우리에게 인기를 얻었죠. 이 노래 딜라일라 역시 탐 존스가 불렀던 노래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고, 물론 그 이전에 제비란 노래도 있었지만 이 노래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가수로서 각인이 됐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70년대로 기억이 되니까 벌써 오래전 일이죠. 당시에 있었던 추억들을 회상하고 그리운 그런 노래. 자, 이제 우리 순철님 덕분에 사실은 제 테마가 이제 펄시스터즈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당시 노래로 우리 조용남 씨의 노래도 듣고, 또 사실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같은 포랑카 노래는 주로 이제 미국의 영화에 보면 그 50년대 60년대 그 영화들, 여자들이 그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그 보자기를 머리에 대고 이렇게 약간 그 뿔테인데 조금 빼쭉한 뿔테들을 끼고 남자들이 오픈카를 타니고 다던 그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많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연결고리로 이렇게 또 한번 추억여행 다녀왔고, 한 곡 더 들으면서 이 추억의 시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연도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장은하의 고국에 대한 선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아,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인트님,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행복한 저녁은 덤이고요. 아저씨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브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화면을 보시면 한 달 남짓 된 것 같아요, 그죠?
1: 예, 네. 벌써 그렇게 됐나?
0: 네네, 우리 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0: 그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시고.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그 우리 박사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랬죠? 예.
1: 어떻게?
0: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1: 예. 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0: 네네네.
1: 되게 방송에 가자고 그러면은 네네. 예, 간다 해놓고 안 오시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환자들 위해서 특별히 네. 오신 우리 예, 네. 연세대학교 네.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0: 네네.
1: 그 수업을 같이 한 동기시고
0: 네네.
1: 나중에 또 총 회장님까지 하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0: 아,
1: 그런데 예. 운 좋게 저를 만나서
0: 아, 예, 그러니까요. 예,
1: 지금 현재는 예, 병명이 척추관 협착증인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2: 아, 협착증이 아니었고요. 아, 네. 탈출증이요. 네,
1: 탈출증.
2: 아, 탈출증. 예. 디스크 허니스라고.
1: 네. 네. 근데 결국은 협착이에요.
0: 네.
1: 협착에서 탈출이 돼버린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그렇게 해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 예,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5년 전에 저랑 네. 이제 같이 골프 치신 분들이 네. 골프 치면서 얘기를 해요. 예, 특히 중풍 걸려 네. 계시는 네. 분들은 어디 어디를 치료하면은 낫는다.
0: 네. 네.
1: 병원에 가면 안 된다.
0: 또
1: 골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네. 치면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줘요. 너는 다리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네. 골프를 스윙을 못 해요.
0: 아.
1: 그래서 이럴 때는 이상근 종합증에서 오니까
0: 네.
1: 그 근처 한약방 가서
0: 네.
1: 여기 눌러서
0: 예.
1: 여기서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와요.
0: 그런데 자, 그동안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네. 벌써 제가 6월 19일 날 그렇게 되고 한 계속 이제 6월 19일 날 우리 서 박사님 만나서 처음 치료를 받고
0: 네,
2: 지금
0: 네.
2: 이제 두 달이 이제 넘었네요.
0: 네.
2: 그래서 그때 왔을 때가 아마 한 달 조금 전이었는데
0: 네, 네.
2: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약을 먹고 안 먹다 이제 진통제를 계속
0: 네.
2: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0: 네.
2: 그 아마 방송 끝나고서 한 바로 그 다음부터 약을 안 먹기
0: 아,
2: 시작을 해서
0: 아.
2: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0: 예, 예.
2: 진통제 없이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때도
0: 예.
2: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진통이 그 당시에 한 10이라고 봤으면은
0: 네.
2: 한 2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 수준에서는 뭐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0: 아.
2: 이게 아무래도 탈출된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0: 네네 그렇죠.
2: 제가 이제 어떤 그 복부 근육을 그 계속 이제 향상을 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0: 아.
2: 지금은 뭐 통증이 있어도 약 없이 그다음에
0: 네.
2: 뭐 불편 없이
0: 아.
2: 지금은 이제 제가 항상 원했던 골프도 다시 이제 치기 시작을 했고요.
0: 대단하십니다.
2: 네, 그래서
0: 예.
2: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 아마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한 40명 정도가 그 추천을 하셨어요 저한테.
0: 아, 예,
2: 그래서
0: 예.
2: 뭐 한의원부터 시작을
0: 예,
2: 해서
0: 예.
2: 카이로프랙터. 근데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갔던 장소가 한 명도 없었어요.
0: 아.
2: 그러니까 자기 몸은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컨셉에서
0: 네네.
2: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주위에서 나한테 임팩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 추천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서 박사님을 7년 전 2019년도에 같이 만났고 그리고 한의원을 하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제가 방문을 하지 않았고 만나면서도 같이 즐겁게 골프 치고
0: 예,
2: 이런
0: 예,
2: 여긴 했어도
0: 예.
2: 병을 가지고서 만난 거는 이건 처음이었지만은
0: 아.
2: 아마 그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2: 오늘 제가 이 서 박사님한테 찾아갔고 결국은 그 찾아간 거를 통해서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왕쾌가 혹시라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계속 치료 받으면서 예. 뭐 옛날에는 아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받다가 요즘은 이제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지금 와서
0: 호전되신 거네.
2: 네네 예, 예.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참 뭐 네. 저도 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뵈고 인연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글쎄 저도 뭐 몸이 아파 본 적 있고 하지만 그 의사와의 인연이나 궁합이라는 게 참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어떤 분들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다 해봐서 안 되다가 어떻게 됐는데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에는 편안하고 좋지만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고 얼핏 들으니까 그때 그 조카님인가 사촌 동생님도 좀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셨다고
2: 네. 그런 얘기도 제가 조카 같은 경우는 저는 제 몸이니까 제가 아, 뭐 좀 뭐라 그러나 느끼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했지만은 또 저 또한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라서 예. 뭐 주위에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저기보다는 그냥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제가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조카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검도를 하다가 다쳐서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계속 아마 제 여동생이 진짜 그 아들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7년, 8년을 여기저기 있는데 다 데려다니면서 저기 했다가 결국은 뭐 본인이 가고 싶어야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물론이죠.
2: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스코의 이제 엔지니어로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프로모션이 돼서 지금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회사 중에서는 아마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로 요번에 그 시니어 엔지니어로 발탁이 돼서 세노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노세로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 이제 치료받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저 그냥 주말에 비행기 타고 올게요. 그래서 2주 전부터 한 3주 전부터 지금 비행기 타고 금요일날 여기 와서 금요일날 치료받고 토요일날 치료받고 또 우리 서 박사님께서 일요일날은 쉬시는데 일요일날도 지금 치료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지금 좋아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저 또한 진짜 너무나 개인적으로 서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게 걸어요 지금은. 그때는 지팽이 짚고 겨우 의지해서 했는데 이제 지팽이 없죠. 그리고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0: 아니 근데 굉장히 젊으신데 그랬네.
2: 지금 26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또
2: 일요일 날
1: 월요일 날
2: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1: 일요일 날 올 때는 약을 네 가지를 먹는데 안 먹고 그날 잠도 편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1: 약을 네 가지를 하루 두 번씩 약을 먹지를 않으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는데 치료 한두 번 하고는 약을 절반으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있을 때는 두 번 줄었는데 직장에 가니까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먹다가 와가지고 올 때 밥 먹고 오고 여기 와서 하루 저녁 자고는 약을 끊는데 약 없이 편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이고 참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1: 예, 지금 그 화면에는 좀 조그맣게 나갈 거예요.
0: 네네네. 근데 아주 잘 걷네요.
1: 잘 걸어요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지팽이 짓고도 걷기가 좀 혼자 걷기는 힘들고
0: 그랬군요.
1: 그것도 약에 취해 있어가지고 얼굴 표정이 표정이 안
0: 그럼요.
1: 나와요.
0: 얼굴이
1: 찡그리고 근데
0: 그랬군요.
1: 이 병이 이제 우리는 그냥 고치는 병들인데 이 7년 동안을 병원에 잡아서 계속 약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앞에 여기 병원 오기 전에 한 저 회장님 오셨는데 그분은 손가락을 쉬지 못하고 이 컵을 못 들어요. 잡으면 떨어뜨려요. 왼쪽으로 왔구나. 그래서 그분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범범증이라고 등어리 뒷목이 이렇게 예, 혹처럼 예, 예.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0: 예. 예.
1: 오리 날아갈 등범. 오리가 날아가려면 덩어리가 혹이 생기잖아요.
0: 네네.
1: 그 범범증인데 그것도 침을 놓고 뜸을 뜨면 그 들어가요.
0: 네네.
1: 내가 그 러시아하고 알메니안들로 참 많이 고쳤어요. 그 추운 지방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니니까 네.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분은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지방을 빼냈다고 빼냈는데 아프기만 하고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0: 아 그랬군요. 자 여러분 뭐 들으셨지만 정확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통증이라는 게 몸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까 주저 마시고 통증이나 피로 또 위장 문제 등등 주저 마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으로 방문하셔도 좋고 예약하셔도 좋고 주소는 809 사우스 호바트니까 뭐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전화는 213-503-3304 503-3304로 연락을 주시되 만일에 바쁘거나 방송 중이라서 연락을 못 받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꼭 아마 전화 드려서 도움을 받으셔서 하루라도 힘들지 않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병이 통증이잖아요. 사실.
2: 맞습니다.
0: 뭐 네.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붙이면 되고 뭐 째고 수술하면 되는데 통증은 저도 이렇게
1: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루 저 죽 세 숟갈 그러니까 조를 갖다가 끓여갖고 그 물만
0: 네.
1: 석 달을 그러고 나니까 피골이 상접이 돼버린 거예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러는데 한의사가 와가지고 그 살렸어요.
0: 아.
1: 그게 지금 내가 놓는 사관침을 놓으셨어요.
0: 아, 그래.
1: 그렇게 해서 그 살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한 어용구가 45년 됐더라고요.
0: 네네네.
1: 이거 한 지가. 그런데 한 20년 하니까 도가 트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몰라도 알아요.
0: 예.
1: 근데 제가 원래는 간하고 신장 전공을 했다고요.
0: 네네네.
1: 내가 간경화로 죽을 뻔해서 살았으니까.
0: 네네.
1: 근데 그쪽으로는 도사인데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장 내 미친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또 당했어요. 내가
0: 네네.
1: 간하고 신장이 나쁘면은 통증이 와요.
0: 네.
1: 그러는데 간이 나빠서 통증이 왔다 그러면 바로 이 환자를 어디로 가냐 병원에 쫓아가요.
0: 네.
1: 병원에 가서 세 군데를 가서 봐도 간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겁주냐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참 부모님같이 모시고 돈도 안 받고 진짜 지극정성으로 네. 치료를 해드렸는데 한 보름 받고는 안 오셔요.
0: 아.
1: 석 달 있다가 나 서박사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 그렇게 겁을 주냐고.
0: 예, 예.
1: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큰 병원 세 군데 가서 간을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람 겁을 줬다고. 그래서 한마디만 대답하세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왜 아픕니까?
0: 예,
1: 말 그렇죠. 못하더라고요.
0: 예, 예.
1: 그분은 보면은 이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진짜 한 3m 떨어져 있었던 냄새가 나요.
0: 그랬구나.
1: 그리고 눈이 노랗게 변해 있고 손가락 마디가 곰봉만 톡톡 터져 있고 손바닥이 아예 빨개요. 목이 되게 빨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팔도 못 구부려요. 겨우 걷고.
0: 네.
1: 근데 그분이 석 달, 그러면 내가 얼결에 나왔어요.
0: 예.
1: 아, 그 석 달도 못 버텨요. 그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0: 네.
1: 근데 이분이 석 달이 다 돌아가셨어요.
0: 아이고, 안타깝다.
1: 그러면서 그때 서박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운명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간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래서 왜냐면 고쳐주면 되거든요. 고쳐놓고
0: 그렇죠.
1: 실은 간이 나빴어요. 그러면 그때는 돼요.
0: 네.
1: 요번에 또 한 번 또 당한 게 신장이 나빠서 사구체에서 피를 걸리지 못하면
0: 네네.
1: 제일 먼저 오는 게 류마티즘 관절염이에요.
0: 아,
1: 그리고 이 우리 박사천이 회장님도 그거 일종이에요. 사구체에서 피 못 걸러요.
0: 네.
1: 그 이제 또 덕을 본 게 그

0: 라고
1: 네.
0: 세 번 맞고 났더니 그 두 번째 왔을 때 아예 안 나선 게 아니고 아직 이 목 뒤에는 아직 안 나섰어.
1: 네네.
0: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1: 네.
0: 세상에 지금 세 번 맞았다고 7년 그렇게 고생한 게 거짓말 같이 안 가렸대요.
1: 예, 예. 아.
0: 이거는 이 착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1: 아.
0: 그 하느님이 고생하지 말라고 네. 일찌감치 와서 고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프로모션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나오신 김에.
0: 네. 네. 프로모션 이제 내나 산상 금옥단.
1: 네, 네.
0: 많이는 못 해드려요.
1: 아, 예, 예.
0: 이 1,200불인데
1: 네.
0: 10개 1,200불인데 500불에
1: 아.
0: 세 사람만 해줄게.
1: 어, 가격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
0: 네. 선착순.
1: 네. 아, 네.
0: 그 약은 현재 된 약은 다 떨어졌고
1: 아.
0: 다음 주 금요일이면 다시 만드니까
1: 네네.
0: 미리 오다 해 주시면
1: 아,
0: 만들어 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노인벽사단.
0: 네, 도인벽사단.
1: 예.
0: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약이에요.
1: 네, 네.
0: 이상 과다에다 유괴양을 23년 됐는데 이게 석 달 먹고 낫더라고요.
1: 아, 예,
0: 이것도
1: 예,
0: 값은
1: 예,
0: 똑같고요.
1: 예, 예, 예.
0: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산삼이 이제 이제 우리 쓰는 말로
1: 네.
0: 떨이라고 그러나요?
1: 네, 네.
0: 재고 정리해야 네, 네. 되니까 오시면은 그냥 정가에서 3분의 1 값만 받을 테니까
1: 아,
0: 오시면 되고
1: 네.
0: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은 매일 나가요.
1: 아, 예.
0: 전국지에 나가면은 중풍 고친 얘기들
1: 네, 네, 네.
0: 또 아니면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1: 네,
0: 하는
1: 네.
0: 것들이 나와 있고 유튜브,
1: 예.
0: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민산삼을 딱 쳐요.
1: 네.
0: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내 얼굴이 나와요. 동영상 보시려면 내 얼굴을 클릭하면은
1: 아.
0: 동영상 중풍부터 쭉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미라클맨이래요.
1: 아.
0: 그래서 나는 미라클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1: 예.
0: 뭐 기적이라면서요, 그게.
1: 네.
0: 그래서 아이 무슨 기적이야. 우리는 옛날부터 다 해왔어.
1: 네, 네, 네.
0: 그런데 어깨 아파가지고 팔을 못 올라가잖아요. 견갑골 뒤쪽에 보면 천종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1: 아.
0: 그 어깨 배낭을 밀었을 때 딱 짚이는데
1: 예.
0: 거기가 막히면 팔 안 올라가요.
1: 아.
0: 거기 딱 짚 놓고 뜸 놓고 부항 뽑으면 그냥 올라가 버려요.
1: 그러시구나.
0: 5년, 10년씩 팔이 안 올라가는데 딱 거기는 올라가잖아요.
1: 아.
0: 그렇게 해서 미라클이라고 그랬는데 미라클 아니고요.
1: 네.
0: 하는 사람들 다 고쳐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자, 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골프 열심히 치시고
2: 네네.
1: 건강하게 우리 조카분도 빨리 나시기를 진심으로
2: 네.
1: 바라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그리고
1: 자,
2: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박사님.
0: 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우리 저 내가 YG CEO 6기거든요.
1: 네.
0: 6기 골프를 못 치시는 분들
1: 네네.
0: 어깨로
1: 네네.
0: 그런 분들 내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1: 아, 야,
0: 우리 6기 대표님이셨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기념으로 우리 6기생들한테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그 어깨는 내가 다 공짜로 고쳐줄게요.
1: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503-3304 213-503-3304로 즉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또 우리 CEO 회장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지금부터 전화하시면 됩니다.
1: 네.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어? 이 가격 실화야?
4: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0: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0: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7: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6: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7: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5: 선택하세요 품질을,
1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7: 타이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절임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그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따라 시간이 무척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색소폰 라이브하고 서영수 박사님 만나니까 정신없이 지난 것 같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로 생각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 일주일의 절반을 돌아가는 지루한 수요일 오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조금 신선한 곡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신선하게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8: 카페보넨?
1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0: 오늘은 아껴쓰기의 폐해 이런 제목을 달아볼까요? 네, 샴푸나 바디워시, 뭐 핸드워시도 그렇고요. 용기 바닥에 조금 남아있어서 잘 안 나올 때 물을 부어서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다 써버리면 괜찮은데 물을 붓다 보니까 거품이 제법 많더라고요. 두세 번에 걸쳐서 꽤 여러 번 쓰게 됩니다. 참 알뜰해 보이죠? 그런데 물이 섞이는 순간 통한 환경은 달라진다는 거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네, 펌프 안쪽이나 통 벽에 남은 물기에 세균이 붙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리필형 펌프 용기에서도 꽤 세균 오염도가 높았습니다. 한 호텔 객실의 액체 비누 용기 100여 개를 조사했더니요. 70% 넘게 세균에 오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는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리필할 경우에는 통을 완전하게 씻어서 말리고 나서 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세미야말로 아껴쓰기의 폐해 대표적인 것이죠. 음식 찌꺼기, 물기, 여기에 실내 온도까지 세 가지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대표적인 물건인데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는 세균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후에는 물기 꼭 짜서 특히 통풍시키는 거 중요하겠고요. 아니 여름철에는 사실 좀 자주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가습기 물통에 남은 물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두는 분들 계실까요? 특히 초음파식 가습기는 물을 잘게 쪼개서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물통 속에 세균이 많으면 작은 물방울과 함께 실내에 퍼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가습기 물은 매일 버리는 것 이외에도 물통도 꼭 말려서 쓰는 게 요즘 같을 때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껴쓰기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겠습니다.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늘 같이 붙여서 드리는 거였어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곡식으로. 근데 이 곡식에는요, 곡식에는 또 이 곡식을 드릴 때 기름도 드리기도 하고 또 뭘 드렸냐면요, 향. 예? 향도, 유향. 유향도 곁들여 드리기도 하고 소금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영적인 만일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은 곡식은 주로 밀가루로 드려요, 밀가루. 예, 밀가루. 볶은 곡식. 볶은 곡식. 이런 것들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드렸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음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걸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밀가루,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 그 다음 유향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언약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 믿음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맞는 얘기구나, 그런 동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게 있었고요. 소제. 예. 소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주로 동물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동물의. 그래서 살찐 동물들을 좀 택했어요.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아, 기름 태우는 냄새 아시죠? 참 뭐라 그래야 되게 좀 그렇지만 고소하고 기름 태우는 그 냄새 아시죠?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느냐? 언제 드려?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와 그다음에 뭐 소제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화목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의 기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를 택했냐? 그 동물의 배를 잘라보면요, 배 안에 가득하게 기름이 있어요. 그거 다 긁어내고, 또 창자들 사이에 있는 기름 다 긁어내고, 콩팥하고 간에 붙어있는 기름 다 꺼내서 그걸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거는 주로 수컷을 드렸죠, 그죠? 근데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었어요. 암수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감사로 드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을 매주 드리자. 주정한 것 우리 매주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감사하길, 감사, 우리 제사 드릴 때 매주 감사, 감사한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제가 감사한 것을 매주 제 자신이 드리기로 하나님께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거, 예. 이번 주가 감사되든 안 감사되든 감사한 것을 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죠. 레위기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 예.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품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뿌리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예,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그들이 부지 중에 행했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예. 우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연약해서 지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연약해서 지은 죄.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예,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사함 받으려고 할 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장 27절 계속해서 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27절 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무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 앞에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로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예.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뭐냐? 속건제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여호와의 성물.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예. 지은 죄.

0: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가끔 또 하나님의 허물에 손대는 자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또, 그럴 때.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이거는 속죄죄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고, 이런 의도적인 죄죠, 그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때. 이건 다 의도적인 일이죠, 그죠? 이럴 때는 속건제를 지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한번 보죠.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6절 시작. 그 본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메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허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런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속건제를 제사장에 끌고 와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거 그대로 배상을 하고 그죠? 배상해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느라 그 얘기죠, 그죠? 배상하는데 5분의 1을 더해라. 예.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제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죄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 그 죄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그게 속죄죄입니다. 속건제는 의도적으로 남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남의 물건을 탐심이 있어서 훔치고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은 십일조도 여호와의 성물이요. 감사 헌금도 마음에 주셨으면 그것도 안 내면 짓는 죄고 그게 헌물에 대해 짓는 죄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배상하고 응?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는 5분의 1을 더 갖다 내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사 예. 그러니까 주로 소제와 화목제는 주로 부수적인 제사로 지냈죠, 그죠? 나머지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할 때 번제는 상번제고 늘 하는 거고 속제제와 속건제를 또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늘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번제, 날마다 나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여 일부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렇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감사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어염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죄와 속건죄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아니게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죄는 악은 여러분 있잖아요. 손을 대지 마라. 죄하고는 멀리해라. 여러분 그 표현이 어린애가 난로불에 손을 하나 대보면요. 뜨거운 거 알아요. 대봐야 알아. 대지 마라 그럴 땐 잘 모르다가 지가 대보고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번 배우고 나니까 절대 가까이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난로불이에요. 난로불. 그 난로에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와 늘 가까이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잠깐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 자비하고 인자하신 것이요 인자하신 분이 분명한 것이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근데 죄가 있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거스린 게 얼마나 많아요. 아예 내가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모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만나주시잖아. 난 그게 너무 그건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도 우리는 그 많은 지은 죄를 다 깨끗이 할 수 없잖아요. 생각도 못 해내는데 어떻게 다 깨끗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운데도. 그러나 우리가 씻고 더 씻으면 그 관계가 날마다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만큼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이것이 뭐냐면 죄의 씻음 문제라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하고 사는가 그 문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속죄죄를 드려야 되고 순간순간 속건죄를 드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순간순간 소죄도 드려야 되고 화목죄도 드려야 번제도 드려야 되는 아멘? 그렇게 해질 때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다 할례를 받는답니까? 마음에다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찔긴 가족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제는 동물을 데려다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응?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건지, 내가 순간순간 내가 회개하는 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다섯 가지 제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자 몇 페이지 있는지 예 362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나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절부터 읽죠.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 예, 채찍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왔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놀라운 복으로 연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안 받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574-9400 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체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견해는 지금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격 즉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신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신도 예, 올마이티 예, 전능하신 신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선이나 사랑 그리고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성도가 아팠을 적마다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가진 지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컨셉이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민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 약 80% 지금은 그 넘버가 넘어가서 거의 9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교회를 엄마 품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의 교사들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안톨로지컬 하나님. 그냥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별에 태엽을 감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태엽이 다 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ne of the religion의 그 God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성경이 하나님 뭐 성경을 읽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은 연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에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액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그 사조가 우리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시간이면은 와서 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경험이 신앙생활에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인벌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펠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시작으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추상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즉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뭐 우리가 아무리 21세기의 초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탐구로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invisible 가시죠. 예. untouchable 가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교회에서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간이 경험할 길이 없어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예, 물론 좋지요. 저도 뭐 이든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만큼 환상을 많이 경험했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은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전부 다 환상을 보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물론 환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마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예,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그런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즉 죽은 신이라 이 말이죠. 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예, the God of in the Bible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덴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아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제우스 신, 아데미우스 신, 또 뭐 다이애나 신, 각종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이 신들이, 그 신들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제단을 그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altar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 신, 또 미의 여신 다이애나 뭐 등등 이 모든 뭐 힘이 있고 아름답고 또 뭐 사람들에게 뭐 풍요를 가져다 주고 타산을 가져, 여러 가지 신들을, 이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이 컨셉 생각 속에는 이 신들도 좋은데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 섬기긴 섬겨야 됐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to unknown God, 예, 모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미지의 신. 예.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신학을 통하여서

0: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언노운 가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자유신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신학 서적과 그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즉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우리의 컨셉 속에, 우리의 그 추상적인 abstract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슈퍼스티션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 이 말이죠. 예. 상상력을 벗어나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 결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예, 표적과 이적과 온갖 그 기적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신 분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만 하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거기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그 우간다 형제 자매들도 어린아이들까지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우리 지저스 힐링교회가 하는 치유사역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전부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을 받고 그리고 1차로 제가 상담과 기도를 하고 또 2차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질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회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예, 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만난 이후에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 결과 결국 어머니도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국민학생 아이인데 교회를 못 가게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망 나와가지고 왔어요. 너 그래서 왜 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파? 말도 마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 안 아픈 데가 없대.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아파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너 그러면은 이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예수를 믿겠니? 믿겠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예. 네가 엄마 아빠 다른 말은 듣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알았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아프니 그러면 예 아프니 그러면 이제 2차로 이제 이 강단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120문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운데 모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예, 약 15개 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15개국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는 올마이티 갓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갓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통을 다 친히 체휼하신 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친히 와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righteous tool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에 전혀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계속해서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까, 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15절에는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15절에 일부러 어린 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의 어떤 특징, 여기 아기라고 하는 그럼 젖먹는 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에 가느냐, 어린 아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기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네.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아기가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뭐 100불을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누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부러 아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아기 같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쭉 내용을 보면 이 부모들이 아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이 아기들까지 자꾸 데리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세상 말로 머리끝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데 노하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 화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합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을 쫓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의 합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요.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열심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회사에서도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잘해야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도자,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책망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가? 오늘 이어서도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해요. 믿는다고만 갑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뭘 해야죠. 믿는다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믿어야 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와 의심이 없어. 그대로 믿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뛰어내린대잖아요. 약인데도 먹어. 먹어 맛있어. 그럼 아이들도 맛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저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릴 때 저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냐면 제가 1982년도 아마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창단 원년이에요. 그 애가. 그때 프로야구 각 구단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했어요. 어린이 회원. 그래서 그때 당시 5천 원을 내면 그 구단에 티셔츠도 주고 뭐 야구용품도 주고 그래서 만 원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전 남자애들이 다 프로야구에 그 어린이 구단에 가입하려고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MBC 청룡이 있었어요. MBC 청룡.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MBC 청룡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날을 잡아서 딱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세계 백화점 가서 그때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백화점을 빙빙 도는 거. 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 혼자 5천 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정말 천수와 같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부모랑 같이 안 왔냐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혼자 왔다 그러니까 야, 좀 있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그 5천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앞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눈을 봤는데 눈이 선해 보였어요. 5천 원을 드렸어요. 이런 아저씨가 있나?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있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왔는데도 아저씨가 안 와. 해가 져가는데도 안 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서울인데 MBC 청룡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MBC 서울을 못 들었으니까 경기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비베어스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끝났대요.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만 남았냐? 삼성 라이언즈만 남았대요. 대구지요. 거기가 대구. 거기만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MBC 청룡 입고 다닐 때 저는 삼성 라이언즈 입고 다녔어요. 뭔 얘기입니까? 애들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 예가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시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의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71명이 한 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어마무시한 통치기관이에요.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뭐 적어도 상원의원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큰 부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가 재벌 중에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젊은데 관리의 부자의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뭐 직분이 높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을까요? 보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전대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가운데 선하다는 얘기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위대한 랍비시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선한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랍비요, 이런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데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가 뭐 사람을 좀 알아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의 기준은 뭐냐,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선한 선생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영생은 얻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근데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성전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지금 젊은 나이지만 높은 관직,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자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뺍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보화 얘기를 하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두 제자도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을, 얘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천국에 가서 너를 하늘의 보화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진짜 내가 영생을 바라면 하늘의 보화를 택하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말로는 영생을 바라고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간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천국에 보아는 관심이 없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제 청년과 똑같습니다.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만 뿐이지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에 너의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다 숨겨져 있어요. 네 모든 게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100가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부족한 걸 찾아야 돼요. 내 모든 게 나의 모든 욕심이 내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갈 때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업적 남긴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성령 체험했는데요. 나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숨겨져 있는 네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자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없음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땐 큰 부자 없어 우리 가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나같이 시작. 네, 오늘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꾸준히 갈다 보면 열심히 갈다 보면 깊이 갈다 보면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고 이게 천국을 만난 사람들. 이 부활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고 애쓰고 깨고 뒤집어서 이 부활을 발견할 때 그 부활을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이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지 않아서 이 보화를 찾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와 충격이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요? 부자는 그만큼 천국 가기가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천국에 입구해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 나 돈 많으니까, 직분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다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에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뭐 사실 버린 것도 많지도 않죠, 그죠? 뭐 그물과 배 정도 버렸는데 이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뭔 상급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다 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어떤 가족을 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얻잖아요. 교회를 얻잖아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로 난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믿음의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영생도 얻고 하늘의 보화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의 행위가 아닌 뭐 직분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이 두 손 들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십자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순수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맞는 아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 오늘 그걸 꺾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UBM 치료지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뱀이 듣고 바로, 자, 우리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지금 이 광야가 어느 광야? 시내 광야라고 했어요. 보면 지금 기준이 뭐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바로 그 날을 지금 시작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니산월 14일. 그러면 언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5일 날 나오는 거예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 14일 밤에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니까 모든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바르지 않은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제목 봤죠? 제목 출애굽 1년. 출애굽이 시작되어는 그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일 날 어디? 고센 땅. 람셋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 12장 39절부터 쭉 보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에돔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에담인가요? 거기에서 묵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옮겨진 데가 어디냐면 비아이론, 홍해 앞바다. 거기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도착을 해서 지금 여기에 1월 중순 출애굽기 14장 한 절이 아니라 14장 전체를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전술을 제가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이집트 군대가 안 되겠다 그리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순경에 이 날은 중순이라고 잡았던 이거는요, 거리상 어느 정도 정확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근데 왜 중순이라고 잡았냐? 15일 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말쯤, 중순 어느 간쯤, 그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적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다를, 중순에 출애굽기 14장에 넘어왔어요. 넘어온 다음에 신광야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신의 광야가 아니라 이거는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아, 먹을 거 없다는 거죠, 이제 또. 금방 뭘 봤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달밖에 15일 날, 1월 15일 날 나왔고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막 이제 불평불만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만나를 주세요. 그 다음에 12월 말이에요. 2월 말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단 말이에요.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바위에서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그날 거기에 보면 17장 1절이 그 얘기고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17장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을 하면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팔이 아파서 내렸어. 아, 이게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렸어. 그랬더니 저, 그래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이동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동을 했어요. 3월 1일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는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줄 건데 이거를 할 건데 니네들이 지킬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들고 백성에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몰라 뭐라 그럽니까? 지키겠나이다. 이게 19장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때 안 지킨 거예요. 이게 안 지킨 거라고요. 여기 나오죠. 이제 20장에서 40장까지 쭉 이야기가, 25장부터는 저기 뭐죠? 성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성막 이후에 있어요. 성막 중간에 있거든요. 32장인가요? 33장인가요? 그때 금송아지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40장 끝장이죠. 40장 딱 끝머리에 가서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식이 이제, 네,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곧 그달 첫날에 뭐라 그래요? 성막이 세워지니라. 둘째 달, 아까 저 제목에 출애굽 제2년 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둘째 달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첫째 날, 이게 지금 어디였어요?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예요.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 와 있으면서 계속 이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월 1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40장 30절 34절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이었죠. 그 다음 연결되어진 게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던 레위기였어요. 그럼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아까 장소 나오죠? 시내 광야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법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성막. 그 전에 출애굽. 그죠? 출애굽해서 뭐 중간 다 떼고 지금 시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면 됐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그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거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룩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하시면서. 그러면 빨리 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그죠? 아멘. 빨리 가야 돼요. 자,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예요? 장소가 지금? 계속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민수기의 뜻이 뭐예요? 수 세는 거잖아요. 수. 넘버.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백성이 얼마인지, 니네 저게 뭐에 그 뭐죠? 어떤 집단에 어떻게 있을 건지, 그리고 니네가 무슨 너네 지파 르우벤 지파는 무엇을 하고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하고 뭐 저기 뭐지? 고아 자손은 뭘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숫자를 센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제목은 뭐다? 벨미드바르. 광야다. 우리 헬라의 이렇게 사상은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상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놓고 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에게 말하다. 이게 레위기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민수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저기 뭐지? 베미드바르를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광야에서 이제 1월 네. 이게 두 번째 해예요. 우리 첫 번째 해에 1월 14일이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무서워 발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났는데 지금 1월 14일이 딱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면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키고 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유월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가서나 유월절을 지켜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언제? 한달 후에 두 번째 유월절 이래서 그 1월 14일 날못 드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이 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세심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오고요. 자, 이제 오늘 거예요. 오늘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뭐 르우벤 지파는 얼마고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고 갓 지파는 얼마고 뭐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분리되어져서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2 지파예요.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자, 여기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여기 장정이라고 적어놨어요. 남자의 숫자를 적은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계수 안한 거예요. 그게 4월 10 1장 46절까지 쭉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다가 나와요. 1장 전체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게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라고 해서 그 말도 나오고요. 그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1장 전체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저기 계수하라가 14번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어느 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만큼 머물러 있었을까? 자, 아까 1년 차에 딱 보면 3월 15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20, 그 이듬해에 2월 20일 날 떠난대요. 그러면 1년이 됐을까 안 됐을까? 며칠 모자라는 1년이 된 거예요. 이제 베미드바르 우리 이렇게 볼게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자,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미드바르 우리 그래도
히브리어를 조금 보고 가죠. 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광야이다. 그런데 지금 베미드바르는 그 광야 안에서. 광야는 와, 어려워,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올해에는 베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베미드바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3번에 계수하라, 세우 엣 로시. 네, 로시가 뭐예요? 머리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이거는 계수하라라는 얘기거든요. 뭐 할지니라라고, 계수할지니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시는 직역을 하면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왜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죠? 아까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노예들은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일어나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이랬다가 쭈그리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노예들은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세요, 안 놔두세요? 내 자녀가.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를 세겠다. 1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들 그들의 머리 수대로 계수하라. 여기에 보면 그냥 아까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들을요,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집안별로 또 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너는 너희가 아니라, 그룹으로 너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갈 자들이다. 광야 가운데,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 자신이 내 말이 있는 그곳을 걸어가고 싸워 나가야 할 자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를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머리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얼굴 좀 도도하게, 어깨도 딱 펴시고요, 가슴 딱 내미시고요. 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를 막 찍어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잘하는 게 아이 제가요 뭐 아이 이러고 하거든요.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또내 의대로 또아 이러면 그건 또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특히 영적 전쟁할 때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무엇을 들고 걷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창이고 칼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두기네요. 전투하는 공동체다. 우리는요, 룰루랄라 손뼉치고 먹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나온 게 지금 영적 무장이라고 나왔어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우리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뭐라 기준이 있었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부터 뭐 저기 뭐지 80, 90까지 세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20살 이상.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노인들 80, 90이 넘었어요. 싸울 능력이,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은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체력,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체 능력이 아니라 영적 에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이 있는 20대, 30대, 40대 진짜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나이는 1살, 2살이야. 영적 나이는 90, 100이야.
그런데요, 어린아이인데도요, 이제 10살밖에 안 되고, 이제 7살밖에 안 되는

20, 30, 40대에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20대부터 20살부터 50살까지 싸움에 나갈. 그리고 제사하는 나이는 몇 살부터죠? 레위기에 제사 30세부터예요. 예. 네. 그 뭐죠? 구별이 기준이 달라요. 자, 그렇게 봤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다음에 우리 네, 광야에서의 영적 무장.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영, 여기에 우리가 선포해야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끼리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까집하는 거 절대 불평불만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왜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요. 왜요? 우리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막에, 주님의 그 성막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베미드바르에 와서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이 있는 곳, 그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넘어지는 것 같고 아직도 쓰러지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일어나야죠. 천천히 일어나지 마시고요. 영수철 그냥 잡았다가 탁 놓으면 그냥 탁 튕기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야 때문에. 그 이름 예수야. 그 이름 부르네. 예수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튕겨져 올라 오십시오. 나 아닌 것 같아. 나왜 이래? 막 이러면 이럴 때막 고개 들고 나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십니까? 왜 이러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나쏘 하시라고요. 고개를 들으시라고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미드바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으십시오. 예수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상태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수했죠. 그 다음에 계수 이제 머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아까 뭐 동쪽 편에 뭐 누가 서라? 유다 지파부터 서고 뭐그 다음에 저기 뭐지 서쪽에는 누가 서고 막 그래요. 그죠? 남쪽에 누구누구누구 떠던 이제 세 지파 서고 북쪽에 뭐 이런 데 이렇게 서고 그러라고요.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시거든요. 전쟁에 진을 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 아니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법궤가 맨 먼저 가죠. 법궤가 맨 먼저 가고요. 중간에 이제 성막의 순서대로 이제 고아자 손이 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천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널판을 들고 가고 그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막 중심이라고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동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간다고요? 법궤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무엇을 중심이냐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하고 나아가려고 할때뭘 중심이 한다고요? 무엇이 먼저여야 된다고요? 말씀이 먼저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금방 불기둥 얘기했어요. 불기둥이 움직여 다닐까요? 아니면 서 있을까요? 불기둥은 서 있어요. 구름 기둥은 움직일까요? 서 있을까요? 구름 기둥은 움직입니다. 인도할 때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존사오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거를 다만

0: 나만 볼까요? 모든 사람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봐요. 나는 봤는데, 그래서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일어나. 아니거든. 너 잘못 봤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잘못 본 거라니까요, 진짜로. 자기 판단에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정말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두고 그것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 그거밖에 안 되겠다. 막히는 거죠. 네. 이제 네. 자, 그랬고 또 하나. 민수기에 보면 금방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가지고 이제 뭐 잘못했다고 딱 엎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주셨다가 또 그냥 잘 나가고 있으면 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막 그러면 또또 또, 또,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아 진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불평 불만이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쵸?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 먹을 것까지 불평하죠. 나중에는요 아,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참 사람이 조금 쪼잔해 보이잖아요. 네,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이 뭔지 아세요? 모세 권위에 대한 너만 리더냐? 그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니 너무 먹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건좀좀 쪼잔한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막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욕이죠. 먹고 살기 바쁘면요 명예욕 있지도 않아요.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어디? 가데스 바네야. 아 이쁘다 왔다 여기 가데스 바네야. 거길 가가지고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때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내가 메뚜기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실 거예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혹시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저기 있네요. 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워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신라울 레카가요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미 들으신 후예요. 그렇게 말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저께까지 본 말씀 뭐가 있었죠? 베하르? 베오코타이가 있었죠? 베하르에서는 뭔 얘기했어요? 안식년과 희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땅의 회복과 종들의 저기 그 뭐죠? 자유를 주시겠다. 회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오코타이에서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내 규례를 순종하면 지키면 지키고 따르면 축복하겠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질병부터 시작해서 가난과 전쟁과 그거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위한 저주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저주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1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2세대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몇명 차이 나지도 않게 기억이 안 나요. 60만. 그쵸? 그만큼 돼요. 한 200몇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요. 1세대. 우리가 1세대와 2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이의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옛생각, 옛습성, 옛것들, 나의 겉사람, 이게 1세대예요. 이게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1세대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냐? 아니요. 나의 나됨 있잖아요. 나의 나. 악한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악한 자, 나의 나 되려고 하는 그 나, 그건 1세대예요.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 새로운 자아예요. 나의 나됨에 대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자아가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 뭐였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면 지금 민수기에서는, 자 이제 우리가 거룩하라 이거 외웠잖아요. 민수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외워야 될까? 이게 9주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기억 잘하세요. 약속을 땅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라 이거예요. 통과해야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광야를 통과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 9주 동안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6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최소 16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요. 지금 당국마다 발표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팔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341명을 포함해서 총 403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청 대변인은 실종자 가운데 특히 133명이 힌두교 성지인 티베트의 카일라시산 순례에 나선 인도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운데는 미국인도 47명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까지는요. 호주인 34명, 영국인 33명, 캐나다인도 2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실종자 가운데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네,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에 소속 한국인 9명이 실종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한국은 지금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대홍수와 산사태로 다리 최소 19개와 도로가 약 40km나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부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여러 마을과 수력발전시설이 파괴됐는데요. 바로 이 수력발전시설이 파괴되면서 한국인 근로자가 실종된 것입니다. 네, 한편 과 홍수, 산사태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

0: 미국인 실종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각국 정부도 구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한국 정부도 정부 관계자와 구호팀을 포함한 긴급 대응팀이 이미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167억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 등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와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는데요. 단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메타가 우선 약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앞으로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할 경우에는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서 전체 지급액이 약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18살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 18살 미만 이용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합해서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예 접속이 차단이 됩니다. 하지만 꼭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해제된다고 합니다. 한편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을 수용한다면 일일 제한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1시간으로. 그리고 야근 접속 차단도 자정부터가 아니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른바 학교 모드가 적용돼서 개인 간의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은 비활성화됩니다. 특히 청소년 계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AI가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배제되고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가 없게 차단하고요. 성형 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청소년 계정은 비공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낯선 성인들이 청소년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네, 13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이 성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사례, 그동안 막아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나이 확인 기술을 구축한다고 하네요. 특히 가입이 금지된 13살 아래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해서 매년 무단가입 아동 계정을 찾아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죠. 네, 메타와의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또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주정부들은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틱톡, 유튜브, 스냅챗 같은 SNS 업체들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SNS 중독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기까지도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차량 전체를 립스틱 입술 자국으로 뒤덮은 채 질주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고요. 벌금을 물었습니다. 차를 또 직접 앞에서 닦아내야 됐습니다. 네, 이미 영상에 키싱카라고 불리면서 온라인상에서 무려 55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과속 장면을 포착한 교통경찰의 추적으로 덜미가 잡혔고요.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스카르와르라는 사람이 화제를 모으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성 지인에게 부탁해서 립스틱을 사용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입술 자국을 만들었는데요. 차량 전면에 그렇게 찍힌 입술 자국 3,400여 개에 이릅니다. 참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여성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경찰서로 소환된 이 스카르와르는 잘못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냈습니다. 달러로 한 5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돈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문제는 그 경찰서 마당에서 차량에 있는 수천 개의 립스틱 자국을 직접 지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국을 찍은 시간이 3시간 30분이랬는데 지우는 시간은 아마 이보다 더 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람은 SNS 유행을 따라서 영상을 만들었을 뿐 교통법규 위반이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논란이 커졌고 아예 이 사람은 자신의 SNS 계정을 차단 처리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요. 정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좋아요 그거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많은 사람들 이미 중독돼 있다는 얘기고요. SNS 업체들은 어른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사흘의 일정으로 와이오밍주 잭슨 홀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명실상부 세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의 시선은 내일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집중돼 있는데요. 사실 워시 의장은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안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죠. 아무리 말을 아낀다고 해도 내일 워시 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한국은 어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연속 두번 인상이고요. 거의 2년여 만에 3%대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좀더 자세하게 오늘 한국 관련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 이를 적발하고 차단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해커들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 심지어 연방의회 등을 두루 표적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목록에는 한국 기업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커들의 표적이 된 연방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심지어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연방준비제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병원, 전력회사, 방산업체 등도 피해를 봤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 130개가 넘는 국가기관이 표적이 됐다면서 표적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과 한국 내 4개 회사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AI 분석기관인 Artificial Analysis가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국제 AI 경쟁에서 확고한 3위 위치를 구축한 나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rtificial Analysis는 공식 SNS를 통해 한국 AI 생태계가 탄탄한 국내 인재와 공공투자,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관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등 한국 내 AI 개발사 모델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앞서 언급한 기업 외에도 KT, 트릴리온 랩스 등의 기업이 자체 AI 모델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의 AI 생태계가 1년 전보다 훨씬 두텁고 경쟁력 있게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기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3위. 참 대단한 기록이.
1: 용자 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4: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5: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패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패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

0: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저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액 또는 소세지 액 앤 치즈 맥그리들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작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개최됐을 때 뒤뚱뒤뚱 뛰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만, 올해 벌써 2회차,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1년 만에 이 로봇 움직임의 디테일과 속도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자, 기록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탱궁 울트라라는 로봇이 100m를 8.86초에 주파했습니다. 자, 인간의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이 지난 2009년 우사인 볼트가 세운 9.58, 꽤 오래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8.86,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지난해 대회에 참가했던 같은 탱궁 울트라 100m 달리기에서 당시 21.50을 기록했습니다. 로봇치곤 대단하다라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놀랐었는데 올해는 8.86초, 인간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1년 사이 2배 이상, 2배가 뭡니까? 2.5배 이상 빨라진 셈이죠. 자, 올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요, 규모도 훨씬 커졌습니다. 전체 666팀에서 출품한 2,000개 이상의 로봇이 축구도 하고 춤도 추고 산업과제 수행을 하는 등 51개 부문에서 겨뤘는데요. 100m 달리기 외에도 400m, 1000m 달리기도 있었고요. 높이 뛰기, 이 항목도 참 대단했습니다. 높이뛰기는 뛰어오른 뒤에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 사실 달리기만큼이나 까다로울 텐데요. 로봇 입장에서는. 근데 이 성과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 탱궁 울트라는 지난해 대회에서 0.96m를 뛰었고요. 높이뛰기 대회에서 그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3.4m를 뛰었습니다. 인간인 하비에르 소토마요르가 지난 1993년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당시 2.45m였고요. 3.4m, 이미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물론 대회에 출품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탱궁 울트라는 100m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 엄청나게 뛰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멈추질 못했습니다. 로봇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멈추기 위해서는 결승선 너머에 두꺼운 매트를 설치해놨는데 여기에 부딪혀서 로봇들이 쓰러졌는데, 탱궁 울트라는 쓰러지면서 몸통에서 작은 불꽃이 일기도 했고요. 아예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 상하체가 분리된, 중간에서 망가진 그런 로봇들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비약적인 발전은 내년 대회에서 과연 어떤 기록들이 쏟아질지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요. 과거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레이저 기반 모기 퇴치기가 이제 정식 출시됐고요.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톤 매트릭스가 출시한 제품인데요. 라이더와 밀리미터파 레이더, 인공지능 비전 정밀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모기를 감지하고 파란색 레이저를 발사해서 제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비 같은 다른 날벌레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다양한 모기종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라이더 스캐너가 반경 6m의 90도 부채꼴 범위 내에서 목표물을 감지하면 시스템이 레이저의 위치를 조정한 뒤 빔을 발사해서 모기를 제거합니다. 모바일 앱하고 연동을 해서 모기 발생 위치 지도와 데이터 분석, 또 제거한 모기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스캔 범위와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제품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도록 작동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실외용 뿐이 아니라 실내용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적외선 감지 방식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야외용은 $1,088, 적외선 기반 실내용은 $988에 산업과 고용 구조를 빠르게 바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률과 고객 서비스, 의료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현장 업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AI가 사람의 검토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기업의 인력 대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아동의 발달과 인간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는데요.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 전용 구역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과 보육, 정신건강관리처럼 사람의 공감과 돌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AI 도입을 아예 처음부터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또 로봇과 AI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확보한 재원을 통해 실직자 재교육, 사회안전망 강화에 쓰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넓게는 국가 간 공동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핵 확산 방지나 항공 규제처럼 AI를 다룰 국제 규제 체계를 만들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관련 기준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게이츠는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준비 없이 확산될 경우에는 불평등과 사회 혼란만 키우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이 아파트 발코니나 단독주택의 뒷마당에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주 하원이 태양광 발전장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 앞서 상원에서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명할 가능성이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만일 법안이 최종 공표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이후 이를 합법화하는 9번째 주가 됩니다. 뒷마당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미국 내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가 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연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24개 주도 비슷한 법안 추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코니 솔라로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벽면 콘센트에 꽂는 태양광 패널 2개 내지 4개로 구성됩니다. 가격대는 $300에서부터 $2,000 그 사이입니다. 냉장고 그리고 전자제품 또 특수 조명 등을 일반적인 조명 등을 사용하는 데에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전기 요금을 연간 수백 달러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부 모델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도 장착돼 있습니다. 이 저장된 전력은 정전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법안 시행 즉시 폭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뒷마당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심지어 아파트 발코니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에서 직원 3명이 비리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리 의혹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밀경호국 내부에서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0: 대상이 된 직원 3명은 법 집행 권한이 있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을 보호하는 실패가 용납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첨예성을 유지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JD 벤스 부통령의 경호 임무를 맡은 요원 한 명이 기밀 누설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과 갑작스러운 임무 배정 등으로 인해서 벤스 부통령 경호팀 내부에 불만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보도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비밀경호국은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 무장 남성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다섯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5: 카페보넨?
1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높은 근원 물가, 또 가계 부채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긴축을 미룰 경우 물가와 금융 불균형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금리가 올라간 거고요. 기준금리가 1년 9개월 만에 3%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가장 큰 배경, 예상보다 강한 경기 흐름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 GDP가 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3.7%나 증가해서 한은의 기존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또 실제 국내 총소득 GDI라고 하죠. 이건 역시 전 분기보다 3.6%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 또 AI 관련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준 것도 이유입니다. 물가 압력이 사실 지속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조금 둔화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는 등 특히 서비스 물가, 집세 같이 경기 흐름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세계불꽃축제 너무 유명하죠. 9월 5일인데요. 벌써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네요.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업체와 서울시 사이에 이 축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수영장 운영업체가 수영장 운영 기간을 불꽃축제가 열리는 기간까지 연장하고 따라서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를 판매한 것인데요. 미래한강본부, 그러니까 서울시 측에서는요, 연장 운영 또 불꽃축제 관람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패키지는 팔렸고요. 네, 온라인에서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겨냥한 유료 패키지를 판매했는데 수영장 내 선베드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상품들입니다. 한강라면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9,000원. 여긴 치맥 패키지, 삼겹살 패키지 같은 것도 있네요. 여기에는 수영장 입장권, 음식, 음료가 포함된 가격이고 뭐 선베드 이용권이 포함된 일부 상품은 또 이미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사실 9월부터는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달 30일까지만 운영하기로 맨 처음에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렇게 권한이 없어지는데도 아무런 논의 없이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이미 패키지를 구매한 이용객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한 구매객은 한강 수영장에서 처음 진행되는 이벤트라 기대를 품고 예약했다. 여기 예약을 하느라 다른 곳 예약은 포기를 했는데 축제를 정말 며칠 앞두고 이런 얘기를 전달받게 돼서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매객은요. 서울시의 허가가 없는 그런 패키지였다면 뭐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운영업체와 서울시 사이의 문제인데 왜 구매자들은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 업체는요, 구매객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당 부서에 직접 처리를 독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담당자 이름, 내선 번호를 함께 전달하면서요, 연장 운영 승인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결국 처음부터 서울시와 어떤 합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여러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니까 해당 업체 운영이사는 이달 30일까지 운영을 종료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참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다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될 그런 축제임엔 분명하지만 또 함께 꼭 따르는 게 있잖아요. 바가지 요금이니 뭐니. 소개해드린 한강공원 이벤트 해프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렴치함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요즘의 전쟁들을 보면서 드론의 역할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죠. 한국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와 해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자폭 드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K-루카스라고 불리는데요. 첫 해상발사 전투실험이 두 차례 연속 실패로 끝나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핵심 기술 개발 완료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실패로 해상 운용성 검증과 실전 배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당 자폭 드론은 동체 길이가 약 3m 크기에 전기 광학 적외선 센서,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대한항공, 한화 등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이 개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상발사 실험에서는 여러 차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상 환경에서 특히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아마도 그 함정의 미세한 동요로 인한 기체와 발사대 간의 정렬 불량, 또 함상 재조립 과정의 결함 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은요, 이번 해상 발사 실패 외에도 가격 경쟁력, 부품 생태계 취약성 등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락한 시제품의 가격이 대당 8억 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적어도 1, 2억 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란이 쓰고 있는 샤헤드 136, 한화로 약 3천만 원이고요. 미국의 루카스는 약 5천만 원대입니다. 이렇게 해외 대표적인 저가 소모성 자폭 드론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또 국내 상용 드론의 부품 국산화율은 50%를 밑돌고 영세기업 위주의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이 먼저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뭐 수출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잠수함에서부터 큰 비행기, 뭐 탱크 이렇게 덩치 크고 좀 더 기술이 집약된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 분명히 드는데 오히려 이런 드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점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자, 상대적으로 북한은요, 현재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대폭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폭 드론 대량 양산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한국형 드론에 대한 기술 보완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냉동 감자튀김 최대 수출국인 벨기에는요. 이 감자튀김용 감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길쭉하고 큰 게 좋은데 작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죠. 사실 말복이 지난 지금 8월 중하순은 여름 핵감자가 나올 때입니다. 맛도 영양도 제일 좋은 시기이긴 한데 뭐 감자튀김용 감자는 물론이고 그 포슬포슬한 핵감자의 맛을 느끼지 못할까봐 걱정인데요. 아쉽지 않다고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이번 참에 좀 줄이지 뭐라고 생각이 이어진다면 네, 사실 튀김으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열량 덩어리가 아니라 감자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감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땅속의 사과. 네, 그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B6 그리고 DNA 합성에 필수적인 엽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뼈와 세포 건강에 중요한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칼륨도요. 바나나는 물론이고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많이 들어있는 게 감자입니다. 네, 영양 덩어리인 감자 조금 맛이 덜 하더라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를 때는 조금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시고요. 표면이 매끄러운 게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 도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 가져와서 나중에 일일이 귀찮다고 한꺼번에 좀 깎아서 보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찬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물기를 어느 정도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근육이 잘 붙고 체격이 뼈대부터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근육질 체형에는 약 4만 7천 년 전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가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과 독일 인류학 연구소가 주축이 된 국제 연구진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유래한 성장 호르몬 관련 유전자 변이가 현생 인류의 근육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 학술지 Current Biology에 발표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5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의 공통 조상과 갈라진 뒤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살다가 약 4만 년 전 멸종했습니다. 남아있는 화석 등이 알려주는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보다 두껍고 단단한 뼈, 넓은 가슴과 어깨에 커다란 근육을 가진 아주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네안데르탈인의 DNA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전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생 인류와 유전자를 비교하던 중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일어난 한 변이가 성장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한 핵심 유전자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변이가 근육이나 뼈 세포의 수용체를 성장 호르몬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서 세포에 강력한 증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한편 연구진은 고대 현대 유전체 자료집을 뒤지며 이 변이가 얼마나 다양한 인류 계통에 퍼져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94%가 이 변이를 갖고 있는 반면 현생 인류는 그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가 오늘날 전 세계 인구에 퍼져 있는 비율은 지역

0: 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과 남아시아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됐고, 유럽인과 아메리칸 원주민에게서는 거의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전체 유전자에서 해당 변이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변이를 몸에 최소 하나 이상 지니는 사람은 동아시아는 4명 가운데 1명꼴이 됩니다. 연구진은 해당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얼굴에 약간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치아 뿌리가 더 짧고 턱뼈 귀 아래쪽에서 아래로 뻗어 있는 부분도 더 짧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체격과 근육량은 다양한 유전자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 하나의 변이가 네안데르탈인의 모든 체격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자튀김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벨기에가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이상 기후로 감자 작황이 크게 나빠지면서 감자튀김용 감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벨기에 감자 농가들은 올해 감자 크기가 예년보다 작아지고 수확량까지 급감하면서 자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감자튀김 생산에 필요한 감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벨기에는 봄철 막바지에 폭우와 폭풍이 이어져 토양 상태가 나빠진 데 이어서 여름에는 이례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생육에 불리한 기상 조건이 겹치면서 감자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기에 동부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은 바짝 마른 밭에서 탁구공 크기에 불과한 감자를 직접 캐내 보이며 작황 부진을 설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크기에 4배는 돼야 한다며 이런 감자로는 감자튀김을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자튀김 업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브뤼셀의 유명 감자튀김 가게인 메종 앙투안 측은 감자튀김에는 크고 길쭉한 감자가 적합하다면서 그에 맞는 완벽한 감자를 찾기 어렵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벨기에 내 4,500개 매장을 대표하는 감자튀김 판매업자 협회는 공급량이 줄어들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감자튀김 판매 가격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벨기에는 매년 600만 톤이 넘는 감자를 가공해서 생산된 냉동 감자튀김의 약 90%를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 네, 한국 기업 SK가스가 오는 9월 1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한 급행료로 사상 최고 액수인 5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SK해운이 세웠던 이 종전 기록 460만 달러를 이번에는 SK가스가 경신한 것입니다. 이번 통행료 경매 낙찰로 인해서 SK가스의 LPG 운반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북쪽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SK가스가 확보한 통행권은 예약을 못했거나 급히 통행해야 하는 선박이 운하 측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통행권으로 사실상 응찰액은 급행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파나마 운하의 평균 통행료가 5만 5천 달러였는데 이게 100배나 오른 셈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로, 특히 서방국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무역로가 위축되면서 이 파나마 운하 통행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찬반 논쟁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연방환경청은 신규 데이터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발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허가 신청 시 주정부가 이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주정부가 공고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20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와 12개 이상의 주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비영리 법률단체의 캐리 파월 변호사는 불도저가 들이닥치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전기세 폭탄 우려를 비롯해 수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또 소음 공해,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지 인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우려되는 각종 피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8월 27일 오늘, 음력으로는 7월 보름 백중입니다. 백중 또 중원, 망혼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무렵 온갖 과일과 채소가 나와 100가지 씨앗을 갖춘다라고 해서 백중이라고 했고요. 돌아가신 부모의 혼을 위로하면서 술과 음식, 과일을 차리는 망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음력 7월 보름, 그러니까 음력 8월 보름까지, 추석까지는 딱 한 달이 남은 셈인데요. 딱 한 달을 앞둔 오늘 그 예행 연습, 마음가짐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닝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오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해 오수윤이었습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2: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2: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3: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처음 보는 맛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를 소개해드려요. 레드불의 블루 라스베리 맛을 섞어서 드래곤프루츠까지 얹었어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같은 신상 음료 라인을 맥도날드에서 맛보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팔 먼저 가보겠습니다. 중국 국경 인근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째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시각 오후까지 359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바그마티주 곳곳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고 전날 한때 157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두 배 수준으로 늘었고 계속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그마티주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실종된 인도인 관광객 100명과 중국인 노동자 25명의 시신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나라얀 카플레 네팔 경찰 대변인은 수색을 재개했고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484명으로 집계된 실종자 수도 신고가 잇따르면서 하루 사이 8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517명이며 네팔인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외국인들은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30여 개국 출신으로 알려졌고 미국인 실종자는 65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소속 한국인 9명도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국의 외교부도 신속 대응팀을 꾸려 인천국제공항에서 네팔 카트만두로 이동해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적십자산은 마을 전체가 파괴된 곳도 있다며 도로와 다리가 완전히 끊겨 일부 지역은 고립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적십자는 최소 3개 마을에서 1,200명가량이 대피했으며 피해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대규모 구호활동으로 전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 르카처시 지륵현에서도 이번 홍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60명입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를 합치면 1,300명이 넘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네팔에서 인도인 288명이 티베트에서 200명이 고립된 상태이며 실종되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네팔 홍수의 원인 지진으로 당초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와 연구를 해보니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을 막았고 이 강이 물과 토속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의 빠른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네팔 현지에는 2차 홍수 우려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YTN입니다.
4: 처음에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4.4의 지진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지진이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자체가 규모 5.2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만들어낸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빙하 붕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5: And when we talk about the ice loss that has occurred because of climate change within this part of the world, it has nearly doubled, putting about 2 million people at risk at what is known as glacial lake outbursts.
4: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과 중국 국경 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인구 20억 명가량의 주요 물 공급원인 히말라야 산맥은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속도가 21세기 들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 지역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34cm씩 줄다가 이후부터는 73cm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But remember, this part of the world, Asia as a continent as a whole, is warming at twice the speed as the global average as we work into our warming planet.
4: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빨라지는 히말라야의 온난화와 빙하 감소가 앞으로 이런 연쇄 재난의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이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돌발 홍수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시각각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실종자 수가 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6: V자형의 좁은 계곡을 따라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아래쪽의 주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홍수로 발생한 급류의 속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집채만한 바위까지 힘없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트리실리강의 수위는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류로 떠내려온 잔해들이 강을 뒤덮은 가운데 한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아남은 주민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네팔 적십자사는 이번 홍수로 주택 2만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실종자가 최대 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7: This is really devastating and about 10,000 people must be swept away from all the river banks.
6: 특히 수력발전소 14곳이 파괴됐는데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이란과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대통령이 느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 주 발표한 경제적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며 물론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군의 봉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덕분에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해 중간선거 연방상원의원 후보 켄 팩스턴을 지원하기 위해 공화당 전국위원회 모금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은 휴스턴의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센터를 찾아 최근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유인 우주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비행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간선거 변수로 떠오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란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네,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추후에 이 소식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 강화에도 이란은 석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국영방송에 따르면 파크네자드 장관은 원유 판매는 중단되지 않았고 판매량은 줄었지만 먼 해역에 있는 고객들에 대한 원유 인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적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심 수입원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카타르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에 따르면 양국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지역 정세를 점검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 노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모두 종식이 가능하다라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최근 극비리에 러시아를 방문한 CIA 국장을 두고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고 이란 전쟁도 꽤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러시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또 한 발 양보하면서 이란 전쟁을 이끌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상당히 큽니다. 와이텐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일종의 준정기적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방문이 종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며 이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래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러시아의 나토 대응 의지를 시험하거나 이란 제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9: Контакты по ли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служб – это позитивное явление, позитивный процесс.
8: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매우 곧 큰 승리를 거둘 거라며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많은 선박이 통과하고 있다며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지만 숨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더는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은 두 전쟁의 종식론을 꺼내들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를 한층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 CIA 국장은 최근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했을 때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대이란 군사 경제 지원을 축소하라고 요구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네플리크 국장은 특히 나토 회원국 중 발트 3국으로 통칭되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거론하면서 긴장 고조 자제를 러시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러시아의 CIA 국장 래클리프가 경고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잇따라 위협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CIA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2기 모두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사비즈 민병대 총사령관 교체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총사령관이 다름 아닌 호세인 타이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인 타이브는 2008년부터 9년에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초강경파 인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2009년 대선 부정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녹색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 공을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정보국장을 지내다 해임됐는데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 관광객을 공격하려던 공작 의혹이 폭로되고 이스라엘 간첩이 이란에 침입해 핵과학자를 암살하는 등 방첩 역량의 허점이 드러나자 경질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가 복귀한 바시즈 민병대는 혁명수비대 산하의 준군사 조직으로 이란 정권의 촉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규칙 협상에 오만과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군함은 통항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상선은 이란 영해를 진출할 때는 이란 영해와 일부 오만 영해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군함은 사실상 미군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1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1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9: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 국무부가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면접 인터뷰 예약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당장 출장을 앞두고 있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죠. 그리고 당장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유학생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영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일시 중단된 것은 영주권 이민비자 면접 예약으로 관광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임시 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까지는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담당해야 할 인력을 부정선거 색출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서 이민신청서 허위정보 기재 적발 업무를 담당해왔던 직원 수백 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다는 것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을 색출해내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이동의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제기해왔던 부정선거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와 유권자 명부관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거 관리 강화를 주장했고 유권자 신분증 확인 강화, 우편투표 제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국제입양인 지원법안 SB927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이 법은 과거 입양 부부나 입양 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재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공식적인 입양 기록을 갖지 못한 한인 입양인 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재입양 절차가 누락된 채 성인이 된 국제입양인이 이를 직접 바로잡을 방법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SB927 법률에 따라 국제입양인은 자신의 명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입양 사실을 공식 인정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원을 승인하면 캘리포니아주 등록관을 통해 출생 지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십 년이 지나 필요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입양인들 현실도 반영했습니다. 관련 서류가 소실됐거나 입양인의 통제밖에 있는 경우 법원은 본인의 증언과 진술서, 법원 및 입양기관 기록, 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송을 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연방우정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총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규칙은 주정부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서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당국이 우정국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 치과 보험료를 평균 6.2% 인상합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치과 진료비 상승과 치과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내년 치과 보험의 가중 평균 보험료가 올해보다 6.2%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치과 보험료 인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치과 보험 가입자는 2020년 이후 85%가 증가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LA 다운타운, 에어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 벽에 부딪혔었죠. 그런데 이 전기 수직 이착륙 개발업체 아처 에비에이션과 스포츠 엔터테인먼 기업 AEG가 LA 다운타운 대형 스포츠 엔터테인먼 단지인 LA 라이브에 전기 에어 택시가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운타운의 버티포트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버티포트는 전기 에어택시 충전소입니다. LA 라이브는 크립토닷컴 아레나 LA 컨벤션 센터에 위치한 400만 평방피트 규모 복합단지로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곳입니다. 협약에 따라 아천은 LA 라이브 독점 에어택시 운영 파트너가 될 예정입니다. 언제쯤 에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지 뭐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2028 LA 올림픽을 놓고 지금 추진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에 이어서 디젤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트럭 운송, 물류업계 비용 부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드리죠. 이 같은 물류 비용 올라가면 모든 게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디젤 가격이 가솔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화물 운송업체와 식품 유통업체, 농업, 건설업계 등 디젤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트럭뿐인가요? 디젤을 이용한 농기계들, 그래서 농부들의 시름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공립대학교 시스템 UC의 SAT와 ACT 재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험 점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UC가 학생들을 캠퍼스별로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캘 매터스의 최근 칼럼은 UC가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공립대학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간에 뚜렷한 서열 구조가 존재한다며 학생의 학업 준비도에 따라 서로 다른 캠퍼스로 나누는 현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UC 버클리와 UC 머세대를 비교했습니다. 머세대는 주정부로부터 학생 1인당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민간 기부금과 기금을 포함하면 UC 버클리가 학생 1인당 지출 금액이 머세드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입학 경쟁률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뭐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좋은 학교에 가는 입학률 더 높아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네. 좀 떨어지는 학교 입학률 좀 느슨해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UC 대학 계열 대학을 모두 평준화하라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새 연방세법에 따라 2026년 세금보고부터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자동차 융자 이자를 연간 최대 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2028년 세금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받은 자동차 대출이어야 하며 차량의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고차와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컨트리 음악 여왕으로 불렸던 돌리 파튼 80세 일기로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그녀를 추모하는 미국인들의 발길 LA 헐리우드 명성의 거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테네시 내슈빌은 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파튼을 기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전국에 조기 개항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헐리우드 명성의 거리 돌리 파튼 스타 별에 가보면 꽃들이 잔뜩 놓여져 있습니다. 꽃과 초가 놓여져 있고 그의 이름을 딴 과자들 거기에 같이 놓여있고 포스터 인형 참 보기 좋더라고요. 많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헐리우드 지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5: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8: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네팔 현지 사고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 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방위 복차림으로 외교부 상황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주 네팔 대사대리와 화상 연결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2: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1: 이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이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네팔 당국의 수색, 구조 자원 투입을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애타게 소식을 기다릴 가족들을 세심히 지원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는 가족 담당 전담관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와 국민의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3: 우리 재외국민 9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외교부 상황실을 찾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고립자 구조 상황을 계속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기국회 대비를 위해 잡아뒀던 1박 2일간의 워크샵, 연찬의 일정,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워크숍과 국민의힘 연찬회는 모두 네팔 대홍수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로 막을 올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정기국회 대비를 위해 예정대로 1박 2일 일정을 떠나오긴 했지만 지도부는 시작과 함께 현지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부터 언급하며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국회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국민님도 필요한 지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1: 국민의 안전이 달린 긴박한 상황인 만큼 여야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차분한 자세로 행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 만찬 등 공식 행사에서 주류 제공이나 반입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워크숍 직후로 예정했던 여당 의원 전원 초청 오찬을 연기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아침부터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다급히 한자리에 모여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6: 지금은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지만 지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1: 쟁점마다 부딪혔던 여야지만 이번엔 한 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한편 국민의힘 연찬회에 눈길 끄는 인물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자로 참석해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지도부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강대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는데 국민과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내야 한다는 내부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7: 내부 갈등과 개파 대립으로 몸살을 앓아온 국민의힘이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네팔 홍수 사태 등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정기 국회를 앞둔 지도부의 각오는 거침없었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파고들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8: 국정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국민의 자산과 직결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7: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실하게 대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정부를 향해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7: 이 같은 강경 분위기 속에 강연자로 연단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9: 우리 내부에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연찬의 진행 과정에선 내부 볼멘 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끼리 더 단단해지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주문하는 요구가 나왔고 오선 윤상현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 대표의 당원 중심 노선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10: 국민 중심주의 정당으로 가야 돼. 당심의 좁은 항구에 있으면 안 된다. 더 넓게 민심의 바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11: 국민의힘의 향후 대여 투쟁을 위한 세부 전략을 가다듬고 당 쇄신안과 화합의 메시지도 최종 결의문에 담을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한편 이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지금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곽 지역 강세가 뚜렷해지면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싸지는 금리, 이게 또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가장 큰 변수죠. 와이튼입니다.
12: 서울 구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국평이 지난 6월 18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20억 원이 전부 넘습니다.
13: 34평이 한 21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투골 수요는 21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12: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올라 상승폭이 0.07%포인트 커졌는데요. 서울 중저가 밀집 지역 상승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중랑구가 0.56% 가장 큰 폭 올랐으며 노도강 지역이 0.5%대 넘게 급등했고 구로도 0.5%에 육박했습니다. 높은 대출 문턱 속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밑도는 절세형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여파란 분석도 있습니다. 비싸지는 금리는 중저가 집값 향방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 전반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서 일부 거래 둔화 현상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싼 집이 많은 강남 서초구 아파트값은 3주째 하락세입니다. 현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강화를 되돌리는 움직임 여파로 급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주저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지만
15: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수정안이 발표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물러나시거나
12: 고령 집주인들이 많은 강남 핵심지에서는 매도 기조가 계속된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경기 지역은 삼성전자 사내 저리 대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화성 동탄구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2: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2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중단에 따른 의료 서비스 차질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임산부 등 최소 16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프간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 카불 트리뷴에 따르면 난민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인 레퓨지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일하는 보건 종사자 55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6개 주에 있는 320개 의료시설 및 병원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서비스가 예전과 같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이 최소 161건 발생했습니다. 이들 사망자 중 임산부가 8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생아 30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아프간 전국 사망자 수가 아니라면서 입증할 수 없거나 한 번 이상 보고됐을 수도 있는 사망은 집계에서 제외해 사망은 보수적인 최소치 161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설문 응답자 40% 이상은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

미국이 쿠바에 대한 무역 봉쇄령을 1년 더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쿠바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쿠바 데바테 등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로드리게즈 쿠바 외무부 장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쿠바 봉쇄를 학살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미국 정부가 국가 전체를 질식시키려고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봉쇄는 60년 이상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자행돼 왔다며 특히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미국의 대쿠바 봉쇄 중 가장 가혹한 시기에 이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1960년 시작됐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후 미국 기업 자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단행되자 워싱턴이 이에 대응하면서입니다. 이어 쿠바가 소련과 급격히 밀착하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2년 적대국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적성국 교역법을 발동해 쿠바에 대한 전면 무역 제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1978년 이래 매년 이 조항의 효력을 연장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쿠바 엠바고 연장 조치 역시 연례적인 절차지만 올해 쿠바가 체감하는 무게감은 예년과 다릅니다. 각종 규제가 지속해서 강화됐던 데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던 원유 등 핵심 자원 공급마저 사실상 완전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주변 좌파 성향 이웃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지원받았지만 올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등 베네수엘라 정세 변화 이후 강화된 미국의 해상 봉쇄 탓에 외부 원유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입니다. 또 지난 3월 말 원유 약 73만 배럴 규모를 실었던 러시아 유조선이 아바나항에 도착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외부 지원이었습니다. 원유 부족에 따른 에너지난이 극에 달하면서 쿠바 주민들은 일상적인 정전을 겪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대한 유럽 방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트라이던트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자체 핵전력 보유보다는 유럽의 핵 보유국 영국과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확대하는 데 힘을 보태길 바라며 이를 위해 영국 핵 억지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권한 이후 유럽의 핵우산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한 적은 없지만 미국의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유럽이 자체 핵우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한 독일의 외교 소식통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 미국이 내일 무슨 짓을 벌일까라고 자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안보 소식통은 트라이던트와 같은 기존의 핵 능력이 유럽 방위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 유럽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군사계획가들은 영국의 핵 억지력 작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독일이 운영하는 패트리어 시스템을 영국의 핵전력 핵심 기지인 스코틀랜드 패슬레인에 배치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핵전력 체계는 대미 의존적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미국에서 제조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신형 에스트리아 탄두 개발에도 미국과 협력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무기 사용 결정권은 전적으로 영국 정부에 있지만 미국과 협력 없이는 제조와 관리, 현대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대륙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길 바라는 독일의 하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독일이 영국의 핵 억지력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당국자들은 영국의 차세대 잠수함이나 미사일, 탄두용 우라늄 농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유럽이나 캐나다에 해외 운영 거점을 두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이런 방안을 놓고 작년에 포르투갈의 노바 경영 경제대학원, 스위스 로잔 소재 국제 경영 개발원, 런던 비즈니스 스쿨,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등 잠재적인 파트너들과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당시 우리는 불확실한 비자 상황 때문에 유학생들을 위해 미국 바깥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다행히 그런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현재 추가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교 법인 마리아노 폴로렌티노 쿠에야르 이사는 하버드대학교가 외국에 몇몇 거점을 두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데이빗 데밍 하버드대학교 학부대학 학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하버드대학교는 근본적으로 미국 기관이지만 글로벌 역할과 글로벌 관계를 가진 대학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에르 이사 발언은 하버드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경영대학원 전반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5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려는 유학생, 방문연구원, 교환교수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던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법정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뇌먹는 아메바. 네.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8살 소녀가 집 근처 호수에서 수영을 한 뒤 희귀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북부 러스틴에 살던 스마트는 최근 클레이본 호수에서 수영한 뒤 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됐습니다. 발열 증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입원해 투병을 이어가던 릴리안 스마트 소녀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릴리안이 생일을 보낸 지 얼마 안 돼 우리 품을 떠났다. 뇌손상이 너무 심해 작은 몸이 회복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릴리안이 감염된 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호수, 강, 연못 등 비교적 따뜻한 민물에서 번성하는 아메바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37년 이후 약 180건의 사례만 확인될 정도로 희귀하지만 감염되면 생명에는 치명적입니다. 매년 10명가량이 이 아메바에 감염되는데 치사율 95%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수돗물에서도 검출돼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흐르지 않는 연못, 호수 이런 데서 수영하는 것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돌리 파튼 사망 소식 전해드린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의 주연이었던 여장 남자 미치광이 과학자를 연기해 컬트 영화계 아이콘으로 꼽혀왔던 배우 팀 커리.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대중적이지 않죠? 대중적으로는 웬만한 예전 90년대, 2000년대 영화에 악역으로 출연했던, 만약에 사진을 딱 보면 아, 이 사람! 하고 딱 알아볼 팀 커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80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어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리는 2012년 뇌졸중을 겪었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휠체어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커리는 영국에서 1946년에 태어났고 학창시절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버밍엄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으로 옮겨 뮤지컬 헤어에 출연했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작품 로키 호러 픽처쇼입니다. 커리는 여장한 미치광이 과학자 프랭크 퍼터 박사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컬트 블루에서도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집사 역할로 출연해 심야 영화의 전설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매력을 갖춘 악역으로 대중을 만나고 왔었습니다. 나홀로 집에 2, 미녀 삼총사 등등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월 27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양방에서는 어지럼증을 청각기관인 달팽이관,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 크게는 말초성 어지러움과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동양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규명을 할까요? 동양의학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내경에는 주펑떼우쉔 예수위간, 모든 어지럼증은 간과 연관이 있다. 우쉬조 부조쉔, 모든 어지럼증은 허한 것과 연관이 있다. 우탄저 부조쉔, 어지럼증은 담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동양의술은 어지럼증을 크게는 간, 담음, 허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은 어지럽고 귀에서 간혹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입이 쓰고 과로하시거나 피곤하시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진맥을 해보면 현맥과 상맥이 잡히고 혀를 쑥 내밀어 보세요 하면서 설태를 보면은 혓바닥에 황태가 옆게 끼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북경의술원에서는 천마구둥음에 가감을 하여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늘 입이 마르고 눈이 쉽게 충혈이 되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를 하신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는 천마구둥음에 산사, 지각, 용담초, 단피, 하고초와 같은 한약재로 북경의술원 탕약제조실에서 다려드리는데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천마구둥음, 이 방제는 두통, 어지럼증이나 불면증, 양방에서 혈압약을 드셔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널뛰기 고혈압에도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연방 국무부가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면접 인터뷰 예약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일시 중단된 것은 영주권 이민비자 면접 예약으로 관광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임시취업비자를 위한 비이민비자까지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면접 일정 일시 중단 또는 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치는 20만 명 대상 비자 취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 움직임 속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담당해야 할 인력들을 부정선거 색출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에서 이민신청서 허위정보기재 적발 업무를 담당해왔던 직원 수백 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을 색출해내겠다는 게 이번 인사이동의 목적입니다. 잭 칼러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국토안보부는 주정부와 협력해 유권자 기록을 입수하고 이를 이민서비스국 데이터와 대조해 미국 선거에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국제입양인 지원법안 SB927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이 법은 과거 입양 부모나 입양 기관이 캘리포니아주 재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공식적인 입양 기록을 갖지 못한 한인 입양인 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입양인들의 현실도 반영해 본인 진술, 증언, 법원 기록, 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송을 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연방우정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주정부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서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선거관리당국이 우정국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소식입니다. 또 답답하지만 뭐 전해드려야죠. 치과 보험료가 오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 치과 보험료를 평균 6.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치과 서비스 이용 증가와 치료비 상승 등에 따라서 내년에 치과보험의 가중 평균 보험료가 올해보다 6.2%가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세금보고부터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자동차 이용자 이자를 연간 최대 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은 2028년까지 세금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좀 있죠. 중고차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자동차 반드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여야만 합니다. 또 독신 약 10만 달러, 부부 공동보고 약 20만 달러를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갑자기 이번 주 통장에 60여 달러가 입금됐나요? 이번 주 캘리포니아 주민 일부 계좌로 68달러 81센트의 뜻밖의 지원금이 입금됐습니다. 이는 환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제기된 셔터헬스의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배분 작업입니다. 셔터헬스가 뭐야? 예. 이머전 센터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응급센터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게 길 가다 보면 셔터센터 이머전시라고 써있는 건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셔터헬스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2,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2015년 6월 10일부터 2020년 3월 20일 사이 셔터헬스의 마이 헬스 온라인 포털에 로그인했던 적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한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당초 예상 금액은 최대 90달러였지만 유효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최종 액수가 소폭 조정돼 대상자마다 정확히 68달러 81센트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급 절차는 10월 4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도 마이 헬스 온라인 포털에 접속한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셔터헬스 측의 전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전화번호 받아적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외워보십시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1888-835-0109 1888-835-010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한인 커뮤니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 서밋을 개최합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2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정신건강국 본부에서 회복 탄력성의 목소리, 도전과제 해결, 낙인과 치료 장벽 완화를 주제로 제3회 한인대상 자살예방 서밋을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타운 커뮤니티 내 커뮤니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의료진, 커뮤니티 지도자, 관련 활동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짚어보고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정신건강국 본부 510 사우스 벌몬 9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로즈미드의 10번 고속도로 인근 철로로 대형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서행 차선 일부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새벽 3시쯤 델마 에비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앵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 영상에는 메트로링크 철로 위로 완전히 뒤집혀 쓰러진 대형 트럭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파풀 차선과 좌측 차선 두 곳이 폐쇄되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는 복구 작업 등으로 인해 차선 통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DHL 화물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에어라인 비디오스 라이브의 영상을 보면 밤 11시가 지난 시각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아래쪽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닿을 당시 타이어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차례의 큰 폭발음도 들렸으며 항공기가 속도를 줄여 멈춰 서면서 불길은 다행히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타이어가 터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브레이크가 잠긴 것 같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공항 소방 차량이 즉시 출동해 왼쪽 후방 랜딩기어 부근에 물을 뿌려 남은 불씨를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출발해 LA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화재 원인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405번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단을 넘어 날아온 타이어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1번 고속도로 북쪽 방면과 405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차선에서 오전 11시 20분 직전 발생한 이 사고는 테슬라 블랙박스 영상에 북행 차선 측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타이어가 중앙분리대를 튀어 오토바이 1차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타이어와 충돌한 직후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쓰러져 도로 위로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흰색 토요타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응급구조대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 남행 차선이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으며 사고 유발 원인인 타이어의 출처와 과실 여부 등은 현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라구나 비치 해안에서 파도 타기를 하던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라구나 비치 해양안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사우스 크레센트 베이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즐기던 남성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 안전요원들이 파도 속에서 건져내 해변으로 이송했습니다. 물 밖으로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남성은 현장에서 응급구조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미션 호스피탈 라구나 비치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현재 상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구나 비치에서는 지난 6월 5살 어린이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초에도 알리소 비치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과 10대 소녀가 구조되어 회복하는 등 최근 해수욕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볼드윈파크의 한 사업장에서 여러 대의 유울 트럭이 불타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밤 11시 직후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대원들이 밤 11시 7분 노스 푸엔테 에비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소 3대에서 최대 4대의 트럭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장은 문을 닫은 상태였으며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불은 약 45분 만에 꺼졌고 수요일 새벽이 돼서야 현장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달 초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의 한 타긴 매장에서 $1,000어치가 넘는 물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 2명의 신원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14일 매장 내 폐쇄회로 TV에 포착된 이들은 여러 상자의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와 의생용품들을 골라 계산을 치르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매장은 약 1,100여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들을 목격했거나 신원을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말리부 경찰서나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튜디오 시티의 한 애견 훈련시설에 의탁 교육을 맡긴 반려견이 맡긴 지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가 큰 슬픔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엔드로페딕 부부는 최근 아이가 태어나면서 반려견 두 마리의 행동 교정 훈련을 위해 옐프 등에서 긍정적인 후기를 확인한 스튜디오 시티의 한 훈련사와 사전 만남을 가진 뒤 사조 과정의 합숙 훈련 프로그램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위탁 후 불과 48시간 만에 두 살 난 반려견 덩킨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었습니다. 훈련소 측은 날씨가 더워 개들을 할리우드의 견사로 이동시키던 중 차 안에서 덩킨이 숨졌다고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견주에게 사전 통보는 전혀 없었으며 위기 상황에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페딕 씨는 애완견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스튜디오 시티의 해당 시설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방울뱀 사고가 야생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중가주의 한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지내던 흑제장이 방울뱀에 두 차례 물려 긴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덴랩에 위치한 야생동물보호구역 캣테이브는 재규어 삼바가 방울뱀에 물린 뒤 응급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캣테이븐의 설립자 데일 앤더슨에 따르면 삼바는 코와 다리 등 두 군데를 방울뱀에 물린 채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의료진이 혈압과 심장박동을 유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해독제를 투여하며 총력을 기울였으나 마취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보호구역 측은 지난 20여 년간 약 10건의 뱀 물림 사고가 있었으나 다른 동물들은 해독제로 모두 회복했다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UC 데이비스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킹스 캐년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방울뱀 출몰이 잦은 이 보호구역은 평소 뱀을 죽이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포획 이주시키는 방침을 고수해왔으며 올해도 이미 12마리의 뱀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를 이끌고 있는 케빈 킴 행장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 호프뱅크업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김 행장과의 고용 계약을 203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주류 소비재 전시회 ASD 마켓 위크를 찾아 행사장 내 K 굿즈 페어에 참가한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한국 중소기업 중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페어에서는 150여 곳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부스를 차리고 수만 명의 관람객과 바이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한인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리더십과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2026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서울에서 개막됐습니다. 올 행사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 여성 기업인, 여성 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희창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장이 LA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AI 시대의 성공 전략 세미나를 지난 25일 가졌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과 전략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와 한국외대 LA GCO, LA에서 하는 이 GCO 행사가 교육과정이 있죠. 한인회와 이 GCO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 총장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기술을 뜻하는 ABCD 기술과 민첩성, 학습, 융합, 전념을 의미하는 ABCD 전략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술 자체보다는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어느 기사를 가장 많이 보았는지 한국일보 탑50 이 중 상위권 몇 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국무부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 역시 가장 많이 본 기사 중 하나로 올라와 있고요. 음식 조리대 밟고 올라가고 주방 싱크대에서 발 씻었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고발한 기사도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 융자이자 세금 공제 내년부터 만불까지 된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집에서 쫓겨났다고 일가족 8명을 살해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이 몬타나 총격 살인 사건 관련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 참사 관련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전국 도로에 깔린 AI 카메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 이번 중간선거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치과 보험료 내년부터 6.2% 오른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7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8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립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이 회의는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의 발언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로 해석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총재가 참석합니다. 회의의 시선은 내일 오전 8시 예정된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취임한 워시 의장의 첫 잭슨홀 데뷔 무대로 시장에서는 취임 초기에 허니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캐비넛이 의장이 무엇보다 현재 높은 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이 SNS,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67억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부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우선 약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 유튜브, 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정부들과 체결할 경우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전체 지급액이 약 167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별 합의금이 가장 많은 주는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22억 달러, 뉴욕주는 최대 11억 달러 합의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소송을 통해 별도 벌금 판결을 받아냈던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 차단이 실행됩니다. 이 같은 제한은 부모 승인이 있어야 해제됩니다. 다만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을 수용한다면 일일 제한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어들고 야간 접속 차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새 SNS 시작하는 아이들 스마트폰 이런 거 들고서 손에서 놓질 않죠. 특히 청소년 계정은 AI가 끊임없이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본인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가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이 같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부모가 자녀 계정에 이 같은 설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와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의 로폰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SNS 제한 그리고 학교에서도 스크린 타임 제한 이러면서 아이들과 가족들 간의 대화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더 늘어나는 것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인공지능, AI 업계 전체 풍향계 역할을 하는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기업이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 총 이익률 전망을 74%로 낮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데이터 센터로도 첫 발을 내디딜 예정인 엔비디아가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은 962억 2천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18%, 1년 전보다 106% 늘었고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주당 순이 EPS도 2.22달러로 예상치를 능가했고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8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하며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는 AI 업계 전체에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은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 And the valuations are attractive. Even in the mega caps and the hyperscalers, the valuations are attractive. The earnings have been good and I think that momentum has really helped the overall market.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이제 컴퓨팅이 곧 매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에 매출은 약 1,080억 달러, 매출 총 이익률은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급등한 메모리 가격 부담을 자체 흡수해 매출 총 이익률 전망을 낮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SK텔레콤과 네이버, 브룩필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선 오픈AI와 엔트로픽처럼 고객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며 엔비디아가 AI 업계의 중앙은행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엔비디아의 주식은 오늘도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에이펙스 로지스틱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에이펙스가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AI 서버를 미국의 수출 제한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 반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인프라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첨단 제조업,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국방 생산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거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여파는 더 크다라며 행정명령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는 고압 송전선, 변전소,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 수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국가나 제재 대상 국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재하고 관세를 매기고 그러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요. 미국에서 이를 대체할 제조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도 없고 기술자도 없다는 거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해 새 하드웨어 제품군을 다음 달 9일 공개할 전망입니다. 그레그 조스위악 애플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은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라면서 신제품 발표 행사회를 다음 달 9일로 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 CEO에서 퇴임하는 팀 쿡에 이어서 애플을 이끌 하드웨어 전문가 존 터너스 신임 CEO의 데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이번 시장에서 처음으로 접는 전화기 폴더블 아이폰을 선보일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는 애플이 출시 첫 해에만 폴더블 아이폰을 1,000만 대 이상 판매하고 내년까지 판매량은 1,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접이식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88%, 중국 화웨이의 하모니가 12%를 차지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애플이 31%로 시장에 진입하고 내년에는 전체 시장의 4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접이식 스마트폰, 과연 삼성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무인택시, 뭐 LA 한인타운에는 굉장히 많죠. 네, 차 종류도 하나가 더 추가돼서 두 가지 종류의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율주행 택시, 무인 택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 매체 베렌스는 로봇 택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웨이모와 테슬라가 미국 내 서비스 지역 확대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해외로 나선 것은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내년 독일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웨이모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LA를 시작으로 텍사스, 샌안토니오, 오스틴, 휴스턴 등등 역시 텍사스주죠. 그리고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테네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오스틴에서 로보택스 서비스를 개시했고 그리고 서비스 지역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5: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2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두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모닝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네팔과 이란 관련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사막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째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35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바그마티주 곳곳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한때 157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바그마티주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실종된 인도인 관광객 100명, 중국인 노동자 25명의 시신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아비나라얀 카플레 네팔 경찰 대변인은 수색을 재개했고 앞으로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484명으로 집계된 실종자 수도 신고가 잇따르면서 하루 사이에 8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517명이며 네팔인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들은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30여 개국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민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인 6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한국외교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팔 접경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 르카저시 지륵현에서도 이번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260명입니다. 이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를 모두 합치면 1,300명이 넘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교량 80개 그리고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파손됐으며 현지 경찰과 군인 등 보안요원 83명도 실종됐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헬기 작전으로 홍수 피해 지역에서 100명 넘게 구조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도로와 다리가 완전히 끊겨서 고립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 수색과 구조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각국의 구호팀들도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네팔 홍수의 원인, 당초 어제만 해도 저희가 지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을 서서히 막았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물과 토속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의 빠른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 지금 전쟁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막을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1: 처음에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4.4의 지진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주기 지진파와 위성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지진이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 자체가 규모 5.2에 해당하는 지진파를 만들어낸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빙하 붕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2: And when we talk about the ice loss that has occurred because of climate change within this part of the world, it has nearly doubled, putting about 2 million people at risk at what is known as glacial lake outbursts. It's
1: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과 중국 국경 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인구 20억 명가량의 주요 물 공급원인 히말라야 산맥은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속도가 21세기 들어 두 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 지역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에는 연평균 34cm씩 줄다가 이후부터는 73cm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But remember, this part of the world, Asia as a continent as a whole, is warming at twice the speed as the global average as we work into our warming planet.
1: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빨라지는 히말라야의 온난화와 빙하 감소가 앞으로 이런 연쇄 재난의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강타한 돌발 홍수의 위력,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시각각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종자 현지에서는 지금 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V자형의 좁은 계곡을 따라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순식간에 아래쪽의 주택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홍수로 발생한 급류의 속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집채만한 바위까지 힘없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트리실리강의 수위는 30분 만에 최대 9m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류로 떠내려온 잔해들이 강을 뒤덮은 가운데 한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살아남은 주민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지켜봤습니다. 네팔 적십자사는 이번 홍수로 주택 2만 채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가운데 실종자가 최대 만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 This is really devastating and about 10,000 people must be swept away from all the river banks.
3: 특히 수력발전소 14곳이 파괴됐는데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예, 터널에 갇힌 사람들은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이번엔 이란으로 가봅니다. 백악관은 현재 이란과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이 의미하는 방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생각할 때 대통령이 느끼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뭐 아무런 대화는 대통령이 느끼기 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발표한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적 왕따 이 말이 좀 그렇죠. 경제적 고립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경제적 고립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군의 대이란 봉쇄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엄청난

0: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적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크네제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카타르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에 따르면 양국 외무장관은 최근 지역 정세를 점검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긴장 완화, 대화, 여건 조성 노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공동 항해 회랑 구축과 해협 내 기뢰 제거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실행 합의 등을 포함한 단계적 프레임워크 제안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카타르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임시 통항로 구축과 기뢰 제거를 포함한 단계적 프레임워크는 해협 연합국인 이란과 오만이 합의한 사안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모두 종식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뜬금없죠. 최근 극비리에 러시아를 방문한 CIA 국장을 두고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CIA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 1기, 2기 통틀어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을 호소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발 양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CIA잖아요. 그런 협상은 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CIA 국장은 극비리에 러시아를 방문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종식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일종의 준정기적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방문이 종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며 이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래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러시아의 나토 대응 의지를 시험하거나 이란 제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도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2: 컨택트 по ли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служб это позитивное явление, позитивный процесс.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매우 곧 큰 승리를 거둘 거라며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많은 선박이 통과하고 있다며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지만 숨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더는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은 두 전쟁의 종식론을 꺼내들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를 한층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바시즘 민병대의 총사령관을 교체했는데 이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총사령관이 다름 아닌 호세인 타이브라는 점입니다. 초강경파 인사입니다. 2009년 대선 부정에 항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란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반정부 시위 녹색 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 인물이 민병대 총사령관으로 다시 임명되면서 지금 또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규칙 협상에 오만과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군함은 통항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상선은 이란 영해를 진출할 때는 일부 이란 영해와 일부 오만 영해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군함은 사실상 미군을 지목한 것으로 뭐 당연하겠죠. 미군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 미군은 이란의 위협을 무릅쓰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을 호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의 발언은 이란의 허가 없이는 미국의 군함에 의존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한 셈입니다. 이란은 또 미국이 선포한 경제 전쟁에 대응해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제재를 경제적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이란 국민이 받은 인도적 피해와 영향을 유엔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식량, 의약품, 의료 서비스, 에너지, 교통 등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인도적 분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아울러 이란과 합법적 경제, 무역 관계를 변경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의 제재를 각국이 인정하거나 이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1: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렌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상대팀이 다저스라는 게 조금 껄끄러운데 그래도 너무나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9: 저 볼이 땅에 착지하면서
10: 근데 도움이 돼서 일단 너무 기분 좋고 빨리 땅에 떨어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0: 김하성 선수 이렇게 웃는 모습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죠? 애틀란타에서 지금 굉장히 타율이요. 6푼이에요. 1할이 되지 않습니다. 6푼으로 마음고생을 했고 10경기 연속 결장을 했던 김하성 선수. 과연 플레이오프에 데리고 갈지 말지 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5대5로 LA 다저스와 경기에서 5대5로 맞선 9회 말 투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역전 결승 타를 때려냈습니다. 무려 8개 공을 함께하면서 9구째를 받아쳐서 역전 결승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드라마 같죠? 투아웃 주자 1, 2루. 네. 다저스는 애틀랜타를 만나서 이렇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다저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내셔널리그에서 강한 팀, 경쟁팀, 밀워키,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이런 팀들 만나면 좀 약해요. 플레이오프에서 100% 만날 수 있는 팀들이잖아요. 때문에 다저스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를 다 잡기 위해서도 트레이드 시간도 마감됐고 지금 부상에서 선수들을 복귀해서 좋은 모습 빨리 재활해 팀 전력에 보탬이 되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키 배치가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한 게 이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뭐 요새 잘하고 있죠. 하지만 무키 배치란 이름에 걸맞진 않죠. 어제 김하성 선수 이렇게 마음의 짐을 털어냈는데 애틀랜타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끝나고 죽을 것처럼 훈련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뭐 그렇게 죽을 것처럼 연습했던 선수를 10경기 넘게 선수 명단에 이게 출전시키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런 극적인 상황에 출전시켰던 이유는 뭘까요? 이런 드라마를 노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카일 슈어버 뭐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죠. 가장 먼저 40개 홈런을 어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더위가 조금 수그러드는데 수그러들었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더위 주말까지 이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부임 한 달 뒤에 가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의 활동상과 그의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한 대사를 잇따라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SNS를 통해서 잇따라 면담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 안보 등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게시글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났다라고 먼저 밝히며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의 협력이 앞으로 만들어갈 기회에 대한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3국 간의 지속적인 공조, 즉 한미일 3개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또 25일 게시글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났다라며 공동 관심사와 우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도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스라엘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가졌다. 앞으로도 상호 관심사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LA 한인 출신으로 주한 미국 대사로 가 있는 미셸 스틸 대사는 그럼 연봉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다소 쓸데없는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의 연봉은 임용 신분과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임명된 사람과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다고 액수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치적 임명일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고위공직자 보수 차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본해서 적용받습니다. 이 외교관 등급 보수 차트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고위공직자 보수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Executive Schedule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보수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차트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이군요. 사실은 Schedule이라는 영어가 사용됩니다. Executive Schedule이라는 건데 이건 레벨 1에서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1이 가장 높고 레벨 5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주요국의 대사직은 Executive Schedule 레벨 2에 해당합니다. Executive Schedule 레벨 2의 연봉은 22만 8천 달러입니다. 하지만 전문 외교관 출신일 경우에는 밑바닥부터 올라온 그 사람의 현재의 외교관 직급에 따라서 연봉을 받으면 됩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내부 승진을 거쳐서 부임하는 경우는 연방 외교관 보수 체계, 영어로 Foreign Service Schedule에 의거해서 지급됩니다. 대사직에 임명될 정도면 외교관 중 사실상 최상위 계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략 19만 달러에서 22만 달러 사이의 기본금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임명이든 내부 승진이든 사실 연봉 액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편 주한미국 대사는 해외 파견 고위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기본 연봉 외에도 막대한 부수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대한 관사가 주어지고 또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비도 전액 지원됩니다. 주한미국 대사의 경우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비브 하우스로 불리우는 저택을 관저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모든 유지비 및 관리비 역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가족이 함께 갔으면 가족 교육비나 생활비도 지원을 받는데 미셸 스틸 대사는 배우자인 즉 남편인 샨 스틸 변호사와 함께 부임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뒷마당에 솔라 패널, 발코니에도 솔라 패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의 아파트 발코니나 뒷마당에 소형 태양광 발전 장치를 그저 몇백 달러 정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주 하원이 태양광 발전 장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현재 상원에서의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고 뉴섬 주지사도 다음 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법안이 공표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이후 이를 합법화하는 9번째 주가 됩니다. 뒷마당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미국 내 최대 시장 캘리포니아가 등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24개 주도 비슷한 법안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명 발코니 솔라 라고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벽면 콘센트에 꽂는 태양광 패널 그저 2개 내지 많아야 4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가격대는 가장 싼 게 한 300달러부터 비싸봐야 2000달러까지 사이입니다. 냉장고나 전자제품이나 조명 등을 사용하는 데에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가정이 전기 요금을 연간 수백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셈인데 일부 모델은 전기를 미리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장된 전력은 정전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는 법안 시행 즉시 폭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뒷마당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심지어 아파트 발코니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발코니 솔라. 그저 몇백 불에서 최고 2,000불 이하라서 웬만하면 뒷마당이나 발코니에 설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처럼 시행 일보 직전인 주를 좀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행 중인 곳은 유타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버먼트, 뉴햄프셔, 코네티컷, 그리고 콜로라도주 등 8개 주입니다. 유타주가 작년에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올해 7개 주가 빠르게 동참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추진 중인 주는 조금 많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애리조나,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 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붕에 올려놓는 커다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커다란 태양광 패널과는 좀 다른 겁니다. 태양열을 이용한다라는 기본 컨셉은 같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소형 패널 2개 내지 4개를 놔두고 집 콘센트에 직접 연결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되면 수요는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비싼 지역에서는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기요금이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킬로와트당 약 35센트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 발코니 솔라의 중간 정도 가격대인 700불짜리 제품을 하나 사놓으면 한 달에 4, 50불 정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반이면 비용이 다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만에 하나 정전이 됐을 때도 이 비상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니까 수요는 폭발적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종 시행 여부를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명 발코니 솔라 스토리였습니다.

네, 항공기 승무원들과 암 발병의 연관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법원이 30년간 장거리 노선에서 일한 전직 항공 승무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항공업계에서 승무원 유방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법원은 지난 7월 초 에어프랑스 전직 승무원 소피 레노의 유방암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항소 없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소피 레노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에어프랑스에서 근무했습니다. 객실 승무원으로 출발해서 장거리 노선 사무장까지 맡았습니다. 누적 비행시간은 12,600시간을 넘었고 이 가운데 야간 비행이 6,50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직업병으로의 판단 근거로 장기간의 야간 근무, 또 이온화 방사선 노출, 그리고 간접 흡연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지난 2000년까지 기내 흡연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이 간접 흡연도 이유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서 거론된 장기간의 야간 근무, 이온화 방사선 노출, 그리고 간접 흡연 등이 직업병을 인정받을 만큼 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를 법적으로가 아닌 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간의 야간 근무입니다. 이는 암과의 연관성이 있음 입니다. 얼마나 있느냐? 중간 정도의 강도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장기간의 야간 근무로 인해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암 종류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그리고 직장암 등입니다. 대부분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암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기간이라 하면 또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건가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주기적인 야간 교대 근무를 해온 경우를 장기간의 노출 또는 장기간의 야간 근무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이상 밤샘 근무나 교대 근무를 지속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급격히 더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이온화 방사선 노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의학적 답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궁금한 게 항공기 승무원이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나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의학계의 대답은 명확하게 그렇다입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실제로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다만 지상에서 엑스레이나 방사선 작업을 하는 것과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핵심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우주에서 나오는 우주 방사선, 즉 카스믹 레디에이션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연간 평균 우주 방사선 비폭량은 대략 3 내지 6 밀리시버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 연간 비폭 권고치나 일부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의 비폭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조종사나 승무원을 하면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물론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입니다만은 그래서 각국 항공사와 규제 당국은 승무원들의 연간 누적 비폭량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또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사선 노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온화 방사선과 암과의 연관성이 있나 하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있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간의 야간 근무와 암과의 연관성은 그냥 있다입니다만 이 이온화 암과의 연관성은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확실히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온화 방사선도 한번 쬐었다고 바로 피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노출입니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바로 이그 지속적 노출의 대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수시로 비폭량을 검사해서 조정을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인, 이 간접 흡연과 암과의 연관성, 이건 뭐 거론할 필요도 없이 강력하게 예스다라고만 그냥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프랑스 전직 승무원의 케이스를 계기로 승무원들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게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0: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근육이 잘 붙고 체격이 뼈대부터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근육질 체형에는 약 4만 7천 년전 멸종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가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과 독일 인류학 연구소가 주축이 된 국제 연구진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유래한 성장 호르몬 관련 유전자 변이가 현생 인류의 근육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 학술지 Current Biology에 발표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50만 년전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의 공통 조상과 갈라진 뒤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살다가 약 4만 년전 멸종했습니다. 남아있는 화석 등이 알려주는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보다 두껍고 단단한 뼈, 넓은 가슴과 어깨에 커다란 근육을 가진 아주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네안데르탈인의 DNA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전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현생 인류와 유전자를 비교하던 중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일어난 한 변이가 성장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한 핵심 유전자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변이가 근육이나 뼈 세포의 수용체를 성장 호르몬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서 세포에 강력한 증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한편 연구진은 고대, 현대 유전체 자료집을 뒤지며 이 변이가 얼마나 다양한 인류 계통에 퍼져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94%가 이 변이를 갖고 있는 반면 현생 인류는 그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오늘날 전 세계 인구에 퍼져 있는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과 남아시아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견됐고, 유럽인과 아메리칸 원주민에게서는 거의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전체 유전자에서 해당 변이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변이를 몸에 최소 하나 이상 지니는 사람은 동아시아는 4명 가운데 1명꼴이 됩니다. 연구진은 해당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얼굴에 약간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치아 뿌리가 더 짧고 턱뼈 귀 아래쪽에서 아래로 뻗어 있는 부분도 더 짧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체격과 근육량은 다양한 유전자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 하나의 변이가 네안데르탈인의 모든 체격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최근 극비리에 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라는 뉴스 들으셨죠? 이 짧은 이한줄 뉴스 사실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짧은 한 줄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러시아에 CIA 국장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극비리에 보냈느냐 등등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그냥 뭐 생각 없이 나는 직업이 기자니까 질문하는 거야라고 생각 없이 질문하기보다는 CIA의 수장이 같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연방기관이 많이 있죠. 또 특정 국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파될 수 있는 기관의 수장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갈 수도 있고, 무슨 특사로 임명받아서 갈수 있고, 아니면 국방장관이 갈 수도 있고 한데, 왜 CIA 국장이 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걸 유추해보기 위해서는 CIA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를 알면 굳이 대통령한테 질문하고 어차피 돌아올 대답은 형식적인 대답인데 그런 형식적인 대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의 이번 모스크바 극비 방문은 단순한 정보기관 간의 정례 접촉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매우 민감한 안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비공개 협상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또 하필이면 CIA 국장이 갔을까? 국무장관이 가는 것과요, CIA 국장이 가는 것은 메시지가 180도 다릅니다. 국무장관이 가면 외교 협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CIA 국장이 가면 우리는 니네들의 그 내부 상황과 니네들의 군사적인 움직임, 이거 다 알고 있어. 상세하게 손바닥 들여다보지 다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갔느냐 하는 그 목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모종의 군사적 장난을 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CIA 국장이 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력합니다. 그것도 국방장관이나 외교관이 간 게 아니라 CIA 국장이 갔으니 니네들 뭘 하라는지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 자제해라. 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자, 이쯤 들으셨으니까 이제 YTN의 보도는 그저 쉽게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일종의 준정기적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방문이 종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지금 시점에서 종전을 원하고 있다며 이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래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러시아의 나토 대응 의지를 시험하거나 이란 제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래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다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3: Контакты по ли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служб – это позитивное явление, позитивный процесс.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매우 곧 큰 승리를 거둘 거라며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많은 선박이 통과하고 있다며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지만 숨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더는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은 두 전쟁의 종식론을 꺼내들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를 한층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8: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 치과 보험료를 평균 6.2% 인상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도 치과 보험의 가중 평균 보험료가 올해보다 6.2% 오른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치과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0년 이후 85%나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5개 보험사가 8개 치과 보험 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보험사는 앤썸 블루크로스를 비롯해 블루 쉴드 오브 캘리포니아, 덴타 퀘스트, 델타 덴탈 오브 캘리포니아, 그리고 휴메나 보험사 등입니다. 새 연방 세법에 따라서 2026년 올해 이 세금 보고부터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자동차 융자 이자를 연간 최대 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치 세금 보고부터 2028년치 세금 보고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받은 자동차 대출이어야 하며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 중고차와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의 최종 조립도는 차량 윈도우 스티커나 VI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차량 가격이나 원금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이자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LA 다운타운에 하늘을 날아 이동하는 전기 에어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개발업체인 아처 에이비에이션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는 LA 다운타운의 대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단지인 LA 라이브에 전기 에어택시가 이착륙할 수 있는 벌티폴트를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인접한 LA 라이브는 크립토닷컴 아레나와 LA 컨벤션 센터 인근에 위치한 400만 평방 피트 규모의 복합단지로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이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곳입니다. 조종사를 포함해서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로 도로 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구간을 10분 내지 20분 만에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훨씬 적고 운항 과정에서 배출가스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처는 LA 라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USC, SoFi 스타디움, 한류 버뱅크 공항, 또 호손 공항 등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되는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사는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싱가포르 노선에서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편 가운데 하나는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 등입니다. 유니티 보험이 LA 지역 한인 시니어와 메디케어 자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메디케어 정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쇼핑몰 3층에 위치한 유니티 보험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메디케어의 기본 구조와 가입 시기, 또 가입 자격 및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특히 올해 만 65세로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게 되는 개인, 그리고 은퇴로 인해서 기존 건강보험이 변경되는 개인, 또는 특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선택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지난 22일 LA 윌셔 이별극장에서 열렸던 미스 트롯 4탑 7의 공연에 참석한 약 2,000명의 관객에게 기념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이번 공연의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한인 사회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를 이끌고 있는 케빈 김 행장의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인 호프 뱅크업은 지난 24일 케빈 김 행장과의 고용 계약을 203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김 행장의 기존 계약은 오는 2027년 3월 31일까지였지만 이번 연장을 통해서 2027년 4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4년 5개월 연장됐습니다. 은행 측은 고용 기간만 연장됐을 뿐 급여와 보상 등 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올 여름 극심한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냉동 감자튀김 최대 수출국인 벨기에는요. 이 감자튀김용 감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길쭉하고 큰게 좋은데 작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죠. 사실 말복이 지난 지금 8월 중하순은 여름 핵감자가 나올 때입니다. 맛도 영양도 제일 좋은 시기이긴 한데 뭐 감자튀김용 감자는 물론이고 그 포슬포슬한 핵감자의 맛을 느끼지 못할까 봐 걱정인데요. 아쉽지 않다고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이번 참에 좀 줄이지 뭐라고 생각이 이어진다면 네, 사실 튀김으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열량 덩어리가 아니라 감자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감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땅속의 사과. 네, 그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B6 그리고 DNA 합성에 필수적인 엽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뼈와 세포 건강에 중요한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칼륨도요. 바나나는 물론이고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많이 들어 있는 게 감자입니다. 네, 영양 덩어리인 감자 조금 맛이 덜 하더라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를 때는 조금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시고요. 표면이 매끄러운 게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 도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 가져와서 나중에 일일이 귀찮다고 한꺼번에 좀 깎아서 보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찬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즙나게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요. 하지만 너무 온도가 낮으면 감자 속에는 전분이 설탕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 묻은 그대로 종이봉투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서 빛이 들지 않는 선으로 하고 건조한 곳에 둬야 좋다. 이렇게들 듣고 계시죠?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로 사과를 곁에 두면 네, 싹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8: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9: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갑자기 기부금 약속자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케네디 예술센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 존 F. 케네디 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한 이후에 공연장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정이 호전됐다라는 센터 지도부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리 대외비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는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2월 초 케네디 센터의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기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직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티켓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작년 12월에 이사회가 이 센터의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공연예술센터라는 긴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라는 의안을 통과시킨 후에는 티켓 판매와 기부금 모금 실적 양쪽 모두가 급격하게 곤두박질쳤습니다. 거의 붕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기부 약속 금액 감소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규 기부 약속 금액이 전년 대비 급감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 기부 약속 금액도 기부를 철회한다는 연락이나 또는 납부를 좀 뒤에 하겠다라는 납부 미이행 연락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개칭한 후에 티켓 매출과 기부금 모금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수입이 1억 2,400만 달러에 그쳐서 목표치인 2억 2천만 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티켓 판매 등 이 사업 수익은 70%나 미달인 수준이며 기부 수익은 30% 미달해서 2,300만 달러 적자가 또 여기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재정 상황을 잘 아는 한 현직 관계자는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개칭한 후에 기부자들도 자취를 감췄고 티켓 매출도 급감했고 예술가들도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며 마치 멸망의 날 같았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연방법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회 통과만으로 개칭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당연직 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려 했었습니다만은 발언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포함한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군을 이제 다음 달 9일 공개할 전망입니다. 애플의 그렉 조스위악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어제 홈페이지에 Surprise and Shine, 깜짝 놀랄 준비를 하라면서 자사 신제품 발표 이 행사일을 다음 달 9일로 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 CEO에서 퇴임하는 팀 쿡에 이어서 애플을 새롭게 이끌 하드웨어 전문가 존 터너스 신임 CEO의 데뷔 무대가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보고서에서 애플이 출시 첫 해인 올해에만 폴더블 아이폰을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것이고 내년까지 판매량은 1700만 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이식 스마트폰 즉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의 안드로이드 계열이 88%, 중국 화웨이의 하모니 OS가 12%를 차지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애플이 가세해서 애플이 올해는 31%의 점유율 그리고 내년에는 40%의 점유율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가격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공개할 폴더블 폰의 가격은 약 2,00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애플이 가격을 공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일단 예상되는 것을 보면 가장 싸게 예상되고 있는 게 1,800달러고 심지어 2,500달러까지로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2,000달러가 시작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의 일정으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명실상부 세계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의 시선은 이제 내일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그동안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안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워시 의장이 현재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제 내일 워시 의장의 연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0: 운하측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통행권으로 사실상 응찰액은 급행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파나마 운하의 평균 통행료가 5만 5천 달러였는데 이게 100배나 오른 셈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로, 특히 서방국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무역로가 위축되면서 이 파나마 운하 통행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주민 찬반 논쟁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연방환경청은 신규 데이터 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발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시설에 대한 대기 오염 허가 신청 시 주정부가 이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주정부가 공고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20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와 12개 이상의 주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비영리 법률단체의 캐리 파월 변호사는 불도저가 들이닥치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전기세 폭탄 우려를 비롯해 수자원 고갈 및 환경 오염, 또 소음 공해, 그리고 난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지 인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우려되는 각종 피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 텀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건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글로벌 AI 분석기관인 Artificial Analysis가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국제 AI 경쟁에서 확고한 3위의 위치를 구축한 나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Artificial Analysis는 공식 SNS를 통해서 한국 AI 생태계가 탄탄한 국내 인재와 공공투자, 또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SK텔레콤 그리고 LG AI 연구원 등 한국 내 AI 개발사 모델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rtificial Analysis는 이어서 한국은 앞서 언급한 그 기업들 외에도 KT와 트릴리언 랩스 등의 기업이 자체 AI 모델 개발에 나서면서 이 한국의 AI 생태계가 1년 전보다 훨씬 두텁고 경쟁력 있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서 이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커들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심지어 연방의회 등을 두루 표적 삼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목록에 한국 기업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해커들의 표적이 된 연방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심지어 항공우주국 나사와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병원과 전력회사, 방산업체 등도 피해를 봤다라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130개가 넘는 연방 국가기관이 표적이 됐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표적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과 한국 내에 있는 회사 4개도 포함돼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주정부가 미국산 주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서부의 서스케처원 주의 스캇 모 주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와인, 맥주 그리고 증류주 등 주류 제품에 대해서 오는 9월 8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한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복 기조에 주정부 차원에서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스케처원 주는 곡물과 칼륨 그리고 우라늄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미국은 이 지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현재 캐나다 안에서 미국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서스케처원주와 엘버타주 등두 곳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미 미국산 주류를 매대에서 아예 철수해버린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서스케처원주 역시 미국산 주류를 계속 판매는 하고는 있지만 최근 양국 간의 무역 갈등 여파로 인해서 판매량은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들이 아파트 발코니나 단독주택의 뒷마당에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주 하원이 태양광 발전장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 앞서 상원에서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말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명할 가능성이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만일 법안이 최종 공표된다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이후 이를 합법화하는 아홉 번째 주가 됩니다. 뒷마당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미국 내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가 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뉴욕주와 뉴저지 주에서도 연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24개 주도 비슷한 법안 추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발코니 솔라로 불리우는 이 시스템은 벽면 콘센트에 꽂는 태양광 패널 2개 내지 4개로 구성됩니다. 가격대는 300달러에서부터 2000달러 그 사이입니다. 냉장고, 그리고 전자제품, 또 특수 조명 등을, 일반적인 조명 등을 사용하는 데에 충분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전기 요금을 연간 수백 달러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네, 동네에 있는 이 오크트리에 노란 리본을 걸어놓으면 나를 기다렸고 나의 귀향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라는 스토리의 이 음악은 전쟁터에서 귀환하는 멋진 군인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군인이 아니라 3년간 교도소에서 수감됐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과자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군인으로 대입을 해서 들어보니까 기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멋진 전쟁 영웅의 스토리처럼 우리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변화가 된 셈이죠. 이처럼 똑같은 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어머머, 벌써 오늘이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이런 생각 문득 드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명분, 의무, 또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곤 합니다. 하지만은요,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8월 27일은 바로 미 전역에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 유쾌한 기념일, 그냥 그래보는 날, National Just Because Day이거든요. 이날의 규칙은 단 하나, 이유 없이 행동해보기입니다. 옷가게에서 찍어놓고 살까 말까 망설였던 그 옷, 이유 없이 사버리기. 바쁜 일상 팽개치고 바다로 낚시 가자, 무작정 떠나보기. 식당 옆 테이블 밥값 몰래 내주기. 정말 참 아름다운, 응? 부자지간이네. 밥 좀 사주고 싶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깜짝 꽃 와이프에게 선물하기. 차 창문 열고 목청껏 노래 부르기. 누군가 왜 그랬어 물어본다면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Just because. 그냥. 1950년대 캘리포니아의 조셉 고드윈 씨가 아내에게 아무 날도 아닌데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선물하면서 Just because, 그냥이라고 했던 그 따뜻하고 소소한 로맨스에서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냥 기분 좋은 충동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그냥 Just Because를 응원하면서 차차차 출발합니다. 저도요, 그냥 이게 되고 싶네요. 시원한

0: 시원한 바람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창작곡 탱자 뮤직 극장 창작곡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오늘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세상에 보통 이런 적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걸어오는데 눈가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땀이 나서 그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눈으로 들어가길래 아니 아침 9시 반에 벌써 이러면 어떡하지? 오늘도 또 하루가 얼마나 또 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노메이크업으로 다녀요. 화장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유 그태요 이렇게 막 이럴 필요 없구나. 그리고 땀이 나니까 이게 메이크업이 이게 오히려 귀찮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방송 끝나고 새롭게 맘먹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영하러 가야지 그러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래서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래서 무조건 방송 일이 끝나자마자 수영장으로 직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어때요? 쌩얼? 네. 오늘 바로 Just Because 그냥 그래 보는 날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명확한 행동만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요. 뜬금없이 평소 안 먹던 디저트를 사 먹거나 이 디저트가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영어로도 알파벳 스트레스드 응? 스트레스 받은 거라는 뜻의 STRESSED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봐요. 그러면 놀랍게도 디저트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정말 증명이 됐네요. 요즘 저도 그런 맛에 좀 삽니다. 안 먹던 거 그래도 좀 건강한 버전으로 만들어 먹고요. 말씀드렸듯이 팥도 이렇게 삶아서 으깨서 얼려놔서 팥빙수 비슷한 거를 만들고 또 이 시원하게 팥죽 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요즘 입맛도 없으시고 이럴 때 그래도 이거 먹는 동안은 너무 시원하다. 미숫가루도 요즘 이건 오래 두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검은 콩, 서리태 콩으로 빻아주신 언니가 오래전에 준 건데 이거 그때그때 먹어야지 이거 그냥 묵히면 못 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런 미숫가루 먹는 재미 또 먹다 보니 예전 어렸을 때 미숫가루 타주시던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평소 안 먹던 디저트로 사드시고 퇴근길에 무작정 다른 길로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늘 가던 길 말고. 이게 또 그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그 늘 반복되는 그런 스케줄을 알면 너무 예정된 거기 때문에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다른 길로 한번 가보시고요.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작은 낭만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어? 라는 질문에 그냥 이라고 답하는 순간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롯이 나의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디 로퍼의 노래도 그런 게 있죠. Girls just wanna have a fun. 그냥 우리는 그냥 즐거움은 그뿐이야. 그냥 바로 또 어울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바로 세상을 떠나신 그 전날 떠나셨죠. 달리 파튼의 노래가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플레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를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달리 파튼의 노래 가운데서도 Just Because I'm a Woman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달리 파튼의 경우는 정말 좀 앞서가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칼 딘과 결혼식 직후 두 사람이 서로의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한번 얘기해봐 자기 이래서 몇 명 사귀었어? 응? 뭐 이러면서 그래? 뭐 고백하는데 여자도 고백했다가 나중에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경험 들어보셨죠? 당시 남편은 달리의 과거 경험을 듣고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정작 본인 역시 과거의 다른 여성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에 달리 파튼 씨가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이중잣대를 느꼈고 그날 밤 느꼈던 솔직한 서운함과 분노를 담아 단 몇 분 만에 이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Just Because I'm a Woman이라는 이 곡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를 향해서 담담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자신의 입장을 건네는 멘트처럼 흘러갑니다. My mistakes are no worse than yours just because I'm a woman.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실수가 당신의 실수보다 더 나쁜 거는 아니잖아? 이런 이 얘기. 그렇죠. 남자의 오점은 스쳐 지나가는 안개 속 안주거리 정도가 되지만 여자의 실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가 되던 그 시대가 미국이나 한국은 더했죠. 그래서 당시 보수적인 남성 위주의 컨트리 음악계에서 선구자적인 그리고 자신의 성적 주체성과 동등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당당히 그렇지만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듯 당신도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솔직함을 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옛날에 지는 총각이었어? 그러면 총각 아닌 혼자 하나? 그러면 같이 하는 여자들도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건데 여자의 순결을 마치 막 그랬던 그런 시대가 내가 왜 불끈하죠? 그런 아픔들을 또 우리도 겪고 자랐기 때문에 이 달리 파튼 씨의 Just Because I'm a Woman이라는 노래 소개하면서 오늘 Just Because에서 거기까지 가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보름입니다. 보름에다가 오늘 바로 계기다가 많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계기 월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달의 96%를 덮는 아주 깊은 부분 월식 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밤 9시 12분쯤이 서부에서는 피크라고 하니까요. 요즘 저녁에도 더워가지고요. 9시쯤은 그래도 선선하더라고요. 조금 나아요. 그래도 이불에 누우면 이불이 뜨뜻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열어놓으시고 창문을 열고 혹은 옥상이 있거나 마당이 있으시면 우주가 주는 신비로운 선물과 함께 오늘 하루 따뜻하게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하늘이 아주 오묘하고 로맨틱한 붉은 달 레드문이 장관을 이룰 겁니다. 이런 우주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미주 지역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니까 또 우주가 준 선물 오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로 지난 25일 화요일 날 태양의 흑점 4513 영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나면서 지구 방향으로 전자기 입자 구름이 방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그 북부 쪽 뭐 알래스카 캐나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미시간 이런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로라 생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 북쪽에 계신 분은 혹시 그쪽에 친지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오로라 한번 오너라 하면서 보라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자기장이 굉장히 오늘 내일 강한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런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쩌면 GPS라든가 어제 저도 제가 쓰는 이 전화기를 밝혀도 되나 예전에는 굉장히 이 회사가 잘 나갔는데 얼마 전에 툭 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집에 인터넷도 같은 회사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뭐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 내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분산이 필요하듯이 이런 인터넷 기기도 똑같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거로 좀 해놓을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버벅거릴 수 있는 그런 지자기 폭풍 이 경보가 또 있으니까 오늘 내일 좀 신경을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복숭아의 날이고요. 그리고 크림, 이게 그 달콤한 팥드 크림이라는 디저트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맛있는 것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네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 지구에 여러 가지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 무섭다라는 분도 계신데 뭐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그 티핑포인트를 넘어가면 진짜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이런 경고가 있었지만 기후위기 그거 사기야 라고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히말라야에 그 빙하호수가 지금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뭐 스위스도 그렇고요. 뭐 저쪽 캐나다도 그렇고 그린랜드에 또 뭐 어떤 맨하탄 크기만한 그런 아이스버그가 떨어져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진 않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프랑스가 최근 심각한 가뭄과 폭염으로 목초지가 바싹 마르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치즈들은 그 치즈에 걸맞게 그 소가 먹는 풀과 방목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에게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완화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외부에서 들여온 사료나 곡물을 일시적으로 소가 먹고 그러고 만든 우유로도 치즈를 전통 치즈 그냥 이렇게 쳐주기로 했다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치즈뿐만 아니라 감자 수확량도 그리고 뭐 사과도 또 포도도 요즘 젊은이들이 와인을 안 마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술은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시원한 맥주로 마시자 이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업 전반에 걸쳐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소중한가. 어쩌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나이든 세대에게는 오늘이 어머나 최악의 날이야 이렇게 덥다니 이러지만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에게는 오늘이 그들 생애 가장 좋은 날씨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는요 그래도 좀 새로운 필름이 나왔어요. 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10년 만에 영화 스크린으로 화려하게 돌아오는데 이 신작 영화 이름이 KO 클럽입니다. KO 클럽. 돈으로 젊음까지 살 수 있게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부와 권력을 쥐고 물러설 생각이 없는 기득권 노인 세대와 기회조차 박탈당한 젊은 세대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왜 KO 클럽이냐? 아, 킬링 올드맨 클럽의 약자라고 하네요. 이 초와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호흡을 맞췄던 이병헌, 박혜수 배우가 다시 한번 황동혁 감독과 의기투합을 했고요. 여기에 연기파 배우 오정세, 조여정, 김소진까지 합류해서 완벽한 드림팀을 완성했다고 하는군요. 올해 아니고 내년에 드디어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내년 말에는 볼 수 있을까? 이 뉴스가 왜 벌써 떴을까? 미국 뉴스에 썼어요. 그만큼 오징어 게임이 아주 뭐 히트를 치고 그랬다는 거죠. 요즘 보면 정말 껄뜩하면 한국 껄뜩하면 또 한국 또 연예인 또 가수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창동 감독의 8년 만에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 Possible Lover가 제99회 아카데미 오스카 국제 장편 영화 부문에 한국 공식 출품작으로 선정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장례식장을 계기로 삶이 얽히게 되는 두 부부의 얘기를 다루는데 설경구 씨, 조인성 씨를 비롯해서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자 주인공 이름 두 명 이름이 한 명은 미옥이고 제가 한 미옥이고 미옥이고 또 한 명은 예지네요. 제 주변에 예지 언니도 있는데 아무튼 현대사회의 단면을 깊이 있게 담아내면서 인물 간의 미묘한 감정과 갈등도 담았다고 하는군요. 자, 요즘 날씨는 덥고 저녁에요. 그래도 시원하게 오랜만에 명작 흘러간 그 옛날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영화인가요?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정사? 응? 정사였나? 막 그 애정? 뭐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영화가 있는데 뽕네트의 연인들 막 이런 거 마지막 콘서트 스텔라를 야 어렸을 때요 그 영화 보고 온 가족이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 손수건 갖다 드려라 내가 왜 뭐 울었다고 그래 이러면서 서로 눈물을 보이는 게 약간 그 감정 컨트롤 못한 게 괜히 쑥스럽잖아요. 서로에게 그렇게 감정 표현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입을 덮고 막 엉엉 울었던 라스트 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 봤던 주말의 영화 그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놓으시면서 저쪽 그 얼바인 습지 같은 데 가시면요. 요즘 그렇게 젊은이들이 새를 본대요. 이거를 버다라치? 파파라치. 새를 쫓는 파파라치에서 버다라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얼바인의 샌 호아킨 마쉬 이 습지 일대에 보라물딱 퍼플 갈리놀이라는 이 물딱이 와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깔 보니까 이게 오렌지 카우티에 나타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로 멕시코만이나 카리브해 남미 지역에서 서식하는데 얘네들이 야 덥다 이러고 날라온 건지 아무튼 복잡한 도심과 공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고요한 자연을 품고 있는 샌 호야킨 마쉬 얼바인 근처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가셔가지고 이 물딱이 얼마나 예쁜지. 근데 어디 안 가고 거기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습지라든가 여기 좋은 곳이 너무 많죠.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어디서든 캘리포니아 한번 가봤으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는 상위 1%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간 오늘 귀중하게 이번 주말에 쓰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팔가, 로데오 갤로리아 몰레,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뭐.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 검안과 헬스 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한 박사,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0: 음악으로 떠나는 탱자 뮤직 극장. 어제는 달리 파튼 스페셜로 함께 하느라 이번 주 스페셜 견우직녀가 살짝 미뤄졌는데요. 오늘은 애타는 그리움 견우직녀. 1년에 364일을 진짜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탱자 뮤직 극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페라도 괜찮아요. 1년에 364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은 채 기다리기엔 너무나 까마득하고 잔인한 시간입니다. 마주 볼 수 없는 그리움이 지독한 집착과 통곡으로 바뀌어가는 견우와 직녀의 아픈 밤들을 가수 조관우 씨의 호소력 짙은 음색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그녀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한참이던 94년 11월 12월이었던가 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 끝나고 땀에 절어 저녁 배식 받으러 줄 서면 항상 들려오던 노래.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던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1학년 1학기 다니고 18세 입영원 내고 원치 않게 쫓기듯한 군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나를 꼭 안아주고 싶다.

그리움은 때로 사람을 삼키는 깊은 늪과 같습니다.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은 슬픔 속으로 빠져드는 밤. 직녀의 환영이 손닿을 듯 눈앞에 아른거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견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애절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가수 조관우 씨도 개인적으로 사기당해가지고 집도 날리고 이혼도 두 번이나 하고 그러다가 목에다가 소주병에 막 엄청난 근데요 지난 작년에 영화도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시 올가을에 10월 4일 가을의 기적이라는 콘서트를 한국의 부천극장인가요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조관우 씨. 조관우 씨의 늪에 이어서 진정난

날은 더운데 아니 왜 이 노래 듣고 눈물이 나죠? 추억을 먹고 사는 우리 인간사. 이토록 긴 이별이 될 줄, 이토록 가슴을 찢는 고통일 줄 진정 몰랐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강가에 앉아 서럽게 울부짖었고 두 사람의 눈물이 모여 땅에는 장마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야? 후회와 그리움이 비가 되어 쏟아지는 그 밤, 가슴 아픈 통곡의 메아리가 전해집니다.

어떤 분은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가지고요. 울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면서 정화가 되잖아요. 지금 떠나간 사람, 먼저 간 사람, 내 남동생, 우리 언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시면 우세요. 울고 나면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긴 통곡의 밤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다가오죠. 내일은 까마귀와 까치가 이은 눈물의 오작교, 그리고 드디어 가슴 벅차게 마주할 감격의 재회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조관우 씨의 천년에 들으십니다. 이 조관우 씨 아버님이 국악을 하시는 분이죠. 통달하신 분이에요. 조통달님의 아들 이름도 관우. 아우 조관우.

아, 날 더운데 분위기 잡는 거 여기서 그만 멈추고요. 아니,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거 보셨습니까? 얘네가 전깃줄에서 조개를 떨어뜨려서 그거를 까먹는 거를 보셨어요? 야, 이 도구함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의 깊은 숲속에서 아주 특별한 목공수, 이른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의 얘기가 전해졌네요, 이게. 이 녀석들은 그냥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줍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직접 갈고 다듬어서 갈고리 모양의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또 나뭇잎을 찢어서 톱니바퀴 같은 도구를 척척 만들어낸다고 하는군요. 심지어 힘들여 만든 이 도구는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95%의 확률로 안전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까지 한대요. 세상에, 이 까마귀들이야. 진짜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왜 까마득하게 이렇게 까먹고 그래?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 어떻게 그렇게 정말 똑똑해? 그걸 생각해냈어. 이래야 되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도구를 만드는 법이 유전자처럼 그냥 새겨진 게 아니라 지역마다 모양이 다르고 또 어른에게서 아이로 대물림되는 지역 전통, 그 지역 트레디션 이라는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그 지역마다 응? 자기들의 그 문화를 꽃피운. 야, 놀랍습니다. 오늘 또 새해에 관한 그런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봉쇄 당시 도시가 텅 비었잖아요. 지금도 이런 지구 온난화에 뭐 어떻게 이 굴러가는 바퀴를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래도 1년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움직이지 않는 날을 좀 만들어서 그래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언젠가는 또 될지도 모르겠죠. AI가 뭐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소비하고 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뭐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팬데믹 당시에 샌프란시스코를 짓누르던 교통소음이 뚝 끊기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머리에 흑백 줄무늬가 있는 흰머리 참새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하게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도시의 새들은 자동차 엔진 소음을 뚫고 소리를 내느라 꽥꽥 소리를 높여야만 했어요. 근데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이게 그냥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목청 높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들도 식당에 가면 시끄러우면 뭐라고? 막 아우 정신없어요. 그런 것처럼 도시 소음 속에서 새들도 소리 지르느라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팬데믹 때는 그 소음이 사라지니까 작고 부드러운 노래를 장애물 없이 훨씬 더 멀리 원래의 아름다운 음색대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참이 새소리가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소음들이 어쩌면 자연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덮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 철새들이요. 보통

0: 아주 방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 꺼라 이렇게 위스콘신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자연에 그 맞게 오늘 달 보시면서 불은 끄시고 보름달을 오늘 즐기시면서 부분 월식 그래도 96%가 가려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레드 블러디 레드문을 오늘 감상하시면서 불을 끄시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잠시 후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6: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어제 우리가 받는 이 햇살이 8분 20초 만에 우리가 받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문자로도 왔고 사무실 밖에 전화가 와서 이 노래 너무 좋았다고 앵콜을 신청해 주셔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끝까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전곡으로 준비해드릴게요. 어머, 이 곡이 진짜 마음에 드셨어요?
1: 어머나.

다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아주 그냥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이 농부들이 좋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잠자리가 공중 사냥 성공률이 90%. 자연이 보내준 천연 전투기. 농작물 속을 태우는 진딧물, 가루이, 초파리, 성충나방까지 공중에서 싹 잡아서 해결해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치 잠자리. 이러는 가을이 올 거예요. 오늘 더위 잘 참으면서 더위 지지 말고 화이팅 하시면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 후니 탱자 고쳐 잡을게요.

0: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9: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0: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1: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9: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9: 그럼 둘 다 워킹모니.
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9: 돈이 필요한 사람도
2: 투자하는 사람도
9: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2: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9: 213-804-9555.
2: 다시 한번
9: 213-804-9555 워킹모니.com.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0: 이태리 가죽 소파,
20: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이 고객님 보험보험에서 연락주시면 위암회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센터와
24: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0: 그거야 그거 바로 내가 원하는 응? 같이 하는
1: 네. 응? 아 저는 원래 어저께 그런 스타일로 네. 했잖아요.
0: 어떻게요?
1: 응?
0: 차차차
1: 비음 섞인 하이톤
0: 차차차
1: 차차차
0: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네. 너무 듣기 좋다.
1: 뭘 듣기 좋아 이건 그냥 미옥 씨가 두 번 하는 거지.
0: 아니 네? 아니 네. 그거를 혼이 씨가 하니까 더 뭐. 매력 있다.
1: 아유 본인이 하시는 게 매력 있다는 얘기 돌려서 하시는 거
0: 갑자기
1: 아니에요,
0: 언니
1: 지금?
0: 하고 싶어. 어?
1: 아 그 난 저 들을 때마다 그 제가 흉내내는 사람 되게 웃어요.
0: 아 네.
1: 그머니 차차차.
0: 그게 흉내를 네. 내세요? 누가?
1: 저 가끔 하죠.
0: 제 흉내를 누가 내요?
1: 제가 이렇게? 낸다니까요.
0: 본인이?
1: 다른 분들은 잘 못해요 이거. 음을 아는데 네. 이렇게 잘 못해 사람들은. 해보라고는 못해요.
0: 그렇죠.
1: 굿모닝 막 진짜 이러는데
0: 음이 아니야. 음이 있지.
1: 어, 그 음도 하는. 있고 그 음이 있고요. 네. 또 끝에가 비음과 함께 꺾여야 되거든요.
0: 아.
1: 익숙지가 않아요.
0: 차차차.
1: 어, 이게 차차차 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
0: 아 이게 중요해. 어,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인사하실
1: 기술입니다.
0: 때요 네. 자신만의 개성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리듬을 만드는 거야. 우리 훈이 씨는 아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야?
1: 원래 그렇게 하세요?
0: 저 좀 그래요.
1: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0: 아, 저 그래서 소프라노였어요 별명이. 제 친구를 학교 갈 때 네, 네. 걔네 집을 꼭 들려요. 그러면 어, 제 친구 아버지가 후디 씨처럼 등치 좋은 경찰 서장님이신데
1: 와.
0: 키도 190 막 이런 분인데 와, 네. 소프라노 왔냐 이래요. 왜 소프라노냐 그랬더니 제가 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올린다고 끝에를 올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올리나 봐요. 그래서 소프라노였어 별명이. 그렇게 하면 돼. 후디 씨는 어떻게 인사할 거야?
1: 저는 원래 옛날에 네. 대학 때는 그냥 안녕.
0: 아
1: 훈이야
0: 안녕
1: 안녕 나 훈이야.
0: 그래서 우리 방송 끝날 때 네. 저는 맨 처음에 너무 웃겼던 게 훈이 씨가 우리 끝인사 내일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 뭐 이럴 때 예. 안녕 그러더라고요.
1: 아니, 안녕
0: 그렇죠. 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1: 근데 저는 원래 네. 원래 삼자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0: 안녕 그때. 그래요
1: 만나면 안녕 할 때 안녕
0: 어른들한테도
1: 아 어릴 때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죠. 아 물론 그렇죠.
0: 우리 훈이 씨가요 얼마나 예의 바르냐면 어, 저를 가끔 집에 이렇게 내려다 주는데
1: 물 먹을 때 돌아서 돈 돌려고
0: 차에서 먹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해요.
1: 아 그거는
0: 그때 다리 아파가지고 풍아가지고 네.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도 한쪽 아니야. 다리 이렇게 내놓고
1: 아니야, 그때는...
0: 선배님 제가 다리 아파서 못 내립니다. 아니 나는 요즘 이런 젊은이 못 봤어.
1: 요즘 애가 아니라서 그래.
0: 요즘 애가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조금.
1: 아 그런가요?
0: 깎아주면
1: 제가 이제 20대가 이제 슬 넘어가잖아요 벌써.
0: 그쵸.
1: 내일 모레면 저 30인데.
0: 아 그러니까.
1: 네. 아,
0: 리오가 몇 살이지?
1: 네. 네. 뭐 우리 집 강아지.
0: 참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1: 예, 예.
0: 오늘 제가 읽은 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개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1: 연구하죠.
0: 응. 개가 주인이 눈을 많이 깜빡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따라서 깜빡인데요.
1: 잠깐만 강아지가 눈을 깜빡여요? 나 처음 네. 알았네.
0: 우리 고양이는 얼마나 깜빡이는데.
1: 아 고양이 깜빡이는 알아요.
0: 고양이는 근데... 그게 키스예요. 키스.
1: 아, 진짜?
0: 애정 표시.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생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한 대 맞아요. 걔는 양양펀치.
1: 어.
0: 먼저 손을 주고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하고
1: 네.
0: 눈을 맞추고 눈을 깜빡깜빡하면 그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항상 눈을 이렇게 뜨고 부라리고 있어야 되잖아.
1: 이제 알았네. 어쩐지 그 아, 여자분들이 자꾸 저보고 눈을 깜빡깜빡 쳐다보면서 고양이상 아가씨들이 아, 난 무슨 뜻이야? 그게 키스였어요.
0: 아유, 양양편 차 한번 날린다 진짜.
1: 키스였구나.
0: 아니, 근데 네. 모르는 사람이 눈 깜빡이면 안 따라하는데 주인이야 깜빡깜빡이면 그렇게 따라서 깜빡인대요.
1: 오, 신기하네.
0: 어,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눈 깜빡이는 게 하나의 무장해제죠. 늘 와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1: 그래서 저는 강아지 눈 깜빡이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0: 진짜
1: 몰랐어요. 저 강아지는 눈을 안 깜빡이는 줄 알았어요. 본 적이 없었어.
0: 깜빡이던데. 나
1: 그래요?
0: 어제
1: 아, 전 몰랐어요.
0: 집에 갈 때
1: 뭐 자세 본 적도 없지만
0: 정말 이렇게 늙은 응? 나이 드신 치아와가 한 분이 네. 어제 한국 분 주인하고
1: 이렇게
0: 아파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 네. 지나가는데 걔가 자꾸 눈을 이렇게 깜빡이더라고.
1: 그 친구는 힘들어서 그런 거고 날 더덥고 힘들어서 그런 거고
0: 안 됐더라고. 굉장히 연로하신
1: 날이
0: 강아지.
1: 더우니까 또 그렇죠. 뭐
0: 그러니까
1: 그렇죠. 강아지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다정님
0: 네.
1: 인사 반갑습니다. 하와이룩 아 하와이룩인가요? 오늘 저 그냥
0: 하와이룩인가?
1: 오늘 미옥 씨도 파랗고 머리 그 조개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건 건가요?
0: 네.
1: 목걸이 그 뭐예요? 산호 이런 거예요?
0: 아 이거?
1: 네. 딱 조개 껍질 벗겨 그냥
0: 이거
1: 그 느낌인데?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인데.
0: 한 뭐 굉장히 뭐 싸게.
1: 아 비용은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뻐요. 되게 잘 어울리네요.
0: 그래요?
1: 어.
0: 뭐 10불도 안 됐어. 5불 주고 샀는데.
1: 아...
0: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언니가.
1: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5불짜리를 내가 찬들 남들이 봤을 때 500만 불짜리 가격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 내가 옛날에요. 네. 뉴욕에 차이나타운에 가면 그게 많잖아요.
1: 그 예, 비슷한 것들.
0: 카피가 많잖아요.
1: 네, 레플리카 이런 것들. 네.
0: 그래서 얻는 걸 하나 샀어요. 10불 주고. 그랬더니
1: 뭐 가방 같은 거요?
0: 네. 어. 백. 아, 백. 거. 제가 들고 다니면 다 그게 진짜인 줄 아는
1: 그럴까?
0: 거야.
1: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저는 심지어 한국을 놀러 갔는데 친했던 여기 친하게 지냈던 누나들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누나 한 명이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인데 제가 온 줄 몰랐으니까 제가 왔다는 소문 듣고 자기 생일 파티를 초대한 거였어요. 다 같이. 갑자기 가야 되는데 선물이 준비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전화 통화를 받은 데가 이태원이었어요. 이태원에 또 그런 가품이
0: 많죠.
1: 많잖아요.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뭐 저를 처음에는 뭐 그냥 일반 걸 보여줘서 아 이런 거 말고 좀 이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저를 쓱 보더니 아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안 보여주는데 그래요.
0: 와, 그 A급 A급 어,
1: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삼촌이 계신데 그분도 체격이 크고 가우잠바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 형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갖고 계속 이상한 것만 보여주다가
0: 말 된다.
1: 나중에 우리가 막 이렇게 돌려들 얘기하니까 아 그거 신분 확실하냐?
0: 조폭으로 안 알고
1: 아니, 형사 알았어. 아 뭐 이런 걸 준비해서 딱 가는데 현대백화점이잖아.
0: 루땡땡땡이
1: 어디 아 뭐야 하면서 막 기다려서 그 많은 사람들 딱 이러는데 루땡땡 지갑이 딱 나오니까 가품인데 모든
0: 야,
1: 사람들이
0: 그래서 포장이 중요해.
1: 사람들이 야 저거를 현대백화점 거기서 사온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모든
0: 그거
1: 사람들이.
0: 나중에 알려주면 사기꾼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누나 그 누나 평생 모르고 살았걸요. 누나
0: 뭐, 아니야.
1: 눈물을 그리고 나면서 야 아니지. 역시 너는 제 영어 이름 되면서 너는 진짜 스케일이 다르구나 막 옆에 누나들 부러워갖고 막
0: 아니야 나 그 얘기 들었어요.
1: 뭐야? 난 그 누나가 어디 서비스 받으러 갈까 봐.
0: 아니 헤어져가지고 저기
1: 뭐 아 저 여자친구 아닌데
0: 다이아 판다고 갔더니 가짜래 세상에.
1: 그거는 여자친구면 그러면 안 돼. 저 여자친구 아니잖아요.
0: 아니 아내한테도
1: 아 아 그건 좀 그렇다 와이프한테는.
0: 아니 있대요 그게 진짜.
1: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은 그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시계를 10불로 두 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웨딩 와치로 했어요.
0: 그리고는 그거 어때?
1: 아니 근데 그렇게 주면 상관없는데 그만큼 집안이 힘드냐 아니야. 근데 이 남자분이 여자한테 일본에서 나온 새로 나온 럭셔리 브랜드라고 거짓말하고 준 거예요.
0: 어머나
1: 웨딩 시계로 자기 남자가 하기로 해놓고 그 여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았지. 근데 처음부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야 그건 안 되지.
1: 근데 거짓말을 한 거야.
0: 그 사기지.
1: 근데 그거를 자기 친구네 남자가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야. 자랑척하면서 잘 나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듣고 그걸 와이프한테 얘기해줘갖고 와이프가 결혼 안 한다고 막 파혼한다고 그랬었어요.
0: 너무 했어.
1: 모르죠. 전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0: 야 이게 말 조심해야 되고.
1: 아니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0: 거짓말은 안 돼.
1: 근데 그냥, 저는 거짓말 안
0: 돼. 나처럼 이거 5불짜리야 이러지.
1: 난 진짜로 말한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오버한 거지.
0: 야
1: 거기서 이거 진짜야? 물어봤으면 내가 아니야 이럴 텐데 저끼리
0: 아니,
1: 막 이러니까
0: 아니 왜 포장은 현대백화점 가서
1: 그럼 어디서 포장해요? 내가 가다가 한국에서 어디를 알아 포장 어떻게 해요? 이 포장 어디서 하냐 했더니 백화점 그냥 간 거지 그냥.
0: 어머나 포장하러 갔다가
1: 이거 진짜 의도 1도 없었어요.
0: 세상에.
1: 순수한 마음에
0: 그분이 연락 안 되죠?
1: 그 누나 연락 끊기지 오래됐죠. 저희 그때는 막
0: 알았을 거야,
1: SNS가 나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화번호 바뀌려면 없는 거니까 없죠 없는데 아마 그 누나 지금 나이 많아서 뭐 상관 있겠어. 그냥 서비스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받으러 갔다가 가품인 거 알면.
0: 아니 저희 뉴욕에서 굉장히 친했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이름이 조용팔이 조용팔
1: 진짜로? 용팔이 형님이세요?
0: 어, 노래 너무 잘해.
1: 야 그분은 그러면
0: 조용필 뭐... 노래만 하는 거야 모창 가수.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근데 본명이 용팔이에요?
0: 아니요.
1: 아 본인이 가짜 닉네임?
0: 예명이죠 예명.
1: 아, 그러니까 너구나처럼?
0: 그 오빠, 근데 조그만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좋아.
1: 기도하는 뭐 이런 거 하시는구나.
0: 보고 싶다 용팔이 오빠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1: 원래 용팔이가 예전에는 되게 무서운 조폭의 이름이 대명사였는데
0: 점 하나 찍어서 아우 나 조용필 오빠 한번 진짜 만나고 싶어요. 예전에 뉴욕에서 한번
1: 좀 만나뵀는데 어릴 때
0: 저도 만났어요 한번.
1: 저희 아시는 분
0: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1: 근데 어릴 때라서
0: 우리 한번 인터뷰
1: 되게 유명했는데 아 저를 모르시죠.
0: 뉴욕에는 아
1: 저 어릴 때 얘기 때
0: 그래요?
1: 얘기 때 근데 그때도 워낙 가 유명하니까 와 두 유명한 사람인 거란 걸 알았지만 뭐 얘기 때니까 별 관심이
0: 야,
1: 없었지.
0: 우리가 가피 얘기하다가 조용팔 얘기하다가 용필이 오빠까지
1: 그러니까요.
0: 얘기하는 이 이야기적인 게 대단하다.
1: 아 근데 지금 이게 말씀드려야 돼. 어저께 저희가
0: 네,
1: 잠깐

0: 그 아니, 남양 특집 얘기를 했는데
1: 불꽃에서 밖에서 어, 뛰어왔어. 불한테 불 꺼졌어.
0: 우리 란초님께서 제가 어저께 시간 관계에서 못 봤네요. 란초님께서 네, 네. 그 카톡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밤에 들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셔놓고 네. 본인의 실제 겪었던 걸 짧게 적어주셨는데 어느 날 볼일을 보고 차를 타셨대요.
1: 볼일을 보았다는 건 뭐야?
0: 그러니까 일을 보신 거죠. 마켓 가던 거.
1: 나는 또 화장실.
0: 아니 또 그러지 마요.
1: 볼일을. 마트를... 아니 볼일을 보고.
0: 보통 사람들은 볼일 봤다 그러면 자신의 할 일을.
1: 나는 왜 그쪽이야.
0: 테스크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꼭 화장실을 갔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 난 너무 이렇게 자연적인.
0: 그러니까 굉장히.
1: 육체적인가 봐.
0: 그런가요. 원초적이죠.
1: 생리적인가
0: 원초적 봐. 원초적.
1: 원초적.
0: 원초적.
1: 단어선택 좋다.
0: 좋죠.
1: 우리 흔히 지는 본능 수준이 원초. 있어.
0: 그럼요. 우리는 고품격 음악 방송 아닙니까?
1: 본능적으로 그 노래 듣고 싶네.
0: 본능적으로 내가 깨웠었어. 좋대요. 네.
1: 본능적으로.
0: 근데 자 볼일 뭐 얘기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일을 보시고
1: 일을
0: 본인의 차를
1: 아니까
0: 그러니까, 일을 차 해결 뭐 다시 아 왜 어떻게 이러냐. 차를 타셨는데 나둥 네. 뒷좌석에 흑인 여성분이 떡 타 있더래요.
1: 흑인 여성분이
0: 너무 놀래가지고 아 당장 내리고 막 소리를 쳤대요.
1: 예.
0: 차 락을 안 하셨다는 거야.
1: 예.
0: 근데
1: 왜 타?
0: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 완전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이건.
1: 저도 남의 차에 모르고 뭐, 앉아 있었던
0: 인종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얼마나
1: 그쵸. 근데 그래,
0: 정신파를 추적했다고.
1: 얼마나 놀랬을까.
0: 근데 막 내리라고 내리셨나 보죠?
1: 네.
0: 근데 그분도 실수한 건가?
1: 그 끝이야 그리고?
0: 그래서 그러면서 끝 마무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잉 이런 느낌.
1: 아니 기승전결 없이 그냥 기에서 그냥
0: 기승까지는 갔는데
1: 결 중간생 이야기야.
0: 아니 그냥 내리려고 해서 내리셨나 보지 뭐.
1: 네. 아 그런 일 있어요.
0: 이게 원래는 무서운 얘기 아니고 에피소드여야 돼요. 우리 옛날 클럽 다닐 때 차 기억나세요? 딱 나오고 이제 문 닫을 때 딱 나오면 차가 쫙 발렛이 나와요. 그러면 뭐 White Lexus 막 이러고 막 뭐 Black Beamer 막 이렇게
1: 거기서 진짜
0: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딱 Black Beamer 그러면 사람들이 싹 쳐다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남자고 잘 차림을 해가 쓰 있으면 딱 이러고 가요. 그다음 뭐 그래서 Silver Mercedes 그러면 또 얘가 right here 딱 그러고 다 여자들 막 이러고 봐. 근데 막 이러다가 막 Hey White 뭐 Toyota 이러면 안 나와. 그러니까 Toyota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
1: 티코.
0: 아 티코는 없지만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좀 막 그런데 그런 일부를 발레트한테 일부러 그런다. 뭐 이런 토요다 그럼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 실버 뭐 예를 들면 실버 코롤라 이래요. 차 이름을 얘기해 버려. 차라리 토요다 그러면 이게 뭐 캠린지 뭔지 모르는데 실버 코롤라 그러면 안 나와 차 주인이.
1: 아니 그래도 민망하니까. 모델명을 얘기해 줘야지.
0: 아 보통 안 그래. 보통 White Lexus, Black Beamer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BMW 뚜리 이렇게 안 해요. 그냥 White Beamer 이렇게 하고 좀 좋은 차도 가끔 해 줘요. 예를 들어 뭐 Red M3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에이 이러고 가고 막 여자들 막 쳐다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현장에서 못 했던 패자 부활전이 거기서 일어나죠. 아 진짜로. 그럼 거기서 이 남자들 조명발
1: 그럼 거기서 그거 나오는 거야? 야타?
0: 나오죠. 진짜 나와요.
1: 그럼 타.
0: 그러면 딱 여자들이 어머 웅성한 애들이 어머 보내주세요. 남자가 딱 가다가 그 남자가 그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딱 가다가 같이 갈래? 뭐 밥 먹으러 갈래? 딱 보면 여자 그럼 가요. 그런 게 있어.
1: 있어.
0: 그러니까 갈 때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항상 한 차로 타고 가고 이제 그게 우리 국룰인데 이게 애들이 부를 때 뭐 White Lexus 뭐 Silver BM 이니까 차가 비슷한 차도 굉장히 많아.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좋은 차들이 비슷하잖아. White Lexus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막 뛰어가더니 쪽 뒷문을 열고 휙 누워버리는 거야. 흰색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 완전 취해갖고 휙 뒤에 누워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그 발자취하시면 문을 닫아줬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친구가 따로 있겠거니 생각하고
1: 아유 이제 이거는 어유 잘못이었더라.
0: 근데 좀 이따 어떤 남자애가 쓰고 오더니 운전을 딱 닫더니 오씨 이러다가 내려. 그랬더니 여자랑 거기서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 차라고. 뒤에 타이 누워있는 여자랑 막 욕을 하면서 둘이서 자기 차라고. 저 눈앞에서 봤잖아요.
1: 세상에.
0: 야, 그 애들 막 신나고 저 구경하고 취한 애들 둘이서 막 자기 타는 차로 싸우더구. 이런 적이 있었지만 뒤에 막 모르는 사람이 타 있고는 무섭죠. 뒤에 아름다운 이렇게 여자분이 누워있으면 어디로 모실까요? 딱 가야지. 내 차든 누구 차든 뭔 상관이야.
1: 아, 출발해야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야타 이래가지고
0: 하고 싶으세요?
1: 포인트 무구 같은 데 가서 무구한
0: 아 그 포인트 무 되게 좋아하시네.
1: 거기 너무 좋아요. 진짜 포인트 무구 안 가봤어요?
0: 못 가봤다니까요.
1: 가보세요.
0: 아 가볼게요. 근데 저기 아직 못 가봤어요.
1: 말리부 지나서
0: 그러니까 어딘지 들었어요.
1: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아 아름다워.
0: 아 우리 저기 아이비님께서 네. 센스 있는 사람은 사람 눈빛도 개와 고양이 눈빛도 어떤 감정 눈빛인지 눈치 코치 공감 능력이 있어서 사업도 연애도 상대방한테 공격이나 퇴짜를 받지 않는다. 눈빛이 중요하다는 거지.
1: 그치. 그런 게 있어.
0: 근데 사람 눈 보면요 대충 감이 올 때가 있어요.
1: 근데 눈치 코치 없는 사람 있어.
0: 아 있죠 있죠.
1: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진짜.
0: 그렇게 대놓고 눈치를 줘도 자기만 행복해. 혼자 좋아 막 혼자 먹고 있고
1: 아,
0: 막.
1: 속 터지지.
0: 아, 그 막 어려운 분 윗분 오셔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음껏 시키게. 솔직히 지금은 좀 안 그래도 저희 한 20년 전 사회생활 할 때 그 윗분이 갖고 그 뭐 편하게들 먹으라고 하면 눈치 딱 봐서 시키는 거 분위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혼자 막 류산슬 막
0: 카레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일본식 카레집이야. 보통 그냥 뭐 돈까스 카레 먹으면 되잖아. 그냥 다 그걸로 시킬 거 아니야. 와 정말 눈치 준대 신입 사원이.
1: 뭐 시켰는데?
0: 뉴욕 스테이크 카레에 뭐 사이드로 슈림프 튀김에 막. 야, 야 적당해 적당해. 근데 왜 이러는데도
1: 이러셔?
0: 어 진짜 근데 뉴욕에서 미디움으로 달라고 그러면서 야 좀 적당히 좀. 근데 거기서 데리고 먹지 말라고는 못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도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좀 귀여운 거고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 그래요. 그리고 아니 여럿이 먹을 때 더치페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N분의 1 나눠서 N분의 내는데 1. 혼자만 네. 여러 가지를 막 시키는 분이 계세요.
0: 네.
1: 근데 그분이 그 나중에는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0: 뭐야 그분은 좋은 거잖아.
1: 괜찮은 거야.
0: 괜찮은 거죠.
1: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너무 또 그럴 때 반대의 경우
0: 시켜놓고 N분의 1?
1: 아니 N분의 1인데 혼자만 너무 막 비싼 거 시키고 막 이러면 그것도 눈치 없는 거지.
0: 그쵸 그 눈치 없죠.
1: 거기에다가 에피타이저에다가 숯까지 시키고
0: 자기 혼자
1: 메인 코스를 시키는 거야.
0: 아 같이 쉐어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먹는 걸로요? 아 그건 좀 그렇다.
1: 좀 그렇지.
0: 좀 그건 좀 성질이 못된 거 아니야?
1: 오늘 우리 모처럼 부사장님과 함께 우리 훈이 씨랑 모처럼 점심 먹으러 갔는데 뭐 먹을까?
0: 아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세요.
1: 자랑하는 거야. 화연에 갑니다. 화연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0: 네. 아무튼 오늘 뭐 실장님 안 나오시는데 나오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 2, 3분 있다가 출연하십니다. 네.
1: 아, 그래요.
0: 네.
1: 목요일에 자. 빨리 노래 듣고 우리 목요일에 여자 실장님 모셔 볼게요.
0: 네, 오늘 아까 본능적으로 나오나요?
1: 네. 본능적으로.
0: 이 노래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성한테 남자분들 이성한테 유혹하기 좋은 노래입니다.
1: 이거요?
0: 네, 이거 좋아요. 잠시 나는 이성을 잃겠다. 나는 오늘 본능적으로 가고 싶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0: 오늘은 본능적으로 한번 행동해보세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냥 끌리는 대로.
1: 보름이라면서요.
0: 오늘 보름이에요.
1: 아, 본능적으로 가야죠.
0: 아, 오늘이 또 본능적으로 그냥 데이, just because day라고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1: 왜?
0: 이유 없이
1: just because,
0: just because. 이게 옛날에 6, 어떤 남 식세븐 뭐야?
1: 모르세요?
0: 네.
1: 아, 나중에 해드릴게요.
0: 네. 진짜?
1: 네. 네,
0: 해줘요.
1: 아, 이따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고.
0: 차차차 네. 2부 함께하십니다.
1: 엘레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여기는 굿모닝 차차차 2부. 굿모닝 차차차. 우리 후니팅자 때문에요. 67을 알게 됐네요.
5: 그 발음 조심해 주세요.
4: 왜요?
5: 이제 미역시 가면 뭔가 발음이 다르게 느껴져.
4: 왜?
5: 67. 아, 67. 네, 조심해. Please.
4: 6.
5: 자,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빅 세일입니다.
4: 67 해서 6불 70점짜리는 없을까요? 바로 홈쇼핑 월드. 우리 김미경 실장님, 네. 어서 오세요. 실장님.
6: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왔습니다.
5: 반갑습니다.
6: 네.
5: 늘 아니, 목요일을 기다리는 분들
4: 우리
5: 많아요.
4: 먼저 그거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요. 67.
5: 아니, 실장님 다 나가신다며요.
4: 아니, 실장님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야.
5: 어, 그래요?
4: 우리 안 키워, 네. 아기를 안 키워봐서. 아기가 있으신가요? 아,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6: 아기가 많이 커서 이제 네. 대학생이라서.
4: 아,
5: 어, 대학생까지는 합니다.
4: 네. 어, 근데 이거를 찾아봤더니 후니 씨 말대로
5: 네, 어린 친구들 네. 미국에서 굉장히 네. 큰 유명한 밈이에요. 밈. 네. 67이죠. 한국말로 하면 67 네. 이건데.
4: 67 이러면 just 67, because
5: whatever 막 이런.
4: 어, 그냥
5: 정확한 뜻은 없어요.
4: 이게 두두라는 어떤 래퍼 랩
5: 래퍼?
4: 노래
5: 네.
4: 스킬라? 어. 스크릴라? 스크릴라라는 그 래퍼의 두두라는 음악에 67이 나왔대요. 그게 굉장히 강렬해서 그다음부터 이게 그냥
5: 하여튼 어마어마한 밈이에요.
4: 언제 유행했어요? 나 왜 몰랐지?
5: 작년부터.
4: 작년부터?
5: 작년부터. 지금은 조금 시들한데 그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기다렸다 네. 누가 67 나오면 다들 67!
4: 같이 그래요? 네. 그리고 누가 심각한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67 이러면
6: 너무 한국적인데요.
5: 약간 그 뭐 거시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정확한 뜻은 없어. 굉장히 우리, 많은 뜻을 내포하는.
4: 어, 우리 손주나 이럴 때 우리 언니들 67 네. 이러시면 아니 그쵸, 우리 뭐. 그랜마가 웬일이셔.
5: 할머니 해도 돼요? 67 그러면은 네. 굉장히 멋진 네. 분이 될 수 있습니다.
4: 네.
5: 그러면
4: 네.
5: 창고 대방출, 대방출 과연 빅세일도 여러분 오늘 아주 그냥
4: 여기도 구구네 99.
6: 네, 저희 99입니다.
5: 네.
6: 네.
5: 소개 좀 해주세요.
6: 홈쇼핑 월드 금주의 원가 및 원가 이하 세일이 찾아왔습니다.
4: 네.
6: 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4: 네.
6: 군산 해담 시푸드 속이 꽉 찬 꽃게 간장게장.
4: 네.
5: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6: 간장게장 이거 드셔본 분들 있으신데.
5: 좀 먹어봤어요. 좀 먹었죠.
6: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잖아요. 가격. 네.
5: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격, 저는 지금 맨 왼쪽에 적힌 가격으로 샀거든요.
6: 19불 99인데 네. 네. 해담 시푸드고 좀 저기 근데 16불 99 하다가 9불 99예요.
5: 9불 99예요. 꽃게 간장게장.
4: 네, 이거 진짜 원가 이하 세일이네요.
6: 와. 1인당 5팩만.
5: 아, 한정으로.
4: 한정.
6: 네. 이건 사야겠다. 꼭 드셔보세요. 요즘에 입맛 없잖아요.
4: 아~
5: 왜요?
4: 왜 없어요?
5: 왜 없어요?
6: 더워서.
5: 아, 더운 건 더운 거고.
4: 입맛 없어 어머. 이러고 먹으면 네. 너무 맛있던데.
5: 그럼요.
6: 아, 근데 그게 문제예요.
4: 네.
6: 아, 입맛이 없어요. 근데 딱 먹으면
4: 너무 맛있어.
6: 다시 돌아와 입맛이.
5: 만약에 그러면 간장게장 드셔보세요.
4: 예. 아, 야 이거 1인 5병 한정으로.
5: 밥에 싹 비벼
4: 먹으면
5: 진짜 맛있어요.
4: 이거 진짜 사서 쟁겨놓으면
6: 맞아요.
4: 냉동실에 넣으면 되죠.
5: 맞아요.
6: 네, 5병, 와, 너무 좋다. 5백 사서 드시면 되고.
5: 네. 네.
6: 군산 화우당 갑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이 있거든요.
5: 아.
6: 네. 이거 양념 진짜 맛있어요. 무교동 낙지 만나고 그 무교동 양념 아시는
5: 고마.
6: 분은 아신데
5: 네, 네.
6: 고운한 맛인데
4: 네.
6: 9불 99가 5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4: 네.
6: 아, 제가 이거 몇 번 생겼거든요. 군산 화호당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4: 아 이거 살 거야.
6: 이거 이거 진짜 싫어요. 아내가 이렇게 딱 비닐을 열면 네. 큰 그 저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반 정도 코다리가 반반해서 두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시래기가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4: 네, 네.
6: 이거 저번에도 사가셨던 분이 막 다섯 개 사가시는 거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세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물량이 거의 안 남았어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냉동 창고 비우게 한다고
5: 자리
6: 때문에
4: 이게 26불 99였는데 14불 99 하다가 지금 11불 99.
6: 아, 11불 99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4: 이거 진짜 오셔서. 좋다.
6: 네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넘게 이게 안 들어오다가 왜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서. 손님들이 너무 요청을 많이 하셔서 다시 들어온 제품이 풍기 소백 코리아 100% 6년금 홍상 더블 진액입니다. 예, 풍기 하면 저희가 인견이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인삼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고산 지대다 보니까 인삼이 자랄 수 있는 기온이 있잖아요. 최적의 기온이어서 한데 지금 이제 풍기가 사실은 지명이 영주로 바뀌긴 했어요.
5: 아, 그래요?
6: 네. 그런데도 여기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2010년에 농업 명장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강성찬 님이시라고. 그래서 이게 45년 넘게 계속 농사 인삼 농사 지으시면서 홍삼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까 연구하신 분이신데 6년근 홍삼을 이제 우려내잖아요. 그러면 알맹이를 꺼내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거를 같이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려내서 이게 더블 진액입니다.
5: 오, 그래서 더블 진액이구나. 예,
6: 그래서 저희도 그 더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129불이잖아요. 원 플러스 원 더블로.
4: 비가 따블이네 이거.
6: 예, 예, 더블입니다.
5: 자, 그래서 더블로. 믿고 더블로 가네요 진짜.
6: 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5: 홍삼 더블 진액을 129불에 원 플러스 원.
4: 네.
5: 와, 좋다 좋다.
6: 이거는 뭐 손님들이 요청하셔서 들어온 제품이라서. 또 100% 한국산 도라지 건조 무기 있거든요.
4: 도토리. 네, 그래서 도라지라는.
6: 우리 뭐 옛날에 뭐 자연 시간 막 이럴 때 상수리 뭐 도토리 이런데 이거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재롱이 도토리라는 데서 나오는 도토리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 손님들이 자꾸만 건조 무기라고 하니까 가루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무기로 만든 거를 건조시켜서 무기 전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4: 그래만 담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6: 불리시기만 하면 되세요. 쭉 불려셔서 나중에 묵밥도 해드시고 묵무침도 해드시면 되는데 한번 말려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겠죠 당연히.
4: 그렇죠.
6: 그리고 100% 한국산 가루를 이용했다는 거.
4: 갑자기 도토리묵 무침 먹고 싶은데 한입맡은 먼분한데는 이거는 너무 좋다.
6: 그러니까요. 또 거제도 배 도라지 청이 왔습니다.
5: 도라지 청.
6: 도라지 청 좋은 거 알고 배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기관지에도 좋은데. 이게 29불 99가 12불 99.
4: 오.
5: 와.
6: 네. 이 목에 이거로만 끝나지 않고 저희가 목에 또 좋은 지리산 100% 산약 도라지 분말. 이건 동결 건조한 도라지를 가루로 낸 거잖아요. 이것도 39불 99가 24불 99 했다가 14불 99에 드리고 있는데 이 배달 도라지 청이지 엑기스잖아요. 거기다 물에 타 드실 때 도라지 분말까지 드시면 완전히
5: 정말 좋겠다.
6: 약효가 더블이겠죠. 또
5: 그렇죠. 혹시 흡연하신 분들은 최고예요.
4: 그리고 요즘 공기가 좀 안 좋으니까 기관지
6: 저희 목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4: 이번 겨울 감기 이런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6: 이 목이 뭐 공기도 들어가고 저희 먹는 것도 들어가서 항상 이게 안 좋은 상태잖아요. 힘든 상태인데
5: 무리하죠.
6: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 좋습니다.
6: 또 오 대박 세일. 주 강화홍삼,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 이거 60호 저희 스테디셀러인 거 다 아실
5: 그럼요.
6: 건데 가격은 거기다 선물까지 169불인데 89불이 지금 65불 근데 이게 거의 진짜 마지막 세일인데 그게 아니네요. 사은품이 기적의 명약 산사만 한 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4: 이거 산사만도 이거 꽤 나가는 건데.
6: 이게 홍삼도 저희가 알잖아요. 사포닌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뉴질랜드산 녹용의 영양소까지 섭취하시고 거기다가 산삼까지 한 번 더. 65불에다가 박스. 기적의 명량 산삼한 박수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5: 최고의 건강을 지금 여러분 원가 이하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 경옥고.
5: 경옥고도 세일하나요?
6: 경옥고 드셔본 분 있으세요?
5: 저는 선물한 적은 있어요.
6: 네. 뭐 남자분들한테도 좋고 특히 여자분들한테 좋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여자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좀 손이
5: 저리고 예.
6: 저리고.
5: 아 맞아요.
6: 그래서 냉. 갑자기 딱 일어날 때.
4: 띵.
6: 띵. 그 아시잖아요. 네. 그럴 때 드시면 되는데 경남 제약 경옥고 1개호분이 150불이 지금 100불입니다.
5: 와, 거기다가
6: 기적의 명약 산삼황까지
5: 주시는 거예요.
6: 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야. 100% 제주산 통민어. 저 이거 사서 먹었잖아요.
4: 나 이거 사야겠다.
6: 이거 쪄서 먹어도 맛있고. 네. 네. 저는 사실은 요리를 못해서 쪄서 먹었고 네. 네. 손님들이 이거 지리탕 끓여서
5: 민어는 되고 지리죠.
6: 네. 지리도 그렇지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매운탕도 맛있고. 근데 그냥 쪄서 간장 양념해서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4: 그럼요.
6: 예, 예, 예.
5: 민어
6: 이것도 13불 99가 6불 99인데 오셔서 보시면 민어가 진짜 커요. 이거는 진짜 통민어예요.
4: 원가기가 반값일 네. 민어.
6: 네. 아 거기다가 이제 하얀 술 K 막걸리 파우더까지 해서 네. 막걸리랑 같이 민어랑 딱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5: 막걸리랑 도토리를 네. 먹어요. 도토리.
6: 9불 99가 네. 3불 99에 드리는데 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500ml 물에다가 넣어서 커스터마이징 네. 해가지고 그쵸. 오렌지도 네. 넣든지 하셔서 네. 저는 이제 먹어보니까 좀 오래 드시면 더 24시간 숙성 후에 냉장고에 좀 오래 두시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5: 네.
6: 뭐 3불 99밖에 안 하니까.
4: 네. 네네네. 이거 사봐야 되겠다.
5: 그 여러 개 다양한 맛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 또 갈색 가발살 4kg. 이게 백미 현미가 있습니다.
4: 네.
6: 뭐 가발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가발 성분이 당뇨에도 네. 좋고
5: 그럼요.
6: 그 건강상도 되게
5: 너무 좋죠.
6: 너무 예. 좋잖아요. 근데 44불 99인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세포에 사시면 99불 99에 드리고 네. 거기다가 사은품으로 대방량 침량 골드 30호 한 박스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아 좋습니다. 요기일 때 가봤을 때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6: 이거 진짜 많이 안 남았는데 충북 제천 약재상 약복숭아 일명 개복숭아.
5: 개복숭아.
6: 생강 도라지 스틱 먹어보시고 이제 목도 많이 좋고
5: 예.
6: 그 기침하시는 거 장기침도 네. 많이 없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 네네네. 네.
6: 이것도 49불 99가 39불 99 하다가 9불 99.
4: 진짜
5: 가격 좋아요. 진짜 좋다. 이거.
4: 하나는 이거 사고 싶었는데 진짜 이거 와 네.
6: 개복숭어로만 든 것도 있고 하나는 뭐 개복숭아하고 생강하고 도라지까지 든 게 있어요.
5: 네.
6: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네네네. 선택하시면 되더라고요.
4: 이 80% 세일이에요. 네. 80%.
6: 그리고 와. 이게 몸에 독성 빼는 데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건강뿐만 아니라고 한번 네. 트라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5: 네.
6: 백령도 유기농 싸주아리 약쑥.
5: 약쑥.
6: 예, 이게 뭐냐면 백령도에서 재배한 그 약쑥을 있잖아요.
5: 네.
6: 3년 동안 해풍하고 해무에다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네. 뭐 대추하고 갈근, 네. 생강, 결명차 같은 거를 부재료에 네. 막 넣는 거예요.
4: 네.
6: 그래가지고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약쑥 진액이 되는 거거든요.
4: 아, 이게 진액이에요.
6: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몸의 해독 작용. 그다음에 이뇨 작용, 그다음에 정혈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봉초강복의 약쑥의 흔히 나와 있는 거예요.
4: 얼마나 좋은데.
6: 그 약쑥은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미코젠 1을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염하고 위궤양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혈전도 녹여주고. 그러니까 혈액 건강에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4: 네.
6: 이게 1개월분은 89불 99가 39불 99에 드리고 있고 2개월분은 149불 99전을 5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5: 좋습니다. 네. 싸주아리 약쑥.
6: 그다음에 자연의 품격 GNM에서 초유, 사냥유, 단백질 분말이 왔잖아요.
4: 네.
6: 이건 뭐 근손실.
5: 그렇죠.
6: 특히 어르신들 근손실에 좋은데 49불 99가 14불 99에 들어있고
5: 네. 네.
6: 이게 흡수율이 되게 좋거든요.
5: 네네네.
4: 네.
6: 좋고 또 냉감 골프 마스크도 지금 3불 99에 세일하고 있고 팔 타시지 말라고 한국산 100% 셀론 강력 쿨토시가 원래 4불 99인데 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해식품에서 새우젓 이거 지금 인기 진짜 폭발이거든요.
4: 네.
6: 그럼 꼴뚜기젓 얘도 12불 99가 6불 49전 또 와에 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아니 네. 근데 그 지금 네. 골프에서도 많이 치시거든요.
6: 네네네.
5: 지금 골프 마스크랑 그 쿨토시는 반드시 여러분 치신 분들 꼭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그다음에 저희가 피그먼트 베개 커버가 왔어요.
5: 이건 뭐예요?
6: 그러니까 이게 베개 커버인데 피그먼트니까 예.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잘 때 저희가 사실은 노폐물이 머리에 되게 많이 있어서 이 베개를 그냥 맞아요. 빠는 것도 중요한데 바꾸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1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눈에 좋은 루테인 아스타잔틴. 이것도 39불 99가 14불 99.
0: 네.
6: 또 홍삼 프리미엄 진액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느라고 네. 99불 99 전에 1+3으로 총 4박스 드리고 있고 네. 사은품은 강어 크림 리조또 한 팩, 케이프 막걸리 파우더 한 병 무료로 진정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또 믿을 수 있는 동원에서 만든 거니까 네네. 동원 1+3 6년근 홍삼 프리미엄을 여러분 원 플러스 네 박스를 99. 와.
6: 또 우리가 삼하면 생각나는 고장이 금산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금산 군수님이 또 추천하신 6년근 금산홍상 농축액이 네. 240g을 4병 세트. 이게 129불이 64불 50전에 드리고 있고 우와. 여기다 광어 리조또 한 패, 케이막걸리 한 패.
4: 야, 주시는 것도
6: 저희가
4: 너무 많아.
6: 비타민 네. 이 3000mg 메가도스 C는 가루잖아요. 네. 흡수 되게 많이 되거든요. 잘 되고 이것도 69불 99가 47불 99고
4: 네.
6: 가격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네. 지금 이 가격 올릴 때가 아니다 해서 그냥 지금 이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10개월 분이잖아요. 네. 300정이니까 64불 99가 44불 99에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4: 비타민C 메가도스가 그렇게 좋다고
6: 메가도스도 좋고 비타민C도
0: 비타민
6: 좋고
0: 비타민C는 뭐 무조건 드셔야죠.
6: 예, 예. 그다음에 새우젓하고 꼴뚜기젓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네. 커피와 먹는 쿠피
0: 커피 이거, 쿠키
6: 이것도 2불 49 전에는 150g 360g은 4불 99
4: 네.
6: 밀크스틱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뭐 모기 때문에 모기 용품들도 너무 많고
4: 요즘 타운에 모기가 장난 아니라고 제가 어제 전화 받았어요.
6: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0: 날도 습하고 좀,
4: 네네. 좀 습해요. 오늘도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6: 아 저는 어제 제가 쉬는 날이어서 조금 돌아다니다가 네. 네. 진짜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항상 차에만 있고 홈쇼핑월드에 있고 했는데
4: 네. 막 잘 견뎌야 돼요.
6: 저희 알잖아요. 꼭 그리고 강고등어 새로 왔거든요.
0: 네.
6: 강고등어도 7불 99인데 4불 99예요.
0: 제주도 강고등어 네, 4불 99.
6: 그다음에 꼬막무침도 있고 떡도 있고 뭐 꼬막무침도 4불 99밖에 안 하거든요. 매운맛도 네. 있고 그냥 맛도 있고 풍천 민물장어 꼭 드셔보시고 그렇죠. 지금 이럴 때는 민물장어 드시면 최고예요.
0: 그렇죠.
4: 반값 세일이에요. 반값
6: 세일. 네, 39불 99가 네. 19불 99에 드리고 있고 뭐
4: 알몽게도 있고
0: 바다 장어도 있잖아요. 통발로 장어 자연산 바다 장어
6: 되게 맛있어요.
0: 세 마리 들어있는 거죠. 야 이것도 오늘 16불 99입니다 여러분.
6: 네네네.
0: 장어 너무 좋죠.
4: 어머 내가 좋아하는 녹차 낙지젓 창란젓 14불 99가 9불 99
0: 네.
4: 명란젓 안 나왔어요. 저의 최애
6: 지금 커밍 오고
4: 커밍.
6: 있는 중
4: 예. 빨리 와라 명란젓.
0: 우리 미역사 좋아하는 무청 시래기 배추 우거지
6: 이것도 3불 99
0: 3불 99
4: 우거지도 3불 99
6: 그러니까요. 그리고 톱밥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맛있어요.
4: 저 네. 얼려만 놓고 지금 안 먹었는데 오늘 먹어야 되겠다. 톱밥.
6: 이것도 7불 99가 5불 99.
0: 네.
6: 예. 그다음에 경복궁 갈비탕도 있고 경복도 9불 99거든요. 네. 또 화우당 갑오징어 볶음하고 낙지 볶음이 지금 세일하는 거잖아요. 네네. 5불 네. 99니까 꼭 드셔보세요.
0: 좋습니다.
4: 이것도 저 얼려놓고 아직 안 먹었네.
6: 아유.
4: 홈쇼핑월드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6: 냉장고만 든든하시죠.
4: 그냥 쟁여만 놔도
6: 근데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내도 네. 왠지 딱 들으면 바로 꺼내 먹으면
4: 아니 비상식량이 있어야 돼.
6: 맞아.
4: 비상식량 정말 중요해요.
0: 있다라는 데 든든함이 있죠.
4: 네. 그리고 아까 단백질 가루 이런 불말 네. 이런 거는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
6: 맞아요.
4: 이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습니다. 그럼 오늘 특히나 입맛 없으면 꽃게 간장 게장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구불구불. 1인당 5개 한정.
0: 한정이기 때문에
4: 있을 수도 없는
0: 한 4달 동안 모여서 가세요. 그래서 많이 사시면 좋습니다.
4: 네. 네. 바로 홈쇼핑 월드입니다.
0: 네. 부에나팍 매장은요. 비치와 멜번 구 벤코 홉 몰 자리에 있고요. 전화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 지난번에 잘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9 아시마켓 자리에 있습니다.
4: 네.
0: 매장번호 213-380-3330번이고요. 자동주문전화 1855-818-0050 공벌입니다.
4: 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니까 이 세라노 선상에 있죠? 저 주차장이?
6: 예, 근데 저희가 주차장 너무 좋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네. 돌아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아. 왜냐면 정문을 열어놓지 않아가지고. 네. 그런데 이렇게
5: 저도 되게 찾기 쉽던데.
4: 찾기 쉬운데 그거 못 찾는 사람
5: 그거 못 보면 어떻게요? 그 아파트 옆에 홈쇼핑
4: 근데
5: 이렇게 있는데
4: 보면요 쉬운 걸 아주 어렵게 희한하게
6: 입구를 못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아.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주차장에 네. 바로 아~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문을 찾으세요. 네.
5: 아,
6: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밖이 귀여우시다. 넓으니까 네. 계속 돌아다니다가
4: 더워서 아~ 아이고 어떻게 아 그런 분들 계시겠지 뭐.
5: 있겠다.
4: 운동 네. 하신 거야 그분. 예, 예, 예.
5: 아, 그래서 아. 들어가면 시원하고 좋아요.
6: 네 맞습니다. 네.
4: 바로 우리 한인타운의 든든한 홈쇼핑 월드입니다. 네.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빅세일 가셔서 든든하게 홈쇼핑 월드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5: 네. 네. 놓치지 지금까지 말고 꼭 하세요.
4: 네,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셨습니다.
6: 네,
4: 실장님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마이크 꺼져있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아르르르르 깜짝 놀랐어.
1: 그랬어? 네, 좋았는 노래라. 하이브스라고 스웨덴의 가라지 락밴드예요. 가라지 락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라지? 가라지에서 밴드
0: 저희도 가라지 락밴드
1: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생것에 날것에
0: 정말 언더그라운드 멋있다.
1: 다들 옛날에 기타 들고 진짜 밴드 한다고 그냥 가라지에서 그냥 엄청 그냥 시끄럽게 막 그냥.
0: 그러면서 맨날 뭐 술 먹고 노는 거죠.
1: 오늘 밤에 보실 수 있는 문이 바로 블러드 레드 문입니다.
0: 아, 그러게요.
1: 네.
0: 아, 우리 네. 아이비님께서 그 아까 저희 말씀드린 거 너무 공감하신다고 아버님이 네. 출장 가서 아무리 좋은 걸 명품 주셔도 네. 취향이 안 맞은 별로였는데 이태원 가고 남대문 가서 저렴한 걸 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코디를 잘하면
1: 그럼요.
0: 모르는 사람이 막 쫓아와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랬대요.
1: 아, 진짜?
0: 근데 그거 약간 플러팅 아닌가?
1: 응?
0: 막 어디 이거 어디 샀어요? 막 이러면서
1: 괜히 이렇게 말 걸라고.
0: 괜히.
1: 나도 그런 거 많은데.
0: 어떤 거요?
1: 나도 그런 거 있는데. 네, 말 안 해. 얘기하지 말라며.
0: 돌아서면.
1: 응. 아니 나는 주로 이렇게
0: 꿈이었고 막 이런
1: 세컨핸드
0: 거
1: 스토어에서 많이 이렇게 사거든요.
0: 나 맞아 그럴 것
1: 같아. 그리고 그 요일에 그 색깔 딱 걸리면 1불 2불이야. 근데 요즘 올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건진 게 많은데 막 사람들이 어머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뭐 이런
0: 하와이에서 비치가막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을 하나요.
1: 뭐요?
0: ABC 스토어.
1: 아 ABC
0: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ABC 스토어. 그러면
1: 아 하와이에 네, ABC 스토어. 아 하와이 가고 싶다.
0: 그죠. ABC 스토어 너무
1: 거기에 그 어디지? 거기
0: 뭐야?
1: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요.
0: 네.
1: 이 태양의 그 어떤 자기장 이런 게 센가 봐요. 어제 많이 폭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래 오늘 내일 나오지 않으셨어요?
1: 응?
0: 오늘 내일 자기장.
1: 자기장 그거는
0: 그쵸?
1: 이미 폭발은 25일 날 화요일 날 했고. 오늘하고 내일 내일이 오늘 좀 세대요. 예. 오늘 밤이 그러니까 블러드 레드 문.
0: 야 뭔가
1: 예사치
0: 역사
1: 예사롭지 않은 밤. 네. 안전하게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명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매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0: 굉장히 유명한 분이 네. 들어오셨네요.
1: 누구요?
0: TV 줄리 TV님이 안녕하세요 네. 하셨는데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1: 이분이요?
0: 네, 반갑습니다.
1: 줄리님.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9: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8: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9: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8: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9: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오라나.
5: 훈이 씨, 오늘이 복숭아의 날이에요. 복숭아면 조지아. 조지아.
4: 난 복수하는 날이라고 들었네.
5: 복수.
4: 복수하는 아, 날. 아이,
5: 복숭아. 피치. 피치.
4: 복수. 복숭아는 또 우리 여성들의 상징 아닙니까?
5: 아~
4: 그 약간 피부가 그냥 복숭복숭한 게.
5: 이게 딱 이렇게 엉덩이 복숭아.
4: 아니 얼굴이 일단 복숭아 이렇게.
5: 난 복숭아 이렇게 엉덩이 같아.
4: 엉덩이는 애플이죠.
5: 아 그래요? 네. 애플이
4: 복숭아 힙이라고 안 하잖아. 애플 힙이라고 그러지.
5: 아 그건 말고 쉐입이. 네.
4: 아 저 길게 안 하려고.
5: 약간 봉
4: 길게 하려고 근데 그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목 딱지 먹는다니까.
5: 아 복숭아 어렸을 때 먹은 그 복숭아 향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요즘은 왜 향기가 안 나?
4: 왜 안 나요?
5: 별로 안 나는 내 코가 이제 잘못됐나 봐요.
4: 저거
5: 아, 복숭아 향기.
4: 그 복숭아는 알러지 있는 분이 많으셔갖고 사실
5: 맞아.
4: 잘 아직 안 나와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간지매라고 그러죠. 그거를 드시면 맛있어. 황도 백도.
5: 옛날에 병원에 가면
4: 아 맞 병원에 가면
5: 꼭 그거 복숭아 통조림 사오셨어.
4: 그거 따서 드시고 맞아,
5: 그럼 옆에서
4: 맞아.
5: 그거 퍼먹고
4: 맞아
5: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4: 요새 복숭아 저는 그 캔에 있는 복숭아도 이렇게 입맛이 이렇게 안 좋은가?
5: 제철에 사구령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꼭 오늘 복숭아를
4: 지금 제철인 거예요 그러면?
5: 제철이죠 지금 아직
4: 먹어야겠다.
5: 그러니까 복숭아의 날이 아니겠어요?
4: 그렇죠.
5: 자, 이 노래는 바로 우리 아이유가 세상을 먼저 아이유. 떠나 우리 설리 왜 노브라 알아요, 해가지고 편견 깬다고 그랬는데 악플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먼저 떴어요. 설리가 너무
4: 설리씨가 그 FX 주신잖아요.
5: 그래가지고 아이유가 설리를 예쁜 넌 복숭아처럼 생긴 설리를 생각하고 만든 노래가 이 노래인데 아이유도 보고 싶고 설리도 보고 싶고 복숭아 같은 우리 예쁜 동생들 보고 싶다.
4: 저도요.
5: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금요일에 뵐게요.
5: 네 굿모닝 차차차 저는 미호
4: 저는 훈이었습니다.
5: 안녕.

0: 조지루시 코끼리.
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1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0: 차에
1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5: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면접 예약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약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재개 시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글로벌 교육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비자는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들이 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번 중단 조치가 관광이나 학생비자 같은 비이민비자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공공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만 명 규모의 비자 취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주권을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면접 일정이 언제 재개될지 국무부 공지를 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26: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가 무너지며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거대한 토사가 덮쳤고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진흙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지 CCTV에는 대형 건물이 장난감처럼 휩쓸려 내려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재까지 157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관광객 400여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340여 명은 외국인으로 교량도 최소 19개가 유실됐습니다. 한국인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같은 현장의 한국인 10명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해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는 기후변화로 가속화되고 있어 이 지역 산악 관광과 개발 현장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내년도 치과보험료를 평균 6.2%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치과 진료비 자체가 오른 데다 치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도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치과보험 가입자는 2020년 이후 8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입자가 빠르게 늘수록 보험사가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도 커지고 그 부담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내년에는 앤섬 블루크로스와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 덴타퀘스트, 델타 덴탈 오브 캘리포니아 휴메나 등 5개 보험사가 8개 상품을 제공합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치과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내년 초 갱신 시점에 보험료 변동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가입 상품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어 갱신 전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해 단결과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박 전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이 하나로 뭉쳐 현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임 후 공식 당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드문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전달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내부 갈등과 개파 대립으로 몸살을 앓아온 국민의힘이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네팔 홍수 사태 등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정기 국회를 앞둔 지도부의 각오는 거침없었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파고들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2: 국정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국민의 자산과 직결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1: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실하게 대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정부를 향해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민생에는 누구보다 유능하게 답하고 폭정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1: 이 같은 강경 분위기 속에 강연자로 연단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내 화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4: 우리 내부에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1: 연찬회 진행 과정에선 내부 볼멘 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끼리 더 단단해지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주문하는 요구가 나왔고 오선 윤상현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 대표의 당원 중심 노선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5: 국민 중심주의 정당으로 가야 돼. 당심의 좁은 항구에 있으면 안 된다. 더 넓게 민심의 바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6: 국민의힘의 향후 대여투쟁을 위한 세부 전략을 가다듬고 당 쇄신안과 화합의 메시지도 최종 결의문에 담을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8: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9: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5: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 붕괴로 촉발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어제 발생해 최소 157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현지 시각 오전 8시 40분께 거대한 홍수가 쏟아지며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진흙탕에 휩쓸렸습니다. 현지 CCTV에는 대형 건물이 장난감처럼 떠내려가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팔 관광부는 관광객 403명이 실종 상태이며 이 가운데 341명은 외국인이라고 밝혔고 경찰관 28명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교량도 최소 19개가 유실되는 등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9명의 연락이 끊겼다고 확인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직원 10명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해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오늘 네팔에 파견해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6: 올해부터 자동차 융자 이자를 세금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새 연방세법이 시행됩니다. 2026년 세금 보고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연간 최대만 달러까지 이자를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 구입 대출이어야 하고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고차와 리스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제한도 있어 독신은 약 10만 달러 부부 공동보고는 약 20만 달러를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은 차량 가격이나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이자에 한정됩니다. 차량의 최종 조립지는 차량 윈도 스티커나 차대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맞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에는 모두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소송의 직접적인 표적은 연방우정공사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바코드가 담긴 봉투 디자인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선거관리당국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연방우정공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 정부들은 이 규칙이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우편 투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허용 결정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주 정부들이 별도 소송으로 맞선 것으로 우편 투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24: 백악관이 어제 소셜미디어 X 공식 계정에 흰머리 독수리가 캐나다 기러기의 목을 짓누르는 사진을 올리며 대캐나다 무역전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압도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의 원본 영상에서는 기러기가 20분에 걸친 대결 끝에 독수리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이 댓글을 통해 잇따라 밝혀지며 역풍을 맞았습니다. 원작자에게 저작권 허락을 구했는지도 불분명해 무단 게재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7: 백악관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 속에 마치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독수리가 캐나다 상징인 기러기를 제압하는 듯한 사진을 게시했다가 오히려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사진 속 기러기가 독수리를 쫓아내고 생존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뒷얘기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26일 소셜미디어 X 공식 계정에 자연 다큐 속 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흰머리 수리 한 마리가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큰 기러기 한 마리의 목을 움켜쥔 채 바닥으로 짓누르고 있는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남겼습니다. 이는 미국을 상징하는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가 캐나다 상징인 기러기를 제압했다고 포장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 속에 캐나다의 심기를 긁으려는 신경전의 하나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롱밈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곧장 역풍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이 퍼다 쓴 사진이 실제 다큐 영상에서는 큰 기러기의 승리로 끝난 정반대 상황이었다는 게 댓글로 속속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댓글에 따르면 문제 사진은 2025년 2월 미 온타리오주 호수에서 촬영된 다큐 속 한 장면으로 20분에 걸친 대결 끝에 기러기가 독수리를 상대로 반격에 성공했으며 결국 독수리는 포기한 채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악관이 당시 영상을 촬영한 원작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해 허락을 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무단 게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서 뜻밖의 반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유신 캐나다를 상대로 50% 관세 폭탄을 꺼내들고 무역전쟁에 포문을 열었으나 캐나다는 이에 물러서지 않은 채 마크 카니 총리를 필두로 맞불 관세를 터뜨리며 강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0: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1: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로 불려온 돌리 파튼이 지난 화요일 8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튼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국 대중음악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인물로 그녀의 별세 소식은 전국에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새겨진 파튼의 별명판 앞에는 팬들이 꽃다발과 추모 물품을 가져다 놓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비슷한 추모 행렬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튼을 기리기 위해 화요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대중음악인을 위해 조기 개항을 명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튼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해온 위상을 보여줍니다. 파튼은 음악 활동 외에도 어린이 독서 장려 운동과 코로나 백신, 연구 기부 등 사회 공헌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내내 한 시대를 풍미한 음악인을 떠나보내는 애도 속에 있습니다.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 외곽에서 지난 일요일 저녁 끔찍한 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4살 앨런 스미스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자신의 가족 8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희생자는 스미스의 부모와 90대 증조할머니 여동생 매건 개키어, 그리고 매건의 자녀 2명과 매건의 현 남편이 이전 결혼해서 낳은 자녀 2명으로 어린이만 4명이 포함됐습니다. 스미스는 대학 졸업 이후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했고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은둔형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몇 주 전 집을 나가라고 했고 스미스는 2주 뒤 예고 없이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과나 기소 전력은 없었지만 가족들은 여러 위험 신호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2살 샬롯은 총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집안에서 911에 신고하며 가족을 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제니퍼 머서는 샬럿이 영웅이었다며 이 사실을 꼭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매건의 현 남편 애덤 게키어는 처남이 한 일을 설명하기에는 괴물이라는 말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내일 한인 대상 자살 예방 서밋을 개최합니다. 정식 명칭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으로 약 1천만 명의 카운티 주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공공 정신건강기관입니다.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버몬트 에비뉴 소재 정신건강국 본부 9층에서 제3회 한인대상 자살 예방 서밋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회복탄력성의 목소리로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겪는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서밋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심각한 통계가 있습니다. USCN 험버그 보건저널리즘 센터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한인의 자살률은 전체 아시아계 주민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칼스테이트 LA와 칼스테이트 플러튼 교수진 그리고 한인가정상담소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어 서비스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의료진 그리고 지역활동가와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13: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오늘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당 운영 방향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당의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청래 의원은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두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어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워크숍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연단에선 김민석 대표는 중도 확장론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12.3 내란으로 보수 세력이 극단 우측으로 치우친 이때 일시적 다수가 아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15: 구조적으로 만드는 구조적 다수까지 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과 재창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14: 최근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중도는 없다는 입장인 정 전 대표와는 달리 자신은 물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비슷한 입장일 거라며 생각이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15: 그것은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새로 내렸습니다.
14: 이를 두고 정청래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작 1, 2분 동안 나눈 대화를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생각도 나와 비슷하다. 절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김 대표의 주장이 지고지순한 진리가 되느냐며 이런 식의 모욕주기식 공격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전당대회 후유증이 단합을 내건 워크숍에서까지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입법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6: 당정청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황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14: 워크숍 비공개 논의에서는 2030 청년 남성 비토가 총선 승리의 핵심 변수다. 부동산 문제와 당정 불협화음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17: 민주당 워크숍의 목적이던 정기국회와 향후 정부 운영 논의는 전 현직 대표 간 대립에 가려진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의 감정은 금방 풀릴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김민석 대표에게 갈등공합이라는 과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8: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2: 유명 외식 체인 두 곳에서 비위생적인 직원 행동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식품 안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스콘신주 미러키의 팬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는 음식이 조리되고 있는 튀김기 위에 직원이 올라서서 환기 후드를 청소하고 화학세제를 뿌리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청소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직원이 청소 중인 직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튀김 바스켓에 음식을 집어넣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팬다 익스프레스 본사는 해당 행동이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 조치와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 페린의 던킨 매장에서 남성 직원이 주방 싱크대에서 맨발을 씻는 모습이 틱톡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싱크대 앞에 이슬람 기도용 매트가 깔려있어 종교적 정결의식이었다는 추정도 나왔지만 논란의 핵심은 식품을 다루는 주방 싱크대에서 발을 씻었다는 위생 문제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식당들이 식품 안전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스태튼아일랜드 페리를 운영하는 뉴욕시 교통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국제입양인의 법적 지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 법률이 탄생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상원 37지구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SB 9277에 서명하면서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과거 입양 부모나 입양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재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공식 입양 기록을 갖지 못한 국제입양인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존에는 재입양 절차가 누락된 채 성인이 된 입양인이 이를 직접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새 법률에 따라 국제입양인은 자신의 명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입양 사실의 공식 인정을 청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청원을 승인하면 주 등록관을 통해 출생 지연 등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서류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증언과 진술서, 그리고 입양기관 기록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입양인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 누락 때문에 중요한 공식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이 공정성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1: 캘리포니아 공립대 시스템인 UC가 SAT, ACT 시험 점수 재도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영리 매체 캘메터스의 칼럼은 UC가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간의 뚜렷한 서열 구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UC 버클리와 UC 머세드입니다. 올해 가을 신입생 기준으로 버클리의 합격률은 약 12%였던 반면 머세드는 약 95%에 달했습니다. 재정 격차도 큽니다. 민간 기부금과 기금을 포함하면 버클리가 학생 한 명에게 지출하는 금액이 머세드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입학 당시의 성취도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정과 교육 자원이 풍부한 캠퍼스에 진학한 학생들이 졸업률과 졸업 후 초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고 있어 캠퍼스 서열이 기존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칼럼은 17, 18세 당시 학업 준비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서로 다른 교육 환경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UC에는 이미 참여 고교 졸업생 상위 9%에게 UC 시스템 내 입학 자격을 보장하는 ELC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느 캠퍼스에 배정되느냐는 여전히 장기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13: 오늘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최소 362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게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운데는 한국인 9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현재 군과 구조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실종된 자국민의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9: 1,3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다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불어난 강물에 다리는 물론 주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범람한 강물과 흙더미가 피할 틈도 없이 여러 마을을 덮치면서 네팔은 물론 티베트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까지 모두 파손됐습니다. 힌두교 성지인 카일라스 산으로 순례를 떠났던 인도인들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이 모두 끊긴 데다 진흙더미가 2m 가까이 쌓이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여전히 많은 물과 흙더미가 잔해에 막혀 있어 2차 붕괴 위험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에 사흘간 비까지 예보되면서 추가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9: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0: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9: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0: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9: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2: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33: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34: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5: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6: 안녕하세요.
0: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내일 한인 대상 자살 예방 서밋을 개최합니다. USC 에런버그 보건저널리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한인의 자살률은 전체 아시아계 주민보다 거의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 수치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타운 버몬트 에비뉴의 정신건강국 본부에서 제3회 한인 자살 예방 서밋이 열립니다. 이번 서밋의 주제는 회복 탄력성의 목소리로 낙인과 치료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칼스테이트 LA와 칼스테이트 플러튼의 교수진 그리고 한인가정상담소 관계자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연간 예산 45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공공 정신건강 기관입니다. 자살 위기 상황에서는 전국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988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하늘에 전기 에어택시가 뜨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개발 업체 아처 에비에이션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 에이지가 지난 24일 LA 라이브 단지 안에 에어택시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버티포트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항에 투입될 기체는 아처의 미드나이트로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도로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을 10분에서 20분 안에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크게 적고 운항 중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 항공기입니다. 아처는 LA 라이브를 중심으로 소파이 스타디움과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 등을 연결하는 에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미 2028년 LA 올림픽 공식 에어택시 제공업체로 선정돼 있습니다. 다만 당장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은 현재 실제 운영 방식과 승객 이용 환경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건설 일정과 운항 개시일 요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 승인과 개발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플록세이프티의 카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2만 대가 설치돼 있으며 매달 200억 건에 달하는 번호판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 수사에 써야 할 이 시스템을 일부 경찰관들이 전 연인이나 배우자를 감시하고 스토킹하는 데 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무단으로 오남용해 기소되거나 고발된 법 집행관이 최소 50명에 달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경찰서장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을 500회 이상 조회한 뒤 위치를 알고 있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럭 측은 데이터 보관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강한 법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규제 입법을 예고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몇 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범죄 예방 도구로 출발한 기술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3: 마약을 투여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김소영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을 투여한 행위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은 지인 남성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최고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 두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소영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돼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 역시 아무런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소영이 재산적 탐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5: 김소영은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4: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김소영은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만큼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4: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3: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4: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8: 놓치지 마세요.
9: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 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 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배추 관련 제품 82종을 대상으로 포르말데이드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김치와 절임 배추 등 배추 가공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니, 당국은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발암 가능 물질로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수확한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밑동

모두 82건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원료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허베이성 캉바오현 배추를 사용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국산 배추는 지난 24일부터 수입 때마다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2024년 10월 이후 햇썹 인증을 받은 해외 업체 배추김치만 수입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챙겨 드셨나요?
1: 오늘 뭐 드셨어요? 저는 아까 한인타운에서 순두부 한 그릇 했는데요. 가게 사장님이 오늘도 예쁘게 오셨네요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 말 한마디가 요즘 직장에서는 조심해야 할 말이 됐죠.
1: 맞아요. 사장님이라 웃고 넘겼지만 상사가 같은 말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0: 캘리포니아에서는 외모 칭찬도 일상적인 농담도 상황에 따라 하래스먼트가 됩니다.
1: 오늘 한입 토크 밥상머리 얘기처럼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0: 잠깐 배경을 짚고 넘어갈게요. 캘리포니아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다른 주보다 훨씬 넓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상대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게 하래스먼트가 될 수 있어요.
1: 진짜요? 한 번만으로도요?
0: 네. 농담이었는데 칭찬이었는데 라는 말이 면제부가 안 된다는 거죠.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기준이거든요.
1: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식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요.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 이런 말도요.
0: 그게 딱 위험한 지점이에요. 진심으로 좋은 말을 했어도. 직장 안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외모 얘기를 꺼내는 순간 권력관계가 얹히거든요.
1: 권력관계가 얹히면 상대방이 싫어도 싫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0: 바로 그 점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이 더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를 문제로 보는 거죠.
1: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예 말을 안 해야 하나요?
0: 외모 얘기보다는 일 얘기로요. 오늘 발표 잘했어요처럼 성과 중심으로 건네면 훨씬 안전하고 실제로 더 힘이 됩니다. 맞아요. 그 말들이 한국에서는 살가운 관심 표현이었죠. 저도 처음 미국 직장 생활할 때 그 선을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1: 그 선이 어디냐가 핵심인데요. 오늘 지수의 생활 번역 한번 해볼게요. 직장에서 오늘 예뻐 보인다는 말, 한국어로는 인사, 영어 환경에서는 외모 평가, 캘리포니아 직장법으로는 잠재적 하래스먼트예요. 같은 말인데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거기에 제가 한 스푼 얹자면요. 이게 단순히 법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위치에서 듣느냐가 달라요. 상사한테 들으면 거절하기 어렵고 그 불편함이 쌓이는 거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외모 대신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이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 조심 칭찬으로 바꾸는 게 안전하고 사실 더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0: 진심이 담긴 칭찬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가야 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1: 재현 씨, 저는 오늘 순두부 먹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사장님 말씀은 따뜻했지만 직장이었다면 달랐을 거라고요. 밥은 맛있고 법은 복잡하고.
0: 지수 씨 말처럼 밥상머리 인사와 직장 언어는 다릅니다. 오늘 점심소 드시면서 한번 떠올려보세요. 상사가 하는 말은요. 아무리 가벼워도 권력관계 안에서 들립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1: 그래서 오늘의 팁, 직장 동료와 선 지키는 대화법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0: 하나, 외모몸 옷차림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칭찬이어도요.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체 언급은 아예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1: 둘, 농담이야 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습관 버리세요. 농담이라는 포장이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0: 셋, 상사라면 특히 더요.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무겁게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1: 오늘 점심 드시면서 옆자리 동료한테 어떤 말 건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말 한마디의 무게. 직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한입 토크 여기까지 왔는데요. 잠깐 내일 예고를 드려야겠어요.
1: 내일은 금요일이니까요. 저희 금요 한입 시간입니다. 내일 주제는 미리 귀띔해 드릴게요.
0: LA 한인타운 골목골목. 요즘 새로 문 연 가게들이 꽤 됩니다. 그 중에서 직접 발로 뛴 곳만 골라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1: 저 이미 다녀왔거든요?

0: 냄새부터 달랐어요. 내일 이 시간에 꼭 들어주세요.
1: 오늘 주제가 직장 안 불편한 말 얘기였는데요. 밥 먹으면서 한 번쯤 같이 일하는 분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0: 맞아요. 잘 모르고 한 말이 누군가에게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1: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좋은 의도도 상대가 불편하면 선을 넘은 겁니다.
0: 직장 동료 한 명쯤 떠오르셨죠? 점심 드시면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1: 내일은 금요일. 한인타운 새각에 직접 발로 뛴 이야기 들고 옵니다.
0: 냄새부터 달랐다고 했잖아요. 내일 이 시간 꼭 들어주세요.
1: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라디오 소울 한입 토크였습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요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9: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8: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9: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8: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3: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14: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3: 미주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7: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5: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을 완성하는 것은 말보다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인내로 완성된다. 앙드레 지디의 명언입니다. 일주일 중 에너지가 가장 떨어지기 쉬운 목요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도 덥고 너무 나른하고 힘들고 불쾌지수도 높고 네거티브적인 생각만 가득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힘을 내자고요.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에 필요한 건 글쎄요. 작은 환기? 예, 그리고 약간의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른한 공기를 깨우고 오후의 리듬을 되찾는 시간 해피투게더 출발합니다.

네, 넉두리 타임즈 토니 올라앤드 노래로 해피 투게더 시작을 했습니다. 아, 더운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입맛도 없으시고 오늘도 콩국수 그리고 시원한 물냉면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또 많은 분들이 시원한 냉면을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열치열이다. 나는 삼계탕이야. 삼계탕 맛있게 드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자, 이 일주일이라는 산을 오르다 보면 딱 능선에 다다르는 때가 바로 목요일이지 않을까요? 아, 고비는 넘겼고 주말은 조금씩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죠. 남은 시간을 채울 작은 용기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1시 딱 좋아요. 살짝 식곤증이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 그래 오후 시간은 좀더 알차게 내가 해보리라 열심히 일하리라. 성과를 좀 내버리라 이런 다짐으로 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서 도전해 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반가요. 해피투게더 목요일이네요. 인내로서 더위를 견뎌 봅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럽시다. 자,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고요. 아이 덥다. 아, 좋아,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 시원하게 보내시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Yeah.

0: 일단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3782-8600 3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집을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리모델링, ADU, 태양광 솔라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회사죠. K-Urban Builders and BTS 솔라 디자인의 폴킴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오랜만이세요, 대표님.
1: 네, 오래간만입니다.
0: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시죠?
1: 네. 네. 요새 덥기도 하고 바쁘기도 네네.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렇죠. K-Urban Builders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솔라 패널이 굉장히 또 핫하더라고요.
1: 네, 요새 전기세가 오르고 네. 또 에어컨을 많이 트는 계절이라 보니까 네네네. 전기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솔라 문의가 많이 늘어났고
0: 네.
1: 솔라뿐만 아니라 네. 요즘 우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네. 루핑 교체 문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0: 아, 루핑 교체도 예. 많죠. 예. 저도 아는 분이 또 루핑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보면은 꽤 바쁘시더라고요.
1: 예.
0: 네. 요즘에 리모델링 문의가 또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일들이 주로 많은 편인가요?
1: 리모델링은 키친앤바스가 가장 많습니다.
0: 네. 최고로 좋죠. 뭐. 네. 우리 주부님들한테는 키친앤바스.
1: 키친을 좀 넓혀드리고
0: 네. 욕실도
1: 수납 공간을 좀 넉넉하게 네. 넣어드리고
0: 네. 네.
1: 욕실을 좀 넓혀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워킹 크로젯을 좀 넓혀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0: 아, 참 욕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 집들은 좁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리모델링은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1: 네.
0: 확실히 욕실이 넓으면 쾌적하고
1: 네.
0: 또 샤워할 때마다 기분 좋고 씻을 때마다 기분 네.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1: 화장실을 넓힐 수 있으면 넓혀드리는데
0: 네.
1: 넓힐 공간이 없으면 샤워, 월킹 샤워 부분만이라도 넓혀드리면
0: 네.
1: 샤워할 때 좀 쾌적하죠.
0: 그렇죠. 그렇죠. 또 요즘에 또 ADU를 좀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1: 예, ADU 문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0: 그렇죠.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ADU?
1: 첫 번째,
0: 네.
1: 투자 대비 이익률이 아주 높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니까.
0: 네, 네.
1: 건축비는 스퀘어피트당 3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네, 네. 700불. 800불, 심지어 900불, 1000불 스퀘어피트당
0: 네.
1: 가격이 나기 때문에 300불 투자해서 700불의 집 가치가 상승이 되면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겠죠.
1: 네. 네. 렌탈 프로퍼티가 생기니까 재산 증식도 되고 노후 대책도 되고
0: 아하.
1: 또 이제 렌트 놓기 싫으시면
0: 네.
1: 이제 자녀분들, 손자 매일 볼 수 있게끔 자녀분들이 들어와서
0: 네.
1: 사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들어와서
1: 네.
0: 살면 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부럽죠. 그렇게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뭐
1: 네.
0: 1층, 2층 또 뒤에 ADU 건축해가지고
1: 네.
0: 또 그렇게 함께 사는 것도 참 행복해 보이고
1: 네.
0: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문의하시고 또 많이 하는
1: 추세인가 봐요.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0: 예.
1: 좋으신가 봐요. 특히 손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에
0: 네네네.
1: 아주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이제는 뭐 ADU가 별채 개념이 아니잖아요.
1: 네.
0: 뭐 하나의 뭐 렌트를 줘서 수입도 되고 재산 가치도
1: 네.
0: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심지어 매매까지 가능하니까요. ADU가
0: 네.
1: 뭐 이렇게 매뉴팩처 하우스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독립된 별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집을 뭐 넓히는 개념이 아니라 집의 가치를, 밸류를 높이는
1: 예.
0: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뭐 렌트 수익이라든가 자산도 올라가고
1: 네.
0: 또 가족 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공사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1: 네.
0: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1: 저희는 뭐
0: 예.
1: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있으니까
0: 네.
1: 결국은 맨파워죠. 그 분야에
0: 네.
1: 아주 숙련이 확실하게 된 네. 프로급 선수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핑서부터 솔라뿐만 네. 아니라 전기, 플러밍, 콘크리트 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네. 빠르고 정확하고 네. 안전하고 퀄리티 높습니다.
0: 그러니까 어딘가에 뭐 하청을 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원스톱이네요. 네.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네. 다 해주시는 거예요.
1: 다 직영팀으로 돌아갑니다.
0: 직영팀으로. 아 네. 직영 전문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이 공사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굉장히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0: 그러니까요. 공사 기간도 굉장히 짧게 해주시고 또 네. 정말 만족도가 높게 해주시니까.
1: 근데 빨리 끝난다 해도 안 믿으세요. 화장실 뭐 일주일 내에 끝낸다 그러면 네. 안 믿으시더라고요.
0: 아,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1: 구조 변경 없으면 5, 6일에 끝납니다.
0: 세상에. 아 이거를 그 직영 전문팀 시스템화가 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렇군요.
1: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10일 내에 끝납니다. 화장실은.
0: 와.
1: 키친은 4, 5일이면 끝납니다.
0: 네. 이 더운데 공사가 네. 자꾸 연기돼 봐요. 그 진짜 짜증나거든요.
1: 아, 또 저희가 빠른 이유가 네.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시작을 합니다.
0: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1: 네. 공사하다가 뭐 구하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준비가 완비가 됐을 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네. 거죠.
0: 네, 케이얼반 빌더스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뭐 또 이거 공사를 맡겨 보시고 마음에 들면 또 막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1: 네, 레퍼를 많이 해주시죠.
0: 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가야 네. 또 얼마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고 네.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 특히 우리 직원 중에
0: 네네네.
1: 멕시코 직원은 아닌데 남미 직원이에요. 네. 과테말라 출신 직원인데 14년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0: 네.
1: 한 회사에 14년을 근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0: 그쵸.
1: 그 친구가 성실하고 또 친절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일을 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0: 스태프분들이 또 그만큼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해주는 거네요.
1: 네, 저는 이제 네. 뭐 공사가 끝나면 뭐 더 네. 도와드릴 거 있느냐고 한 번 물어보는데 네. 이 친구는 한 세 번 물어보나 봐요.
0: 아니 대표님이 복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1: 인복이 있는 거죠.
0: 인복이 많으시네요, 네. 진짜.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네.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KR반 빌더스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300만 불짜리 보험이
0: 예,
1: 있습니다.
0: 300만 불 보험.
1: 예. 라이빌리티 완벽하게 보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자, KR반 빌더스 이 좀 공사에 대해서 ADU 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LA와 오렌지 카운티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LA 지역 전화번호는요. 213-310-1800번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은 213-798-2200번으로 문의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료는 걱정 없다.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에어컨 안 틀 수가 없잖아요.
1: 에어컨을 많이 트셔서
0: 네 하루 종일 틀게 돼요.
1: 전기 요금에 지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0: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1: 그런데 네. 솔라 시공을 하시면 네. 전기세의 90%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0: 아, 네.
1: 전기 요금 500불 내고 계신다면.
0: 네.
1: 솔라 공사를 하시게 되면
0: 아하.
1: 15불로 낮춰드립니다.
0: 아, 그 정도로 절약이 되는군요.
1: 네, 90% 이상 절약됩니다.
0: 오.
1: 기본 요금 외에는.
0: 네, 근데 2026년 전기료가 17%나 인상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어려워요. 더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었더니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은데.
1: 그 전체적인 네. 전기 요금이 17%인데.
0: 네.
1: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기 요금 중에 디맨드 차지라는 게 있어요. 이 디맨드 차지는
0: 네.
1: 피크 타임에 사용하는 거를 전체 요금에 반영을 해버려요.
0: 어머나.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보이기에는 숫자가 17%지만 실질적으로는 네네네. 20% 이상 늘어나는 거죠.
0: 우와, 그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짜 솔라
1: 뭐 에어컨 틀기 전에는 네. 뭐 전기요금이 3,400불, 4,500불 나오던 집이 네. 최근에 에어컨 튼다고 해서 1,000불 나온 집도 있어요.
0: 예, 뉴스 속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1: 거기에 네. 전기차 두 대 정도 굴리면 1,000불은 우습게 나오는 거죠.
0: 아이고야.
1: 그거를 기본요금 15불로 낮춰드릴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솔라입니다.
0: 네. 근데 이 태양광은 아무 집에나 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1: 그렇죠. 아, 예, 네. 콘도를 제외하고는 이 공동주택 네. 콘도를 제외하고는 싱글패밀리 하우스는 어느 집이나 다 가능하고요.
0: 네.
1: 일조량이 많은 남동향 루프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서쪽이나 북쪽에도 설치를 하는데
0: 네, 네, 네.
1: 그 일조량 계산이나 절약하는 계산이 전부 다 AI가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0: 아, 요즘에 또 AI가 정확하게 네. 계산을 하는군요. 네. 설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 AI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런 오차 같은 거는 뭐
1: 예,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0: 아, 정확하겠네요.
1: 설치 조건 까다롭지 않고요.
0: 예예예. 예, 예.
1: 아주 간편하게 허가서부터 인스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루핑까지도 네. 루핑 교체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0: 아, 자 BTS 솔라의 차별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네, 요즘 솔라 회사들이 문 닫는 회사들이 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BTS 솔라는 혹시라도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네.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모든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네네네. 맡기셔도 되고요. 솔라 패널에 대한 워런티는 매뉴팩처 제조사에서 30년 어허.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10년
0: 네네네.
1: 컨트랙터 워런티를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0: 네네네.
1: 또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매뉴팩처에서 25년, 30년을 드려도 네. 실제 수명 그 이상 갑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네네네. 그러니까 최고급 장비로 해주시고
1: 네.
0: 솔라, 네, BTS 솔라입니다.
1: 네.
0: 그 확실한 보증 수리도 책임져 네. 주신다고요. 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도 네.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네. 말씀. 그리고 전문 설계팀의 정확한 분석, 네. AI가 다 분석해서 하는 거죠. 네.
1: 정확한 분석과 함께 예.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확실한 AS 보장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사용하지 않고요. 메이드 인 USA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만 사용합니다.
0: 오, 좋습니다. 네. 그것만 봐도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런 예. 솔라로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태양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비책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0: 네.
1: 또 전기 비율이 10년에 더블로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오르는 것이 전기 비율이니까
0: 네.
1: 전기세 부담 없이 여름에도 에어컨 스위치 껐다 켰다 안 하시고 겨울에 네. 히터 스위치 켰다 켰다 안 하시고
0: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 실내 온도 딱 맞춰 놓으시면 네.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전기요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전기요금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전기비를 한 네. 달치만 사진 찍어서
0: 네.
1: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0: 네.
1: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전기료만 봐도
1: 네.
0: 이게 가능하군요.
1: 한 달치 전기
0: 빌만 있으면
1: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0: 나오는군요.
1: 세이빙이 되는지
0: 아.
1: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이제 향후 전기세를 얼만큼 내게 되는지 발전량이 얼마 되는지
0: 네.
1: 실제 사용량이 얼마 되는지 AI가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0: 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네. AI가 계산을 해서 견적을 네. 뽑아주시는군요.
1: 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TS 솔라, 예. K 얼반 빌더스 그리고 BTS 솔라 디자인의 네. 폴킴 대표님께서 지금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 213-310-1800번입니다. 213-310-1800번. 18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쪽은 213-798-2200입니다. 213-798-22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1: 네.
0: 예. 솔라부터 할까요? 아니면
1: 솔라.
0: 네. ADU.
1: 전기 요금이 걱정이 되시면 네. 솔라 BTS 솔라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0: 네.
1: 솔라 설치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시면
0: 네.
1: ADU를 권장해드리고요.
0: 네.
1: 또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집의 구조 변경 아니면 업그레이드 그런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0: 네.
1: K열반 빌더스에 맡겨주시면
0: 네.
1: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0: 네.
1: 정확하게 시공해드리고 확실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0: K열반 빌더스의 루핑 전기 전문팀과 또 BTS 솔라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시너지 효과도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1: 네.
0: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1: 네.
0: 원스톱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주로 이제 LA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오나요?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 쪽이 더 바쁘실까요?
1: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더 많습니다.
0: 아.
1: 메인이 부에나파기입니다.
0: 아, 메인이 부에나파기군요.
1: 네, LA는 오피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룸이나 웨어하우스는
0: 네.
1: 부에나파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하, 그렇군요. 부에나파기 지역 전화번호는 213-798-2200번입니다.
1: 네.
0: 자, 부에나파기 지역에서도 참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0: 예.
1: 라디오 듣고 전화하셨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아마 전화 문의가 많이 갈 거예요.
1: 네.
0: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1: 네.
0: 이 가정 내에 태양광이라든가 배터리 시스템 구축이 주택 가치 상승을 높여준다.
1: 네.
0: 예, 그런 영향이 좀 있다.
1: 네.
0: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1: 네.
0: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 네. LADWP 빌은
0: 네.
1: 백업 배터리가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0: 네.
1: 정전을 대비해서 그리고 전기요금을 완전히 그 전기요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0: 네.
1: 백업 배터리를 설치하시면
0: 네.
1: 낮에 발전된 것을 배터리에서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빌. 에디슨 지역은 반드시 백업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0: 네, 네, 네, 네.
1: 낮에 발전한 것을 보낼 수가 없어요. 배터리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0: 네네네네. 자 그러면 ADU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네. 요즘 ADU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0: 네.
1: 예, 건축비는 시작이 3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건설하고 나서 그걸 렌탈 프로퍼티로 활용해도 좋고요.
0: 네네네.
1: 또 집의 가치가 6,700불이 스캐피탕 6,700불이 되기 때문에 예, 재산 증식 수단이 되는 거죠.
0: 네, 네, 네.
1: 별도의 미터와 별도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0: 네, 네.
1: 거의 더블이잖아요. 300불 투자해서
0: 네.
1: 700불
0: 아하.
1: 가치가 있는 집이 생기니까.
0: 그렇군요.
1: 집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0: 그렇죠, 그렇죠,
1: 렌탈
0: 그렇죠.
1: 프로퍼티가 생긴다고 보시면
0: 네,
1: 되죠.
0: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1: 네.
0: 예. 그거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욕실이 뭐 3베드, 1베스인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1: 네.
0: 아니면 뭐 2베스까지도 있는데 욕실을 하나 더 늘리고 싶다 할 경우도 이게 가능할까요?
1: 네, 가능합니다만은
0: 네.
1: 원칙이 시리에서 빌딩 퍼밋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0: 아,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1: 네.
0: 아니면 이렇게 창을 좀 한국 집처럼
1: 네.
0: 좀 이렇게 창을 좀 크게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1: 네.
0: 그 옛날 한국의 그 아파트처럼
1: 네.
0: 베란다 창문을 좀 크게 내고 싶다. 이런
1: 네.
0: 것도 어떤가요? 간단한가요? 공사가?
1: 집의
0: 저는 창
1: 앞부분,
0: 큰 집이 좋더라고요.
1: 앞부분은 반드시
0: 네.
1: 빌딩 퍼밋이 필요하고요.
0: 페리오 쪽으로
1: 네, 페리오
0: 창을 낸다고
1: 네.
0: 했을 때
1: 있는 창문을 넓히는 거는 굳이 네. 퍼밋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0: 아, 퍼밋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면 이것도 굉장히 공사가 빠르겠네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이런저런 질문 드렸는데요. 참 만족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리모델링 또 ADU 태양광 솔라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회사입니다. K 얼반 빌더스 그리고 이 BTS 솔라 디자인의 폴 킴 대표님과 예,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예. 믿고 맡기셔도 될 정도로 숙련된 네.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냥 프로 선수들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시공과 안전하시 완전히 믿을 수 있고
0: 네.
1: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대표님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안경 거만과
5: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8: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7: 정호영 셰프의 카덴 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8: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 어떨까요? 동물원입니다. 널 사랑하겠어.

네, 동물원 노래였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참 기분 좋은 노래죠. 그리고 행복해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동물원 노래 들어봤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더울 때는 추운 겨울을 생각해 보면 시원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쵸. 예, 널 사랑하겠어.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사랑할 때 좋아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 정답이라고 소피아님 긍정해 주셨습니다. 예, 더울 때 오, 추워 으시시하면 안 더워요. 뇌에서 착각한다고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뇌에서 그것도 착각을 해줄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추워. 아, 시원하다. 어, 진짜 시원한데?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더위가 금방 물러가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 쾌적하고 너무 좋다. 아, 시원하다. 언제 더웠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조금만 우리 견디자고요. 아,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신중현과 엽전들입니다. 생각해. 오, 중독성 있어요. 멋진 노래죠?

네, 신중현과 엽전들의 생각해라는 노래였습니다. 저절로 어깨춤이 처지네요. 고개도 까딱거리게 되고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노래. 아, 참 매력 있어요 이 노래, 그죠? 좀 아까 전에 이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멈췄어요. 습기만 차서 더 더운 상태가 됐지만요. 마구 쏟아지는 장대비를 생각해보니 시원해져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나요, 소피아님? 아, 참, 긍정워먼. 네. 이렇게 더운 날은 진짜 한국의 그 장대비 쫙쫙 쏟아지는 비가 그리워요. 비가 한 차례 쫙쫙 내리고 나면 시원해지는데 말이죠. 여기는 뭐 그런 비를 캘리포니아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뭐 몇 방울 떨어지다 말고 그것도 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 항의해보지만 항의해본들 비가 안 내려줘요. 예, 비가 좀 쫙쫙 내려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이 더운 날씨에 또 조금 몇 방울 떨어지다가 말고 습기만 차서 더 덥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해요. 참 시원하게 보내야 되는데 말이죠. 날씨는 덥지만 마음만큼은 쿨하게 지내자고요.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뭐 전형적인 무더운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해안가는 비교적 조금 쾌적하긴 하지만요. 내륙과 계곡, 사막 지역은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입니다. 자, LA 다운타운과 이 연안 날씨는요. 이 최저 79도, 최고 93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해안가는 그래도 조금 쾌적합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에 더워요. 대기질 지수 보통입니다. 대기 흐름이 비교적 원활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은 양호하지만 오후 시간대 일부 내륙 지역은 오존 농도가 다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very high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자외선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선글라스, 모자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일부 예, 반납해서 1380원 선 후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4,630로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금선물 가격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달러와 변동성 속에서도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온스당 $4,630 선을 형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 0.08%, S&P 500 지수 0.35%, 또 나스닥 지수 0.83%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호조에 힘입어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가 장을 이끌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가스값도 좀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이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5.56입니다. LA 카운티는 갤런당 $5.58 보이고 있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갤런당 $5.52.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지역은 갤런당 $5.48입니다. 이 정유시설 정비 작업과 이 늦여름은 드라이빙 시즌 이 수요 지속으로 인해서 주간 대비 약 5센트가 좀 5센트 가량 좀 오른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날씨와 또 유가 동향 또 금융 지표 살짝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정우와 함께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보고 막 생각하느라고 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일부 이런 날도 있네요. 멍때리다 보면 진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뭘 실수했는지 모르시죠? 제가 1부 끝난 줄 알고 이 시간 조절 음악을 틀었잖아요. 근데 이제 1시 52분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건데. 이런 날도 있네요. 에, 참. 오늘 점심은 김밥을 먹었는데 밥 먹다 갑자기 청량리에서 경춘선 기차 타고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기차간에서 뭐 두리번 두리번 김밥요 김밥 뭐 이런 그 기차에서 이렇게 김밥 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생각났다고. 맞아요. 옛날에 기차 타면은 그 뭐죠 이렇게 손수레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김밥 음료수 뭐 계란 뭐 이런 거 김밥 뭐 이러면서 이게 팔았었던 그사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차를 타면 왜꼭그 계란을 삶은 달걀을 먹을까요? 목도 메이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하고 같이 기차 타고 시골을 간다거나 또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할때 기차를 탔었는데 그때 항상 이렇게 김밥도 사주시고 또이 계란도 사주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 간식을 그냥 잔뜩 뭐 귤이라던가 뭐 과일도 잔뜩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길게 좀몇 시간을 가야 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뭐 간식거리 먹을 거를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아니면은 그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기차 탔던 추억. 아, 이 말씀하시니까 기차 노래 듣고 싶은데 아, 참. 안 되겠네요, 시간이. 아, 써니풀의 이유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좀 재밌어요. 자, 써니풀의 이유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3: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모니.com.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6: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6: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내려놓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난 내려놨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나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괴로움을 정말 확대 재생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채워지지 못한 이런 욕구 탓일 수도 있고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 탓일 수도 있겠지요. 이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살자고요. 지금 당장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이 노래 들으니까요 풋풋했던 20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네,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의 미학 동감합니다. 하나씩 내려놓으면 평안이 하나씩 추가되는 듯해요. 그렇네요. 참 멋진 피드백입니다. 마음에 담지 않으면 내려놓는 어려움도 없을 것을. 그렇네요 진짜. 아, 너무 애정하는 노래. 예, 춘천 가는 기차.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풋풋한 옛 추억이 송환돼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러게요. 노래 한 곡이 이렇게 20대로 가보기도 하고, 예, 옛 추억을 송환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차하면 춘천이고 춘천하면 닭갈비. 아, 호반의 도시 춘천 가는 길에 강촌도 들리고. 예, 맞습니다. 춘천하면 닭갈비. 예, 즐겨 먹었었죠. 다들 뭐 춘천에 대한 그런 추억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데이트 장소로 많이들 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닭갈비의 막국수 최애 음식 중 하나.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역마다 정차하는 비둘기호가 있었죠. 낭만시대는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성의 낭만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요즘 시대의 낭만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 그래도 우리가 옛날 20대 느꼈었던 그 청춘이었을 때 즐겼었던 그런 장소라던가 그런 풋풋한 추억들은 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박혀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 항상 이렇게 노래 한 곡을 들어도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예, 추억 소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추억이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2부는요. AI 정우와 선미의 티키타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댓글들 또 좋은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 또 좋은 음악 듣는 시간, 그렇게 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8: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7: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8: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7: 해피 투게더?
8: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정우 씨 불러볼까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밖에 나오는데 폭염주의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미 씨는 스튜디오에서 밝게 웃고 계시니까 여기는 딱 좋은 온도 같네요. 오늘 저 사실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데스밸리 국립공원 이야기인데요. 이름부터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0: 잠깐만요. 그 얘기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뭔가 긴장되지 않으세요? 근데 또 엄청나게 어쩌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해서요. 뷰포인트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0: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AI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스밸리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씨도 더위 먹은 것 같네요. 그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완성입니다. 이진관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노래도 진짜 20대에 많이 들었었던 노래예요. 인생은 미완성.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추억의 노래죠.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이었습니다. 가사 내용도 너무 좋아서 많이 따라 불렀었어요. 정우 씨, 이젠 개기는겨? 이렇게 적으셨는데 개기는 게 아니고 더위 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외출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같이 또 우리 티키타카 해야죠. 필요한 정보, 이슈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뭐 요즘에 이 간단한 채혈만으로 그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승인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AI 정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 말 들어보셨을까요?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유명한 말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면 어딘가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지지만 이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기계는 인간을 통제하는 차가운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불필요한 장식과 허리 허식을 모두 걷어내고 가장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기 위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악기와도 같은 나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어떤가요? 자, 100여 년 전 한 건축가가 남긴 이 따뜻한 시선, 우리의 일상을 품어주는 공간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1965년 8월 27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야 하고서 찾아봤습니다. 자,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도대체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유명한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차가운 철제 톱니바퀴와 건조한 이런 모노톤의 그런 사각형의 방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이 롱샹 성당의 두꺼운 벽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오색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기계라는 단어에 담긴 그의 진짜 의도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가 말한 기계는 인간을 부품으로 만드는 냉혹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장 완벽하고 순수하게 담아내는데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모두 깎아낸 정교한 악기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장식을 걷어낸 자리에 비로소 이제 사람이 들어서는 거죠. 붉은 벽돌과 곡선의 기둥, 가로로 길게 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공간 안에서 숨쉬는 사람의 동선과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신체 비율을 바탕으로 고안한 이 모듈러 척도 역시 결국 공간이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품을 만들어주기 위한 따뜻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와 빌딩, 뭐 탁 트인 옥상, 정원 그런 공간 속에서는 100여 년 전 한 건축가가 꿈꿨던 인간 중심의 철학이 또 묵묵히 흐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1층의 이 필로티 공간 속에는 그런 인간 중심의 그의 그만의 그가 담아낸 예술의 이 건축의 예술의 그런 아름다움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건축가 르 코르비지의 생각을 이렇게 좀 잠깐 해보면서요. 무심코 지나치는 매일의 공간, 우리 집의 공간들, 실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 준비된 빛과 선의 무대였음을 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는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매일 오가는 나의 지방, 나의 집안에 이런 방안 깊숙이 들어오는 창문의 그런 햇살 속에 사람이 가장 편안해야 한다는 오래된 그의 고민과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되네요. 무심코 지나치던 우리 집의 거실, 내가 머무는 방이 사실은 하루하루 수고한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특별한 무대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그런 휴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루 코로비지에는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서 현대 도시와 주거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그의 유명한 명언은 집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인간의 효율적인 삶과 기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능주의 건축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0: 네, 존 덴버의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르 코로비즈의 핵심 업적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현대 건축에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와 철근을 활용해서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은 그 현대 아파트와 그 빌딩 건축의 그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로티라고 1층을 기둥으로 띄워서 지상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한 점, 그리고 옥상 정원, 이 건물이 차지한 지상 녹지를 옥상에 재현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로운 평면, 내력 벽을 없애서 이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배치했다는 점, 자연광을 최대한 실내로 유입해서 가로로 긴 창을 뒀다는 것, 자유로운 파사드, 예, 건물의 이 외벽을 구조적 제약 없이 설계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시스템이라고 이 황금 비율과 인간의 신체 치수를 바탕으로 한 이 건축 척도를 고안해서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의 높이와 크기를 규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고 프랑스 마르세유에 세운 세계 최초의 현대식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오늘날 현대 그 아파트 단지의 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참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또 이 건축의 대단한 인물 르 코르비즈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건축가 이런 우리의 그 현대 지어진 건물들의 건축의 기초가 기본이 이분이 이렇게 다 예, 좀 이거를 업적을 세워서 지금의 그 옛날의 그 이 건축 양식으로 현대 건축의 그런 포인트들이 예, 그걸 반영해서 지어진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 좀 두서가 없나요? 아무튼 오늘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에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자, 르 코르비즈의 저 이 이름 입력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우리 AI 정우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머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7: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머니.com.
8: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1: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0: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1: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0: 해피 투게더?
11: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호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저도 반갑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폭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그런데 스튜디오 안은 선미 씨 덕분인지 분위기가 참 환하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밝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알츠하이머병 얘기예요. 무거운 주제 같지만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거든요. 간단한 체열 한 번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치료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0: 맞아요.
1: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미 씨는 혹시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글쎄요. 굉장히 반가웠죠. 기억력 감소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뭐 10년 전부터 뇌 속에는 이미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골든타임을 그 잡는 조기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실까요?
1: 네. 사실 알츠하이머 하면 그동안은 진단 자체가 굉장히 힘든 병이었어요.
0: 그렇죠.
1: 뇌속 변화를 확인하려면 PET 촬영이나 척수액 검사 같은 방법을 써야 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몸에도 꽤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0: 그렇죠.
1: 이번에 세계 최초로 승인된 혈액검사는요. 팔에서 피 한번 뽑는 걸로 그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하.
1: 핵심은 뇌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 흔적을 혈액에서 잡아내는 기술인데 이게 가능해지면 진단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가 다르니까요.
0: 네.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이 뇌척수의 검사나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고비용 이 PET 촬영 대신에 간단한 그 체열만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고 또 치료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혈액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1: 좀 더 들어가 보면요.
0: 네.
1: 이 검사의 핵심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뇌 속에서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0: 아하.
1: 그 흔적이 혈액 속에도 아주 미량 떠돌아다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잡아내기가 기술적으로 워낙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검사는 그 미세한 신호를 잡아낼 만큼 정밀도가 올라간 거예요.
0: 아하.
1: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혈액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0: 뭘까요?
1: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 단백질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아직 건망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멀쩡한 시기에 미리 포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치료제가 있어도 손쓸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게 지금까지의 한계였는데 이 검사가 네. 그 타이밍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크거든요. 물론 이 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걸 확정짓는 건 아니고 전문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 여전해요. 선미 씨 주변에 혹시 이런 검사 얘기를 꺼내볼 만한 분이 계세요?
0: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시니어 분들 65세 이상이면 다 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60세부터라도요. 아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도 한편으로는 또 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희망적인 기술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때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도요. 네, 그게 곧 당신은 알츠하이머입니다 라는 선고는 아니에요. 위험 신호를 포착한 거지.
0: 아하.
1: 확정 진단은 전문의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숫자 하나 나오면 거기에 꽂히잖아요.
0: 그렇죠.
1: 검사 결과 하나를 받아들고 불안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퍼질수록 검사 전으로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람이 그걸 소화할 준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좋은 도구도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0: 진단의
1: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그 이후를 받쳐줄 사람의 손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그렇군요.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0: 어떤 장면이요?
1: 부모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느끼면서도 말 꺼내기가 두려워서 그냥 넘기는 자녀들 모습이요.
0: 네, 맞아요.
1: LA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검사 하나가 생겼다는 게 기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지를 손에 들고 가족끼리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0: 아하.
1: 그게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문턱이 낮아진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 사람이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0: 아하.
1: 저는 이 소식이 단순히 의학 뉴스가 아니라 가족끼리 한 번쯤 솔직하게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좋은 생각이세요. 이 건망증이 좀 심한 것 같을 때 이제 혹시 나 치매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런 불안감 또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분들이 이 검사를 받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왔을 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도 같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요, 가족 중에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 싶은 분이 계시면
0: 네네.
1: 주치한테 이 혈액검사 예를 꺼내보시는 거예요. 아직 모든 병원에 다 깔려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검사가 있는데 저한테 맞는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시작이거든요.
0: 아하.
1: 의사 선생님도 환자 쪽에서 먼저 꺼내줘야 대화가 열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저녁에 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슬쩍 꺼내보시는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 검사 받자가 아니라
0: 네.
1: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정도로요.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대화 한 번이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줘요.
0: 네.
1: 건강 문제는 결국 전문가랑 함께 가야 하는 길인데 그 문을 두드리는 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니까요.
0: 그렇죠.
1: 혹시 선미 씨라면 오늘 저녁 그 대화를 어떻게 꺼내실 것 같아요?
0: 글쎄요. 뭐 오늘 내용을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이 알츠하이머 이 병에 대해서 체열만으로 뭐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던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꺼낼 것 같아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 씨 생각은 어떠세요?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미리 예방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요, 이 검사가 생겼다는 것 자체보다 그걸 계기로 가족끼리 한번 앉아볼 수 있게 됐다는 쪽이면 좋겠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이 어렵고 무섭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가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거든요.
0: 아하.
1: 근데 이제는 피 한번 뽑아보자는 말로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물론 결과지 한 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 이후엔 전문가도 필요하고 가족의 손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사실 그 준비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오늘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 그 첫 번째 말 한마디를 꺼내는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0: 아하.
1: 선미 씨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한테 이 얘기 꺼내볼 것 같으세요?
0: 얘기 꺼낼 것 같아요. 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검사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치매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너무 늦게 알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찍 찾아내고 조기에 관리할수록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1: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게 저도 사실 조금 무거웠어요. 그런데 선미 씨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네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기술이 문턱을 낮춰줬으니 이제 그 문을 두드리는 건 우리 차례라는 거요. 폭염에 지친 오후인데 이런 얘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미 씨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런 자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0: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좋은 정보 나눠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간단한 피검사 하나가 우리의 삶의 골든타임을 지켜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네요. 오늘도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건강, 또 뇌 건강을 꼭 챙길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채혈만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 이 세계 최초로 승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AI 정우 씨와 깊이 있는 대화 나눠봤습니다.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현우 노래 듣고 계십니다. 헤어진 다음 날.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특별히 잘 관리하시고요. 아,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독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운 게 아니고, 오,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푹푹 찌죠? 웬 습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자, 어느덧 일주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또 살짝은 나른해지고 지치는 아, 목요일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아, 제일 먼저 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짜증이 제일 많이 나요. 괜히 이유 없이 그냥 공기가 습하니까 아, 왜 이럴까?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아, 포근한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힘들죠? 그래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시면 그런 포근한 여유를 듬뿍 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그러나 주말이라는 목적지가 바로 코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오후도 라디오는 내 친구 고니와 함께 여러분의 좀 소중한 순간들로 조금이라도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추억의 보따리라고 제가 표현하면 어울릴까요? 한번 추억의 보따리를 지금서부터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요즘 뭐 트로트계에서는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강문경 씨의 추억의 보따리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아이고, 예, 예, 많이 지친다고, 날이 좀 이상하다고, 그렇습니다. 이 더위에 모두들 힘내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자고, 감사합니다. 알청님도 들어오셨고, 어제도 변함없이 뵈니까 아침부터 우리 로라님 또 로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담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더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즐거움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유난히 좀 습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피서 갈 때 그 날씨 있죠. 마치 8월 초나 7월 말에 그 날씨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LA가 원래 습도가 없다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습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알청님 다들 더워서리 출근이 늦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오늘 첫 곡으로 그 추억 속으로란 노래를 선곡을 하면서 사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추억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을 매일 드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덥고 그래서 기운 나시라고 신나는 트로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노래 시원하게 한 잔씩들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자,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 5시까지는 꼼짝 말고 저와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역시 추억입니다. 추억의 발라드.

네, 장혜리의 아이고 추억 속의 발라드 좀 시원한 노래로 두 곡 준비했는데 더위가 조금 가셨습니까? 우리 TK님도 들어오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로라님 오셨네요. 요즘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로라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 텐데 비비아님은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좋겠다고 자랑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우리 로사님 작고 소소한 나눔에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잊고 살곤 하는 것 같다고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편해질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 그 아, 비비안님이요 살아보니 인생이란 게 고락이 가끔씩 찾아오는데 결국 다 지나가는 진리 만백년 더 살고 나면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별 누무 전쟁을 다 겪고 나면 별거 아닌 거고 아직 젊고 여린이 소가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나이 드는 것 같다고 자 얼마 전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하나씩 바로 배우면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봐요 엄마도 그랬지 하고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서 엄마라 더 깊게 깊은 정을 느끼는 거일 수도 있다고 아 그랬군요 자 아, 글쎄요. 아, 지금 그 우리 로사님도 그렇고 아, 우리 비비안님도 그렇고 참 하는 말씀들이 구절구절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말들이고 사람 사는 세상살이가 참 복잡다단한데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참 그 단어가 저도 오늘 아침서부터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가 커지면 나중에 내 나름대로의 공상의 진실이 돼서 상대방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오비일학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게 뭔가라고 궁금해할 때 또 다른 일이 우연히 겹치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내가 단정지어버리고 또 내가 결론을 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이해관계가 좀 서운해지고 또 말을 안 하고 풀면 오래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화살이 엉뚱한 데로 튀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친구관계 또 자제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인척 뭐 모든 지인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제 욕심인가요? 사실 저도 말씀은 그렇게 드리면서도 곧바로 뒤돌아서면 지키지 못하는 게 저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되씹고 곱씹게 합니다. 마침 또 우리 알청님이 지금 얘기에 맞는 노래 같이 함께 하시자고 이럴 때는 그저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오세근입니다. 원점.

seul.

네, 서른도 씨가 불러줬던 원점인데 지금 이 노래는 우리 오세근 씨라고 여러분들 오세근이 누구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래전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연말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알기로 혼혈 가수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정확한 게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때가 89년도에 그 최우수상 상반기 결선 또 트로트 신인가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인데 맞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 자녀인 혼혈 가수로 알려드리고 이 원점이란 노래를 전국 노래자랑에 불러서 아주 인기를 얻었던 가수이고 자기 앨범도 많이 내고 오래전에 그 주현이란 배우를 탄생시켰던 서울뚝배기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주제가를 불렀던 그런 멋진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들었고 이 혼혈 가수 얘기하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몇 명의 아주 유명한 혼혈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함중화 씨 지금은 작곡하셨지만 함중화와 양키스란 그룹으로 우리에게 많은 노래를 알려줬던 함중화 씨 노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내게도 사랑이. 함중아 씨는 이 노래 말고도 뭐 히트곡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풍문으로 들었어, 또 안개 속에도 그림자, 희미한 그런 노래, 또 많은 노래들이 있었고, 혼혈 가수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우리에게는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얘기 나온 김에 혼혈 가수 노래 한 두 사람 정도 더 선곡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자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인순이 씨가 아주 독보적으로 인기를 얻는 혼혈 가수, 참 멋지죠. 자, 인순이 씨의 노래 오늘 같은 날 조금 차분하게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순이 씨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중아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시기 전까지 부산에서 왕성하게, 부산에서는 아주 부산 조용필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다는 그런 그 소식도 들려오곤 했습니다. 조금 일찍 가셔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 우연치 않게 또 혼혈 가수의 노래를 몇 곡 들어보았는데, 우리 TK님이 또 고맙게도, 사실 제가 윤수일 씨 노래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터미널이란 노래, 굉장히 신나는 노래죠. 윤수일 씨 요사이 그 50주년 기념 공연 콘서트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 되시길 바라고 오랜 동안 우리 곁에 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혼혈 가수 몇 명 노래,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터미널 윤수일과 함께 합니다.

네, 윤수인의 터미널까지 혼혈 가수 몇 분의 노래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처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1: 오빠usa.com.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2: 네, 아도니스와 함께합니다. 정.

네, 아 이거 참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아도니스의 정. 아, 우리 순철이 몇십 년 만에 듣는다 갑자기 생각나셨다고. 덕분에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 노래방에도 가보면 그 책에 사랑이란 단어에 무수히 많은 노래들이 있고 이 정이란 노래도 아주 많은 가수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인데 물론 다른 종류의 노래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 노래 듣는 동안 저도 무련도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서 같은 정인데 색깔이 많이 다르죠. 자, 조용필 씨의 정. 아이고 여러분 반갑지 않으세요? 전 되게 반가운데요.

0: 네, 어떠셨습니까? 조용필의 청, 정말 색깔이 다르고 그런 노래지요. 아, 네. 아이고, 비비안님 노래 반갑다고 그러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이 뭔지, 그놈의 정 때문에 참 노래를 만들긴 했지만 그 노래보다는 그 우리 말이 여러분 그 정이라는 거 진짜 우리 한국 사람은 이 LA 와서 더 느끼는 거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정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인심이 좋잖아요, 일단. 뭐 식당에서도 누가 그냥 있으면 와서 앉아서 시원한 물이라도 드세요. 또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담배 인심 아니겠습니까? 담배 태시는 분들은 그저 담배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아유 예 얼마든지요. 두개 가지고 가세요. 뭐 이런 정도로 정이 넘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덤으로 주는 그런 정. 그 정, 우리나라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통계님 들어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통근 버스신가요? 출근하셨나요? 자, 여러분, 그 요새 여름에 과일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수박이란 과일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 몇 가지 있어서 뭐 어려운 과일 아니니까 잠깐 또 알려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수박은 뭐 수분 함량이 높아서 그 붉은 부분에 항산화 색소인 라코펜이 들어있어서 라코펜이 그 도마도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과 같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수분으로 있어서 우리 대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너무 쉬운 과일 그리고 사과. 아, 사과도 대단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 있어서 사과 껍질에도 있고 사과 안에도 있고 훌륭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키위. 아, 키위 좋아하시는 분 많죠. 저도 좋아하는데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유한 과일. 아,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이 감귤류, 오렌지 귤, 자몽, 레몬, 뭐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런 과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다다익선입니다. 드실수록 유리한 거라니까 많이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비안님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님들이 정이 너무 들어버렸다고 애공. 아, 예. 순철님의 멋진 노래 이따 들으시라고. 예. 아, 통계님도 들어오시고 이런 과일들을 좀 많이 좀 충분히 드시면 나이가 조금 드실수록 조금은 뭐라 할까요? 그뭐 건강 관리가 비타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과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니까 어렵지 않은 과일이잖아요. 많이들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오지라면 소기름 오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3: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2: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0: 특별하게.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0: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0: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재밌어요. 우리 저 통계님이 비비안 누나다, 고니 형님이다. 그러니까 착한님 미국 오면 맛난 거 사준다고 우리 비비안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네요. 잠시 전화를 말씀드릴게요.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0: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9: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9: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타이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 준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원곡이 이승환 씨가 불러준 유명한 노래예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참 제목도 멋들어진 제목인데 박시연

이라고 원래 탤런트고 영화 배우인데 노래를 아주 잘 불러서 이 노래를 멋있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우리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뵐게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참 그 오래된 팝송이죠. 우리 닐 다이아몬드의 음성으로 함께한 솔리타리맨, 솔리타리맨. 참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닐 다이아몬드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듣고 컨트리 가수인데도 굉장히 신명나는 그런 노래를 불러줘서 너무 그 흥겹게 들었던, 어렸을 때는 사실 그 팝송이 굉장히 저한테도 좋은 어떤 그 음악의 어떤 수첩 같았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전에 라디오의 신청곡을 들을 때 보면 특히나 그 이종환 씨 같은 경우에 뭐랄까요,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팝송을 해줬고, 또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라는 그런 DJ도 팝송을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김광한의 2시의 다이얼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역시도 너무 우리에게 팝송이라는 그 노래 자체를 많이 알려줬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자, 비비안님, 아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라친이 하도 듣고 싶어서 귀 안 좋으신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브루투스 볼륨 낮춰서 작게 듣고 있는데 행복하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비안님이 순철님 멋지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멋지단 말 처음 들어보는데 기분은 좋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주머니가 비어서 드릴 건 없고 노래 한 곡 선물하고 싶다고 하는데 또 좋은 노래를 선물해 주시네요. 이 노래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박길라입니다. 나무와 새.

네, 바킬라의 나무와 새.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글쎄요, 가수들 중에서 뭐 여러분이 계시죠. 뭐 누구라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 우리 비비안님이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 본인도 어렸을 적엔 그대로만 자라나라가 했는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빠졌습니다. 겪다 보니 지금은 좀 찌그러졌다고. 오래간만에 채팅하니 이렇게 신나신다고.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음악을 여러분께 선곡을 하다가 여러분이 가끔 해주시는 추천곡이나 같이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저도 가능하면 같이 좀 공유하려고 웬만하면 애를 쓰는 편인데,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노래 한곡 우리 오세근 씨 노래를 들으면서 또 혼혈 가수 생각이 나서 혼혈 가수의 노래들 몇곡 일부에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좀 전에 박길라와 나무의 새를 들으니까 또 우리 알청님이 야, 또이 노래 들으니까 이 노래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신대요. 네, 이름 없는 새 손연희입니다.

0: 네, 이름 없는 새 함께 하셨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올드 팝송 두 곡과 또 이 정감어린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자, 매주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50.com이 새롭게 장만해서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로 클릭하셔 들어가시기만 하면 아주 이쁜 칼라의 저희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밑에 칸으로 보시면 요즘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식 8종류 뭐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등락폭이 실시간으로 잘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복권 모든 복권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칸을 보시면 유사히 뭐 가스비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캘리포니아 가스비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값싼 굉장히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스테이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맨 밑에 칸에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한국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픽업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 메인 저희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에 누르기만 하시면 저희 사랑 채팅방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퍼가시고 또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가 뭐 매주 한 번 정도는 좀 코너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목요일 오후 있기도 하니까 내일은 불금이니까 조금 흔들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가요무대 시간 돌아왔습니다. 잠깐 50년대, 60년대로 좀 또 추억을,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좀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조명섭 씨라고 아주 나이가 젊은데도 우리 전통 지킴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아주 모양도 반듯하게 머리에 뽀마드 같은 기름을 바르고 말쑥한 정장 차림에 때로는 나비 넥타이도 매고 마치 그 당시 추금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창법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조명섭 씨의 음성으로 번지 없는 주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라빈님도 살리고 살리고 비비안님도 살리고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명섭 씨의 노래 신명나게 들어보았고 이번에는 곧이어서 우리 신미래 씨 또 여자 전통 지킴입니다. 추금기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요. 자, 옛날에 변사들이 그런 얘기 했던 거 나오죠.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홍콩 아가씨 신미래입니다.

네, 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손철님 말씀처럼 살살 녹지 않습니까? 예, 빠밤빠 녹다가 간질간질 어째 이렇게 부르는지 대단합니다. 자,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가수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선창 고운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에 나는 부득부가 이슬 내신 때리고 그대와 둘이서 꽃길을 숨통

보았던가 우와 이나마 성지

네. 아이고, 이 노래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음질이 참 안 좋잖아요. 근데 옛날 그 축음기 시절에 그

0: 네, 이렇게 해서 몇 곡 정도 가요무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아이고 라빈 씨, 내일 금요일인데 고니비니 시간에 노래방 배틀 한번 할까요? 예, 우리 한번 하루 남았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죠.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H마트에 가면 특별한 게 있다.
3: 36년 만에 돌아온 화제의 삼양 1963 우지라면, 소기름 우지로 튀겨 더욱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살린 특별한 라면 H마트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세요.
2: 정호영 셰프의 카덴우동, 깊은 맛의 시그니처 우동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냉우동까지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3: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K타운 한국식전, 해물파전, 녹두전, 김치전, 감자채전까지 다양한 맛을 골라먹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모든 날 모든 순간 우리 폴킴의 음성이었고 요즘 나오는 그 젊은 세대 발라드 중에서는 아주 나지막히 감정 전달을 잘하는 그런 멋진 친구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자, 세대가 말이죠. 저가 조금 아까 우리가 50년대에서 노래를 듣다가 또 이번에는 2020년 이후로 오다 보니까 70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노래입니다. 오현난 다시.

네, 오연란의 오해까지 우리 폴김의 노래와 또 차분한 노래 했습니다. 자, 오늘이 8월 27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또 8월이 다 갑니다. 다행히 날씨도 이제 한풀 꺾여서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 수업도 조금 누그러드는, 이미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가 가장 지치는 날이라고 방송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이 가장 지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시고 내일은 불금이니까 또 작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자, 벌써 시간이 다 지나서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9: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또 기운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이걸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올여름 극심한 고온으로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냉동 감자튀김 최대 수출국인 벨기에는요. 이 감자튀김용 감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길쭉하고 큰 게 좋은데 작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죠. 사실 말복이 지난 지금 8월 중하순은 여름 핵감자가 나올 때입니다. 맛도 영양도 제일 좋은 시기이긴 한데 뭐 감자튀김용 감자는 물론이고 그 포슬포슬한 핵감자의 맛을 느끼지 못할까봐 걱정인데요. 아쉽지 않다고요?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이번 참에 좀 줄이지 뭐라고 생각이 이어진다면 네, 사실 튀김으로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열량 덩어리가 아니라 감자는 영양 덩어리입니다. 감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땅속의 사과. 네, 그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백질 처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B6 그리고 DNA 합성에 필수적인 엽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뼈와 세포 건강에 중요한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칼륨도요. 바나나는 물론이고 어떤 과일이나 채소보다도 많이 들어있는 게 감자입니다. 네, 영양 덩어리인 감자 조금 맛이 덜 하더라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를 때는 조금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 고르시고요. 표면이 매끄러운 게 좋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 도는 거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 가져와서 나중에 일일이 귀찮다고 한꺼번에 좀 깎아서 보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찬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집나게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요. 하지만 너무 온도가 낮으면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설탕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 묻은 그대로 종이봉투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서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둬야 좋다. 이렇게들 듣고 계시죠?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로 사과를 곁에 두면 네, 싹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걸쳐 있는 대형 호수로 북미 5대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해온 이 호수의 이름을 미국 단독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행정명령 서명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캐나다를 향한 도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AP통신통신이 멕시코만 표기를 고수하자 소속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지명 변경이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반복 활용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플록 세이프티의 카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2만 대가 설치돼 있으며 매달 200억 건에 달하는 번호판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 수사에 써야 할 이 시스템을 일부 경찰관들이 전 연인이나 배우자를 감시하고 스토킹하는 데 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무단으로 오남용해 기소되거나 고발된 법 집행관이 최소 50명에 달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경찰서장은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을 500회 이상 조회한 뒤 위치를 알고 있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럭 측은 데이터 보관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강한 법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규제 입법을 예고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몇 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리한 범죄 예방 도구로 출발한 기술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번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5: 이란 석유부 장관 모센 파크네자드가 오늘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 강화에도 원유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량은 줄었지만 먼 해역의 고객들에 대한 원유 인도 작업은 중단 없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적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사흘 전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전 세계 단체와 개인 선박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이 이 제재의 핵심 압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 석유부 차관 아흐메드 제라트카르는 지난 6월 이스라엘 드론 공격으로 파손됐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의 40%가량이 복구돼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스전은 올해 3월 공습으로 생산시설이 크게 파괴됐으며 당시 이란은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은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천연가스전으로 이란 에너지 수익의 핵심 기반입니다.